0: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으로 언론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자원부국이자 중남미 최대의 방산시장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국방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룰라 대통령과 국빈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눈 뒤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한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등 행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브라질제 대형 수송기를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브라질리아 공군 기지에서 진행된 공항 환영 행사 뒤 인근에 대기 중이던 C-390 수송기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공군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만든 해당 기종 총 3대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8,830억 원을 들여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에 대해 브라질과 국방 협력의 첫 시작이라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 보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를 엽니다. 윤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1심 재판은 재판부의 생중계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이 일반에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 중인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근 사의설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선관위 특검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목 간사 선임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전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장윤기 측이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고교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내일 공판에는 피해 여고생의 유족과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남학생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구를 포함해 영남 곳곳에 내려진 폭염 중대경보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14개 지역에 내려진 중대경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남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의령, 양산, 그리고 전남 광양입니다. 경남 양산과 밀양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오늘 역시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 봉동읍의 한 밭에서 100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밭에서 쓰러지셨다는 가족 신고로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체온이 40도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노을이 중국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현지 시각 새벽 3시 50분쯤 광둥성 후이저우시 후이둥현 연안에 태풍이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60km로 올해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태풍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둥성에서 71만 5천 명이 대피했고 열차 운행과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달보다 소폭 둔화한 가운데 전국 최고 상승률은 화성시 동탄구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이 분석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1.05%로 직전달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구별로 보면 중랑구와 강북구가 각각 2% 넘게 오르면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고 성북과 노원, 강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화성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사이 6% 넘게 오르면서 직전달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30 청년층 주택 보유율과 50세 이상 주택 보유율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35.8%포인트,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의 이 격차는 40.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높이는 개편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4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한선 인상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는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는 상위 0.02%인 1,891세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뒤 26년 동안 동결한 월 28만 원의 하한선도 손볼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의 가격이 한국에 상장된 본주인 보통주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건 인공지능 AI 거래 과열의 또 다른 신호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SK하이닉스 한국 상장 주식보다 엄청나게 형성된 ADR의 프리미엄은 시장에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처럼 우려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6도, 습도는 7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원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이름표를 붙여줘
1: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안녕하십니까. 조태원 앵커의 휴가로 생생경제 1일 진행을 맡게 된 김항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 그 얼개를 엿볼 수 있는 토론회가 지난주 대통령 주재로 열렸죠. 저도 193분 대토론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쏟아진 질문과 과제만 28개였고요.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1주택은 계속 보호할 것이냐, 재개발 재건축은 공급이냐 아니냐, 이 세 가지가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계속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제일 급한 이야기가 비어있다. 가장 시급한데 정작 이번 토론회에서 비어있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 주 발표될 정부 대책에는 그 해답이 과연 들어가 있을까요? 잠시 후 지난 토론회 이야기와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0: 지난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총리 주재 2차 토론회가 열리죠. 부동산 대토론회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보유세 인상의 기준, 장특공제로 대표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급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잡겠다는 대책의 청구서를 지금 무주택 세입자가 먼저 받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1: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보유세 기준은 거래세와 맞바꿀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대 쟁점은 보유세였는데요. 이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관건인데, 지난 토론회 때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론회 당일 유튜브 생중계로 된 댓글을 제가 좀 봤더니 10억에서 20억 원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네. 네. 일단, 제가 먼저 해볼까요?
1: 네. 네.
0: 뭐, 보유세가 진짜 뭐길래 예, 진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 그냥 논리대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주차 요금에 좀 비유하고 싶은데 주차 요금이 싸면 차를 안 뺍니다. 근데 주차 요금을 올리면 이제 차가 빠질 텐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빠져나갈 다른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체 주차장이 없으면 차주는 차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요금을 손님한테 넘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임대료 정가일 텐데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집을 오래 들고 있는 값을 매기는 세금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빠진 좀 내용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요? 네. 저는 이런 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10억, 20억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뭐 10억이면 어떻고 20억이면 어때? 어차피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제 세금이라는 걸 내는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이 당사자가 충분히 합당하다고 느끼게 되면 뭐 저도 우리도 다 세금 내고 있잖아요.

0: 재산세도 내고 내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뭐 세입자한테 당장 전가를 하게 되는데 제 주변에 봐도 뭐 10년 동안 임대를 안 올리는 분들 꽤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만나보면 다 올리겠답니다. 다 월세로 바꾸고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대주제인 전월세 시장이 이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세금 폭탄을 맞고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아우 너는 세금 맞고 올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는데 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 뺄 데가 없으면 그냥 눌러 앉습니다. 주차장 빼서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집이라는 게 지금 집 하나 뭐 1주택자들이 이제 대부분 집 가진 사람들이 85%인데요. 그럼 1주택자들이 팔아서 다시 똑같은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금 무서워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결국에는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게 99% 지금 상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세입자는 뺨 두 대 맞는다. 집주인이 한 대 맞고. 그러면 결국 이건 누구를 위한 증세인가에 대한 그 화두로 저는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들이잖아요.
0: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1: 네. 네. 근데 이제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거의 명확관화해졌는데 네. 거래세 낮추겠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거래세는 네. 이제 저도 놀랐는데요. 얼마 전에 토론을 했는데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랍니다. 그냥 소득세. 그러니까 네.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어서 그거는 거래세가 아니라 취득세가 거래세다. 그래서 취득세는 뭐 생애 최초나 청년들에 대해서 소폭 약간 조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럼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나는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나중에 취득세 좀 조정해준다고? 아니, 나는 집을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양도세를 건드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내는 보유세에 대해서 필요경비, 양도세 필요경비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아 내가 미리 미시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세금을 냈으나 나중에 양도세 남은 차익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을 내겠구나 정도 하면 저는 조세 저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 네. 네, 아무래도 과세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데이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시세 50억 원 초과 주택은 29,969가구로 전체 2%에 그치는데요. 반면 이 기준을 30억 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대상은 약 5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돼서 과세 범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세 관련해서 좀 기준에 관련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과표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등 4개 구가 전체 50억 원 초과 아파트에 95.4%를 차지한다고 해요. 30억 원 이상이면 영등포, 양천, 송동, 광진구 등 이른바 이 한강벨트로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강벨트로 쭉 이렇게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1: 김명수는 네. 한 어느 정도
0: 이상? 이게 과세 기준이라는 게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0: 공시가격 30억이잖아요.
2: 네.
0: 그러면 이제 시세로 한 2억 정도. 42억 정도 되고 한강벨트로 이제 전선이 확대되는데 뭐 참고로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저는 가장 깜짝 놀랄 분들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일 것 같습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한강벨트가 무너지게 되면 2028년 총선이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내년 12월에 고지서 나오잖아요. 재산세는 7월 9월, 12월 내년 하반기 되면 연타석으로 이제 뺨을 맞습니다. 7월에 한 대 맞고 9월에 한 대 맞고 12월에는 몽둥이로 맞습니다. 4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는데 그 뺨 맞고 몽둥이 맞은 유권자들이 서울에 꽤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도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1: 네.
0: 전선이 확대되는데 무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정부 안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30억, 뭐 비거주 1주택자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만만하지 않겠다. 야당이 협조해 줄 리가 없고요. 왜냐하면 야당하고 같이 들고 들어와서 야 우리 같이 했어라고 하면 매를 덜 맞는데 야당이 바보 아닌 이상 야당이 협조하려나?
1: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없잖아요. 아마 트럼프식 협상 방법인 것 같아요.
0: 아 트럼프식?
1: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예, 저쪽에서 조금 좀 완화안을 들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평균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을 얘기하면은 야당에서 한 50억 이상 해야 된다. 네. 그럼 40억 정도로 이제 합의 볼 것 같다는 40억. 그런
0: 충분히
1: 예 그런 방법이 아닐까. 트럼프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0: 그래서 좀 이게 SNS도 트럼프가 많이 하는데 토론회도 네. 그렇고 트럼프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2: 그런 게 있습니다. 네.
0: 진짜로 네. 전쟁을 안 해야 될 텐데.
1: 그래서 지난 주에 그 토론회 하기 전에 대통령님이 지난 국민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30억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밀란이 난다, 폭동이 난다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게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린 30억 더 전질 테니까 저쪽에서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라.
0: 50억 나오겠죠. 그럼 중간 40억. 네네. 공시가격 40억이면 한 50억 이상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조세장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1: 그러니까 50억 이상이면은 아마 전체 구성비로 따지면 1%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99%는 찬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야당에서도 오늘도 합의를 해주지 않을까.
0: 그 정도는 합의가 되겠죠?
1: 네.
2: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정치 공학적으로다가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1: 그리고 아까 이제 거래세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면 거래세 부분들을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좀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거래세를 낮췄을 경우에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도 네. 드린 거잖아요. 대통령 때 대통령한테 질문 드린 게 이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OECD 대비 뭐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하는데 실효세율이 낮은 건 낮긴 낮죠. 낮은 건 사실 재산세가 낮잖아요. 지방에 뭐 1억 2억 아파트 가진 분들 몇만 원 안 냅니다. 세금 거의 안 냅니다. 그럼 자동차 세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2억 아파트가 5천만 원 자동차 세보다도 낮습니다. 세금이. 그러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평균이 낮은 거여서 전체적인 재산세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답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당사자들. 1주택을 가지고 있든 다주택을 가지고 있든 뭔가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팔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느 정도의 양도세 조건이면 내가 쉽게 던지겠는가. 네. 인데 지금 중과세 82.5% 3주택, 2주택자는 71.5%는 제가 한 100명한테 물어봤는데도 던진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안 되고. 그러면 기본세율이 45%, 지방세 하면 한 50% 되는데 이 가격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평생에 일군 집 하나인데 이 양도세를 이렇게 낸다? 이건 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합당하게 내릴 수 있는, 팔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면 많은 분들이 던질 것 같아서 제가 뭐 지방으로 가는 분들이나 임대료를 안 올리는 분들이나 금융계좌에 넣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저는 양도세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려야 되고요. 보유세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양도세도 그대로 가도 되겠죠.
1: 보유세를 지금 선진국 대비 3배 정도 낮다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아주 화두를 던지셨단 말이죠. 네. 3배 정도 올리실 것 같아요?
0: 3배. 네. 그러니까 3배가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초고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50억. 50억 구간을 더 올린다고 해서 3배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3배가 올리려면 이제 재산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재산세를 5만 원 내던 사람한테 20만 원 내라고 하면 내릴 수는 있겠죠.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전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3배를 올린다. 재산세를 3배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산세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비 너무 낮으니까 초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초저가 부분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니까 올려야 될 건 올려야죠. 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일 못하실 텐데 보유세하고 재산세랑 종부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다 내는 거고요.
0: 그렇죠.
1: 네, 이거의 실효세율이 지금 뭐 0.2에서 0.4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이 1% 전후라서 3배가 네.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죠.
0: 그렇죠. 공시가격 네. 1세대 1주택은 12억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세제 개편안 내용이 나와 봐야 되지만 우리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12억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 줬잖아요.
1: 네.
0: 공시가격 12억 넘어가는 집만 대상이 되는데 이번 안에 아마 유력하게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비거주 1주택. 전세 주고 있는 집. 집 하나 있는데 나 인천에 전세 살고 나는 서울에 전세 끼고 집이 있어. 그런 분들은 12억이 아니라 9억으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중과하는 주택들의 개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건 종부세로 그렇죠.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산세가 아닌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비거주 1주택 얘기는 이제 2부에 나눠둘 예정이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저도 의견을 좀 보태고 싶은 것들은 저도 김인만 소장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하는데 보유세를 올릴 거면 재산세를 보편적으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건
0: 네.
1: 낮은 게 확실하니까. 근데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좀 보유세 부분들이잖아요. 네, 보유세, 종부세. 근데 종부세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없죠, 아예.
0: 없죠, 없죠.
1: 예, 근데 1% 정도 전후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5%까지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빼놓는 거죠. 몇 프로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0: 최고세율이 5%죠. 예.
1: 그러니까 재산세가 선진국 대비 3분의 1이라는 얘기만 하고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고 있고 그 세율이 5%까지 된다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팩트는 정말 얘기해 주면서 설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0: 물론 5% 내는 분들은 이제 공시가격 90 과세 표준이 94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아이유나 지드래곤은 5% 정도는 내지 않을까. 애국자입니다.
2: 네네.
0: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러네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거 김학렬 소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게 집값 안정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입자 분들의 이제 부담. 이런 문제도 좀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이제 보유세 늘리면은 세입자로 좀 전가될 수 있다, 세입자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학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아까 이제 그 주차장 얘기를 했잖아요.
2: 네.
1: 결국은 주차 요금이 다 비싸면은 그냥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싼 주차장이 있어야 그걸로 가는데 결국은 주차비를 높게 내주게 되면 그것들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주택들이 보통 이제 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임차료도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임차인들한테는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임차인들의 임차 가격이 낮아지려면 임차 물건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임차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이라든지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줄이는 부분들이고 또 토지거래가 구역이 거기서 거래가 되면 될수록 임차 물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임차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세법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 세입자들의 전세 말고 아마 월세가 대부분 될 텐데
2: 네.
1: 월세 그 아마 가격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동산 전문가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일단 1부는 요만큼 하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고 싶은 것들이 2부인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2부에서 좀 던져 얘기를 내놔보도록 하시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상식도 쌓고 선물도 받고 쉼표 같은 시간.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광수 기자, 오늘의 퀴즈 내주세요.
5: 네, 아주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을 맞고 그 속으로 들어 살기 위해 지은 보금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주거지, 주택으로도 불리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요소인 의식지 중에 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집, 2번 통편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 집, 2번 통편집.
4: 네.
5: 네, 정답을 네. 아시는 분들은 네, 짧은 문자.
4: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비용에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형관건강식품 CBL 세븐업, 물없이 머리에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선물이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기 다시 들려드릴게요. 1번 집, 2번 통편집, 샵 0945, 우물정 0945이고요. 새롭게 선보인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 시작한 지 3주를 넘어섰는데 애청자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11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태원의 생생경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YTN 경제라디오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YTN 경제라디오의 새 이름 공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샵 0945 실시간 청취자 문자 메시지로 응모해 주시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1등 1명, 2등 2명, 3등 10명을 뽑아서 1등은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선정된 채널명은 로고 디자인 작업 시 즉시 적용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학렬 소장이고요. 2부에서도 김인만 소장님, 이광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2: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똘똘한 한채가 문제입니다.
1: 네, 이번 토론회의 상징적 주제는 1주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똘똘한 한채가 투기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발언했고요. 어제 임강영 국세청장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서 초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장특 공제의 역진성을 제기한 건데요. 2024년도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하면 제시하면서 전국 2만 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정도의 장특공을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서울 4조 5천억 중 강남 3구, 용산구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면서 이렇게 국세청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부는 강남 3구가 장특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이른바 금강구와 강북 지역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뭔가 불공정해 보이나요?
3: 이게 불공정하다고요?
1: 네. 네네.
3: 와, 이게 불공정하면
1: 네.
3: 미국도 뉴욕이 문제죠. 뉴욕이 왜 그렇게 비쌀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선진국의 수도에 모든 인프라가 몰려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비싸고 많이 올랐으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이 과도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조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라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아, 우리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세금 깎아주고 뭐 그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 테니까 제발 집 사달라고 국민들한테 사정 해가지고 국민들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샀고 2017년도에는 임대를 안 올리면 세입자한테 임대를 안 올리면 세제 혜택 주겠다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제발 임대사업자 해달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했습니다. 2019년 되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다주택자가 문제랍니다. 야, 다주택자는 니들이 문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알았어. 내 팔고 한 채만 가지고 갈게. 2020년 이후로 똘똘한 한 채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와서 또 네가 문제래. 아니 뭘 자꾸 나보고 문제래. 국민을 저는 국민을 대변합니다.
2: 네.
3: 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니들이 수요 공급 불일치가 되는 서울 집중화 방치해놓고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똘똘한 한 채는 가격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자꾸 초고가 주택을 똘똘한 채라고 자꾸 이게 관계를 짓는데 개인에 따라서 10억도 똘똘한 채가 되는 거고요. 5억도 똘똘한 채도 되는 거고 20억도 똘똘한 채도 되는 거고 각자 최선의 선택 자기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차라리 똘똘한 채가 문제라고 하지 말고 나는 초고가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 니들은 돈 있잖아? 니들 세금 좀 더 내줄래? 대신 우리가 니들을 존중해 줄게 라고 하든지 자꾸 문제라고 하면서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그럼 앞으로 시간 더 지나면은요. 그래도 오르잖아요. 야, 거주 1주택도 니들은 문제야. 니들 왜 집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왜 국가가 서울 집중화를 방치를 해놓고 개인한테 시키는 대로 한 개인한테 이렇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지 그 부분에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이게 똘똘한 한 채를 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을 못하게 하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 이제 장특 공제를 받게 되면 이것들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부당하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장특 공제라고 하는 게 10년 이상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또 장특 공제를 없애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장특 공제는 이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인플레이션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대한 공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내든 뭐 어떤 세금을 내든지 간에 뭐든지 다 공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제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고려 안 하면서 뭔가 그냥 증세만 하고 세금만 걷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장특 공제를 없애게 되면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큰 포션이긴 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걸 상속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장특 공제를 이제 안 받고 파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계산해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게 상속으로 가는 것들보다는 사고 파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가지고 갔던 것들인데 만약에 장특 공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거 상속으로도 많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들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는 또 효과가 어떻게 부작용이죠.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또 하나 더 생각하게 되면 우리 네.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오래 가지고 가면 이제 거주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가면 네. 이제 불이익을 준답니다. 받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2년 보유하고 그냥 단타 치면 되겠네. 그래서 단타하지 말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국가가 장기 거주할 집 아니면 단타 쳐라라고 좀 덩떠미는 것 같고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 인천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인 서울로 들어올게. 세입자 만기되면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집주인들만 사는 이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4: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려면은 확실히 이제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시장이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이 잘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튜브랑 댓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코바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매했는데 집값 계속 오르는데 세금 올린다고 하니 힘드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비슷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자에서 3418님 10월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동산 10여 곳을 다녀도 전세가 안 나와요. 날짜는 촉박하고 큰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적지 않죠? 많죠,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임차 물건들은 더 심각합니다.
4: 네.
1: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매매 같은 경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잖아요.
4: 네.
1: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도 조급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안 갈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는데,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물건이 없으면 물건 이분들은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월세로 가든가. 근데 월세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물건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전세랑 월세가 없어서 그냥 그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은 못 사죠.

0: 집주인은 뺨한대 때리면 세입자는 뺨두대 맞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뭐냐라고 하니까 대토론회 때도 말씀 안 해주셨고 또 그전에도 뭐 다른 간담회나 토론회 갔을 때도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김학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이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영역인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작년 2025년에 한 4만 9천 쌍 정도 결혼을 했거든요. 2024년에는 4만 2천 쌍. 올해는 아마 5만이 넘을 것 같은데 결국 가구수 분화가 일어나는 신혼부부가 원룸에 살 수는 없으니 적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기본적으로 주거 인프라가 되는 곳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입주 물량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다는 얘기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출산 대책 뭐 신혼부부들 혜택 준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혜택이 주거 안정을 시켜줘야 뭐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백날 뭘 청약 뭐 기회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뭔가 1순위가 바뀌어서 똘똘한 채 때리기, 초고가 때리기가 1순위가 돼버린 것 같아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임차 문제 대책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근데
0: 그럼요.
1: 거기다가 또 전세자금 대출 또 줄인다고 하잖아요.
0: 어떡하라는겨?
1: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지 말지 말지 말면서 임차도 사지 말고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0: 그냥 그러면 부모님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라는 건가?
2: 네.
0: 주말 부부하고
1: 네.
0: 그냥 만날 때 일주일에 한번 호텔 가서 자고 신혼부부는
1: 그러니까 뭐 그냥 고시원 살면서 그냥
0: 고시원.
1: 주식이나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로 좀 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을 노골적으로 그냥 이제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는 않았지만 뉴스에 흘러나왔습니다. 경향일보에서 봤는데 정부가 공시가격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 그러니까 이게 초고가하고 비거주 1주택자들을 함께 공약을 한 거잖아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 원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봤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다주택자. 속된 말로 3주택자 이상이고 이번 정부에서 막이라고 표현했던 예, 그런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들인데 요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야,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종부세가 이제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최대 5%까지. 그러니까 밑에 하위 구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12억 아래 구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넘어갈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 30억, 공시가격 30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두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중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비거주 1주택,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전세로 준, 거주하지 않는 집이 3주택 가진 사람과 이제 동등한 악마화가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내 집에 내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이었잖아요.
2: 네.
0: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집을 팔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게 국민 정서상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럼 대통령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했으면 이게 인천 지역구 갈 때부터 비거주 1주택이었잖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대통령도 팔았어야죠. 이게 악마화였는데 본인 또 중과세 대상인데 이제 와서 집 팔고 나니까 이게 중과세 대상이 돼버린다. 저는 이건 국민들이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현장에서 좀 새로운 질문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 한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좀 이런 의견 남았는데
1: 그
2: 이에
1: 의견 누가
2: 대해서
1: 얘기했죠?
2: 그에 대해서는 저랑 동명이인인 그
0: 이광수 대표가 얘기했어요.
2: 큰광수 이제
0: 큰광수.
2: 네, 큰광수 형님께서 이제
0: 네, 키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2: 말씀해 주셔가지고
1: 네네.
2: 저도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토론에 나갔냐며 그래서
1: 왜 그러셨어요, 근데?
0: 왜 그랬냐고.
2: 토론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변 지인분들을 좀 진정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김학렬 소장님 의견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1: 네, 뭐 이건 그냥 결론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집을 못 팔아요.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 비싼 집들은 더안 팔겠죠. 왜냐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조선시대로 복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거주 이전이 거의 안
2: 아,
1: 됐거든요.
2: 그때 이동할 수
1: 예,
2: 없는.
1: 그냥 경상북도에서 태어나면 경상북도에서 사는 거야. 예,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은 서울에서 사는 것들이고. 거주 이전이 안될 겁니다. 왜냐면 파는 순간 그 집으로 다시 못 가게 되거든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뭐, 옳다, 그르다.

0: 떠나서 결과가 너무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걸 예상 안 해, 못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의 의도도 잘 모르겠어요. 김현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의도는 이제 광수한테 물어봐야죠. 광수가 얘기했으니까 광수한테 네.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팔고 네. 또 사서 2년 거주, 2년 보유하고 또 팔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투기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서 2년 후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서울은 뭐 지금 일정 부분 됐습니다만 우리 2022년, 2023년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게 계획처럼 되지도 않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죠. 재산세 내야죠. 실제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도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돼도 차 떼고 포 떼고 중개보수 내고 하면 실제로 크게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 그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부작용이 뭐냐? 모든 정책은 이제 부작용과 긍정의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해집니다. 이 소중한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비과세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지금은 집 사면 안 돼. 내가
2: 안 돼.
1: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우리 부모님이 10년 후에 뭐 건물을 팔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 그때 내가 강남 아파트 살 거야. 어떻게든 아껴서 똘똘한 채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설프게 샀다가 갈아타는 길이 다 막히잖아요.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더 심해져요. 똘똘한 채가. 지금 똘똘한 채가. 똘똘한 채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똘똘한 채 하랍니다. 생애 한 번만 해줄 거니까 똘똘한 채 하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지. 이거 한다라고 하면 아 우리 이광수 기자님이 욕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2: 아, 네. 네. 제가 요즘에 부쩍 또 유명해진 네.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도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시에 대출 구조 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신규 대출자만 지금 대출 규제 받고 있는데 기존 이미 대출 받았던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자. 이런 건데요. 이미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의 집값이 올랐으니까 아, 여기도 규제하자. 좀 이런 내용인데 이어서 김인만 소장님께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1: 이게 소급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미 받은 거.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뭐 문제 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야, 너 30년 전에 받은 월급 너 세금 너무 적게 냈어. 너 그것도 다시 내. 이런 거와 똑같은 논리인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막 질러댄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 분노를 막 이렇게 질러대면 그 이 방송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이 스트레스 받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이 왜 이런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의견을 듣고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대출 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행이 돼요.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대출 받고 있는데 너 대출 상환하래. 안 해. 그럼 경매 넘길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그렇게 국가가 경매를 넘긴다고? 이거는 그냥 밀란이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광수 대표가 대통령 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대통령님을 진짜 네.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아마 그냥 이슈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도 이사를 더 못 가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거래를 못 하게 하는 제도들만 지금 나온 것 같아서 이건 이광수의 기자님도 한번 좀 동명이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가 동접수 수가 지금 500명 600명을 넘었거든요. 이게 전체 구독자 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1: 진짜?
0: 굉장히
1: 많이 이거 어마어마한데
0: 왜냐하면 200만 유튜브에 100만 명이 보고 있던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보시는 분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얘기를 못했는데 공급 얘기 조금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현 선장님.
1: 뭐 공급은 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에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공급이 나와야 말이죠. 국토부에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네. 있는데 네. 사실 공급이 우리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공사 기간만 네. 4년이 걸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기 내에 공급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닥치고 공급 네. 김영범 실장님이 얘기를 했죠. 근데 말은 닥치고 공급인데 닥치고 공급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 때도 재건축 재개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잖아요. 아니 닥치고 공급이라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도 닥치고 하고 비아파트도 닥치고 하고 유유부지도 닥치는 대로 하고 신도시 개발도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닥치고 공급인데 차 떼고 포 떼고 재건축 재개발 뭐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 안 해버리게 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서울서 공급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로 취업 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주거 용도 전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휴부지 철도 상부에 데크를 만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주택 회고유 회전율을 좀 제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규 물량 공급뿐만이 아니라 기존 물량들을 자꾸 이제 거래하게 하면서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인천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여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광역교통망 GTX가 개통되는 부분들일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에 가시잖아요. 총리.
1: 예. 예.
0: 그러니까 공급 문제 오늘 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저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 예, GTX하고 3기 신도시 좀 더 많이 좀 줘달라.
1: GTX 쳐가야겠다. 3기 신도시.
0: 예. 왜냐하면은 그게 저는 서울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뭐 저도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니 예. 초과세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KBS 방송 갔는데 네. 그 기획 예산처 장관 오셔가지고 초과세수 얘기를 하던데 초과세수가 뭐 올해 한 50조 이상 되고 네. 내년에 100조가 된다는데 임대 아파트 그 공공주택 짓고 GTX하고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남아도는 초과세수, 아 초과세수가 남아도는데 왜 똘똘한 채 이렇게 증세를 하려는지도 갑자기 또 궁금한데 아무튼 간에 초과세수 저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교통망에도 투자하고 공공임대 짓는 데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GTX 노선 하나에 4조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네. 삼성한테 두 개 만들려고 하고 하인 SK한테 두 개 만들려고 하면
1: 갑자기?
0: 세금 공제해주면서 기꺼이 바로 만들 것 같거든요.
1: 진짜 이재용 회장님 깜짝 놀라겠는데 네. 우리 방송 듣고
0: 알겠습니다.
1: 아니 나보고 네. 지하철을 하라고 삼성물산 주가 오를까요? GTX 타면
0: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더 나누고 얘기 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잖아요. 네. 전세난에 대한 좀 멘트 한 30초 정도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1: 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거 정부도 다 똑같았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은 전세 월세 시장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도 꾸준히 돼야 됩니다만 다주택자 전세를 주는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려서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책의 1순위가 뭔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조사한 것들 되게 좋아하고 설문조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부동산 대토론회점 KR 가시면 지금도 의견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천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7천 건 의견의 95%는 규제 완화고요. 2%가 규제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95% 이야기를 안 하고 2%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95% 의견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2: 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의견 주고 계십니다. 문자의 6002님, 김인만 소장님 말씀에 속이 시원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0332님, 생생경제 역시 재미나네요. 체감온도 31도에 빠숑 시원한 목소리에 귀 쫑긋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대부분 아, 그 강수 아니었네 라는 이런 문자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유튜브에 JG킴4660님이 신혼으로 집 사려고 연초부터 매주 나가서 집 구하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집값이 올라서 사지 못하고 결국 하급지 전세로 들어왔어요. 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같은 청년층으로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공감되고 제 주변에도 진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아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대책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돼서요. 네. 네, 부동산 대토론의 광수가 묻고 빠시옹과 김인만 소장이 답하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이강수 기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0: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3: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4: 레드 와인 비니거, 배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3: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배럴!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2: 카사베르디!
6: 발효 식초 광고.
7: 네, 퀴즈 정답 1번 집이었습니다. 오늘 당첨자 1746-9007 3214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예,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요? 내일은 월간 염불리 염승한 LS증권이사가 찾아옵니다. 저는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죠.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What's your name?
9: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10: 이름이 뭐예요?
9: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갈수록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 39.3도까지 올랐던 밀양은 오늘도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전 정체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은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이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여의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시 이후로도 반포대교 부근 일대로는 서행입니다.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쪽으로 작업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정릉터널 부근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도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최근에 이란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다른 결의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통행료가 아니라 자연 보호라든가 안전 경호라든가 이런 게 따르는 수수료라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수수료도 일단은 국가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공하면 어떻게 했느냐.

0: 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되는 이제 협상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냥 수수료든 또는 통행료든 이것을 부과하는 경우에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되고 자유통항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1: 그렇죠.
0: 따라서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어렵게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로 상징적인 액수다, 그리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펀드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어떻게 했는가 할 때,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2: 예.
0: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이란의 내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돈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돈 액수도 물론 상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가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와 더불어서 경제 제재와 동결 자산을 해제를 하는 이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2: 예.
0: 있는데, 지금 이란으로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미국 측으로부터 경제 제재와 그리고 동결 자산
3: 민정은
0: 해제 문제를 해결할
3: 국립외교원
0: 수
3: 미주 연구부
0: 있다라고
3: 교수입니다.
0: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을 넘어서면은 미국의 여러 제재 없이도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력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협상은 더디고 전선은 넓어질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이라는 수렁에 갇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 때문일까요? 트럼프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준비가 됐으면 좀 띄워주시죠. 자, 지금 보니까 SNS에 그 이란의 원유 거점 하르그섬을 폭격하는 AI 사진입니다. AI 사진 여러 장을 올렸는데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의도, 이유가 뭘까요?
2: 오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 이제 압박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1: 예.
2: 국내 정치적인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좀 결집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뭐그 트럼프 행정부가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협상과 함께 지금 진전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렇게 강력한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게는 압박의 메시지를, 그리고 국내 지지층들에게는 뭔가 사이다 같은 그런 시원한 모습을 보여줘서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것이 과연 협상에는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4: 예.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에 서명을 했다가 하루도 안 돼서 아브라함 협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 협정에 가입을 조건을 걸기도 했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4: 예.
0: 그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협의가 되어 오던 사안입니다.
3: 마영선 전주
0: 전쟁
3: 이스라엘
0: 전에
3: 대사입니다.
0: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수교,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4: 예.
0: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 조건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는 거였고, 이것은 작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4: 예.
0: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라늄 농축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거는 이제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이것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창설되는 그 과정이 명확해야만 된다라고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4: 예.
0: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1: 네.
4: 예.
1: 자, 지금 이게 이제 또 한미 간에 추진 중인 원자력 협정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긴장을 한 상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말씀드리는 도중에 저희가 또 국회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4: 예.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백브리핑 현장 함께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권영진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우선 이번
6: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상처를 받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진 의원의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보수의 품격과 당의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어느 한 분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서 가능한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한 모든 지도부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본인의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본인이 책임지고 행동에 대해서 처신하는 것이 맞다고 최고위원들께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4: 오늘 네,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배분 문제로 초유의 멱살잡이 행태가 있었고요.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분되지 않자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중징계 요청서가 빗발을 했고 이와 관련한 최고위의 논의가 오늘 있었는데 강력 처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 네, 사태의 파장이 당사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때문에 지금 권영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거부한다면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관련 내용 모든 내용에 지금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그리고 이어서 폭염 관련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남 창원과 진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로 발령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창원, 진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원산지지역, 충청남도의 보령도서지역, 경상북도의 봉화산지지역, 제주도 추자도 지역 등에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더위관리 철저히 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4: 네. 자, 저희는 두 분과 중동 정세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방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사우디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눠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변수가 좀 있겠습니까?
2: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원자력 권한을 좀 갖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뭐 편안하기는 않겠죠. 불편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그 결정이었기 때문에 좀 부글부글하면서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0: 대통령을 만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우려를 전달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두 정상이 만나 가지고 이란의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더 강하게 쓰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의 주요 변수로 등장해서 보다 전쟁의 그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중단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 재고 감소가 확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과 중동 정세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마영삼 전주 이스라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름표를 붙여줘.
5: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라디오에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기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 셋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30대에 이혼한 뒤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1년 전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뒤부터 누나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던 집이 부모님 명의였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뜻밖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누나

0: 아들이 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 우연히 친척 어른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후 딸만 넷을 낳았고 아들을 간절히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갓난아기였던 저를 알게 됐고 친부모에게 버려진 저를 가족으로 맞아 직접 출생신고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는 너를 단 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부모님도 누나들도 예전과 다름없는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절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친자식도 아닌 제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20년 넘게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까지 계산해서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것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 누나들 말처럼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 대한 월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재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사연자분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좀 짐작이 되는데요. 조윤영 변호사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이처럼 출생신고나 친자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0: 네. 사연자분은 태어난 직후에 부모님이 직접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하셨고요. 또 평생 친아들처럼 이제 살아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부모님과 지금 사연자분 어떤 관계로 보게 될까요?
1: 예,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부모님 이미 직접 낳은 친생자 그리고 입양을 통한 둘 중에 하나로 형성됩니다.
0: 네.
1: 그런데 사연자님은 부모님이 직접 출산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므로 입양관계에 해당해야 하는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입양신고가 아니라 사연에서는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로 부모가 친자식을 키우듯이 키워왔다면은 그때 출생신고 자체는 허위의 출생신고이기는 하지만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친자식처럼 키워오시고 계속 관계를 지속해왔으므로 결국 부모님과 사연자님의 관계는 입양을 통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입양이 된 관계인 거고 다만 형식상 이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이거 적절한 소송일까요?
1: 예, 일단 부모님과 사연자님은 실질적으로는 입양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형성되었습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무효 심판 청구, 취소 청구, 내지는 협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 청구가 아니면은요, 그렇게 네. 어떤 입양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정식의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서 일단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해야지 이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고
0: 네.
1: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확인할 이익은 이해관계자는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나들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제기한 소송 자체는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누나들이 제기한 이거 소송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누나들 뜻대로 이제 파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1: 예. 지금 어머니하고도 출생신고가 됐고 친자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는 형성된 건데요. 누나들의 사건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은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재판상 파양 사유는 민법 제905조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0: 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괴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0: 네.
1: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0: 네.
1: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들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지금 사연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0: 네.
1: 내용만 봤을 때는 학대, 유기 등 심한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사연자님이 20세가 넘어서야 우연히 이방 사실을 알 정도였고 이후에도 사연자님이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것을 보면은 굉장히 관계도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연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누나들이 재판상 파양을 논할 만한 사연은 없어 보이므로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0: 그러면 결국 누나들의 이제 목적은 사연자분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연자분도 부모님의 상속 재산 이제 똑같이 받을 권리 있다는 걸까요?
1: 네, 비록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는 아니지만은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양친자로서의 뭐 부모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님 역시 누나들과 공동 상속인들이고 네, 그 세 누나들 세 분이랑 사연자님이라서 법정 상속분 4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기업분이나 특별수익도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조금 그 구체적인 상속분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은
0: 네.
1: 법정 상속분 4분의 1의 권리 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연자님은 상속인으로서의 친생자인 누나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으로 또 부모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문제. 지금 누나들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이제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월세까지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나들의 타당한 요구일까요?
1: 예, 우선은 사연자님은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요.
0: 네.
1: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을 누나들과 사연자님이 공유한 상태가 됩니다.
0: 네.
1: 4명이 공유한 상태의 집에 지금 사연자님이 혼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퇴거하려는 누나들의 요청이 야속하게 들릴 수는 있으시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서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누나들과 협의하셔서 소정의 차임을 누나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부모님 생전에 함께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누나들이 20년째 차임을 요구하는데요.
0: 네.
1: 그런데 사연자님 역시 부모님의 자녀로서 누나들과 동등한 지위의 상속인이고 그리고 또 집 소유자인 부모님께서 생전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차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출생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입양의 의사로 자녀를 키워왔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역시 양자로 인정이 되고요. 친자녀와 같은 상속인의 지위 갖게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예식을 취소하면 웨딩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계약금에 예식비의 30%까지 더 내라면서 700만 원을 요구받은 예비 부부의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정말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홀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기에 따라 적정한 위약금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이 기준보다 훨씬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당비 같은 명목의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해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기준을 크게 벗어난 위약금은 약관규제법이나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취재가 시작된 뒤 업체는 처음 요구했던 700만 원 대신 공정위 기준에 맞춰서 계약금을 제외한 1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의 미약금 조항과 환불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과도한 미약금을 요구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적재 권진아의 빛나는 당신을 위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7월 27일 오늘은 73주년 정전협정 체결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에는 우리의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 명의 유엔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유엔 참전국과 희생된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우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남지방 중심으로 극한 더위 나타난다고 하고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요란한 소나기 지난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이번 장마에도 수도권과 경북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경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도 산림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우면산 산사태 참사가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도심도 결코 산사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준 사건이었죠. 구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높아지고 있는 산사태 위험. 우리나라 산사태 대응 체계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산림청 이용관 산림재난통제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용관입니다.
0: 예, 오늘이 우면산 산사태 15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게 산사태가 네. 깊은 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식이 깨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속의 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실상과 그다음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다가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16분이 돌아가셨고요. 또 그날은 춘천 마적산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젊은 대학생들도 많이 생명피해를 입었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정책의 전환점으로 남아있는 그런 뜻깊은 그냥 돌아봐야 되고 그런 날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바뀐 것들을 몇 가지 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산사태가 이제 자연재해니까 그냥 복구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산사태 방지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예전엔 치산 보건과에서요.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산사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고. 즉 재난 대응이란 체계를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 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돼서 주민 대피책의 구축 등에 대한 위험지 관리를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그냥 한 두세 명이 쓰던 상황실이 이제 산사태 예방 지원 본부라는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법적인 체계 내에서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 대응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특히 산사태 재난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산사태라는 재난에 대해서 규정하게 되고 그에 맞는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짜게 된 굉장히 어떤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1: 네.
0: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계속해서 체계가 다시 한번 개선되고 재정비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사이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1: 가장 큰 성과로 앞에 어떻게 변했냐 설명할 때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 대응의 전주기적인 게 마련됐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발하고

0: 또그 선발된 지역에 대해서 뭐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주민대피 체계를 마련하는 했고, 또 이어서 산사태가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있다라는 구호하에서 어떻게 하면 산사태 예측 정보를 보도화해 나가는가. 그래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사태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라는 구호 아래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더 강화한 게큰 성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이제 점점 기후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상기후
0: 네.
1: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갑자기 폭우도 쏟아지고 극한호우도
0: 맞습니다.
1: 쏟아지고 이러면서 산사태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피할 수 있게 대응 체계를 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0: 네.
1: 현재 우리나라 산사태 위험과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0: 산사태 발생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고요. 또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두 가지가 빈도와 위험성 높아지고 있다. 빈도는 강우의 패턴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비가 적은 해는 피해가 줄고 또 많은 비가 또 집중되면 피해가 늘어나는 등 연도별 편차가 큰 편인데요. 지난 10년을 5년 단위로 쪼개면 15년부터 한 19년까지는 연평균 한 520건 정도 발생했는데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한 2200건, 한 4배 정도가 빈도가 발생했고요. 지난해는 2600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이렇게 좀 잠깐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좀 산사태에 취약한 지형과 지지를 좀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전 국토의 63%가 이제 경사가 있는 산이고요. 또 지질 여건을 보면 모래흙이 많아요. 한40% 돼서 이제 우리가 모래흙이 많다는 건 배수도 잘 되지만 그만큼 응집력, 마찰력이 잘 무너질 수 있어서 미끄러지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상청도 보면 이제 패턴이 이제 집중호우가 예전에는 골고루 분산되었던 게 이제 한 시기에 또 며칠 뒤에 집중된 이런 기상 패턴에 의해서 빈도와 또 피해 발생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산사태에 취약한 지형과 지질 여건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산이
0: 네.
1: 많은 데다가 모래흙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1: 근데 앞서 강우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산사태가 일어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달라졌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산사태가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러 여건이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 강우의 큰 특징은 이제 비가 내리는 패턴이 달라졌다 이렇게 아나운서께서 해주셨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좁은 지역에 시간당 수십 밀리의 이상의 비가 짧고 강하게 쏟아지는 경향입니다. 저도 상황실에서 이렇게 상황을 지키다 보면 두세 시간 만에 60, 70, 80mm가 쏟고 그냥 또확 지나가고 이러한 강우 패턴인데요. 지난해 피해가 한 2600건 났는데 그게 한 98.5% 거의 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불과 닷새 동안 이제 집중이 됐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았던 산청은 여름철 강우량이 한710 정도 되는데요. 793mm의 강우가 발생했고 경기도 가평은 5시간 동안에 226mm라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유의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영남 산불 피해 지역인데요. 산불로 인해서 숲에 있는 식생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비가 빗물이 그냥 직접 토양을 때리게 됩니다. 토양을 바로 때리면 토사 유출이 이제 좀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라기보다는 산불로 인해서는 산사태 발생하는 그 취약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산불이 이제 기여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조금씩 늘어난다기보다는 극한 호우가 내리는 짧은 기간, 그리고 또이 특정한 지역의 피해가 폭발적으로

0: 위험을 피하고 하는 데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 좋겠죠.
1: 예.
0: 저는 또 너무나 또 우리나라 산이 63%인데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산으로 안 가 놀러 가시면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1: 네네.
0: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토양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물그릇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이 토양에 차게 되면 단단하던 땅이 좀 물러지기도 하고 또 물러지면서 이제 우리가 욕실 바닥이 좀 더 미끄럽잖아요. 우리 네. 그냥 마룻바닥보다. 그게 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이 줄어서 또 잘 미끄러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지반이 약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반이 이렇게 포화된 상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가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돼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마른 땅보다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산이 63%이고 산은 이제 뭐 평지가 아니라 다 경사적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평지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제 전국 산의 위험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형과 지질, 임상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르기 때문에 물그릇의 크기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토양이 머금고 있던 물들이 좀 서서히 또 물그릇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간 속도도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그래서 비가 그치더라도 물이 빠지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강우가 집중된 지역에 방문하실 때는 정말 더 조심해야 되고 또 방문을 가급적 안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산이 위험하다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산은 기본적으로 네. 경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산사태 발생할 네. 가능성은 있고 또 모든 산의 네네. 위험도가 똑같지는 않다. 다 지형, 지질 이런 것들 다르니까 다만 비가 오고 나서 한 며칠간은 조심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인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정책 방향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를 막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미리 대피하고 미리 피해가 없게끔 하는 데로 방향이 많이 옮겨갔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계속 제가 주민 대피, 그다음에 막을 수는 없는데 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몇 번 반복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1: 네.
0: 결국 산사태 발생에는 강우, 태풍, 지진 등 이제 자연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걔가 발생 안 하면 그냥 그 상태 유지할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니까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강우 예보도 하잖아요. 그리고 산사태 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도 이제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판단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시 선제적 대피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피하기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려오는 것을 막는 사전적으로 예방시설의 중요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서요. 사방댐 등 예방사업 앞으로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예방시설은 최대한 확충하되 또 다 막지 못한 위험에 대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선제적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도 좀 집중해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요.
0: 아, 예, 네, 맞습니다. 그 대피 요령도 아나운서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설명도 잠깐 드리면
1: 네.
0: 내가 언제 대피할지 잘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결국은 그 산림청이나 지방 정부에서 이제 대피 안내나 명령이 있을 때 긴급 문자도 보내고 또 어떤 때는 공무원이 찾아가서 나오세요도 하고 어떤 때는 이장이 나오시라고도 하고 이럴 때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따라주시라 이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계곡에 이제 그 놀러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토속률이나 이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곡에도 다 경고 방송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빨리 이탈하고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평상시에는 내 집에서 가까운 대

0: 주소가 어디 있나, 그리고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가 나오면 즉시 따라야 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분부터 신속히 이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피했다고 하더라도 비가 그쳤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방정부가 안전을 확인하고 비가를 안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 평상시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고, 비가 와서 좀 위험하다 싶을 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공지가 나가니까, 뭐 물론 재난 문자도 개인적으로 받으시겠지만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이건 바로 따르셔야 된다.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보통 앞서도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은 했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아 이제 괜찮아졌겠지라고들 생각하시는데 비 그치고 나서도 며칠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꽃으로 보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를 감안하면 우리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또 그러나 또 저희들 이제 그 대피하시는 주민들 보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뒤끝으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복귀 명령 좀 기다리셨다가 안전할 때 가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 네, 대피했다가 비가 그쳤으니까 임의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평상시에 이런 대피 훈련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올해는 더 뭐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네, 늘렸습니다. 좀 늘려서 했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목적이 기존 아무리 마련해도 실제로 움직이면서 부족한 부분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위험 요소를 몸으로 체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한 4배 정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한 200회 작년에 했다면 올해는 한 820회 정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참여 인원도 1만 명에서 1만 8천명으로 늘었고, 이렇게 훈련 단위를 좀 세분화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좀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피 계획을 저희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누가 도울 수 있나, 또 어느 길로 대피소까지 이동할 것인가 실제로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강조도 드리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대피 명령이 있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몸으로 익히도록 한 것이 주요한 것이었고, 또 이로 인해서 대피에 대한 거부감이 상황 관리해서 보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거부감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1: 대피 훈련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대피하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어떻게 선정합니까?
0: 네, 대피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거나, 그다음에 산사태 피해가 전년에 발생해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거나, 각 지역마다 이제 산사태 취약지역 여부, 그다음에 피해 발생 여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대피 훈련을 평소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신속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피할 일이 생겼을 때, 앞서 뭐 거동에 불편한 주민은 누가 있고 그런 분들은 누가 도와서 이동시킬 것인가, 또 대피소까지 가장 빠른 길은 어느 곳인가, 이것도 알게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사실 뭔가 대피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당황스러운 게 뭐 챙겨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 가장 먼저 하시잖아요.
0: 네, 예, 그렇죠. 네.
1: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챙겨 나갈 거 있습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챙겨둘 거 미리 생각해 둘 게 있을까요?
0: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기 그 약 챙기시는 분들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피 명령이 내리면 그 시군구에서 대피 장소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드실 거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몸을 빨리 피하신 게 좋고, 그리고 스마트폰 자기 연락체계, 그리고 혹시 드시는 약이 있으면 약이라도 챙겨 나오시는 것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짐 챙기다가 대피할 시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괜히 짐 챙기려다가 대피 시간 놓치지 말고 일단 대피 명령 떨어지면 바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같은 경우도 지금 조직이 확대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뭐 이런 대피 훈련 같은 경우도 더 세분화되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가동을 했는데요. 이 가동하게 된 계기는 이제 통합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왜 통합 체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재난의 패턴이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산불하면 봄, 가을 이렇게 하는데 산불도 여름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실을 이제 통합 상황실 운영하기 때문에 산불 신고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산사태의 경우도 이제 주민 대피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산불 산사태에 따로 대응하던 인력을 통합해서 연중 상시 대응 체계로 바꾼 것이 산림재난대응단인데요. 과거에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이제 별도 인력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중 대응이 필요하고 또 재난의 패턴도 바뀌었고 재난의 목적, 산사태의 경우는 주민 대피, 산불도 마찬가지로 주민 대피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여름철 집중 호우 때 토사 유출 위험 지역이 될 수 있고 또 소나무 재산충격으로 고사된 나무들이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또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난마다 인력을 따로 선발하지 않고 운영하는 분절화된 방식으로는 이런 복합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존 대응 인력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산사태 760명만 운영하던 인력을 9,000명까지 늘릴 수 있는 또한 이런 좋은 효과 그다음에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얻는 입점도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그래도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좀 현장에서 느끼신 한계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통합 대응을 하면 산불에 특화돼서 움직이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산사태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예.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산사태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산림재난 앱 활용법도 좀 알려주시죠.
0: 네.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산림재난 앱은 스마트 GPS 기능을 활용해서 여섯 가지 기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산림이 위험 등급이 1에서 5등급인데 1등급이 가장 높은 단계고 5등급이 위험도가 낮은 정도인데요. 위험 지도가 볼 수 있고 또 이 위험이라도 비가 내린 지역과 안 내린 지역은 또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바뀌는 위험도 그리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48시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예측 정보를 드리고 또 내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여부도 보실 수 있고 또 내가 지나가다가 산사태가 발생된 지점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사태 재난 앱을 스마트 산림 재난 앱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1: 네.
0: 내가 놀러가자 좀 더 위험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 지역의 야영장에서 만약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대피하라고 그러면 어디로 빨리 대피해야 될지도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관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로 인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다가 현충원이나 동작대교 쪽으로 나가는 진출로에 현재 충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부근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반대편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인데 성수대교 부근도 작업이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참모진 화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밤 9시 브라질 시내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 중인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니 민주당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심 내 저이용 부지 개발, 3기 신도시 정상화와 공사비 안정화, 민간 임대 활성화,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기일은 오후 2시에 열리며 YTN에서는 양형 이유부터 주문까지 법정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한 데 이어 오늘은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고등학교 남학생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 수사 전담팀이 현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화재를 원점부터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한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팥빙수나 우베 디저트 조리 배달업체, 미슐링 선정업소 등 음식점 4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배달음식점은 48곳으로 건강진단 미실 시 조리실 위생 불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 책임자인 미군 중부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공습의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공습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최근 국방부와 합참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양산의 한낮 기온은 38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고 서울 33도, 대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초등학생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으면 1등으로 나오는 대답 무엇일까요? 돈 잘 번다는 유튜버 아니면 의사일까요?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3만 명 넘게 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 꿈 1위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의사도 크리에이터도 선생님도 다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금메달 하나에 온 국민이 다 같이 들썩이는 바로 그 직업인데요. 올해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한 직업,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수, 2번 대학교수, 3번 운동선수, 4번 잔치국수. 1번 가수, 2번 대학교수, 3번 운동선수, 4번 잔치국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너무 멋있잖아요. 큰 국제대회에서 메달 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아, 나이 직업을 하고 싶다. 나중에 커서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뭘까요? 1번 가수, 2번 대학 교수, 3번 운동선수, 4번 잔치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한번 보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뭘까요?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어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꽂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5063번님, 정말 멋진 직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6481번님은요, 오늘은 대표님이 삼계탕을 시켜주어서 주차 관리실에서 잣 삼계탕을 먹으면서 슬라생을 듣고 있습니다. 12시 슬라생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먹겠습니다. 우리 애청자시네요. 저희가 끝나는 시간까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끝나는 시간은 이번 달에 바뀌었거든요. 7월 6일 개편하면서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바뀌었는데 우리 애청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잣 삼계탕 드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아유, 대표님 너무 감사하네요. 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삼계탕을 시켜주셨어요. 7596번님은요. 저는 꿈은 모르겠고 놀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5899번님은요. 배송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항상 배송 하시는 그 차 안에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도 33도라고 하던데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남 지방 중심으로 정말 극한 더위가 올 거라고 하잖아요. 아까 양산 38도라고 제가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덥습니다. 덥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건강 챙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더울 때는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되고 그늘 이용하셔야 되고 물 섭취하시면서 쉬엄쉬엄 일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초중고 학생 3만 명 넘게 교육부가 조사를 했더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직업을 묻는 그런 조사였어요. 1등은 이 직업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요, 선생님이요, 또 한때는 유튜버요 이런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이것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그 멋진 모습에 아이들이 지금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1번 가수, 2번 대학교수, 3번 운동선수, 4번 잔치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저희 힌트송 나갑니다. 이들은 항상 이걸 신죠. 물론 색깔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박혜경이 부릅니다. 빨간 운동화.

0: 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서울을 알리는 다양한 굿즈들 중에서 먹거리 굿즈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MZ들과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먹거리 굿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까지 생각한 서울시 먹거리 굿즈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홍보기획관 박미란 브랜드 기획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시 브랜드 기획팀장 박미란입니다.
0: 네, 서울시에 다양한 먹거리 굿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서울라면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라면은 2024년 서울시가 풀무원과 함께 서울라면, 서울짜장을 선보였는데요. 건강하고 매력적인 서울 사람들이 먹는 라면이라는 컨셉으로 서울시와 풀무원이 공동 개발한 건면 제품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9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해외의 서울 브랜드와 서울의 맛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 굿즈는 전통 제빵 기업인 고려당과 협업해 올해 4월에 출시한 서울빵입니다. 당도 36%를 낮춘 단팥빵과 설탕과 버터를 넣지 않은 통밀 브레드로 건강한 빵 2종을 출시했고 출시 세 달 만에 8만 개가 판매될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월에 출시한 라이스칩입니다. 다이어트 간식, 당뇨 간식 등을 만들어 온 건강 간식 브랜드 풍신당과 협업을 해서 정제당, 인공 첨가물 등을 넣지 않은 누룽지칩입니다. 밥에 김을 싸서 먹는 맛인 김맛과 칼국수와 떡볶이 등 이런 것들을 먹은 다음에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는 K볶음밥 문화에서 자간한 야채 볶음밥 맛 이렇게 두 종류를 출시해서 그 서울의 브랜드를 일상 먹거리로 확장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식문화 확산에도 저희가 굿즈를 통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지금 서울시의 먹거리 굿즈들을 화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라면, 서울빵에 나갔었고요. 지금은 이제 라이스칩, 서울간식 라이스칩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라면, 서울빵에 앞에 로스팅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 네, 그거 뭐예요? 로스팅이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첨가료나 이런 것들로 그 맛을 낸 게 아니라 말려가지고 건조해서 본연의 맛을 살린 게 로스팅입니다.
0: 건강도 같이 챙기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서울 시민들이 많이들 드시겠어요?
1: 아,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서울라면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수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서울빵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00개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이 인기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가격은 어때요? 좀 일반 라면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까? 아니면 좀 비슷합니까?
1: 라면은 조금 일반하고 조금 비슷하고요. 그 지금 저희가 출시한 건강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의 제품 빵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서울 단팥빵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당 제과점이 1945년도에 만들어져서 그거에서 이제 따온 194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통밀 브레드는 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일반 그냥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1: 고려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당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롯데백화점 본점에 이제 매장이 있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도 매장이 있어서 그 두 군데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예, 라면부터 빵, 라이스칩까지 다양한 먹거리 굿즈들이 이미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왔습니까?
1: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가격이나 구매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생활 공간인 편의점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시위와 함께 서울 마이 서울 건강 간편

0: 간편식 5종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1: 간편식 5종이나 됩니까?
0: 네,
1: 네.
0: 4종이 출시됐습니다.
1: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 간편식 5종.
0: 네, 하나씩 소개해드리기 다섯 종이라 좀
1: 오,
0: 많은데요.
1: 그러네요.
0: 네, 가장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부터 소개해드리면 고단백 닭가슴살 도시락입니다. 여기에는 닭가슴살과 두부, 계란말이, 닭가슴살 햄으로 단백질을 든든하게 채웠고, 밥에는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병아리콩을 넣어서 영양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는 저당 오리엔탈 소스와 닭가슴살을 활용한 오리엔탈 치킨 샌드위치이고요. 줄기밥은 저당 소이 갈릭 소스를 더한 갈릭 치킨 김밥으로 건강함과 맛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 삼각김밥은 CU의 대표 인기 상품을 건강 컨셉에 맞춰서 새롭게 구성한 저당 비빔밥 빅 삼각김밥과 라이트 참치마요 빅 삼각김밥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총 다섯 가지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당과 지방의 부담을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서울에 있는 편의점에서만 살수 있나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하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출시가 됐고요.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네, 그 CU가 가지고 있는 포켓 CU 앱을 이용하면 그 편의점에 이 저희 서울 마이 소울 건강 간편식이 있는지 재고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 앱을 통해서 일전에 예약 구매를 하면 예약 구매를 신청하면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쉽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서울과 수도권 CU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앞서 포켓 CU 앱 이용하면, 뭐, 재고량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살 수도 있고요.
0: 네, 예약 구매가
1: 아,
0: 가능합니다.
1: 예약 구매가 되는군요. 앱 이용하면 전국에서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판매가 이게 서울하고 콜라보한 제품이라 판매는 서울하고 수도권만
1: 그렇군요.
0: 가능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으시면 한번 맛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울빵 2탄도 나온다면서요.
0: 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려당하고 서울빵을 2종을 출시했는데요. 출시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이 8만 개 넘으면서 시민들의 굉장히 높은 관심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빵 후속 제품으로 기존 단팥빵에다가 밤이 들어가 있는 서울밤 단팥빵이 오늘 출시되었습니다.
1: 아, 오늘 출시됐어요.
0: 네, 오늘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 오늘부터 이거 어디서 사면 돼요?
0: 네, 그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있는 고려당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기존에 저희가 출시했던 서울 단팥빵과 통밀 브레드,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출시된 밤 단팥빵 같이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팀장님은 브랜드 기획 팀장이시잖아요.
0: 네.
1: 판매 전에 다 드셔보셨겠네요?
0: 그럼요.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1: 예.
0: 시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1: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
0: 아,
1: 뭐가 있어요?
0: 개인적으로요?
1: 예.
0: 저는 이번에 CU 편의점 건강 간편식에 굉장히 애정이 많은데요.
1: 예.
0: 보통 이제 건강하다 그러면 맛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까 그빅 삼각김밥, 그 비빔 삼각김밥이 정말 맛있는데 건강해서 개인적으로 앱을 통해서 계속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1: 아니, 그 재고를 부족할 수 있는데 팀장님 다 드시면 안 되잖아요. 저당 불고기 비빔 삼각김밥, 이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0: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1: 이번에,
0: 샌드위치도 네, 건강하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이번에 간편식 편의점에 나온 5종 닭가슴살 도시락, 오리엔탈 치킨 샌드위치, 갈릭 치킨 김밥, 라이트 참치마요 삼각김밥, 저당 불고기 비빔 삼각김밥, 나왔고 이 중에 비빔밥, 비빔 삼각김밥 추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좋아서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뭐 서울시 돈 많이 버네요?
0: 근데 이 서울시가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1: 아.
0: 이 저희 콜라보하는 그거는 상품은 민간 기업이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요. 서울시는 서울 브랜드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 협업해서 같이 제품을 개발을 하긴 하지만 홍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해서 시민들이 다시 그 본인들이 그 서울시 굿즈를 구매한 그 제품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콜라보를 통해서 서울 브랜드를 확산하고 건강한 식품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좀더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좀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

0: 현재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조금 더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 앞으로도 좀 다양한 굿즈가 더 나올 예정인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제가 먹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손씨는 먹거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패션, 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을 계속 협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건강하고 힙하고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굿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 굿즈를 통해서 서울 시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서울 시민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도시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서울시 박미란 브랜드 기획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SAT 문제 한 번 더 짧게 내드릴게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꿈을 물어보니까 1등으로 이 직업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한때 유튜버라는 직업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또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있었고, 뭐 의사 이런 직업이 있었는데 다 제치고 이번에는 이것이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모습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뭘까요? 1번 가수, 2번 대학교수, 3번 운동선수, 4번

0: 잔치국수, 1번 가수, 2번 대학교수, 3번 운동선수, 4번 잔치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술래생 후경.

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유산 K갯벌이 또 한 번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갯벌 등 4개 갯벌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여수, 고흥, 무안, 서산갯벌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갯벌의 가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죠. 갯벌 생태연구자이자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단 활동에 참여했던 김준 전남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0: 네. 오랫동안 우리 갯벌의 가치를 알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1: 예상은 했었죠. 세계자연유산 심사는 IUCN에서 권고안이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직접 발표하고 나선 더 기뻤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흥갯벌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유산도시 그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아주 그 자긍심 갖고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기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17개밖에 세계유산이 없는데 그중에 자연유산은 또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기뻤습니다.
0: 네. 갯벌이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1: 이제 뭐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그 품목 뭐 그 자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으뜸이다.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공간을 초월을 하는 거죠. 뭐 지금 가치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자원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좁은 그 땅덩어리에서는 쉽지 않지만은 또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쉽지가 않죠.
0: 사실 갯벌이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개발을 많이 해오면서 매립하고 그걸 일반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런 과정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 갯벌이 어떤 가치가 있고 왜 중요한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1: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갯벌을 얘기를 할 때 수산물만 생각을 해요. 뭐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호미나 그릇 들고 가서 바지락 체험, 갯벌 체험한다고 하면 바지락 체험을 하거나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게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지만은 그 쾌쾌하니 그 조금 질척거리면서 동해안과 달리 조금 깨끗하지도 않는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죠.
0: 네.
1: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갯벌의 가치들이 최근에 오면서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블루카본이나 또 그것들이 뭐 수질 오염, 수질 정화를 한다거나 또 그것들이 그 요즘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이런 그 해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0: 그 기능이랄지, 갯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당대에서 우리가 밝혀낸 가치만 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이후에 연구가 더 진행되거나 또 기술이 더 발달되거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세대에 알지 못했던 그런 가치들은 더 많아질 거고, 모르는, 아직 지금 알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지켜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뭐 생태계뿐만 아니라 뭐 환경 오염을 좀 조절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갯벌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봐서 이번에 배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0: 그렇죠.
1: 예,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갯벌의 가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으로 그 부분 여쭤봤고요. 우리나라가 갯벌이 상당히 좋습니까?
0: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죠. 우리 갯벌이 늘상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연구자들이 뭐 지난 1단계, 21년도에 1단계 때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와서 전문가들이 둘러보면서 가장 놀라워했던 게그 부분이에요. 우리처럼, 갯벌에서 많은 식량 자원을 얻거나, 또 지역 주민들, 어민들이 그곳에서 어업 활동들, 생계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 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또 그것을 먹이로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특이한 철새들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비해서 눈에 띄게 더 많고, 좁지만은 그 가치가 너무너무 높다. 이런 평가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그런 평가들을 보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 갯벌이, 그냥 우리가 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지켜야 될 이유나 과학적인 그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요번 그 세계유산의 확대 등재의 뭐 배경이기도 합니다.
1: 네. 세계유산 확대 등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2021년에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 등 이렇게 4개 갯벌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그 당시에 뭔가 유네스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면서요. 그러면서
0: 네,
1: 우리가
0: 맞습니다.
1: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면서 이번에 또 이제 확대 인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0: 일단 그 권고사항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1: 네.
0: 우리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그 자연유사를 심사하는 IUCN에서도 충분히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 다만 그 가치를 충분하게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정된 곳을 포함해서 그 가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역들까지 더 확대해야 된다. 갯벌이나 바다는 사실 육지처럼 다물쌓거나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갯벌을 찾아온 숭어가 무안에 있다가 옆에 있는 한평만 같은 뇌만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여자만 같은 경우에도 순천만에 있는 짱뚱어나 이런 것들이 고운 갯벌로 올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 그 갯벌이 훼손될 수 있는 개발을 하거나 또는 양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웃에 있는 갯벌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태안의 기름 사고 때그 기름이 저 밑에 진도나 밑에까지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이제 그런 갯벌이나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 광역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가치를, 영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면서, 요번에 추가 확대를 할때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 이제 그게 요번에, 국가유산청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그걸 또 받아들여서 몇개 지역에서는 그럼 우리 확대하는 데 참여

0: 수개벌입니다. 이 네 곳이 가진 생태적인 특징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갯벌은 다른 어느 나라 갯벌보다도 문화적인 가치가 좀큰 곳들이에요. 그건 이제 그 어촌 문화이기도 하고 갯벌 문화이기도 한데 그런 특징들이 저는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자만 쪽에 있는 여수, 순천, 그다음 보성, 고흥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이제 꼬막이나 또는 폐류들 그리고 국가 중요음유산으로 지정된 펄매 문화들 이런 것들이 그런 생태적인 가치와 함께 주민들이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이런 특징들이 있고 무한갯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습지보호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1단계 때 지정이 됐어야 됐는데 아쉽게 그때 지정되지 못했고 이번에 포함되면서 또 주민들이나 습지보호 지역에 관심 많은 분들은 또 1호 갯벌 됐기 때문에 자긍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서천 갯벌 같은 경우에는 서산 갯벌 같은 경우에는 가로림만에 있는데 그것은 조력발전소에서 습지보호지역, 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번에 세계유산까지 이렇게 전환된 그래서 개발에서 보존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곳이고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게 점박이 물범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하고 가로림만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포유동물인데 그런 특징들이 이번 세계유산 확대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한국의 갯벌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멸종위기 철새들에게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의미가 상당한 거네요.
1: 맞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부산이나 목포에서 서울로 뭐 전기차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럼 지금 많이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하지 못하면 그 전기차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새들도 이제 동아시아 이동하는 그런 철새들도 뭐 알래스카나 또는 호주나 이런 쪽을 이곳을 오가면서 중간에 경유를 해야 돼요. 그 중간에 경유해서 휴식도 취하고 또 며칠 머물면서 먹이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래야 목적지에 가서 산란을 하고 또그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은 얘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개체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멸종 위험을 받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새만금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서해갯벌 그리고 황해갯벌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0: 교수님도 앞서 고흥 주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 갯벌에 사시는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반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1: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또그 못지않게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0: 우려하는 부분도
1: 그렇죠.
0: 있으시군요.
1: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세계유산이 지정되고 그 가치가 높아지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업들이나 갯벌에 기대어 살았던 그런 생업들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뭐 이를테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규제라는 부분들이죠. 이제
0: 네네네네.
1: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 또는 여행객들이 갯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걸로 마련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수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수산물과 달리 특별 관리돼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제도나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도 후속 조치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0: 지난 2021년에 4개 갯벌이 먼저 등재가 됐잖아요.
1: 네.
0: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 먼저 등재가 됐을 때그 이후에 그쪽은 지금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그 어업인들 그냥 생업 계속 하고 계세요?
1: 생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 아.
1: 이게 습지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유산 그 한국의 갯벌을 지정을 할 때도 1단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국내에서 어떤 법으로 보존 관리하는 걸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습지보존법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선택을 했던 것도

0: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필보전법은 기본적으로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갯벌을 매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어민들이 해왔던 그런 맨손업이나 양식업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가능한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어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1단계 때 지정된 이후에 생업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되고 난 이후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지정됐으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법과 제도는 늘 그런 현실보다 조금 늦게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확대된 것과 함께 조금 더 신속하게 탄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그 효과를 생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1: 네. 교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의 갯벌 정책이 기존의 보호지역 아니면 비보호지역,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계유산 등재지역과 미등재지역으로 관리체계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0: 지금 우리나라 갯벌 면적이 한 2만 한 5천 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요. 근데 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구역이 한 2,5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등재된 지역이 1,5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가 훨씬 더 넘죠.
1: 네.
0: 그만큼 넓은 면적이 유산구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책이 우리나라 갯벌 정책이 기존에 해왔던 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은 이제 세계유산이 추구하는 그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준에 맞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갯벌에 사는 생물들 또 그것을 이용하는 뭐 여러 생태 관광이나 이런 형태로 이용하는 그 여행객들 이런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리 체계 그리고 그러면서도 세계 유산의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보호 지역, 비보호 지역 이랬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그걸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K 뭐 갯벌 뭐 이렇게 얘기한
1: 네.
0: 것처럼
1: 네, 네.
0: 그런 뭐랄까요? 좀 가치가 업된 그런 그 기준에 맞는 세계적인 그런 기준에 맞는 우리 갯벌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여러 나라에서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우리도 그런 그 제도 개선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런 개선들을 생산과 소비 이런 부분에 마케팅까지 연결하면서 주민들이 또는 어민들이 소득 향상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비로소 세계유산 갯벌의 보존 관리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이번에 2단계 확대 등재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천연기념물 저어세 번식지죠. 강화 갯벌 비롯해서 인천 경기 갯벌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등재 가능성 있겠습니까?
0: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고 그게 그 완전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서해 갯벌이 더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북한에 있는 갯벌과 중국 갯벌, 황해 갯벌까지 이렇게 그 생태계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확대되어야 되고 그게 세계유산위원회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 잠정 목록이 13건이 있어요.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그 단계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70여 건이 지금 세계유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개밖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갯벌에만 그 기회를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1: 네.
0: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세계유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유산청에서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21년도에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아예 못을 박아서 확대해라라고 하는 공고조치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세계유산 확대라고 하는 것을 갯벌 쪽에 세계유산의 기회를 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는 하지만은 쉽지는 않다.
1: 아.
0: 다만 예를 들면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화갯벌이나 이런 곳은 접경 지역이면서 북한의 황해도나 이런 쪽도 좋은 갯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북한 쪽은 잠정 목록에 금년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은 남북 관계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접경 지역의 그 갯벌을 세계유산 프로젝트와 연결하면서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하면은 또 다른 그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1: 네.
0: 갯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1: 예, 교수님 한 20초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K갯벌에 대한 애정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0: 갯벌은 범인들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 이용객들이 지키는 것이고 그 소비자들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갯벌에서 그곳에 사는 어민들, 그분들이 생산한 수산물들 이런 것들을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여행할 때도 그런 시선으로 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준 전남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358번님은요, 이 방송 듣는 게세 번째인데 재미있는 퀴즈도 내주네요. 저는 어릴 적 꿈이 농구 선수였는데요. 지금은 전혀 아닌 배우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지금도 운동 좋아해서 매주 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방송 자주 들을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배우시면 어떤 연기 어디서 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셨으면 제가 좀 소문 좀 내드렸을 텐데.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707번님은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도 고교 때 하던 운동선수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하게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1283번님은 저는 여군이 꿈이었는데 어른들 반대만 아니었으면 씩씩한 장군이 되었을 텐데요. 네. 왜 반대하셨을까요? 여군 너무 좋은데. 네. 오늘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진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운동선수였습니다. 예,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여러분 오늘도 가장 멋지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델리스파이스의 고백 전해드리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후텁지근하고 더위가 극심합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일부 지역과 영남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경주 38도까지 오르겠는데 이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전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작업 때문에 다시 밀리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하월곡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묵동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도 월릉에서 신내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도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젯밤 브라질 순방 중 화상으로 진행한 참모진 회의에서 경제 성장률과 실질 국내 총소득이 증가했지만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등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안의 온도가 오래 유지된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승세가 약해져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1.7% 오른 6,800선에서 출발했는데 2% 가까이 내린 6,5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 중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 거래를 연속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는 하락 중이고 네이버는 엔비디아 지분 투자 계획에 급등 중입니다. 코스닥은 1.7% 오른 760선에서 출발해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460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우리 기업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세우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의힘은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며 참 안타깝습니다.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야당도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 몰두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제1야당이 민생과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엄격해질 거로 보입니다. 월급의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부수입을 얻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178만 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8.9%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 수입이 7,070억 원 확충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인 여름 휴가철 기간에 377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일 22만 2천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전망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착과 출발을 모두 합쳐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날짜는 다음 달 2일로 23만 4천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전망입니다. 공사는 휴가 기간 주요 출국장을 평시보다 30분 일찍 열고 보안검색 장비를 최대 44대까지 가동하는 등의 조치로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숲 가운데 화렵수림과 혼효림이 폭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울 도심과 도시숲의 여름철 기온을 연속 관측한 결과 화렵수림과 침엽수, 화렵수가 함께 자라는 혼효림의 한낮 기온이 도심보다 1.5에서 1.8도 낮아 폭염 저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숲은 전반적으로 도심보다 기온이 최대 1.8도 낮게 나타났는데, 울창한 나무가 강한 햇빛을 맞고 잎에서 수분을 내뿜어 주변 공기를 식혀주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이른바 멱살 소동을 일으킨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해 최고 제명 등의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헌 당규가 규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한 지도부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해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의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거취 문제를 생각했고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앓았다면서 이 대통령 주변 사람들과도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본격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은 회의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주제 선정과 위원 구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이 주어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과

0: 효율성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외부위원 모두 9명으로 구성된 TF는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와 순환 근무제 확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광양과 영남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겠고 강원 산지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도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3도, 청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볕도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그 밖의 전국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60개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금지조치 미시행 국가군 46개국 중에 포함돼서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오죠. 이에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한미 간 별도의 무역 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유리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12.5% 강제노동 관세에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한미 간의 무역 합의 내용인 관세 상한선 15%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까지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신규 기자 나와주시죠.
2: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 법원은 특검의 녹화 중계와 방송사의 생중계 신청을 모두 허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방송사의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이 YTN에서도 이번 선고 양형 이후부터 주문까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신 기자, 이 문제의 발언이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건진법사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3: 네, 김건희 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우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4: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5: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4: 네, 그건 아니고.
3: 네, 당시

0: 리더스 포럼에 참석했는데 행사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이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발언인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1: 네, 방금 들으신 윤 전 대통령 발언, 이 관훈클럽 토론회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이 기자들이 패널로 나와 이 후보에게 신상 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이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데요. 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0: 받고 있었는데요. 이 토론회 자리에서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함께 변호인 관련 내용도 해명하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신 기자, 이 윤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특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1: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를 적용했습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제목입니다. 우선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사이에 친분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가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게 드러났고 또 그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한 건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진 전 세무서장 발언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의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무렵에 윤호진 전 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했죠.
0: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당시 이재명 후보와의 근소한 표차였는데요. 역대 가장 적은 0.7%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들이 잠잠해졌고 이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기자,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1: 네, 윤 전 대통령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발언 관련해서는 당시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신년 하례회 소개자리, 그러니까 당 관계자와 인사했던 그 자리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특검의 주장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호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인을 소개한 게 윤 전 대통령이 아닌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따르면 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인데요. 이걸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에 따라 이 국민의힘의 재정 상황에도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이제 선거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잠시 후 YTN에서 선거 장면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2: 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열 기자.
3: 네, 광주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2: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 세 번째 재판을 받는데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고생 피해자 유가족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고등학교 남학생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데요. 애초 검찰은 유가족과 남학생 외에도 장윤기의 고교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 모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내용의 과거 SNS 대화록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이 해당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지인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장윤기 변호인은 대화록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과거 대화록에 담긴 성적 발언은 지인들이 먼저 유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호응했을 뿐이라며 범행의 주도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장윤기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평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앞서 장윤기는 2차 공판에서 범행 영상을 확인한 뒤 성폭행 목적을 포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재판은 종반에 접어듭니다. 다음 4차 공판에선 장윤기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1: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첫 회의가 방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 첫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죠?
2: 네, 경찰 쇄신 TF는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40분쯤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먼저 이 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의 첫 TF 회의 참석 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경찰한테 상대적으로 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4: 김남준 경찰 쇄신 TF 위원장입니다.
3: 통제 방법 효율성 강화 그리고 인권 보장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2: TF는 법률검찰개혁위원장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법조계와 학계 외부위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수사력을 향상하는 방안과 동시에 수사력 남용을 막는 통제 방안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19 감싸기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의 전수조사와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도 함께 TF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제19 감싸기가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조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운을 걸고 있다고요?
2: 네, 이번 TF는 장윤기 사건을 초동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성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력과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제기됐고 TF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비위와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해 늘어난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TF에서 또 어떤 쇄신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대일항 군사작전 책임자인 미군 중부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공습의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공습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최근 국방부와 합참,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약 2주간 이어진 공습으로 미군의 주요 공습 목표가 대부분 타격이 됐고 이란의 선박 공격 능력은 약화했다면서 전면적인 공격 재개를 할 것이 아니라면 같은 수준의 공습을 더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0: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모즈타바는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과 이 지휘관과 전투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헤즈볼라의 인내와 굳건함을 높이 평가하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그 지지 세력에 맞서는 저항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헤즈볼라를 지지해온 레바논 국민, 특히 레바논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검은 금요일을 보냈던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 1% 이상 상승하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홀로 1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피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1: 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급락 후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1.7% 오른 6,800선에서 출발해 현재는 소폭 내려 6,600선에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 중이지만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미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협업을 진행키로 했다는 소식과 중동 긴장 완화, 국제 유가 하락이 호재가 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승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장 초반 상승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대장주는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 계획을 밝힌 네이버는 1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7% 오른 채 출발해 760선에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경계감이 공존하고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460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4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주식 예탁증서 발행자금 유입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0: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서울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유지 등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불안 대책 등을 주문했는데요. 브라질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죠?
2: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각 26일 밤 9시, 한국 시각으론 오늘 오전 9시, 이 대통령이 브라질 현지에서 화상을 통해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순방지에서 온라인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연 건 지난달 이탈리아 방문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져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매점 매석과 담합 등 힘든 시기를 악용한 행태는 엄정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청년 고용 부진 등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마련한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2: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던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를 마친 뒤엔 우리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브라질제 C-390 수송기를 시찰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만든 해당 기종 총 3대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8,830억 원을 들여 구매할 계획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 사업에 대해 브라질과 국방협력의 첫 시작이라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납품 계획과 성능 등을 설명한 브라질 측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해당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브라질 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이어 룰라 대통령과 한 브라질 정상회담을 합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국제외교무대에서 친밀감을 과시해온 두 정상은 회담 결과도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에 이어서 또 다른 남미 주요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방문할 계획인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에서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친명 좌장의 사의 표명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3: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4: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5: 박은정
4: 이유가
5: 조국 혁신당 의원입니다.
4: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
3: 검사가 관련된 정치권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3: 성범죄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든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들 같은 경제 범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만 건 중에 사건의 그런 거 1%는 몇천 건이 넘습니다. 그 1%의 그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검찰 지대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6: 법무부 장관님.
3: 아니, 말할 게 좀 주시죠, 좀요. 아니, 말할 게 좀 주시죠, 좀요.
7: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8: 대통령님께 아직 직접 사의 표명은 안 하신 걸까요?
9: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지. 이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고창.
10: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0: 네,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물러나겠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그냥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게 아니고 친명 좌장의 대통령의 40년직이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글쎄요, 이제 법무부 장관 위치에서
0: 예.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1: 정치적 그 존재감과 의미를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녹록지 않다.
0: 예.
1: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의 역할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신과 양심에 근거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과 말씀으로 보이고 들립니다.
0: 에둘러서 말씀하셨는데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민주당의 당론 확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1: 그게 방아쇠가 됐겠구나, 예. 트리거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당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나름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충정이 알아지진 않고
0: 예.
1: 어떤 비난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꽤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쌓여왔고 이번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결단의 방아쇠가 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법사위에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뭐 말할 기회를 달라 단호하게 또 주장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할 일도 일할 의지도 없다 이렇게.

0: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심경일까요?
1: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보안수사권 예. 폐지 관련해서 본인이 이건 안 된다고
2: 계속 주장을 했는데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1: 결론은 뭐 본회의 통과가 거의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으로서 할 일이 없다가 하나 있고
0: 예.
1: 그럼 폐지가 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와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본인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도 해야 하고. 그 과정에 나는 찬동할 수 없다.
0: 난 동의 못한다.
1: 그렇죠. 예. 거기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 아마 이런 의사표시도 충분히 하려는 그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오늘 청와대 입장도 속보로 들어왔는데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말은 뭐 사의 표명이 지난 주말 내내 뉴스에 나왔는데 네. 확인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일단은 만류해보겠다, 뭐 이런 속뜻일까요?
3: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된 예.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그거보다 행정이라는 게 공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런 것도 또 한 뭐 절반 이상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좀 전에 뭐 동의할 수 없는 거에 이름 남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해석하지 않고요.
0: 예.
3: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실무 절차를 해야 돼요. 이제 뭐 조직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 관련해가지고 뭐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참 동의가 잘 안 되는 거를 신이 나가지고 실무적인 뒤처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그냥 이거 여기 이름조차도 안 남기고 싶어 이렇게 너무 강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순방 중이긴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도 있고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잖아요.
3: 네. 뭐
0: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3: 글쎄요, 뭐 저런 경우에 본인이 네. 이제 뭐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그만두는 경우에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변명을 칭병이라 그래요.
0: 칭병.
3: 칭, 예. 그래가지고 뭐 다, 아, 내가 아픕니다. 이러고 그만두는 게,
0: 예.
3: 그만두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0: 붙잡지 못하게.
3: 예.
0: 예.
3: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대면, 아이, 그건 이렇게 해줄게. 내지 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정치권에서는 그냥 아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요 라고 그만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0: 예.
3: 아마 지금 그렇게 하려면 뭐 대통령과 지금 이렇게 뭐 통화를 통해서 사전에 뭐 교감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3: 아마 돌아오시면 예. 직접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측을 합니다.
0: 뭐 그런 맥락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요. 몸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4: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이런 생각을 법무부 장관입니다.
4: 총리가 그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리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뭐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0: 네, 일단 뭐 수면 장애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근데 뭐 저도 여러 군데서 들어보니까 진짜로 뭐 치아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들려오고요. 몸이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대통령이 더는 붙잡을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그래도 일이 우선이라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누굴 믿겠습니까?
0: 예.
1: 만약에 정성호 장관 그만두시면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자리를 메꿀 만한 분들을 대통령 입장에서 누구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좀 마음을 좀 다독여서
0: 예.
1: 계속 일을 하시기를. 그래서 결론은 뭐 검찰개혁 완수되는 뭐 10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분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저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표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0: 예.
1: 보니까 대통령이 사의를 물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0: 본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어 예. 보입니까? 예.
1: 그 정도로 뭐 바꿀 정도 생각했으면 이렇게

0: 사의를 여러 번 표명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저렇게 단호한 본인의 의지를 국회에서 내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이것 때문에 이 당과 또 국회, 뭐 정부 모든 것이 하나의 뭐 큰 소용돌이 안에 휩싸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건 어떤 의미란 걸까요?
2: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법이 통과되면 조직 인사 예산 뭐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실무적인 일들은 그냥 새로운 사람하고 좀 신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닌가. 본인은 사실은 뭐 그것을 신나게 하기에는 예.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동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 뜻에 동의를 한 건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이른바 맞교환서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왜냐하면 예. 공소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반응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판을 재임 중에 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에서 처음에 작년 그걸 추진했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재판 계속 받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계속 공소취소 모임까지 만들고 공소취소를 위한 이제 특검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전례가 있는데 그거는 그럼 정쟁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해석할 때는 대통령은 그 공소취소가 제일 중요한 본인의 재임 중에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공소취소 문제가 너무나 크기에 이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공소취소 과정에서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2: 근데 저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본인들이 무속인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생각을 단정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저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건 뭐 정치 공세이자 저는 뭐 음모론 제기 수준뿐이지만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공소 취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없어요.
1: 정말 그렇습니까?
2: 예, 예. 왜냐? 그거 해도 네. 남는 건들이 있고 그리고 규정을 바꿔서 하면 정권이 만약에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그 규정을 또 똑같이 바꿀 거 아닙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예요. BBK 다 없앴지만 예. 타스로 결국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 공소취소는 예. 제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최고위원을 하거나 자기가 이제 강성 지지층을 좀 끌고 가고 싶거나 내 편으로 당겨오고 싶거나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슈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 이슈를 활용하는 거고 대통령은 그렇게 이슈를 활용하는데 뭐 이걸 다 막아서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하면 뭐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또 공간을 너무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오늘 밝힌 청와대 입장에서 이제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에 어떤 결정이 든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없을까요?
0: 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를 돌파를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좀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야당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1: 예.
0: 그 얘기 중에 하나는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이 됐을 때 그 단계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좀 역할을 해달라. 아마 이런 주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상태에서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또 대통령도 아무 말씀 안 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하게 대통령한테 뭔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예. 이 대통령이 본인 출신, 본인이 속해 있는 당, 여당의 어떤 의견을 반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정계 개편 전초전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0: 대통령의 이런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1: 예.
0: 저는 호흡을 같이 하는 당이라면 본인들이 총대를 메고 그거를 받아주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1: 근데
0: 그게
1: 김민석 전 총리도 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0: 그건 이제 전당대회 후보로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예? 만약에 대표로 있었으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1: 예.
0: 먼저 받아 안고서 뭐랄까요? 선봉대? 아니, 뭐, 이렇게 어쨌든 앞서서 이렇게
1: 예.
0: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1: 네.
0: 지금 일부 비판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당원들한테 대통령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지는 강성 당원들을 본인이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그런 읍소마저도 그냥 별로 개의치 않는
1: 예.
0: 그런 모습이 아닌가.
1: 강성 당원 표심만 보고 있다.
0: 그렇죠.
1: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이 또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 논란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2: 솔로몬의
1: 박선원 민주당
2: 재판에서
1: 의원입니다.
2: 친모와 저 다른 엄마가 있었는데
0: 예.
2: 아기를 죽일까 봐 그냥 아기를 포기하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당대회 기간에 제보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0: 예.
2: 마치 무슨 뭐 수사를 촉발해가지고 우리 당에 타격을 주는 그런 행위는 또안 된단 말이에요.
0: 예.
2: 그래서 이게 애매하고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0: 문제적이긴 했지만
2: 네.
0: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게 커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2: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당원 동지들도 불쾌하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0: 예.
3: 이런 말씀 하실 때는 정말
1: 최민희
3: 확실한
1: 민주당
3: 근거 가지고
1: 의원입니다.
3: 하셔야 되는 것이고,
2: 네.
3: 네, 조심스러워야죠. 이게 당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4: 의원님, 반명 아니시죠?
3: 저는 극명입니다.
4: 네. 신천지 아니시죠?
3: 저는 가톨릭입니다. 바울라예요. 보도 보면 민원을 목적으로
4: 네.
3: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수십 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4: 네.
3: 그럼 빨리 지도부는 합수본에 수사 공개를 요청하시고, 명단을 요청하시고, 당원권을 박탈하시고, 네, 이런 논의에 들어가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4: 네.
3: 최소한의 지도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신천지 당원들이 대거 가입해서 특정 후보 당선시키려고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제보도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또 논란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5: 논란이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예.
5: 그 신천지라는 곳에서 민주당이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 그게 이제 전당대회 시점이다.
1: 예.
5: 뭐 저희 당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고 수사 결과
1: 예.
5: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저희 당에 대해서 얘기했던 위헌 정당이 되는 거예요.
1: 위헌 정당.
5: 위헌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시정해야 된다라는 논리에도 찬성을 할수 있겠지만
1: 네.
5: 정치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판명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논란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쭉 치를 텐데 그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당의 위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것을 1위 후보라고 주장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표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느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 신천지 문제 관련한 것을 계속 끌게 되면요.
1: 예.
5: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하시는 것처럼 계속 공격받을 거예요. 뭐 똑바르게 나오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그럼 결국은 패착이라고 이렇게 볼수 없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민주당이 뭐 제보가 맞다면 신천지에 휘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특정 후보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흙탕물이 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저도 뭐 전략적으로 좀 좋은
1: 예.
0: 선택이 아니었다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득점 전략은 아닙니다.
0: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기와 의도가
1: 예.
0: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용이다라고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1: 그렇죠.
0: 인식이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회적인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조직에서는 모든 권력 기관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민원을 위해서 접근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학생회장을 할 때요. 그 통일교회 한학자 부인이죠.

0: 당시는 총재 부인의 강연을 학교에서 해주면 예. 저를 뭐 유학을 보내주고 미국 워싱턴 타임즈 기자를 시켜주겠다 예.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1: 어떤... 안 넘어가신 건가요?
0: 저는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셋은 얘기 어떻게
1: 김상희 평론가님은 네. 굉장히 소신을 지키는 분이니까
0: 예,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곳곳의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접근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예. 민원과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요. 아마
1: 개연성은 곳곳에, 높다고 보시는군요.
0: 예, 곳곳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는 계속하고 수사는 전대이어하자는 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건 이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0: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진행을 예. 해야죠.
1: 전대이후에.
0: 전대 중에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니까 예.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예. 수사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서 당에 이런 부분은 선거에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좀 통보해 주면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네. 또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걸 통보해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조사는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의혹 해결은 안 되고 지금 친명 쪽에서도 수사는 전대 이후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전대에 변수는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 결론은 예. 이 얘기한 것 자체로 뭔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더 집결시키려는 거예요.
3: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의 표명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여당이 추진 중인 보안수사권 폐지와 본인의 거취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5: 워킷 워킷 안전화.
1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9: 휴레키.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0: 단어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9: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11: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영남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 35도, 경남 밀양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한낮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뜨거워진 낮 시간 도로에서도 교통안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요금소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일대 밀리고 있는데요. 신갈 분기점부터 서울 요금소까지 3km 구간 정체입니다.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신갈 쪽으로 오산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6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 못 드는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남에서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서 일대 수십 분간 천둥과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각. 해가 저물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찜통 더위에 한강공원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음 가득 시원한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들이밀어 보지만 주룩주룩 흐르는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3: 너무 더워가지고 그 여기 앞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아서 같이 왔어요. 너무 습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나오긴 했는데.
2: 그래도 탁 트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 한 줄기가 여름밤 무더위를 달래줍니다.
4: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일단 밤이라면 조금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진짜 좋고요. 일단 강가에 곁에 있으니까 좀 되게 시원한 것 같고.
5: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한강으로 오십시오.
2: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하늘. 어둠을 가르며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어젯밤 8시쯤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던 경남 밀양의 모습입니다. 일대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50km 가까이 떨어진 부산에서도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수십 분간 이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6: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막 내려오면서 하늘이 엄청 밝게끔 비춰졌거든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2: 이로 인해 부산소방본부엔 관련 문의가 10여 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잇따랐는데 다만 낙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엔 가마솥 더위가 전국 곳곳을 달구고 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에선 밭에서 일하던 100살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신고로 소방이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1: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콘도 앞 해상에서 10대 형제를 구조하려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50대 육군 대령과 원사가 모두 숨졌습니다. 두 군인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물놀이를 하던 17살과 14살 형제가 파도에 떠밀리자 아버지와 함께 구조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형제와 아버지는 무사히 해변으로 빠져나왔지만 두 군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된 뒤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해수욕장이나 계곡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만큼 순환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첨단 구조 장비를 도입한 울산시가 장비 점검으로 인명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7: 해수욕장 넘어 바다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먼저 드론이 떠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해변에서 조종하는 무인구조 보드가 높은 파도와 바람을 헤쳐가며 구조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 제트스키를 탄 구조 대원도 도착해 함께 보드를 타고 무사히 탈출합니다. 무인구조 보드를 활용한 훈련에 드론 등 첨단 장비가 모두 동원됐습니다.
8: 테트라포트, 암초, 갯바위 등이 산재되어 있는 위험한 순환 구조 환경에서도 구조 대상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현재 진화해수욕장 119 시민수상구조대의 핵심 구조 장비로 활약 중인 장비입니다.
7: 무더위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이 유난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된 올해 울산시가 재난구조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방서를 찾아 무인 잠수정 등 주요 순환 구조 장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원들의 힘든 점을 들었습니다.
9: 구명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10: 울산광역시장입니다.
9: 구명 장비들을 잘 챙기고 또 빨리빨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 3년 전 전국 최초로 무인 구조 보드와 수중 로봇을 도입해 순환 사고에 대비한 울산시 장비와 구조 역량에 대한 이번 점검으로 인명피해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쇄신에 집중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의 네 번째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 4차 K축구 혁신위원회는 오늘 세 가지 분야에서 논의를 이뤘습니다. 첫째는 이제 축구 거버넌스 혁신 관련인데요.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은
11: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입니다.
10: 종목 특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즉 체육회 기준에서 프로, 실업, 대학, 승강제 리그 등을 추가해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권고하게 될 규모는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편안의 근거 조항이 되는 대한체육회 퇴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안을 논의하고 8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제 유소년 선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선수 성장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선수 등록 패러다임과 대학 리그 시스템을 좀 혁신하고 우수 지도자와 함께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대 참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강화 위에 독립성과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협회가 관련 규정과 문제 인식을 좀 공유하는 자리였고 다음 회의 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혁신위는 한국축구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에 전반적인 쇄신 요구에 맞춰서 출범한 그런 기구인데요. 세 가지 방면에서 크게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있을 뭐 프로, 실업, 대학 승강제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말했고요. 또 대한체육회 단체 규정 관련해서 이 개정 논의를 하는데 8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대표팀 감독 선임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석으로 있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도 이전보다 선거인단을 크게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염의 높은 습도까지 이어지면서 올려

0: 여름 가전소비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하거나 습기를 제거하는 대형 제품보다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미니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손바닥만한 제품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는 제품까지 다양한 소형 선풍기가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에는 거실에 놓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큰 선풍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필요와 생활 공간에 맞춘 소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부모님이랑 저랑 원하는 온도가 다를 때 좀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많이 시원해서 즐겨 쓰고 있습니다.
1: 냉방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빨래를 말리고 실내 습기를 제거하는 가전에서도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나 작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와 소형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3: 보시는 이 건조기는 일반 건조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매일 입는 속옷, 수건을 자주 빨아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1: 1인 가구가 늘고 생활 방식이 개인화되면서 가전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하이마트와 이마트의 가전 판매 동향을 보면 소형 제습기는 190%, 3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고 건조기와 선풍기, 이동형 에어컨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이동과 보관이 쉬운 데다 좁은 집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이 많아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4: 필요한 공간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5: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4: 반복되는 만큼 공간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가전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내가 생활하는 공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가전. 달라진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이 여름철 가전시장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 수사전담팀이 현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화재를 원점부터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한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발화 순간부터 자체 진화시도 대피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발화 전후 장면이 담긴 내부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로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이 체육단체가 잠실개표소로 진입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육단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서울청장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의사표현도 중요하지만 체육회의 업무도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인 여름 휴가철 기간에 377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일 22만 2천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전망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착과 출발을 모두 합쳐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날짜는 다음 달 2일로 23만 4천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월 150만 원 이상 높이고 26년 동안 묶여있던 보험료 하한선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6: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월소득이 1억 3천만 원인 사람이나 10억 원인 사람이나 보험료가 같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초고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상한 기준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 상한 역시 평균 보험료의 20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최고액이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장 가입자의 0.04%, 지역 가입자의 0.02%가 해당해 연간 1,751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26년째 제자리인 최저보험료의 현실화도 추진됩니다.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 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월 10,080원에서 22,260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의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부수입을 얻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월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178만 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8.9% 수준입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20분 동안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외부 전력 공급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데 승객들은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기내에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했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훈 기자, 비행기가 원래 언제 출발했어야 했던 거죠?
7: 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진에어 여객기는 어제 오후 5시 25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각이 한참 지난 저녁 7시쯤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180여 명은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에 이상이 생겨 출발이 지연됐다는 게 항공사 측 설명입니다. 이후 승객들은 다시 기체에 탑승했지만 공기압 시스템 경고등이 켜지면서 승객들은 또다시 내려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여객기는 6시간 20분 만인 어젯밤 11시 35분에야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네, 승객들의 불편이 컸을 것 같은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7: 네, 비행기가 제때 출발하지 않은 이유는 전력 공급 장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대기하던 중에 에어컨이 꺼지면서 승객들이 30여 분 동안 찜통 더위를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탔던 승객은 YTN에 기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어지러웠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승객은 더위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는데 의무실이 없어 기진맥진한 채 휠체어에만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공항을 이용한 목격자는 비행기에 탔다가 내린 승객의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 급하게 앉혀 부채질을 해주고 이온 음료를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일부 승객에게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하고 해당 탑승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0: 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이제 통과가 되는 건가요?
8: 네, 속전속결 처리가 목표긴 하지만 오늘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개정안은 아직 소위 단계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국민의힘 간사와 1소위 위원 선임으로 개문 발차했는데요. 오후에도 곧바로 1소위가 연이어 열리는데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오는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아침 회의에서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정 장관이 건강 문제 등을 언급하며 거취 관련 입장을 더 명확하게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9: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 법무부 장관입니다.
9: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8: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고 따라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 뜻에 동의하고 나선 건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며 맞교환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특검 도입도 쟁점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8: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개혁을 외치며 각자 특검 법안을 제출했고 오늘 법사위 소위가 이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에서 양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나란히 상정되고 나면 오후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권은 형소법 개정안과 더불어 특검법도 오는 30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여야 이견이 만만찮아 협상 난항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사건에 대한 첫 심의에도 착수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참석해 구두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에선 무책임한 장외 선동을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나 협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배분에 항의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았죠. 권영진 의원의 징계 문제도 관심사죠.
8: 네, 시간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침 일찍 정점식 원내대표가 멱살잡이 소동을 언급하며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의 문제라고도 했는데 곧장 최고위가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약 불응하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 징계가 필요하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이후 권 의원이 곧장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권영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10: 사과드릴 것 대표님께서도 또
5: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흔쾌히 받아주셨고
11: 탈당은 생각하고 하지 않으실까요?
10: 이 정도 하겠습니다.
8: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 역시 사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는데 우선 목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립니다.
1: 또 오전 10시부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윤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제 잠시 뒤면 나오게 될 텐데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허위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될 텐데 핵심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핵심점은 이제 두 가지예요.
0: 예.
2: 하나는 2012년도에 이제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용산경찰서 세무서장 윤우진 씨가 있어요. 그게 이제
0: 예.
2: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됐거든요.
0: 예.
2: 그래가지고 그 뇌물 사건에 이제 변호사를 과연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소개시켜 준 것이 바로 윤전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12년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전 대통령이 나는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건진법사 전상배 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0: 그랬죠.
2: 그러면 무속인인 건진법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그래서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0: 예.
2: 만난 적이 동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 나 함께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0: 예.
2: 거예요.
0: 그러니까 김건희 씨 소개가 아니다. 뭐 이런
2: 그렇죠,
0: 얘기죠.
2: 그렇죠.
0: 예.
2: 그래서 민주연구 특검에서는 뭐 소개했다는 것도 사실은 윤전 대통령이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같이 동석한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 해서 기소를 한 거죠.
1: 네,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윤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0: 가까운 후배의
1: 윤석열
0: 친형이기
1: 당시
0: 때문에
1: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0: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2: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0: 네, 그건 아니고.
3: 저희가 발언을 실제로 직접 듣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발언들이 어떤 혐의를 좀 받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4: 근데 첫 번째가 과연 변호사를 이제 소개했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5: 예.
4: 사실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사 이모 변호사인데 이모 변호사가 이제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선임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 얘기한 게 있고 또 문자 메시지 보낸 게 있어요.
5: 예.
4: 그리고 그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거고
5: 예.
4: 인사로는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모 변호사가 아니 그때 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윤대진 검사장이 현직에 있었잖아요.
3: 네네.
4: 그러니까 검사장이 소개했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인데
5: 예.
4: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와 전상백 씨는 마이크한 사이고 같이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이랄지 그다음에 그냥 명품백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통일기와 관련된 거. 그래서 같이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 자체를 뭐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5: 예.
4: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성백 씨는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씨는 없었다. 그러니까 동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소사실 내용 자체를 틀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5: 예.
4: 뭐 지금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2012년도의 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전성배 씨와 관련된 것은 무속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5: 네.
4: 전전 대선이죠. 윤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투표 결과가
5: 예.
4: 굉장히 근소한 차이 났지 않습니까?
5: 그렇죠.
4: 그럼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무속인인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5: 예.
4: 김건희 씨 소개로 만난 적이 같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면 이건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5: 아슬아슬한 표차였는데
4: 그렇죠.
5: 이게 거짓이었으면은 표차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4: 그렇죠.
5: 이런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인 거죠.
4: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예. 결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5: 예.
4: 이제 뒷부분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 유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5: 이 부분의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하군요.
4: 그렇습니다.
5: 두 번째가.
4: 네.
5: 그런데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혐의를 따질 때 이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였다라면 바로 유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의도성 같은 걸 또 좀 따지게 됩니까?
4: 이게 원래 이제 고의범이죠. 그러니까
5: 예.
4: 허위 사실 공표를 하는 게 있어서 고의가
5: 예.
4: 있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동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석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 그러니까 발언 당시에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하고 그럼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 예.
4: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5: 그렇죠.
4: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고의성이 있어야만이 처벌을 받죠.
5: 그러니까 뭐 속인 거냐,
4: 그렇죠.
5: 기억의 착오인
4: 그렇죠.
5: 거냐 이걸 보는 건데 근데 속았을 때 문제.
4: 일반적으로 기억의 착오라고 하려면 특별한
5: 예.
4: 사정이 좀 있어야 돼요.
5: 그렇죠.
4: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윤우진 전 사장에 대한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주느냐는 쟁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착오로 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착오로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모 변호사를 나는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고
5: 예.
4: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같이 동석해서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3: 네. 특검이 지금 뭐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어쨌든 재판부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4: 네.
3: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 판단 기준은 좀 어떻게 되나요?
4: 이제 전체적인 증거를 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당사자였던 뭐 윤우진 전 서장이랄지, 특히 이제 중요한 건 그 변호사의 진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아마 민주기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진술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증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같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의심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예. 증명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유죄 선고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애매하다랄지
5: 네.
4: 뭐 직접 증거가 됐건 간접 증거가 됐건 뭐 좀 부족하다 하면 이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죠.
5: 판단 기준에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보가 허위 정보였다면 이제 유권자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가 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겠죠.
4: 그렇죠.
5: 예.
4: 일반적인 뭐 유증죄랄지 그런 데서는 뭐 형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따지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이런 발언 자체가 이제 허위 발언으로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얘기할 때
5: 네.
4: 이 발언 자체가 과연 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건 뭐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를 떠나서
5: 네.
4: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명백히 허위 사실이고 당선에 또 영향을 또 상당히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형량은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3: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때는 선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4: 아니 뭐 그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3: 네.
4: 뭐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5: 네.
4: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워낙 김건희 씨와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누가 소개시켜주냐는 주었느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알겠죠. 근데 같이 동성하고 소개시켜갖고 전성배 씨 같이 만났냐 여부.
5: 예.
4: 이제 그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유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명확하게 거기에 특검이 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전성배 씨의 어떤 논란이랄지
5: 예.
4: 이제 그런 걸 전체 취지를 보면 뭐 그 부분은 뭐 인정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형량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5: 사실 뭐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워낙 많고 그중에 이제 내란 재판이 핵심이긴 한데 이번 선고가 이제 관심을 받는 건 국민의힘이
4: 그렇죠.
5: 선거 보전 비용 거의 400억 가까이 확정되면 내야 되는 거잖아요.
4: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무거운 형이라는 게
5: 예.
4: 우리가 뭐 징역 5년, 10년을 무거운 형이라고 말하지만
5: 네.
4: 오늘 선거에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이면 무거운 형이에요, 사실은.
5: 예.
4: 왜냐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뭐 본인의 뭐 어떤 피선거권도 문제가 있지만 뭐 무기징역 선고받아 무기징역 이미 뭐 2심에서 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원심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치하고더라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발등에 비는 불은 국민의힘이죠.
5: 그렇죠.
4: 그래서 보전 받은 비용이 대선을 통해서 받은 비용이 378억이거든요.
5: 예.
4: 그러면 400억 가까이 되는 397억입니다.
5: 네. 397억 5,600만 원이네요. 네,
4: 397억이기 네. 때문에
5: 예.
4: 만에 하나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가 되면
5: 예.
4: 국민의힘에서는 보전받은 비용을 선관위 이제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5: 후보를
4: 상황이죠.
5: 낸 당이 내는 거고요.
4: 그렇죠.
5: 예. 그러니까 이거 대법원이 확정되면 네. 내게 되는 거죠.
4: 그렇죠. 대법원 예.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은 뭐 1심이잖아요. 2심, 3심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5: 근데 국민의힘에 그 정도 그 돈이 있는 거예요?
4: 아니 뭐 현금 예금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예.
4: 그런데 만약에 하나 대법원 확정이 돼서
5: 예.
4: 이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려고 하면 아마 당사까지 팔아야 할 겁니다.
5: 그렇군요.
4: 당사까지 팔으면
5: 예.
4: 뭐 지금의 뭐 금액은 뭐 충분히 반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당사를 팔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예금 가지고는 반하는 데서는 아주 부족하죠.
3: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선거 결과가 1심 나오게 되는데 관련 소식은 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자, 저희 다른 이슈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지금 3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뭐 실제로 당시에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중상을 입은 또 어떤 학생이 오늘 나와서 증인을 서기도 하고요.
4: 네.
3: 어쨌든 범행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공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4: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요. 지금 장윤기에 대한 사건은 강간 목적 살인이냐

0: 그냥 살인이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강간목적 살인이 맞다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이채원 양에 대한 살해 사건, 강간목적 살인 사건 말고도 네. 뭐 베트남 여성, 네, 그다음에 오늘 증인 나오는 뭐 흉기 부상 입은 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증언이 필요가 없죠. 다 인정을 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또 다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예. 검찰에서는 좀 입증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수사 기록 많이 나와 있겠지만 그 장윤기를 말리려고 했던 그 남성을 불러서 예. 좀 생생한 좀 증언을 듣고 싶어하지 않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장윤기의 형량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죠.
1: 네. 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증거가 탄탄하게 좀 쌓여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고교 시절 대화록이 지금 증거로 나왔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0: 이 내용 자체는 예. 뭐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돼서 납치해서 뭐 성폭행을 하겠다 뭐 이런 예. 취지들. 이 대화록 말고도요. 사회복무용 근무할 때 하고 또 고등학교 뭐 친구들과도 이제 그런 취지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1: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그렇죠.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예, 예, 예. 그러니까 납치 이유는 뭐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윤기가 강간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냥 우발적 살인했다고 했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증거들이 아마 그 장윤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윤기의 어떤 자백에 이러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이제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2: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이렇게 부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장윤기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가요?
0: 그건 이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재판을 할 때 6월 22일이었나요? 지난달? 그 재판 올 때까지만 해도 다 부인했잖아요. 네. 그리고 재판 첫 재판 때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냐 하니까 보류하겠다. 그래가지고 2차 공판 때 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도 뭐 이게 인정을 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달라지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1차 공판, 2차 공판 사이에 사실은 장윤기 수사했던 경찰서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강간목적 살인과 관련된 증거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됐고 네. 또 제출됐고 아마 본인 자체도 뭐 그 수사기록과 관련된 증거를 다 보게 됐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자백하고 뭐 예. 형량에 있어서 어떤 감경을 좀 바라야겠다. 이런 뭐 전략적인 또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1: 네. 지금 뭐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축이 부실 수사 의혹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파헤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소환 조사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좀 묻게 되는 겁니까?
0: 형사과장은 뭐 참고인 신분으로 예.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국수본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왜 장윤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장윤기가 이제 살인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 전에 범죄가 베트남 20대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살인 미수였어요. 네. 성폭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수사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걸 수사팀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국수본의 수사 계장이 그다음에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에서 광산경찰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왜 국수본에서 뭐 수사를 병합하고 병합하지 않는 것은 그 경찰서의 재량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를 과연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범행이 수법도 상당히 동일하고 예. 또 거기에 성폭행도 있는 것이고 강간목적 살인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강간목적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여성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국수본까지 나서서 이걸 분리하라고 했을까? 병합수사하지 않고 그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형사과장 불러가지고 국수본 측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한 걸로 보입니다.
2: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살인과 성범죄 분리수사는 통상적인 짓이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0: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 사건은 네. 경찰서 여성 청소년기에서 수사를 하고요.
1: 예.
0: 살인 사건 자체는 강력계에서 수사를 합니다.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2: 네네.
0: 그런데 지금 베트남 여성과 관련된 수사 자체는 성범죄이면서도 그때 살해를 하려고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스토킹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분리된다 하더라도 범인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른 거고 베트남 여성에 대한 사실은 사건도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거든요.
1: 예.
0: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에 속할 수 있는 거고 설사 강력범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수사를 병합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연관성을 사실은 수사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단순히 뭐 성범죄고 이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해야 한다. 그건 장윤기 사건에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뭐 경찰이 스스로 쇄신하는 좀 획기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구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8: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9: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1: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2: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작은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공짜 여행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살벌했습니다.
13: 뭘 어떻게 하면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데?
14: 보험금!
13: 보험금? 뭐 가짜로 아프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돼?
14: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사고란 건 말이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와?
12: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범끼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식이었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발견하면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14: 아, 잘 마셨다.
15: 집에 가자. 대리 부르자.
16: 아, 대리는 무슨. 아, 집도 옆인데.

0: 방법이 있냐고.
1: 그니까 사고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2: 이런 보험 사기들,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노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억울한 사고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2: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던 일이거든요. 범행이 무려 2년 6개월 정도 이어졌고 일당이 숙소를 마련해 합숙생활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3: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고의교통사고 범행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나 거제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2022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처음에는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라면서 지역 선후배, 부부, 연인까지 범죄판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합숙까지 하면서 역할을 짭니다. 넌 가해자, 난 피해자, 이렇게요. 특히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하는 차나 교통법규 살짝 어긴 차들, 아니면 술 마신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러한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윽박질러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일당 22명이 붙잡혔고 피해액만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이용한 치밀한 범죄 시나리오입니다.
2: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특히 노렸다는 건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도 당황해서 제대로 따지거나 신고를 못하는 그런 심리를 악용한 거죠?
3: 맞습니다. 운전자의 약점과 공포심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와, 경찰 부르면 나 끝장이다. 이거 어떡하냐. 면허 취소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게 되거든요. 가해자들은 이 심리를 100% 이용합니다. 사고 직후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그냥 돈으로 무마하려는 심리를 노리는 거죠. 대전에서도 20대 남성이 이런 꼬리물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3,400만 원 정도를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인 줄 꿈에도 모르는 그 빈틈을 노린 겁니다.
2: 그런데 상대 운전자에게 실제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실이 있더라도 그 틈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했다면 이거 범죄인 거죠?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합니까?
3: 범죄 혐의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 종합 세트입니다. 먼저 고의로 사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냈죠? 이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입니다.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운전자를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죠? 사람을 겁줘서 돈을 뺏으면 형법상 공갈죄고요. 억지로 합의하게 만들었으니 강요죄도 됩니다. 게다가 대전 사건처럼 차를 안 고치고 견적서를 위조해서 제출을 했다. 이건 사문서 위조죄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공동범행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운전자들, 보험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건에선 피해자지만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3: 안타까운 일이지만 별개로 처벌받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불쌍한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음주운전이나 시동위반이 갑자기 없던 일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나를 들이받고 협박한 게 정당화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음주운전 걸릴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잘못에 대한 벌을 받더라도 사기꾼들은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2: 저는 이번 사건에서 더 황당했던 게 친분이 있는 아는 사람들까지도 범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 믿었던 지인의 등에 칼을 꽂은 가장 악질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냅니다. 기분 좋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야 이거 뭐 단속도 없고 집도 코앞인데 야 그냥 잡자 너가 좀 운전 좀 해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운전대를 잡게 유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경계라도 하겠죠. 하지만

0: 하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인은 같은 일당한테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싹다 공유합니다. 근처에 숨어 있던 일당이 쫓아가서 들이받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옆에 타 있던 그 지인이 피해자 편을 든 척을 하면서 야, 내가 잘 몰아볼게 라면서 구원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협박해서 뜯어낸 합의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내를 범죄 도구로 쓴 겁니다.
1: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선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그리고 방조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방조범으로 아주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도우면은 형법상 종범, 즉 방조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술만 같이 마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단속이 없다고 부추기고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고의 사고를 낼 목적으로 술자리를 기획하고 동선까지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보험 사기와 공갈의 적극적인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나중에 이게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보험금도 환수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0: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우선 보험사가 가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수리비가 있죠. 이건 나중에 경찰 수사로 보험사기 판정이 딱 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가해자들한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알아서 회수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건네준 개인 합의금입니다. 이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공갈 협박해서 가져간 돈이니 부당이득을 받아내라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 경찰 수사 결과나 확정 판결문은 CCTV 기록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확실히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오늘 이야기가 더 살벌하게 느껴지는 건 누구나 운전하다가 겪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작정하고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응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가 났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질 때 현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 현장에서는 무조건 경찰 신고, 그리고 기록!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래도 일단 112 버튼을 누르시고 보험사에도 무조건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차를 옆으로 빼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거 다 찍으세요. 충돌 부위, 바퀴 방향, 도로 신호 등다 찍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 부르지 말고 현금 50만 원에 그냥 깔끔하게 합의하시죠? 라고 유도를 한다? 무조건 100% 경계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말 자체가 나중에 훌륭한 증거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절대 말싸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만 그리고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1: 블랙박스에는 사고 순간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증은 있어도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0: 내차 블랙박스만 보면 안 됩니다. 주변의 모든 기록을 영끌해서 그렇게 모아야 합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모닝 차량이 후진하는데 한 50대 남성이 와서 툭 부딪히더니 대자로 뻗었어요. 내차 블랙박스만 보면 그냥 내가 사람을 친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주변 상가 CCTV를 싹다 뒤졌거든요. 이 남자가 무려 10분 전부터 고의 사고를 내려고 횡단보도를 뱅뱅 돌면서 연습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1: 간혹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끝내주겠다. 현금 요구하기도 하는데, 아까 50만 원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금액이 합리적이다 싶으면 괜히 뭐 보험금 오르고 뭐 일도 커지고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이럴까봐 개인 합의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거, 이거 위험하진 않나요?
0: 아,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데 현금을 바로 쏴준다? 그거는 내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한번 돈맛을 본 범죄자들은 절대 거기서 안 끝냅니다. 아, 돈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발뺌하거나 몸이 아프니 병원비를 더 달라 라고 2차, 3차 협박이 들어옵니다. 차에 발이 살짝 밟혔는데 4명이 우르르 둘러싸고 다리를 잘라버릴까 라며 특수 협박을 한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덜컥 돈 주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분한하시겠지만 마음 단단히

0: 없고 경찰과 보험사에 사건을 정식으로 넘기셔야 안전합니다.
1: 이런 경우도 여쭤볼게요. 사고가 실제 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살짝 스친 정도, 충격이 크지 않은 사고. 그런데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도한 치료비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것도 보험사기 될 수 있습니까?
0: 그것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의심 신호입니다. 누가 봐도 살짝 스친 정도인데 무려 14일 동안 드러누워서 통원치료까지 하면서 740만원을 요구하고 멀쩡한 스마트폰 두 대까지 박살났다고 그렇게 우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2주 염좌 진단을 받고 보험금 2천만원 그것도 모자라서 운전자한테 개인적으로 100만원 안 주면 소송 걸겠다 라고 이중으로 협박한 일도 있었죠. 이렇게 치료비나 합의금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다. 아, 이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절대 직접 나서서 싸우지 마세요. 내 보험사한테 강력히 따지셔야 합니다. 이거 명백한 과잉진료다. 건강보험 심사평가 안에 심사 요청해달라. 부당이득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샅샅이 조사해달라. 이렇게 보험사를 압박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사고일수록 더 냉정하고 문서로 팩트만 남기며 대응하는 게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모노의 파라다이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이제 뜨거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더위가 극심한데요. 영남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 35도, 경남 밀양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좀 올라가 있습니다.

0: 온열 질환의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은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폭염 속에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더 안전하게 좀 안전 운전에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이 부근의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일대까지도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형사부
2: 2020년 보입니다. 7월 27일
3: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지금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요.
2: 2015호와 1753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3: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0: 예, 피고인석에 예, 앉으시죠.
1: 지금 재판부는 이미 들어와서 자리에 앉은 상황이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는 모습 예, 보고 있습니다.
0: 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에서는 특별검사부 김경호, 신경희 예, 특별검사부 두 분 나오셨고요. 예, 예, 윤석열 피고인이시고 예, 생년월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2: 네, 60년 12월 18일입니다.
0: 예. 주거나 뭐 등록 기준지 변동 사항은 없으시죠?
2: 네.
0: 예. 변호인으로서 선정의 최명성 변호사님 그리고 네. 유정아 변호사님 나오신 거죠?
3: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대선 허위 발언에 대한 1심이 시작했습니다.
0: 그 판결을 선고할 때는 뭐 피고인이 원래는 서서 하는 게 법원의 관행이긴 하나 판결의 이유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제 주문 선고할 때만 일어나는 걸로 하고 오늘도 그렇게 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2021년 12월 14일
3: 제21형사부 재판장입니다.
0: 초청 토론회에서 피고인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관계에 관한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개론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0: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라고 발언한 사실에 관해서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으로 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17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의 발언인데 그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의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라고 발언하였고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이런 발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유리하도록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 네, 재판부가 지금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이제 재판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공소 사실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도 설명을 한 거죠.
2: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요 이 두 가지 쟁점을 좀 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문제되는 발언이 이미 특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요 첫 번째 변호사 관련 발언으로 이하 통칭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 과연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거나 이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고 한 발언을 이제 변호사 관련 발언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이 이전에 배우자와 변호사입니다. 함께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났냐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한 부분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으로 통칭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그 이후에 대한 설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앞서 정리한 쟁점과 같이 이미 발언은 영상으로 남아있고 정리가 네.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허위성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발언을 한 배경,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의로 이런 발언을 허위로 인식하고도 고의로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의 입장이 타당한지 그 입증 방법에 대한 이 이유들 설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3: 네,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오늘 재판부가 할 것인가 요 부분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전성배 씨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특검 측의 주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어떻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4: 이제 건진법자 전성배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제 둘을 알게 됐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법당에도 찾아가고 특히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후보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었다. 이렇게 이제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 당시 이제 국힘 그 캠프에서 소개를 받기는 했지만 예. 김건희 여사만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였다.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특검에서는 만남 자체, 그러니까 계속 알고 지내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이 이제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 그

0: 자리에서의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의 발언 자체가 내가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같이 동석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냥 나 혼자 만났을 뿐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두 사람의 이제 진술 자체가 조금은 이제 하나의 사실에서도 두고 봐서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공소 사실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과연 그 전후의 맥락에 비춰봤을 때 누구의 발언이 더 조금 더 신빙성 있는지를 볼 것이고 누가 더 납득이 가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라서 지금 이제 그 판결 이유를 서시를 할 때에도 예. 하나하나 어떤 증거를 토대로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 아마 이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 이유를 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뭐 이 두 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계속해서 이제 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양형 이유와 또 주문이 나올 때 생중계로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또 직접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변호사 두 분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뭐 설명을 또 앞서서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특검에서는 왜 2년을 구형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0: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게 되면 징역형으로 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벌금형을 선고를 할 때는 200에서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말은 아까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상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재판의 그런 임하는 태도 아니면 그 이전에 조사를 받는 태도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발언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사를 받는 태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중앙 구형이 지금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왜 이게 중앙 구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사실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1: 네.
0: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징역 2년 아니면 그보다 밑에 이제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것 자체가 당선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구형한 자체가 어느 정도 중형이고 그것을 이제 조사받는 태도 재판에 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특검에서 그렇게 이제 구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 결국 이제 특검이 지금 걸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그러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좀 어떻게 됩니까?
3: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어떤 당락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내가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실상 국민들의 참정권에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게 만드는 그만큼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범죄 유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지금 재판부에서도 설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이 네. 발언이라는 것은 딱 이 발언을 딱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후 맥락이라든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그 경위 그리고 당시에 그 질문이 던져졌던 그 맥락이나 배경까지도 재판부는 두루두루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3: 어떤 발언의 취지는 앞뒤의 맥락을 함께 이해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지금 먼저 이 변호사 관련 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 질문이 가해진 그 이유, 그 맥락, 당시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 맥락을 함께 살피어서 이 발언의 취지를 지금 해석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2: 예.
3: 결국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목적 그러니까 어떤 의도 고의성을 가시고 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그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그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입증이 매우 어렵겠지만 대법원의 그런 판례, 이전의 판례들의 취지를 보더라도 어떤 미필적인 고의, 내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발언을 하면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이제

0: 중요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가 두 가지를 또 별도로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발언 자체가 나왔던 그런 상황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어떤 의도로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보다 사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하나는 유죄가 나오고 하나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둘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둘다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각각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이게 당선 무효가 되는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향후에 있어서 허위가 어떤 것인지부터 판단을 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허위라고 인식을 윤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그 재판부가 설시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 속보로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허위 사실 공표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에 법리를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맥락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이런 발언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투표에 임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일단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변호사 관련 발언, 그리고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 이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정리했고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요건에 해당할 때 이전 판례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왔는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는지, 그 법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봤던 기준, 허위성과 고의성, 이 부분에 대한 그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맥락, 앞서 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발언이라는 건몇분 동안 한 짧은 발언에 불과하지만, 과연 그 발언이 국민들이 지금 후보자의 발언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하게 들렸을 것인가, 국민들은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0: 자, 지금 재판부가 계속해서 설시하고 있는 내용이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와 관련된 발언인데, 재판부가 지금 일단 공소사실 1항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고, 2항은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개하지 않았다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소개라는 것이 반드시 선임계를 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 접촉 자체를 변호사 소개라고 볼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좀윤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을 하라라는 취지로 전달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거 변호사 소개를 해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 훨씬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윤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만나볼 수 있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선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개를 해줬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변호사 선임 소개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본인이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언급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물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맥락상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작은 단어 하나하나가 유무죄를 가를 그런 핵심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요, 단순히 그 발언한 그 시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변호사를 소개했다, 변호사 소개라는 부분은요, 일단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 신분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알려주었다, 연결해주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이 세무서장이 법적으로 문제에 처해 있고 곤란한 와중에 이 사람은 너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연결해줬다면 그때는 그 변호사 소개의 의미가 완전히 다

0: 다르게 해석이 될수
1: 예.
0: 있겠죠. 지금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단순히 그 당시의 신분이나 위치를 고려할 때이 사건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는 누군가를 소개, 직접적으로 연결해줬다라는 의미로서 변호사 소개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소개를 한것 아니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제 전후 맥락을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1: 예.
0: 일단 재판부에서는 그 발언의 취지를 이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설명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일단 지금 뭐 특검 측과 윤전 대통령 측의 발언 하나하나를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막을 한줄한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맨 마지막에 양형 이유까지 그리고 주문까지 들어봐야지 어떤 판단했는지 최종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결과를 지금 뭐윤 결과에 대해서 윤전 대통령 개인의 어떤 재판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당선 무효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공직선거법도 265조에 의해서는 이 정당 추천 후보자인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을 때 정당에서 이 들어갔던 선거 비용 등,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당시에 이제 395억 정도가 들어갔었고,
1: 네.
2: 기타금 비용이 202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397억 상당의 비용을 중앙선관위에 다시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 재정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돼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조금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자, 현재 시각 2시 20분을 지나고 있고요. 조금 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과 관련된 1심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재판부 연결해서 또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고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 네, 오후 3시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격상을 한 거고요. 중대본이 지금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런 폭염 때문에 취약계층과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또 사회 기반 시설이나 가축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라는 중대본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폭염 위기경보의 최고 수준인 지금 폭염 심각으로 격상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폭염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은 어제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네, 폭염 중대 경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2: 네,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9도가 넘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내리 쬐는 햇볕이 강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덥습니다. 아침 기온이 30도가 넘었고 낮 한때의 기온이 38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놀이터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려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강렬하다 보니 뛰노는 아이들 대부분이 목까지 내려오는 해가림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양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9.3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시민 건강까지 위협할 정도이다 보니 그제 낮부터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경남에서는 김해와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중부와 의령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 오전 11시부터 창원과 진주로 확대됐습니다. 양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도로에 살수차를 가동해 지면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무더위 쉼터 운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홀몸 노인들

0: 등 폭염 취약계층의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야외 노동자들의 휴식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혹시 모를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소나기라도 내린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양산 지역에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내 구름이 별로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수분을 수시로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에서 YTN 최상훈입니다.
1: 네, 보신 것처럼 연일 찜통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2: 네, 특히 영남 지방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3: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 더위도 만만치 않죠?
3: 네,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나날이 열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6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도 높고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영남 지방은 현재 경주의 기온이 무려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특히 전남 광양과 창원, 진주 등 영남 곳곳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양산 37도, 대구 35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큰 만큼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소빈입니다.
1: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20분 동안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 네, 외부 전력 공급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데 승객들은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기내에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비행기가 원래 언제 출발했어야 합니까?
4: 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진에어 여객기는 어제 오후 5시 15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각이 한참 지난 저녁 7시쯤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180여 명은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에 이상이 생겨 출발이 지연됐다는 게 항공사 측 설명입니다. 이후 승객들은 다시 기체에 탑승했지만 공기압 시스템 경고등이 켜지면서 승객들은 또다시 내려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여객기는 6시간 20분 만인 어젯밤 11시 35분에야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승객들 불편도 상당했겠는데요.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비행기가 제때 출발하지 못한 이유는 전력 공급 장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대기하던 중에 에어컨이 꺼지면서 승객들이 30여 분 동안 찜통 더위를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일본 다카마스시는 최고 기온이 37.9도씨로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객기에 탔던 승객은 YTN에 기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어지러웠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 네, 뭐 티슈로도 닦아보고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휴지도 한번 닦아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죠. 너무 덥고 이게 쇳덩어리 안에
6: 진에어 지연 여객기 탑승객입니다.
5: 에어컨도 안 나오는 채로 여러 명이 꽉 채워서 앉아 있는데.
4: 또 한 여성 승객이 공황 증세를 보였고 다른 승객은 탈진해 옆자리 승객에게 업혀 이동한 뒤 공항에서 휠체어에 탄 채 대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공항을 이용한 목격자는 비행기에 탔다가 내린 승객의 얼굴이 빨갛게 익어 급하게 앉혀서 부채질을 해주고 이온음료를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일부 승객에게는 오늘 오전에 출발하는 대체항 항공편을 안내하고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전 9시 1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체항공편도 공항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1시간가량 지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폭염에 높은 습도까지 이어지면서 올여름 가전소비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 넓은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하거나 습기를 제거하는 대형 제품보다 필요한 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미니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손바닥만한 제품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는 제품까지 다양한 소형 선풍기가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에는 거실에 놓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큰 선풍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필요와 생활 공간에 맞춘 소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부모님이랑 저랑 원하는 온도가 다를 때 좀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많이 시원해서 즐겨 쓰고 있습니다.
0: 냉방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빨래를 말리고 실내 습기를 제거하는 가전에서도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나 작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와 소형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 보시는 이 건조기는 일반 건조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매일 입는 속옷, 수건을 자주 빨아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0: 1인 가구가 늘고 생활 방식이 개인화되면서 가전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하이마트와 이마트의 가전 판매 동향을 보면 소형 제습기는 190%, 3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고 건조기와 선풍기, 이동형 에어컨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이동과 보관이 쉬운 데다 좁은 집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이 많아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3: 필요한 공간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높은 습도가 반복되는 만큼 공간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가전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내가 생활하는 공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가전. 달라진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이 여름철 가전시장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겁니까?
2: 네, 속전속결 처리가 목표긴 하지만 오늘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는 국민의힘 간사와 1소위 위원 선임으로 개문 발차했는데요. 이후 개정안이 공식 상정됐고 조금 전 곧바로 1소위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오는 수요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아침 회의에서 이번 주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여당 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법사위에 나온 정 장관은 건강 문제 등을 언급하며 거취 관련 입장을 더 명확하게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4: 정성호 법무부
3: 아주 개인적인
4: 장관입니다.
3: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2: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고 따라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 뜻에 동의하고 나선 건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며 맞교환 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특검 도입도 쟁점인데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2: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개혁을 외치며 각자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오전 전체 회의에서 양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나란히 상정됐고 오후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권은 형소법 개정안과 더불어 특검법도 오는 30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여야 이견이 만만찮아 협상 난항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6.3 지방선거 선거소총 사건에 대한 첫 심의에도 착수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참석해 구두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에선 무책임한 장외선동을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나 협조하라고

0: 고소와 붙였습니다.
1: 네, 또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배분에 항의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도 관심사죠.
0: 네, 시간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침 일찍 정점식 원내대표가 멱살잡이 소동을 언급하며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의 문제라고도 했는데 곧장 최고위가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약 불응하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 징계가 필요하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이후 권 의원 권 의원이 곧장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권영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2: 사과드릴 것 대표님께서도
3: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4: 탈당은 생각하고 하지 않으실까요?
2: 이 정도 하겠습니다.
0: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 역시 사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는데 목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용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1: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6: 15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최용준 전 청주시 의원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최 씨는 범행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7: 미성년자 훔쳐간 거 인정하시나요?
6: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공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취재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최 씨는 차량에 타기 전 짧게 답변만 내놨습니다.
8: 수사 중인 상황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6: 최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 하루 만에 다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요구했는지 등 범행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와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와 이번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5: 한국 축구 쇄신을 논의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규모를 만 명 이상으로 크게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4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대한체육회 기준에 프로와 실업, 대학, 승강제 리그 등을 추가하면 선거인단 규모는 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개정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1: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상장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73% 오른 6,806으로 출발해 오후 2시 20분 기준 0.61% 오른 6,73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의 초대형 AI 협력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상장으로 인한 수급 여파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와 출구 전략의 부재로 좌절하고 있으며 군사적 강경책과 외교적 협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갇힌 듯한 모습이라며 자신의 권력에 한계가 없다고 믿었던 대통령이 한계를 발견하고 더 좌절하며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때처럼 신속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전쟁이 5개월째로 접어들고 연일 피격 소식이 이어지자 좌절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부족 우려로 대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중단은 이란의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양보다도 훨씬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리엄 미사일 등 무기 부족을 우려해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는 보도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거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으로 바이든 전 정부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은 건 맞지만 이란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뉴욕타임스가 사실에서 벗어난 보도를 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에서 많은 군전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 유엔 주재 미 대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협상에 약간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최근 며칠 사이 오만과 이란은 물론 우리 측 협상 대표들이 최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모든 수준에서 협상에 참여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2: 대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깨달을 때 전쟁이 끝날 거라면서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노선을 바꿀 때까지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공습을 멈추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 선택이 마땅치 않아 더 조급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 뉴욕타임스는 확전과 경제적 압박 강화, 승리를 선언한 뒤 전쟁을 끝내는 방법 모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망치를 휘두르고도 이란 전쟁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현재 중앙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1: 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네,
0: 저희가 이제 앞서서 잠깐 2시에 재판이 시작될 때 연결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또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재판부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양형 기준에 따른 공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3: 조순표 제21 형사부 재판장입니다.
6: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의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재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0: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1: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2: 네, 재판부의 선고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상당히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엄중한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자, 지금 홍 변호사님, 일단 이번 선고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이제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3: 네, 맞습니다. 그 두 개 다 유죄로 뵀으니까 구형이 2년이었는데 오늘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2: 네.
3: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형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허위 사실이 아무리 많고 해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하면 그 사람의 그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는 표현을 중형을 넘어서 거의 극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즉 허위 사실 공표가 지금 두 차례 있었고 사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재판부의 그 판결 중에 내용은 저는 국민이라는 단어로 이제 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2: 네네.
3: 오늘 판결문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세보고 싶은데요. 오늘 재판부는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이런 허위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본인의 신뢰성의 훼손을 가하지 않고 본인의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다고까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오늘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자, 지금 홍 변호사님은 극형으로까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시기가 상당히 엄중한 시기.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적 관심사안이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까라고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됐던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본 거군요.
5: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그런 엄중한 책무를 부담받고 있는 이 후보자의 지위에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점이 이 양형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4: 예.
5: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4: 예.
5: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후보자 입장, 당선자 입장에서는 중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라고 충분히 평 가 가능하고요. 이 판결 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저 역시도 국민이었습니다.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2: 네.
5: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4: 예.
5: 재판부의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의 취지는 내가 그런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재판부는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 후보자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질문을 받게 된 전후 맥락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앞서 살펴본 두 발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발언,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는 아예 이들 간의 어떤 연관관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이 반영되었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부도 이전에 그 어떤 어떤 그 관계도 없었는데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마치 알게 된 것처럼 발언이 해석될 수밖에 예. 없는 점. 그건 사

0: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그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된 결과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제 해명하기로는 자신의 기억 그리고 인식에 대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본인이 했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2: 맞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도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네. 사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제 설시를 했는데 오늘 판결 중에 주목하셔야 되는 두 부분은 사실 기존에는 인식과 행위를 나눠서 본인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봤습니다. 예. 반면에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왔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은 그 인식과 행위의 기준을 넘어서서
3: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회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13: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1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5: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1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7: 카사베르디.
18: 발효식초 광고.
19: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0: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1: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0: 건강해.
2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교통안전 1분 터.
23: I'm singing.
0: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2: What's your name?
23: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4: 이름이 뭐예요?
2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24: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23: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4: 이름이 뭐예요?
2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60개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 46개국 중에 포함돼서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오죠. 이에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한미 간 별도의 무역 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유리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12.5% 강제노동 관세에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한미 간의 무역합의 내용인 관세 상한선 15%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영남 내륙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 35도, 경남 밀양은 38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낮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중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설악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1로 나들목 2차로에 장애물 목재류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미리 차선 변경 안전하게 좀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후 바람부터 화정 휴게소까지는 5km 구간 밀리고 있고 매송 나들목에서 용담 터널까지 다시 2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전부터 전성반 씨와 어떤 친교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해서 관계 맺음이 있었던 건
0: 변호사입니다.
1: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시에 무속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2: 예. 어쨌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검의 주장만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이후에 또 다시 다퉈볼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뭐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 지금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본인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 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의 형은
0: 변호사입니다.
3: 본인의 당선 무효형도 있지만 근데 본인이 벌써 지금 상황에서는 당선 무효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선거 보전 금액에 대한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아마 다투게 될 것이고 확정 판결 시까지 어쨌든 지켜봐야지 그 결론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그런 내용인 즉슨 본인의 그런 변론이나 그런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는 그 반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그런 변론이 과연 논리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그 기준들 국민이라든지 그다음 대법원 이제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춰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법리에도 부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심에서 지금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심이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네. 항소심에서 과연 이 징역형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꾸려면 오늘 인정됐던 대부분의 사실관계와 법리가 부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특검 측에서도 이제 본인들의 논리가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어 논리를 다시 이제 마련을 할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전해지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법원이 그리고 주관적인 개입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만료된 시효가 특검법으로 연장이 됐다. 항소를 해서 다툴 것이다. 이 시효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항소심에 가게 되면 이 사실들, 지금 홍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사실을 다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문제를 했던 사안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두 가지 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집으면 다시 이 두 가지 다 무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쉽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세운 논리 역시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는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그 전후 맥락상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고 그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이어진다면요. 판단이

0: 달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즉각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발언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건 특검 측이나 재판부에서 그 발언의 맥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불리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1: 네.
0: 그 부분을 지금 재판부에서는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판단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 네.
0: 앞서 언급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자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지금 당에게 굉장히 큰 금전적인 부담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400억 원에 가까운 그 보전 비용을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게 된다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요. 결국 이 부분까지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1: 네.
0: 보여집니다.
1: 두분 모두 이제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쨌든 그윤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미로 해석을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0: 그렇죠. 이미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는 어찌 보자면 영상으로 남아있는
1: 너무
0: 상황이기 때문에
1: 명확하죠. 예.
0: 명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앞서 이 변호사 관련 발언,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된 발언, 이렇게 한줄 처리로 정리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네.
0: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발언의 그 취지는 전후 맥락과 이 질문이 던져지게 된 배경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달리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기점으로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어떤 인식,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그 특검 측이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른 부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최대한 참작을 받아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1: 네.
0: 이 양형인자를 봤을 때 기본 형량이 이미 벌금 100만 원을 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1: 예.
0: 이제 감형 요소가 있어야지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려오기가 미만으로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2: 자, 지금 이 판결은 물론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을 넘어서 지금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에 미칠 그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 내에서도 윤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선거비용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보다는 오늘 판결은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이 더클 것입니다.
1: 네.
3: 오늘 선고의 그두 가지 그 면을 살펴보자면 법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으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분 말씀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법적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정치적 상황으로 이제 크게
2: 예.
3: 다가오겠죠.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고만으로는 즉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3: 대법원 확정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심에서 지금 100만 원 이상, 즉 오늘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이제 최소 1년 안팎을 397억 원에 반환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만약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무슨 배임 횡령에 대한 회사의 반환 의무가 발생되면은 397억이라는 돈을 그 손실로 잡히는 과정에서 회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397억 원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서 어떻게 당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당 내부 상황이랑 이제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4: 예.
3: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지금 충돌이 이제 큰 상황인데 이런 당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런 재정 리스크까지 이제 겹쳤단 말이죠.
0: 예.
3: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로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이제 행보나 준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좀 양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 그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이제 골프를 치고 나서 모른다라고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거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허위 사실 공표가 문제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함께 알지 못한다.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국토교통부의 일종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두 발언이 역시 동일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이 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떤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다라는 점은 또 이번 사건과도 동일한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앞으로 이런 선거에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그 무게감,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리라고 봅니다.
1: 네.
0: 우리가 어떤 카메라 앞에서 중요한 사건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단순히 이 투표에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쉽게 발언하는 하나하나 자체에 굉장히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이 점이 정치인들이나 관련한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요,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부분과 항상 맞닿아서
1: 네.
0: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기본권의 행사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아직 대법원에서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양사건 모두 받아서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게 끝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어떤 법리를 구성하고 판례로서 가치 있는 판단을 내려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네. 자, 오늘 1심 판단까지 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그런 사건들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대부분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3대 특검이 지금 수사해오고 또 기소해오고 재판까지 이루어진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3: 제가 이제 평가를 내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2: 예.
3: 측면이 있습니다만 진행 상황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1: 예.
3: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1심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이적 혐의는 1심 징역 30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은 1심 징역 2년과
2: 예.
3: 추징금이 따라와 있죠.
2: 예.
3: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특검 수사에 이은 재판에 대한 결과는 지금 판결 선고에서 대부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물론 지금 결론이 확실히 난 건 아닙니다만 김건희 씨의 매각매직 혐의 1심은 7년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사건 포함해서 형사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2: 예.
3: 그런데 지금 엇갈리고 있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따른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소 대법원 확정 판결들이 다 나온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한계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사실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는 안 됐습니다만
2: 예.
3: 재판부에서 사실 재판 중에 수사 미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에 대해서 사실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이런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 적어도 공판 전에 수사는 다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재판부가 질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무죄의 가능성도 잠시 엿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양날의 검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지휘관계 고하를 막론하고 독립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해서 지금의 선거들에 이르게 한 그런 성과는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해서 다시 다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8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이 과도한 지원금이나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을 유도한 뒤 개통 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유통점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과 경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유통점을 방문할 때 사전 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 피해를 보면 이용자 보호협회에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타고 집단 폭주 행위를 벌인 혐의로 20대 주범 A씨 등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새벽 대전 성남동 일대 도로에서 무리를 지어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하거나 교차로를 빙빙 돌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SNS 글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고 진술했지만 피의자 중 일부는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에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인원이 줄어 평일 최대 800여 명 정도 참가자가 모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는 최대 3천여 명이 모였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지난 주말에는 1,000명 정도가 운집했다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지치고 열기도 떨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청장은 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11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7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인 한국 새빛 가속기 건설 본격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의 미래를 이끌 새빛 가속기가 힘차게 첫삽을 떴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새빛 가속기를 기반으로 충북 청주는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새로운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과 발견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3: 이름표를 붙여줘.
14: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2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행진곡풍으로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7일 월요일 듀엣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행진곡풍으로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였죠.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서울시장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1: 이름이 수산나니까 여성 지휘자겠네요.
0: 맞죠. 사실 여성 지휘자는 남성 지휘자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여러 여성 지휘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수산나 멜키입니다.
1: 어떤 오케스트라를 맡았나요?
0: 2016년부터 헬싱키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를 맡았고요.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도 역임했습니다.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도 지휘해 호평을 받았고요. 첼리스트 출신인데 특히 현대음악 해석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1: 사실 베를린 필이나 빈필에서 여성 지휘자는 고사하고 여성 단원을 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잖아요. 지휘자는 그냥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여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0: 다행히 지금은 그런 벽이 많이 무너진 편이고요. 특히 뛰어난 실력을 지닌 여성 지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수산나 멜키의 지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레민카이넨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시벨리우스의 레밍카이넨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수잔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수잔나 멜키 말고도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지휘자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낸 지휘자가 누굴까요?
0: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지휘자 시몬 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빈 피라모닉을 최초로 지휘한 여성 지휘자가 바로 시몬 영이었습니다.
1: 언제부터였나요?
0: 2005년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빈 오페라를 지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시몬 영 알려주시죠.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말러 같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극장 음악 감독과 함부르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맡았는데 가장 뛰어난 여성 오페라 지휘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독일 작곡가의 작품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시몬 영이 지휘하는 함부르크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0: 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 우연히 친척 어른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후 딸만 넷을 낳았고 아들을 간절히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갓난아기였던 저를 알게 됐고 친부모에게 버려진 저를 가족으로 맞아 직접 출생신고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는 너를 단 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부모님도 누나들도 예전과 다름없는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절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친자식도 아닌 제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20년 넘게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까지 계산해서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것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 누나들 말처럼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 대한 월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재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사연자분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좀 짐작이 되는데요. 조윤영 변호사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이처럼 출생신고나 친자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0: 네, 사연자분은 태어난 직후에 부모님이 직접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하셨고요. 또 평생 친아들처럼 이제 살아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부모님과 지금 사연자분 어떤 관계로 보게 될까요?
1: 예,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 그리고 입양을 통한 둘 중에 하나로 형성됩니다.
0: 네.
1: 그런데 사연자님은 부모님이 직접 출산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므로 입양 관계에 해당해야 하는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입양 신고가 아니라 사연에서는 출생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입양할 의사로 출생 신고를 하고 실제로 부모가 친자식을 키우듯이 키워왔다면은 그때 출생 신고 자체는 허위의 출생 신고이기는 하지만은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내 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이후 친자식처럼 키워오시고 계속 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결국 부모님과 사연자님의 관계는 입양을 통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입양이 된 관계인 거고 다만 형식상 이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이거 적절한 소송일까요?
1: 예, 일단 부모님과 사연자님은 실질적으로는 입양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형성되었습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무효 심판 청구, 취소 청구, 내지는 협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 청구가 아니면은요, 그렇게 네. 어떤 입양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정식의 입양 신고가 아닌 출생 신고를 한 것이라서 일단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해야지 이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고
0: 네.
1: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확인할 이익은 이해관계자는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나들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제기한 소송 자체는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누나들이 제기한 이거 소송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누나들 뜻대로 이제 파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1: 예. 지금 어머니하고도 출생신고가 됐고 친자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는 형성된 건데요. 누나들의 사건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은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재판상 파양 사유는 민법 제905조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0: 네.

0: 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1: 네.
0: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
1: 네.
0: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지금 사연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1: 네.
0: 내용만 봤을 때는 학대, 유기 등 심한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사연자님이 20세가 넘어서야 우연히 이방 사실을 알 정도였고, 이후에도 사연자님이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것을 보면은 굉장히 관계도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연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누나들이 재판상 파양을 논할 만한 사연은 없어 보이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1: 그러면 결국 누나들의 이제 목적은 사연자분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연자분도 부모님의 상속 재산 이제 똑같이 받을 권리 있다는 걸까요?
0: 네, 비록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는 아니지만은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양친자로서의 부모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님 역시 누나들과 공동 상속인들이고, 네, 누나들 세 분이랑 사연자님이라서 법정 상속분 4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도 반영이 될수 있어서 조금 그 구체적인 상속분은 조금 차이는 날수 있지만은
1: 네.
0: 법정 상속분 4분의 1의 권리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연자님은 상속인으로서의 친생자인 누나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으로 또 부모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문제. 지금 누나들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이제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월세까지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나들의 타당한 요구일까요?
0: 예, 우선은 사연자님은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요.
1: 네.
0: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을 누나들과 사연자님이 공유한 상태가 됩니다.
1: 네.
0: 네 명이 공유한 상태의 집에 지금 사연자님이 혼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퇴거하려는 누나들의 요청이 야속하게 들릴 수는 있으시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서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누나들과 협의하셔서 소정의 차임을 누나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부모님 생전에 함께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누나들이 20년째 차임을 요구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사연자님 역시 부모님의 자녀로서 누나들과 동등한 지위의 상속인이고, 그리고 또집 소유자인 부모님께서 생전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하셨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 그쵸?
0: 네,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차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출생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입양의 의사로 자녀를 키워왔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역시 양자로 인정이 되고요. 친자녀와 같은 상속인의 지위 갖게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예식을 취소하면 웨딩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계약금에 예식비의 30%까지 더 내라면서 700만 원을 요구받은 예비 부부의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정말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홀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기에 따라 적정한 위약금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이 기준보다 훨씬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당비 같은 명목의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해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기준을 크게 벗어난 위약금은 약관규제법이나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취재가 시작된 뒤 업체는 처음 요구했던 700만 원 대신 공정위 기준에 맞춰서 계약금을 제외한 1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환불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적재 권진아의 빛나는 당신을 위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을 비롯한 영남 지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현재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현상이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낮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 그늘에서 휴식 과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합의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이 부분 속도가 더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 한남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청계요금소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학기 분기점부터 청계요금소까지 평균 속도는 50km 내외입니다. 이 부분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양 나들목에서 장수 나들목까지는 이제 8km 구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

0: 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0: 윤석열 전 대통령
2: 그래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3: 그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2: 네, 그건 아니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4: 네, 조금 전 들어보신 2022년도 발언입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 또 전성배 씨를 스님으로 알았다는 발언 등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형이 확정이 되면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5: 그렇습니다. 지금 397억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사용된 비용이고 이것이 결국 세금으로 보전이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었고
0: 전용기 민주당 의원입니다.
5: 그로 인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대법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을 낮추는 형태로는 아무래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예 무죄를 다퉈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397억 원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예, 지금 2월 회계보고서 기준에 국민의힘 자산이 1315억 원이다 이런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6: 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선거법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있는 재판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0: 김희정 국민의힘
6: 이 선거 때
0: 의원입니다.
6: 상대방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뒤엎고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즉 유죄를 판결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했던 논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 소위 허위성이 있었느냐 부분과 고의성이 있었냐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판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상황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본인의 치적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이 비리와 연결이 돼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탓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에 굉장히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지금 선거법 내용 아마 뉴스 들으면서 국민들이 이런 거 있었어? 할 정도로 늘 뉴스를 다루는 저희조차도 잊고 있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은 공평하게 똑같이 선거법이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달리 판단을 하느냐 속도라든지 판결 내용에 있어서 문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 내용을 떠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잘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대법원 판결까지 결판이 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런 거짓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러한 허위 발언이 있을

0: 뒤에 대통령직을 3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수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발언들이 지금껏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 신분을 잃었고 그에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가 재개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사실 사건의 경중을 따지면 뭐 모두가 중대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상황이 더 중대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당선되는 자를 더 중히 보겠습니까? 낙선되는 사람을 더 중히 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낙선되는 사람을 더 중히 봤던 것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도 조이회 대법원장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한 것이고 그 허위 발언을 하면서도 당선이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늘 국민의힘의 패널에 나오신 분들께서 그 400억 다 갚아라 이런 얘기 저희한테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이 판결 아직은 1심이고요. 이게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 판결까지 내년 초쯤이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2: 이 부분 관련돼서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이 재판이 논란이 된적 없었습니다. 윤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건이 터지면서 불거진 거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관련된 내용과 백현동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소위 공모하신 분들은 다 유죄가 났고요. 심지어는 공소 취소를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나 권력기관이 동원해서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온 권력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윤전 대통령의 이 1심 재판을 통해서 양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내용을 다시 국민들이 짚어볼 수 있는 오히려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1: 예,
2: 저는
1: 잠시만요.
2: 생각합니다.
1: 네, 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뭐
1: 한성숙
3: 대통령께서도
1: 국무총리입니다.
3: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5천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전문가이십니다. 정말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또 고민도 다르시고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도 모두 다또 다르십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좀더 다양하고 상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경청 토론회가 부처별 소관으로 이미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하셨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 끊이지 않고 손을 드시고 의견을 표명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한번더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데 좀 지침이 되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마침 대통령님께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회를 가지라고.
1: 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한성숙 총리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2명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399명이고요.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7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국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 장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총대를 매야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7월 2일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그로써 검찰 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5: 청와대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공식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충격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8: 정성호 장관은 아직도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7: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8: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매야 하는 이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날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장관감을 찾느라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1: 네, 친명 좌장,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사표를 냈다 또는 낼 예정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에 반발하는 의미다. 많은 언론에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0: 네, 실제로 뭐 정성호 장관이 밝히고 있는 것도 보안수사권에 대한 완전한 폐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성호 장관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발의 의미로 사의 논란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확인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내년이고 올해 10월 2일부터 이제 실제로 중수청과 국수본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예. 중수 출범하는 데에 많은 행정적인 실무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1: 예,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40년 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통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가능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2: 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꼭 장관 아니라도 굉장히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친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부동산 토론 보면서 지금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응하는 거 봤습니다만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리로서도 가장 이 여당 안에서도 그렇고 주목받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목받고 대통령과의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대통령이 답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냥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일을 같이 하자 말자 뭐 사의를 받아들인다 반려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인이 되고 있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소위 정성호 장관의 진퇴가 빨리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진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의 줄 사태가 작년 겨울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검찰이라든지 경찰을 통한 이 소위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민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순하게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보다 아,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어떻다라고 명확해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근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사실 정성호 장관이 저런 사의 논란, 그러니까 사의 입장 표명을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 검찰의 수장으로 불릴 수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실제 법무부 구성원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력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을 이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양해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 법무부 장관에게 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0: 안을 넘어서 검찰총장도 아무래도 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예. 폐지에 대해서 광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1: 그렇지 않아도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할 것이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그 또한 검찰 조직 내에서 엄청난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하고 싶은 내용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할 때에도 실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던 부분들 그런 뭐 검사들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조직 내에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풍문들이 있었어요. 권력을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지금 검찰개혁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1: 박지원 의원도 좀 비슷한 의미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도 죽더라도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자신의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방병원 1인당 치료비는 108만 원으로 양방병원의 3.1배 수준에 달했고 또 상급 병실료 편법 청구나 고가의 MRI 촬영, 세트 치료 청구 등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보험업계는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보험금 지출이 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단순히 가입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끔 제대로 설계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관련해서 도움 말씀 전해주실 전문가와 함께 굿모닝 굿라이프 여러분들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정보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이 청년 미래적금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번 기회를 놓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 두 번째 코너로는요.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이번 6월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고민인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의 재무상담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2: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 27세 만기인 자녀 보험을 100세로 변경하고 싶은 청취자분의 궁금증과 그 밖에 청취자분들이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알찬 정보들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말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0.33%를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또 내수 부진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대업의 상환 여력도 약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찍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30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유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의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뜨거운 청년들의 관심 속에 10일 만에 234만 명이 몰렸던 청년 미래 적금 1차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1차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에 추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추가 모집 시작 시점은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에 청년 미래적금과 관련해서 가입 요건, 또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와 이제는 계좌 개설이 시작됐군요.
1: 네, 맞습니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금요일날 이제 문자 질문들을 엄청 받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입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부기여금이 6% 지원받는 분들도 있고 12% 지원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 알림을 받고

0: 제게 문의한 내용들은 이걸 가입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기존에 도약 계좌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1: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뭐 당연히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간략하게 우리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자격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게요.
2: 네. 우선 이번 1차 가입 기회를 놓친 분들은 올해 9월 이후에 다시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더잘 들어보시고요. 또 기억해 두셨다가 추가 모집 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될 텐데, 가입 및 지원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비율은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납입액의 12% 지원이 되고, 이자 소득세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0: 납입액은 최대 월 50만 원이고요. 기간은 3년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소득도 보게 되니까 내가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본인의 급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와 기여금 지원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 금요일에 모두 신청자분들한테 통보가 간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상자입니다. 적합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 받으신 분들은 뭐 그대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겠죠?
2: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의 알림 문자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서부터 8월 7일까지 개설이 가능하고, 신청한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기존 청년 도약 계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물어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는 그럼 해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복 가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맞아요. 중복 가입은 아예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 기존 도약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신규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1: 네.
0: 기존 도약 계좌보다 미래 적금이 정부 기여금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입을 신청하고 심사를 하게 되고 대상자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미래 적금 계좌 개설을 하고 도약 계지는 특별 중도 해지, 그다음에 미래 적금 납입이 시작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미래적금 계좌 개설을 위해서 도약 계좌를 해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특별 중도 해지에 해당이 되니까
2: 네.
1: 큰 손해 없이 갈아타실 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 만약에 이 가입 시기를 놓치신 분들한테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없냐? 이것도 궁금한데요.
2: 그렇죠. 있어야겠죠. 네, 지난 20일 금융당국이 1차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추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모집 시작은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가 모집에서도 가입 인원 제한은 없을 방침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는 분들은 추가 모집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모집 신청 관련 결정이 나면 저희 방송에서도 잊지 않고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두 분이 요거는 딱 전담 마크 하셔가지고 요 소식 그냥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전문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나도 목돈을 만들고 싶다. 정보 제도를 포함해서 각종 금융상품들 나에게 유리한 것들로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의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이미경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이미경 팀장님과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상담을 잘 받아왔습니다.

0: 덕분에 월급에서 조금도 이제 저축도 하고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요. 맞벌이 한답시고 여기저기 신용카드 사용 많이 했었는데 덕분에 1년 동안은 신용카드 할부도 갚고 저축과 투자도 하면서 목돈도 만들었습니다. 수익도 많이 발생해서 아주 행복했고요. 그런데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남들이 다 해서 수익을 봤다는 주식 투자를 팀장님 몰래 시작을 했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손실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잠도 안 옵니다. 분명히 며칠 뒤에 팀장님을 만날 텐데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이실 짓고 합니다. 꼭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팀장님과 만나서 상담을 시작하고 재무 관리를 받은 지 이미 10년이 된 청취자님이신 거예요. 10년 동안 탄탄하게 재무관리 잘 도와주셨을 텐데 아니 설마 이미경 팀장님이 주식 투자 시작해보려고 하면 아무 하지 마세요 안 하셨을 텐데 좀 공부도 도와주시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또 몰래 시작해서 이렇게 큰 손해를 보셨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0: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네.
0: 아무튼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양수진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분들은 10년 전 굿모닝 굿라이프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했고요. 당시 큰애는 2살, 둘째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큰애가 12살, 작은애는 10살. 둘 다 아들이고요.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었지만 돈은 잘 모이지 못해서 상담을 신청했고 처음 상담 신청은 돈 모으는 거 하고 둘째 아이 태아보험이 궁금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보통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험도 조정하고 재무상담도 진행을 하게 되는 그 절차를 다 밟아 나가실 텐데요.
2: 그렇죠. 그게 순서인데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상담을 시작할 때 3인 가족 기준으로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가 80만 원.
1: 와, 10년 전 80만 원은 지금보다도 더 큰 돈인데요.
2: 네, 거기에다 또 뱃속에 태아보험까지 가입하니까 어마어마 늘어나게 되겠죠. 그거를 50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 매월 과도하게 신용카드 사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전혀 못하던 가정이었는데 이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한 사람의 월급의 70%는 저축을 하고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드렸죠. 그 사이에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도 했고 나름 남편분의 꿈인 육아휴직도 실행해서 남편분이 직접 아이들 학원 라이딩도 하면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댁 남편분의 꿈인 육아휴직이었군요.
2: 소박하죠.
0: 네, 맞습니다. 보통 왜 육아휴직은 부인들이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남편분이 꼭 자기도 살면서 육아휴직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요즘 또 이런 아빠들 많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애들 크는 모습도 자주 보고 직접 요리도 해서 아이들 식사도 챙기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담 진행하면서 한 번은 부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한 번은 남편분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나름 계획대로 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1: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는 기업들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눈치 보지 않고도 이렇게 휴직하면서 아이 살피는 아빠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청취자님 궁금하네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니 정말 힘들지 않고 좋기만 했을까. 어쨌든 생활하는 데 지장이 크게 없기 때문에 휴직을 해서 한쪽 소득 공백도 크게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굿 라이프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들 때문이었겠죠.
2: 네. 이렇게 처음 1년 동안은 신용카드 할부 사용하지 전혀 않았고요. 소비 습관도 잡았고 예비자금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잘 만드셨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저축과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현재는 매월 한 250만 원 정도를 고정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상담 5년차 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목돈이 만들어지고 투자 시기때 발생해서 한번 정리해서 대출금도 크게 갚았고요. 상담을 하는 저희도 사실 이런 분들 보면 흐뭇하고 또 부부가 행복해하는 부분들 보면 저희도 만족감이 높은데 이런 습관을 들여서 지금도 한 달에 250만 원씩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죠.
0: 지금은 이제 단기 적금으로 80만 원, 그다음에 중기 목표 자금으로 적립식 펀드에 한 달에 100만 원, 장기 목표 자금인 자녀 자금하고 노후 자금 용도로 변액 상품에 70만 원 이렇게 꼬박꼬박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 완벽해요.
0: 그렇죠. 아주 좋죠. 네, 물론 예비 자금도 항상 통장에 준비되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은 가족분들이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있고 아주 군 라이프죠.
1: 그러니까 이 그 그림 자체가 굿 머니, 굿 라이프인 거예요. 그렇죠? 돈을 운용을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를 하셨어도 위험하게는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두에 청취자님 사연을 들어보니 뭔가 손해율이 굉장히 커서 고민 끝에 이미경 팀장님한테 긴 사연의 장문 메일을 보내신 거잖아요.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특히 펀드 같은 경우에 투자 수익률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일단은 적금 같은 경우는 1년짜리로 해서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묶어두고 대출금을 또 상환을 했고 그걸로. 정리식 펀드는 국내와 해외 펀드로 나눠서 지금 수익이 4년째 됐거든요. 이 시점에 수익이 원금 대비 60%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환매를 했다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아, 저한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순간 당황했네요.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연간 2천만 원 이상 발생해서 환매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O.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서술형이었으면 저는 못 풀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 어쨌든 그 세금이 발생한다 이게 관건인 거네요.
2: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이 간혹 이제 해외 주식을 할 경우에 수익이 나면 250만 원 이상이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22% 배당수 세금을 내고 끝낸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15.4%의 금융소득 이자소득세를 내고 2천만 원에 넣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1: 아, 그러면은 이중으로 세금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2: 맞습니다.
1: 그렇군요.
0: 다시 한번 또 상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 납입한 적립식 펀드에서 60% 이상 수익이 난 상태고요. 장기 자금으로 사용할 변액 상품에서도 70% 이상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사실 이렇게 수익이 나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상담을 하면서 일부는 대출금을 좀 상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미팅 이틀 전에 이렇게 메일이 온 겁니다. 아주 깜짝 놀랐죠.
1: 그러니까요.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같은 이제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청취자님을 지난주에 만나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니, 그래서 그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어요?
0: 일단 이제 상담을 했고요. 사실 상담 전에 메일을 좀 확인했지만 따로 전화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1: 그게 더 무서워요.
0: 아무래도 어떤 상태인지 만나서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리 전화로 물어보게 되면 저 혼자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리를 좀 비우고 직접 만나서 듣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물어보면서 함께 고민을 좀 해결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이제 미리 선입견도 갖지 않고 상담을 하죠.
1: 역시 이미경 팀장님은 언제나 늘 깊은 뜻을 담고 계세요. 만약에 저였다면요. 이 청취자님 메일 확인하는 그 순간 전화기 들어서.
2: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상황을 막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역시 전문가는 좀 다르시네요.
2: 일단은 미팅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주식 상태를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가정은 공무원 부부입니다.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 투자의 자금 출처를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목돈을 공무원 공제에 예치를 해두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제회 같은 경우가 일반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으니까 네. 또 부모님이 또 요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시작하신 거죠.
1: 아, 그러면은 이 공제 예치해두었던 이 목돈을 담보로
2: 그렇죠.
1: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거군요. 근데 이거는 이미경 팀장님한테 혼날까 봐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이분들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0: 그렇죠.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진짜 큰일 나죠.
1: 큰일 나죠.
0: 네. 아직 이제 물론 부모님께 말씀은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1: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뭐 벌어진 일이니까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야죠.
1: 근데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거는 그 어느 누가 와도 해결책을 찾아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좀 도와주셨을까요?
0: 우선 좀 주식 상태를 봤습니다. 1억 원 대출을 받아서 현재 이자는 납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평가액은 6천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1: 아, 그럼 4천만 원의 마이너스인 거네요?
0: 네. 공제에 들어간 예금은 만기가 내년 5월이라서 그때는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돈입니다. 현재 손실 마이너스 40%. 4천만 원 손실입니다. 사실 4천만 원 모으려면 이 가정에서 꼬박 1년 이상을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주식 매수 시기를 보니까 이번에 6월 4일.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선거가 끝나면 주식이 좋아질 거라는 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보유 종목을 그날 한꺼번에 매수를 했고요. 일단 주식 상황을 좀 봤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년 5월까지 원금이 회복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1: 진짜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와 카더라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또 제가 들었던 거는 6.3 지방선거 전에 다 이제 매도해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들도 의견이 갈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다 갈리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결책을 내려주셨을까요?
2: 일단은 이 두 분의 생각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무래도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나름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주일만 주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딱 일주일만.
1: 정말 단기 투자를 꿈꾸셨던 거군요.
2: 남들이 주식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잠깐만 해서 수익을 내보려고 했던 거고.
1: 그러니까 뭐 치킨값
2: 또는 그렇죠.
1: 주말 외식비 이런 수익 정도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2: 그 본인이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주식을 하면 당연히 수익이 난다고만 생각했지 이 손실이 날 것이라는 생각도 1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거죠.
0: 좀 안타깝긴 하죠.
1: 네.
0: 그래서 일단 생각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만 보게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1: 그렇죠.
0: 사람이 우울해지고 짜증은 늘어나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전부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이 손실을 다 떠안고 매도하신 거예요?
0: 네. 손실난 4천만 원은 그동안에 적립식 펀드에서 수익이 났으니 일부 환매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또 해외 펀드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매도하는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매도를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매도한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보유하고 있는 변액에서 중도 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2: 네. 이렇게 해서 부모님 예금은 모두 채워두고 주식은 다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손실난 4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 그럼요.
2: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매일 잠도 못 자고 괜히 생돈이지만 이자만 나가니까 짜증들하고 주식은 오르지 않으니까 이 또한 속상하고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주식창만 쳐다보게 되니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정말이지 굿라이프가 아닌 거죠.
1: 그렇죠.
2: 사실 속은 쓰리긴 했지만 이 또한 살면서 하나의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0: 이분들은 이제 그동안 상담을 통해서 적립식 펀드, 변액 상품 등 간접 투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또 꽤 수익을 많이 내고 환매를 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히 욕심이 난 거죠. 차라리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으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일부는 직접 해보라고 했을 텐데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큰 경험을 교훈으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상담은 올해 연말에 이제 재무적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년도 계획을 좀 세울 예정입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분들이 왜 아까 여행 자금으로 일부 예비비 빼놔서 모아놓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투자 공부와 내가 내 목적 자금을 조금 더 불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일정 부분 떼어놓고 투자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하는 돈 워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과 함께 궁금하신 내용 질문하는 것들 소개해드리고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돈 워리 상담소 첫 번째 청취자님 3270번님인데요. 방금 사연 듣고 문자 보냅니다. 그럼 해외 주식형 펀드 연간 2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다시 재차 물어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상품을 환매할 때는 수익률, 수익금 그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 금융 상품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와서 기분 좋다고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는 건 잘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 금액이 꼭 발생될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수익 실현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상담을 받아보면 쓸데없이 나가는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만약에 이렇게 세금 내는 게 항상 좀 불만이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한 분들은 어쨌든 보험 상품들도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금 목적 자금을 만들 때는 세금적인 부분들을 갖다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해외 펀드를 개별로 했다라면 분명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0: 그렇죠.
1: 10년 이상 장기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얼마의 수익이 나든 간에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게 있으니까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아예 비과세 상품을 뭐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네. ISA 계좜 같은 거 활용하시면 절세도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전문가의 꼼꼼한 코칭 통해서 조금 더 재무 점검을 깊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는 2758번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가입한 자녀 보험이 27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고3인데요. 다들 보험을 성인 보험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녀 보험을 성인 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2: 우선 자녀 보험이 27세 만기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아이가 고3이라고 했으니까 추측을 해보건대 예전에 가입한 자녀 보험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종합보험에다가 실손특약을 가입한 보험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가급적 실손보험은 현재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보장은 좀 조정해서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추가하는 걸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자녀가 고3이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으니까 성급하게 보험을 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한 현재 상태에서 실손 전환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고3이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27세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급하게 조정하지 마시고 기회 되시면 보험 증권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깊은 고민 끝에 그래도 도움 받고 싶어서 정말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2758번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 답변 통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도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요거 환매하면 종합과세 대상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울증 약 복용 중인 고3 자녀 보험 27세 만기인데 급

0: 하게 조정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우리 집의 총 소득은 얼마고 고정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를 저축해 나갈 수 있는지 큰 미래 설계를 해보는 게 내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재무상담 통해 미래 탄탄하게 설계해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김동률의 시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영남 내륙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 35도, 경남 밀양은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낮에는 시원한 좀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중국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순천에서 부산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창원 1터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아대목까지는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서부간선도로 이제 광명교부터 금천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고척교 지나서 금천교 일대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올림픽 대로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1, 2부는 여의도 굿판 시간입니다. 서용주 맥정치연구소장, 하영 한글이 기자, 그리고 오늘 강찬호 논설위원을 대신해 특별손님으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세 분의 신들린 시선으로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진 3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중 한 명이죠. 서미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전당대회 출마 포부와 비전 등을 들어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입니다.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 판을 들여다본다. 여의도 구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영 전 현 한겨레 기자 윤희석 전 국무리임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전자 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2: 전전전전
1: 무조건 붙어 있을 겁니다.
0: 예, 예. 현 한겨레 기자.
1: 노노노. 예.
0: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은 뭐 예전에 제가 진행할 때 전화로만 네. 예, 예, 만나뵙고 예. 제가 우리 진행 하면서 제작진에게 강력 추천했습니다.
3: 아, 그러셨어요?
0: 패널로 윤희석을 모셔달라.
3: 아유, 고맙습니다.
2: 저기 원래 국민의힘에서 저기 대변인 전문이에요.
3: 오래됐습니다.
2: 직업이 대변인.
3: 옛날 얘기죠.
2: 공천을 못 받아서 그래.
3: 아, 그 몇 번 그러지도 않았어요.
0: 아니, 공천 못 받은 건 매한 가지 아닙니까?
2: 죄송합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닙니다.
0: 예. 자, 오늘 2시에 선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입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법원은 윤우진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교류 모르겠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판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사실 뭐 조금 생각보다는 선고가 세게 나왔던 부분들을 주목했어요. 저는 무조건 그 이 100만 원 이상 그래서 한 벌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한 3000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0: 아, 대부분 그렇게 그렇죠? 예상하더라고요.
2: 근데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 정말 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는 그 이 판시가 딱 맞아떨어지는.
0: 예.
2: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피고가 했던 그동안에 국민을 속였던 부분들이 너무나 이게 지난 대선에서 큰 영향을 줬다. 0.74%의 예. 그 박빙 승부였어요. 그러면 이 윤우진 이 서장의 변호사 이 변호사 소개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건진법사 부분들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거짓말을 통해서 뭐 좀 그 악영향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민심 왜곡한 부분들을 크게 봤다는 측면에서는 뭐 적당한 형량인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이제 당사를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0: 예, 조금 다시 해보기로 하고 네. 하 기자님 일단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당시 대선 때 네. 허위 사실이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알고도
1: 예.
0: 일부러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1: 예, 실제로 그 장면들이 영상으로 남아있거든요.
0: 예, 예.
1: 정말 알고도 본인이 거짓말했을까 싶을 정도로 진심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0: 예?
1: 2021년도 12월입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입니다. 이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소 출신의 이하무계 변호사 나를 예.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를 떠올려 보시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0: 그때
1: 이게 쟁점이
0: 있었죠.
1: 됐었습니다.
0: 예, 예.
1: 네, 쟁점이 됐었던 거고 또 하나는 2022년 1월 17일에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기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알려진 예. 것이었고요. 한 가지 정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윤우진 세무서장을 소개해 준 그 사건과 관련된 한상지 기자로 당사자를 이제 한겨레 유튜브 채널에서 초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0: 지금 몇 주째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본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던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어떤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더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 전에
0: 네.
1: 이 아까 얘기한 청문회장에서
0: 네.
1: 거짓말 한게 들통났었잖아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0: 맞습니다.
1: 본인 입으로 소개해준 게 그런데 왜 간호토론에서 또 거짓말했을까요? 그 녹음 파일이 분명히 있고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 찍힌 게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적인 세계관에서는 해석이 좀 잘 안 되고요. 법리적으로 법기술을 부리는 과정에서 지금 공판에서 그런 식으로 임하고 있고 당시에도 법을 의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상식하고는 좀 벗어난 예.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자들도 팩트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음 파일도 있었고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취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1: 예.
0: 같아요.
1: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생각보다 이제 형량이 높아서
1: 네.
2: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이게 2심, 3심 가서 당선 무효를 벗어날 수 있는 정도로 내려갈 수 있느냐.
1: 100만 원 밑으로 와야 되잖아요.
2: 근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한 됐다. 중형 네. 1심에서 떨어졌기 네. 때문에 당의 앞날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입장이고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에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 저희가 한창 대선을 치를 때였잖아요. 저는 그때 대변인도 하고 뭐 공보특보도 하고 했는데 걱정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정면으로 부인하는 뭔가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이면 나중에 저희가 해명이라도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나중에도 문제가 이거 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 같이 공을 찼던 분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 재판에 가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그렇게 된다. 그런 상황을 똑같이 저희가 지금 맞은 건데 저희는 이제 거의 현실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 못 피한다. 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1: 예.
2: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오늘 재판장이 주문을 하면서도 이것이 당락을 결정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또 스스로 이야기한 게
3: 그렇죠.
1: 큰 거잖아요.
3: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고의 권력자를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 무게 그다음에 이 허위 사실에 대한 취지가 나쁘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저는 조금 주목했던 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2018년도 건을 이제 제시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판사가 설명을 합니다. 2018년도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김문기 씨에 대한 기억은 사실 이제 토론. 상대가 있는 토론 와중에 나오는 짧은 시간 내에 제한된 상황이라서 고의성이 없다. 결국에는 고의성이 없는 부분들이 이게 차별화된다라고 해서 무죄의 취지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들을 다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당시 관원토론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이 혼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도 개연성이 맞아떨어지지만 고의성 부분들을 저는 재판부가 계속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윤희진 서장, 그러니까 윤대진이라는 그 검찰의 친한 사람의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공안부 출신을 갖다가 소개해 준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과연 자신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허위를 말한 것이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건진법사도 사실 본인의 와이프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고의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허위사실을 했다라는 측면이 조금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정도 형량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의성이 다분했다는 부분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예. 돼서 징역 집행유예 3년.
1: 예.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이미 무기징역 받은 상태에서 계속 추가 가는 거잖아요. 집행유예가 그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큰 의미는 아까 잠깐 얘기해 준 대로 이게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커다란 문제가 아니겠어요? 당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하고 좀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돈이 이렇게 맞나요? 어떻게?
0: 자산만 보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서 1315억 776만 원이거든요.
1: 네. 네,
0: 이렇게 있으니까 1300억 정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그 결과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0: 예, 대부분이 토지입니다. 토지 건물 임차 보증금이거든요. 토지는 756억 원, 건물이 160억 원, 임차 보증금 273억 원으로 현금 예금성 자금이 115억 원 조금 더 된다고 해요. 물론 뭐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금성 자산을 반환금으로 바로 활용한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여기 당뇨 출신들도 계시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이 토지가 제일 많은 자산인데 이 토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당사에 포함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2: 그건 아닐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토지가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시당에 같이 있거든요. 예. 경북 도당하고. 거기는 저희 소유예요. 임대가 아니고.
1: 예, 예, 예. 뭐
2: 그런 곳이 몇 군데
1: 포함돼서
2: 있는
1: 예, 전국에 예. 뭐 당사 포함해서
2: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임차 보증금이 많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중앙 당사를 구매할 때 2020년인데 그 건물을 사실은 그 저희가 살 때 대출량 90% 꺾이고 우리 돈은 이제 10% 가지고 이제 해서 투자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원래 들어와 계셨던 분들에 대한 임차 보증금으로 또 이렇게 막고 뭐 이런 게 있었고
1: 돌려줘야죠 그 부분.
2: 아 이건 빚이에요. 이게 자산이니까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 총합이니까.
1: 총합이니까. 빼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2: 빼야 순 자산으로 봐도 당연히 빼야죠. 그러니까 순 자산은 지금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750억이 토지다. 이게 문제다 얘기죠.
3: 그러면 이제 빨리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니 제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1: 아니, 아직 뭐 20하고 30이 남았으니까
3: 20, 30 남았지만
2: 그것도 633입니까?
3: 그러니까 63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놔야 이제 처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 무죄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나오기는 쉽지 않은 1심 선고란 말입니다. 저 같으면 항소를 포기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항소 포기하자.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무기징역 뭐 돼 있는데 집행유예 3년 하나 5년 하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항소 포기. 알았어. 그만 나 재판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1: 당이 안 될걸요.
3: 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당한테 그럼 내가 항소할 테니까 니들은 나한테 뭘 해주겠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재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뒤집기는 되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 선고 판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판사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2심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토지를 내놓고 한 3, 4박에 달하는 자산은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해서 당사를 또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도 같고 해서 좀 그런 생각입니다.
1: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0: 예,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도 있냐면 사실 이건 편법입니다만 예. 간판을 갈면 된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나오신 상황에서 이게 뭐 정상적인 상황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인 자체가 문을 예. 닫고 다시 이 출범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편법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사실은 상황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633뿐만 아니라 대부분 결정이 난 다음에 30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데 예, 30일 안에 지금 이 돈을 갚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이거 뭐 안 갚고 계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0: 예, 예,
2: 교육감 지내셨던 예. 분 포함해서
1: 꽤 있습니다.
2: 예, 꽤 있죠. 예,
1: 개인은 꽤 있어요.
2: 그렇죠. 예. 개인은 있는데 당은 그럴 수가 없는 거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방법, 법인을 달리하여 이걸 면탈한다는 거는
0: 있을 수 없는
2: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여서 당 사무처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1: 네. 예, 이게 보니까 선관위가 못 돌려받은 선거 비용이 236억이나 된다. 거의 다 개인이죠. 네. 선거 끝나고 저 돈 없는데요. 하니까 이제
3: 배째세요.
1: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당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국민들의 감정상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3: 공당에서 그 돈을 뭐 꼼수로 회피한다 그러면 이제 정당을 유지할 수가 없죠.
1: 그러니까.
2: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0: 쭉 맞습니다. 네, 네.
2: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아, 참 큰일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항소심 하겠죠?
2: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 당에서도 아마 아까 권영세 의원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2: 1심에서 오인한 게 많기 때문에 뒤집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뭐 2심 가고 3심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예. 자, 지금 대통령은 순방 중입니다. 네. 순방 중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계속 4위를 폐망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순방하고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사표가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정성호 장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몸이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고,
0: 예.
1: 뭐 갈아 넣었다고 하니까요.
0: 예.
1: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의 워크홀릭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나, 사람이 몸이 힘들어도 일이 흥이 나면 해요.
0: 예.
1: 흥이 안 나요. 사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흥이 안 나는 이유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최소한 이 보안수사권 검찰개혁의 마지막 그 숙제를 놓고 대통령도 의견을 냈고 뭐 장관이 그 의견을 전달해서 설득도 하고 법사위원들 지도부를 설득했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이를 매몰차게 걷어차기도 했고 법사위원들이 거의 면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얻은 나머지 식구처럼 대하기도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참, 야, 그러나 돌아가면 같이 동료 의원일 텐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 거라서 참 참고 견디고 있다가 최근에 당론으로 보안수권 폐지를
0: 예.
1: 정하면서 이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가서 당의 중심을 잡는 게 낫지 이러다가는 정말 당청 관계가 완전히 파산이 나겠다. 두 번째는 보안수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들은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못질 일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했냐에 대한 좀 마지막 저는 그 배수진을 치는 게 살표명이라고 봅니다.
0: 책임은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지는 거
1: 아,
0: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왜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본인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냐고요. 최소한 당론으로 하지 말고 아직 이견이 있으면 자유투표를 붙이든지 해서 뭐꼭 빨리 해야 될 저는 이런 속도전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저는 차마 제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이거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라서 숙고하라 그러고 대통령이 몇 번을 읍소를 합니까? 왜그 대통령 얼굴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지. 전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분들은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0: 그 정성호 장관이 더할 일도 없고 더할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더 하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2: 예,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하는 항목들을 보면은
0: 예.
2: 뭐 유가 문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수출, 고용 얘기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 준비 상황을 점검을 했어요.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사표는 반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순방길에도 이걸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와서 그럼 장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로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취재를 좀 해보면 이번에는 사의를 받아줘야지라는 그런 내부
0: 이게
2: 분위기도 있긴
0: 처음이
2: 합니다.
0: 아니잖아요. 몇
2: 예, 처음이
0: 번이나
2: 아닙니다.
0: 사의를
2: 그리고
0: 표명했는데.
2: 기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냥 푸념하듯이 더일 못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심정적으로는 뭐 대통령도 그래 이번에는 사의를 받아주겠다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순방까지 가서 중수청 준비 상황 챙기는 것으로 보면 이 업무 프로세스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거든요.
0: 예.
2: 그렇다고 본다면 뭐 사표는 반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속도전을 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직 법사위가 완전 체제가 아니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전략은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쨌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야 될 상황인데.
3: 뭐 민주당 의도대로 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7월 30일 본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본회의 통과되고 전당대회는 8월 17일 전에 공포가 되게끔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때문에 전당대회에 적어도 이 이슈가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양쪽 모두의 생각이 합치됐기 때문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과정이다. 거기서 국민의힘이 더 합리적이고 또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 예.
3: 지금 뭐 원내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0: 지금 법사위 국민의힘 명단이 곽규태, 김민전, 김태규, 윤상현, 주진우 의원인데 법사위에서도 어쨌든 토론은 있을 거 아닙니까?
3: 있기를 바라는데 네. 서용교 위원장이 과연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실 것이냐.
0: 아직 완벽한 보완책이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법사위에서도
3: 보완책이라는 건요. 네. 보완수사권 폐지를 안 하면 돼요. 그걸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보완책이라는 말씀을
0: 그렇죠.
3: 하신 건데
0: 네.
3: 보완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3: 저희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네. 막을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시면 돼요.

0: 그 방법 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1: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건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제가 뭐 비꼬려고 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이 사안이 정말 통과가 돼서 6개월, 1년 정도 쭉 2차제로 간다. 진짜 민주당이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으로 가서 검사는 전혀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안수사권 또한 뭐 중수청 뭐 일부 그리고 경찰이 모든 걸 주도하는 세상이 됐을 때 그 역풍을 이 정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2: 그 제가 이제 뭐 뒷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언론에 알려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성호 장관께서 기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오게 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재집권도 힘들다. 이거 너무나 이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저는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정말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능사라고 그렇게 하는 강성 의원들, 강성 지지층들은 이번에만 살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재집권 안 해도 됩니까? 재집권 못하면요. 검찰 다시 복귀됩니다. 저는 그 100번 제가 확답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권 보수 쪽에 넘겨주잖아요. 검찰 다시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만 생각하고 앞으로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식의 감정적인 보안수사권 폐지를 진행한다는 거 저는 이게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한테 거부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면 정말 당 운영이 잘못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건 이건 분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집권여당이 161석이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조차도 정치를 발휘하지 못해서 거부권 행사에서 당하고 이렇게 각을 세운다? 그러면 결국엔 이걸 주장했던 강성층 뭐 의원들이랑은 완전히 이제는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인 무리수를 안 들 수 있도록 당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율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정성호 장관이 내가 관두고서라도 당에 가서 중심을 좀 잡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좀 답답해요.
1: 어쨌든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시행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 법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국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걸 또 선전 도구로 엄청 활용할 텐데 그래서 장윤기 사건이나 뭐 부산 돌려차기 같은 비슷한 사건만 나와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혼에 몰릴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대통령 뭐 17억 근저당 이 문제는 민주당이 원사이드에게 여론에서 졌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1등이 부동산이었거든요. 한 번도 부동산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나왔다는 거는 이 근저당이랑 합쳐서 나온 거거든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일 여론전을 했을 때 언론도 지금 안 좋게 쓰고 있으니까 정말 성주 소장이 우려한 대로
2: 감당이 안 될 그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1: 그럼 통과시킨 강경파들이 책임을
2: 근데 그 사람, 그분들은 책임을 안 진다니까. 결국에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누가 뭐 법안 발의했는지 나중에 총선에서 심판한 다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이 그 사람들 공천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분당에서 나가면 책임 안 지고 청취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안들이 저 같은 좀 그 예를 들면 정치 배치를 안다는 사람도 이런 안을 낼 수 있어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안수사권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국민 피해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지 아니면 검찰한테 줬던 보안수사권이 악용이 되는지 이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왜 다 뺏어놓고 국민들 피해에 대해서 도박을 거냐고
1: 지금
2: 답답해요.
1: 여론조사가 이와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국민 대다수는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3: 뭐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전당대회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만 보고 있고 모두 수치는 거기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1: 이런 거래요. 정청래 후보는 이거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세게 밀었는데 김민석 후보도 나도 좋다. 차별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거 더 세게 당한 거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본인은 나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전당대회 혹시 불이익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찬성한다. 이렇게 됐다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3: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한 두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후보들이 완전 폐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당대회 이슈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1: 그렇죠.
3: 그런데 이슈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자 1.1획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강경한.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1.1획이라고 고칠 만한 안이 또 특별히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경파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검찰 보안수사권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의 불리한 측면, 그러니까 거기 보안수사권에서의 수사권을 강조하는 측면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없어진 거죠. 어쨌거나 공소청의 권한이 가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수사권보다 더 실제로 보고 있는 건 수사 인력이 존재하느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들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2030 여성이라든가 중도 표심이 전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도 이렇게 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예. 근데 뭐 저희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여기서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서 뭐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할 일은 없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뭐 국회의장님이 이거는
0: 상정을 안 한다.
1: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0: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의장 되시기 직전까지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했어요. 보좌관을 했다고 대통령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제가 제일 놀란 건요. 뭐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의원이 이 설명을 하면서 보안수사권이 있는데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기겁을 했습니다. 저하고 그거 가지고 방송도 했는데 전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이 모양인데 뺏었다고 무슨 소용이냐. 이게 논리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 보고 웃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3: 아, 예. 사실은 이제 이 수사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약간 도그마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0: 약간이 예. 아니라 완전히 안 맞죠. 예.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예. 김한규는 평소에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아무리 당직을 맡고 대표발의를 했다고 그래도 논리 전개를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계신 분들은 완전 돌아설 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논리를 짜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논리가 요즘에 억지 짜내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논 거가 없으니까 막 우겨대는 건데 김한규 의원이 원래 합리적인데 사실상 이제 논리를 보안수사권 폐지로 맞춰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는 합리적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는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를 왜 속도를 내느냐.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최소한 이게 전당대회 이후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한다. 저는 그 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간만 국회의장이 벌어줘도 새로운 지도부에서 새롭게 의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0: 그럼 그거저기서 전당대회가 막판일 텐데 그럼 7월 30일에 상정 안 하고 예를 들어 본회의 그날 본회의에서는 안 다루고 뭐 언제 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끌면은 이게 바로 이슈로 떠오를 텐데 민주당 전당대회.
2: 이슈가 떠오르더라도 긍정적인 이슈로 떠오를 수
0: 그것도
2: 있죠.
0: 감당 가능합니까?
2: 그렇다고 봐요. 차라리 이대로 가느니 그게 더 낫다.
1: 그러면은 전당 지금 그 시나리오라면 네. 전당대회 때 민주당 강경파가 승리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승리하게 되면 예.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2: 그렇죠. 이 당론이라는 것들이 사실 당론이 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의견하면 이거 다시 빠꾸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백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왜 이걸 전당대회 안에 끝내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득이 되기 위한 저는 추진이라고 보는데 이런 원내 지도부의 판단 자체가 정말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우리 당만 집권여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집권여당이 같이 간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마지막 희망을 의장님한테 한번 걸어보고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윤희석 대변인이 네. 이제 국회의장하고 대통령의 뭐 좀 특수관계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숙의하고 토론하라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가 다른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국회의장이 그런 선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0: 아, 뭐 그렇게 저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당권을 주게 돼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했었던 법사위원 거의 전원과 뭐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그다음 원내 지도부, 뭐 원내 대표 한병도 의원분 이런 것 이런 분들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게 감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2: 아마 송영길, 김민석 두 분은 감당을 할 만한 사람들이다.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전제하에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전자의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이 전직 대표도 한 분도 있고 총리도 한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서서 보안수사권 피해자에 대한 우려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도 고민하듯이 총선에 대단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직권은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5년을 막을 아주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런 식으로 허투루 하는 것들은 예?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1: 지금까지 서영주 소장의 긍정회로였습니다.
3: 제가 2012년부터 정치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이런 정무적 판단에서 이렇게 개입한다는 건 정말로 이런 여도문법을 처음 봤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할지.
2: 아니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치권 뉴노멀이에요.
3: 아, 뉴노멀인 것 같습니다.
2: 뉴노멀이에요. 제가 그래서. 보면 나도 예전에 정치권의 그런 행태들이 아니에요.
0: 믿어보고 싶습니다.
1: 초긍정회로였습니다.
2: 제발 이러기라도 좀 살자 예. 이거죠.
1: 알겠습니다. 자,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5: 화이트엔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세 번 편할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갑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순회 경선을 시작하는데 충청에서 시작하는 거죠?
6: 그렇습니다.
5: 충청에서 시작해서 충청에서 끝나는
6: 충청에서
5: 거.
6: 끝나죠. 그 일정 자체를 굉장히 의도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일정이 아니냐는 어떤 항의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5: 예.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청이니까.
6: 그렇죠.
5: 기선제압을 하려는 거 아니냐, 충청에서. 그런 거잖아요.
6: 저는 그거 있다고 봐요.
5: 왜냐면은 기존의 민주당의 예를 들어 돌아보면 보통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하고 울산 갔다가 뭐
7: 광주 갔다
5: 뭐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7: 예, 옛날에 그랬죠.
5: 서울이 마지막. 예. 근데 이번은 충청에서 시작해서 충청이 끝나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근데 선호 투표제 도입 이거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세 명이 남았는데 정청래 후보는 혼자 홀로 있고 나머지 두 후보는 뭐 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선호 투표는 그 두 사람이 특히 김민석 유리하다.
6: 그렇죠. 사실 이제 선호 투표는 이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둘이 유리한 거죠. 둘이 이제 서로 간에 상생이 되고 보완이 되니까. 그러니까 반명 후보와 말하자면 친명 후보랑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연대에서. 사실 저는 정청래 후보가 반 이재명 후보, 지금 김민석 후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5: 예?
6: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을 반대편에 서 있는 후보다. 이런 후보한테 당대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5: 반명 최고위 뭐 이런 얘기.
6: 그렇죠. 반명 최고위 하는 게.

0: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의 말에 노 코멘트한 유일한 후보. 다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어물전에 썩은 데부터 시작해서 뉴이재명의 수장이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정청래 후보는 노 코멘트하는 거 보면 그러면 유시민 작가한테 동조하는
1: 예.
0: 후보. 그러면 결국 이제 반명 후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호 투표를 했을 때는 전선이 3명 중에 2명은 서로 보완을 하니까 1, 2가 거의 같은 바구니에 들어가
1: 예.
0: 있어서 저는 두 사람의 합이 정확하게 저는 정천의 후보를 앞서면은 그 누구든 한 사람이 이긴다고 보는 선호투표제라고 봐요.
1: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0: 정천의 후보는
1: 2등을 송영길 찍겠죠.
0: 그리고 정천은 절대 안 찍겠죠.
1: 3등 찍겠죠. 정청래를.
0: 그렇죠.
1: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등은 송영길을 찍겠죠.
0: 그러겠죠.
1: 김민석을 견제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송영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0: 2등을 김민석을
1: 이들
0: 찍고.
1: 김민석을 하고.
0: 그렇죠.
1: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2: 선호투표제까지 반영을 하면 어쨌거나 김민석 후보가
1: 김민석 후보가.
2: 유리하다는 여론조사가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고,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그 선호표를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민심이 어떠느냐 가지고 좀 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남에서 그 정청래 후보 쪽에서 바닥 민심을 좀 훑고 있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 정청래 후보의 뭐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게 많아요.
1: 예.
2: 그때는 거의 대부분 시장을 돌고 있거나 직접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일정으로 보면 확실히 바닥 민심을 좀 훑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 좀 보여지고.
1: 민주당 당원들이 호남에 집중되어
2: 예.
1: 있으니까.
2: 대부분 호남 일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당원 투표는 좀더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훨씬 더 유리 더
1: 예.
2: 뭐 분석이 나옵니다.
1: 윤 대변인님.
3: 제 생각에 그 선호투표가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세 분이 올라가서 그
1: 예.
3: 송영길 후보가 얼마를 얻느냐
1: 예.
3: 뭐한 15에서 20뭐이 정도 볼때 만약 15 정도다 하면은 그 2순위 송영길을 1순위로 했던 분들 중에 2순위를 누구로 뽑느냐가 거의 10대 5 정도로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5% 지고 시작한다.
1: 예.
3: 김민석 후보 이렇게 본다면 좀 간단해질 것 같고, 그럼 이 상황에서 정청래, 김민석 두 분만 딱 봤을 때 5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불안한 거고, 아무리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해도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1강이고 나머지 두 분이 막그 1강한테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1등 후보 같은 이미지가 김민석 후보에게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격정적으로 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굉장히 느긋한 모습을 보여줘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뭐 정청래 후보 이길 수도 있겠네 하는 말에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의 여론의 흐름에 보면 김민석 후보가 거의 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정청래 후보가 많이 쫓아왔다. 지금 아마 윤석 대변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최고위원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는 친정 후보 3명이 모두 다 들어왔어요. 모두 다 들어오면 결국은 5명 뽑잖아요. 그러면 3명 또 본경선에서 다 들어가면 친명은 2명밖에 안 들어간다. 역전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뭐그 정도로 이변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3명 후보가 들어간 게 굉장히 이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친정 후보는 3명이었고 자리는 8개였어요. 아주 그냥 사실상 골라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친명 후보들은 11명이 나왔어요.
1: 11명이었죠. 예.
0: 11명인데 8석이에요. 그러면 8석을 다 채워도 3명 떨어지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전략적으로 3명 정도를 친정계에서는 출마를 시켜서 그냥 표의 분산을 이뤄서 예비경선을 통과한 것인데, 본경선은 다될 가능성이 낮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성 후보들이 이번에 8명 중에 3명이나 다
1: 예.
0: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친정계에서 대표적인 선수로 뛰고 있는, 물론 이제 극명이라고 하지만 친정의 대표 선수인 최민희
1: 예.
0: 후보가 사실 저는 집중 투표를 받지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여성 후보들이 2명이 다 올라왔다는 거는 친정계의 권리당원들도 사실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저는 인미 의원이나 서민아 후보에게 주지 않았을까, 표가.
1: 친청인데 왜 최민희한테 견제 심리를
0: 그리고
1: 발휘합니까?
0: 불호가 있어요.
1: 아, 불호가,
0: 예,
1: 호불호가.
0: 최민희 후보가 이게 그냥 어떤 계파에 대한 그 어떤 선호도보다는 예, 어떤 의정 활동과 의원 활동의 톤앤 매너들에 대해서 불편함들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 본인도 스스로 뭐 중앙위원들은 하나도 안 찍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권리당원이 나 올려주셨어요 하는 거 보면 중앙위원이 정치 고관여예요. 예. 고고 관여자들. 그런데
1: 네.
0: 그분들이 본인 싫어하는 거 최민희 의원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호가 존재하나 정도만 저는 추측을 했는데 이번에 서미와 이미 두 분이 딱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여성 의원들은 최민희 말고 다른 사람으로 좀 교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 뭐 섣부르지만 예측해봅시다.
0: 예. 그런데 저는 요즘에 소미아 의원이 예. 시원시원하더라고요.
1: 소미아 의원 오늘 우리
0: 아 그러세요?
1: 우리 방송 출연
0: 그러니까
1: 3부 예.
0: 말씀도 찰지게 재밌게 하시고 예.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도 나름대로 당의 충심어린 이야기 그리고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최민희 의원은 진정성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친청인 것 같기도 하고 긍명이라고도 했다가 좀 뭔가 이 좀 예, 애매해요.
1: 그 김민석 후보는 4대 1 아니라 5대 0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몇 대 내에서 하시죠?
0: 5대 0이 되면 좋은데 저는 4대 1 정도까지 봐요.
1: 4대 1.
0: 왜 그러냐면 지금 반 이재명의 세력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라는 인식이 8월 1일부터 순회 경선하면서 돌기 시작하면 저는 최고위에 확실하게 번질 수도 있다.
1: 4대 1.
3: 다른 분들은 이제 친청 후보 3명 다 될 수도 있다고 네. 말씀 많이 하시고 네.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은 하는데 11대 3으로 시작해서 지금 5대 3 됐다가 2대 3 된다는 거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3대 2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은 안 될 듯 보이고
1: 친청이 두 명.
3: 예. 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당대표도 그럼 뭐 김민석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뭐 저는 가급적 여론조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둘둘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한 자리 가지고 뭐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보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최민희 의원이 앞서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중에 친청 후보 하나를 지금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하면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되는 것까지는 상정이 되는 것으로 뭐 보이고요.
1: 당원 1인 2 투표니까.
2: 예, 예. 그리고 세 분 중에 어느 분인지 지금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뭐 이성윤 의원이냐 한민수 의원이냐를 가지고 좀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느 분이 들어오시든 둘은 좀 유력하지 않냐로 보여지고 나머지 둘은 이제 친명 친석이 맞는 것 같고요. 관건은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어떻게 나눠 갖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3대 2 정도.
2: 예. 네.
1: 그 윤 대변인 그 네. 신천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에. 그거는 네. 이 선거 당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3: 저는 미친다고 봐요. 김민석 후보가 저는 실수하신 거라고 보고.
1: 그럼 김민석이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3: 악영향이죠. 네. 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 특히나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은 굉장히 정치에 밝은 분이기 때문에 이유를 다 짐작할 거 아닙니까? 제일 놀란 건 신천지라는 고유명사를 드러내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희 당에 이 의혹 나왔을 때 처음 얘기하셨던 위헌정당 그 어떤 레이블을 그대로 민주당에게 자당에게 씌우는 그런 결과가 하나가 있고 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될 때 서울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많이 져서 역전당할 뻔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2019년 20년 이때 20년도죠. 경기지사 시절에 신천지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지사가 너무나 압박을 해서 신천지에서 나쁜 감정을 품고 뭔가 선거운동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적어도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역효과를 맞았다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김민석 후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선거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0: 이게 신천지 전략은 김민석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본인 스스로도 득이 안 되는 이슈였다. 하지만 꺼낼 수밖에 없었는 이유를 얘기하죠. 이게 사실 공당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유사 사이비 종교가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만연하게 이루어지면 그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는 사실 누구를 타겟팅한지는 대략 저희가 짐작은 되나 저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번 당원들 속아내자. 왜 그러냐면 당원들의 성분 자체가 우리 전통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아닌 성향을 보이는 당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좀 반 이재명?

0: 신천지 이런 이 민주당의 개입들은 합수본에 맡겨라. 그리고 이중당정 문제만 잘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좋겠고, 오늘 송영길 후보가 조국혁 신당에 잘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중당정 우리 서로 저기 당원 명부 교차해서 걸러냅시다. 그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이 마무리가 돼야만 사실 합당 문제도 우리가 잘 가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좀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 사실 이제 캠프 안에서는 빠르게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신천지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있었고요. 이제 전환의 방법에 있어서가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이 이슈가 등장하자마자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요. 사실은 송영길 후보도 이 이슈를 그냥 흘러가는 이슈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신천지 이슈는 계속 가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천지 이슈 자체는 김민석 후보한테는 좀 불리한,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 신천지 이슈와 관련돼서는 좀 불리한 여론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오늘 뭐 김부미 전 후보죠, 의원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여당 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상, 여당 대표의 상, 이렇게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이라든가 민생의 공약들이 좀 나오길 바랐는데, 이렇게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좀
2: 네.
1: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2: 그러니까
1: 보입니다.
2: 뭐세분 말씀도 그렇고 정치 전문가, 선거 전문가들이 지금 하나같이 김민석 대표가 좀 패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후보가 왜 그랬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3: 그러니까요.
2: 지고 있으면 이해가 일을 하거든요.
3: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0: 네. 저는 조금 이게 음습한 제 개인적인 분석인데, 사실 이건 선거에 안 좋지만 어떤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소재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신천지가 우리 정당에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훼손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걸 알고도 묵인하고 어떤 정치인이 그거를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으로 활용을 했다면 그분은 정치권에 있으면 안 돼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정치권을 퇴출시키는 겁니다.
3: 예.
0: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김민석 후보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 정권에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악영향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좀 단호한 조치를까지를 생각하면서 던지지 않고서는 본연의 도움이 안 되는 소재를 던졌을 이유가 없다. 다만 저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예요, 신천지가. 왜냐하면 반 이재명이라는 이런 그 쏟아지는 압박 속에서 살짝 비껴나갈 수 있거든.
3: 그 만약에 그 이슈를 활용하고자 했다면은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뭐 이중당적이라든지 뭐 외부 세력의 개입 정도로 얘기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발끈할 거 아니야. 그럼 나란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건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가야 어느 정도 전략이 맞아돌아갈 텐데, 처음부터 신천지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면서 반박할 게 많잖아요. 신천지에 한해서 반박하려면 굉장히 쉽죠. 증거가 없으니까. 적어도 알려진 게.
2: 네.
3: 그런 패착이라고 저는
2: 예.
3: 생각을 합니다.
2: 댓글에 아마 김민석 후보 팬인 거 아니에요? 정의감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0: 정의감?
3: 뭐 그건 인정합니다만은.
0: 그래, 그냥 정의감인 걸로.
2: 정의감인 걸로.
3: 그렇다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치고 나왔어야지. 총리 마지막에 그게 뭡니까?
1: 근데 사실 처음 메시지가 신천지만 꺼낸 게 아니고요. 분열, 반명, 신천지가 묶여 나왔거든요.
3: 그렇죠. 예.
1: 이런 측면에서 사실 보면 의도는 좀
2: 있었다고 봐야죠.
1: 있었다고
2: 예,
1: 봐야죠.
2: 정신이
1: 예.
2: 단어 선택하는데 없었다고
3: 그럼요.
2: 우도 없다고 보면
0: 근데
2: 그렇죠.
0: 분열 이게 반명 신천지인데 분열 반명이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딴지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본산이에요. 여기에 신천지를 붙였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우리 민주당 당원의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을 아마 김인석 후보가 던진 것
2: 예.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좀
1: 같아요. 네.
2: 해볼까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고 하는데
1: 네.
2: 조경태 의원은 이제 낙선을 종용했다. 원내대표 선거 아니 부의장 선거 국회
3: 예.
2: 부의장 선거 때, 그리고 진종호 의원은 이제 지방선거 때 한동훈을 지원했다.
3: 네.
2: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분 때 이제 멱살 잡았다.
3: 네.
2: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뭐 탈당 권유 안 받아들이면 뭐 제명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3: 권영지원
2: 예,
3: 말씀이죠.
2: 권영지원 예.
3: 권영지원 관련해서는 권영지원 본인이 징계 의결 나오기 전에 뭔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되겠고, 일단 윤리 구성이 오늘 어제 이제 한 분이 또 사퇴하면서 홀수가 됐어요. 5명. 남은 분들 성향을 보니 지도부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3명, 아닌 분이 2명. 그러니까 아마 오늘 5분이 다 참석했어도 이렇게 의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윤리 상황이

0: 하행에서 뭐 정상은 아니고요. 거의 최소 인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대로 갈듯 보입니다. 안타깝죠. 징계로 정치라니까요.
1: 뭐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 의원 같은 경우에
0: 네.
1: 지방선거인데 우리 당 후보도 선거에 나왔는데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를 지원하면 해당 행위는 맞잖아요.
2: 해당이 맞죠.
1: 맞죠.
2: 근데 이제 그게 지원이 그러면 김재원 최고도 예전에 무소속 그 도의원인가를
0: 네네네.
2: 지원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형평성 맞게 싹 갔다가 부어서 가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선 때 한덕수
0: 그렇죠.
2: 지원했던 사람도 다 윤리에 넣어서 우리는 얘네 다른 당의 후보를 도는 이재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니까
1: 선택적으로
2: 이게 좀
1: 하니까
2: 문제가 있는 건데
1: 네,
2: 뭘 기대하겠어요.
1: 예. 네.
2: 제가 봐서는 장동윤 대표 무슨 쇄신안 발표한다며 곧
0: 아,
2: 1주년 때
0: 그래요?
2: 그 쇄신안에 맞춰서 또 윤리가 또 선물을 안겨줄지 모르겠어요.
1: 1주년 때 쇄신안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는 당분간 물러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0: 한달 동안을 보는 건데요.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1: 아니, 권영진 의원은 본인이 직접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했고 원내대표가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도 윤리와서 징계까지 제명예까지 나온다. 이건 어떻게
0: 일단
1: 봐야
0: 최고의
1: 될까요?
0: 분위기가 굉장히 셌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될수 있는데 권영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구친윤이라든지 역에 속한 분이면 여기까지 갔겠냐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원내대표에게 또 전직 원내대표에게까지 뭔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1: 뭐 국회에서 뭐 초유의 일 같아요. 같은 당내에서.
3: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없는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에 해당된 의원들 이름 몇 면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밖에 나와서 말씀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이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내가 멱살을 잡혔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충분히 그 상황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몸싸움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0: 다만 권영진 의원은 본인이 이제 괜찮은 상임위 연임 불가 이 원칙에 따른 건데 연임 또는 사면임한 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설명을 못 하느냐? 그 대상자들이 보니까 정점식 의원과 굉장히 가깝고 구친윤 뭐 이런 분들이더라. 여기에 이제 굉장히 기분이 많이
1: 알겠습니다.
0: 상해졌던 것 같아요.
1: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게 화면에 안 남긴 거는
3: 다행이죠.
1: 네, 오늘 세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영 한겨레 기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3부에서 서미화 의원과 함께 돌아옵니다.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사이 폭염특보가 더 확대됐고요.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강릉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와 경북은 내일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곳곳으로 차량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산로는 금화터널에서 연세대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차량이 많은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부근 더디고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또 인천 쪽으로는 부천에서 서운 분기점,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막히고요. 양재대로 암사 쪽으로는 구룡사업 교차로에서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 반대쪽으로도 탄천교 위에서 지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 중 서미아 의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입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도전한 서미아 의원 나왔습니다. 기호 4번 서미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네.
0: 자, 예비 경선을 가뿐히 통과하셨는데 지금 보면 박성준, 이건태 그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서미아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본인은 예상했습니까?
1: 기대했죠.
0: 어떻게 네. 당원들이 네. 저도 뭐 인터넷 게시판을 조금 훑어봤습니다만 그 소위 말하는 그 친명 당원들이 네. 서미아는 꼭 나와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게시판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1: 일단 제가 지난 1년 동안 또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하신다. 그 성과를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국민들께 당원들께.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예. 우리 민주당이 성과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그 성과를 엉뚱한 것으로 덮어버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졌어. 막 혼자 이렇게 유튜브 서미아 TV 알리고 예. 막 했는데 그것을 당원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견 발표 때 내가 왜 도전했는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어필이 잘 되시고 당원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0: 예.
1: 네.
0: 그

0: 주말 사이에 광주, 공주, 천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1: 네.
0: 분위기 반응 어땠습니까?
1: 일단은 우리 당원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또 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가 높은 만큼 또 걱정도 민주당이 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고 우려하는 목소리 커서
0: 예.
1: 반드시 민주당 지도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김민석 후보님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님이 정말 연설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설 속에 우리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비전이나 정책, 이런 게 너무 담겨져 있어서 열기가 대단했고요. 또 저한테는 제가 사회적 약자,
0: 예.
1: 또 우리 사회의 서민, 그런 분들을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가 민주당의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 중심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 나 같은 시각장애 여성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도전해 본 역사가 없는데 사실 민주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이것이 또 정체성이기도 한데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실제로 민주당을 일하는 민주당 또 민주당이 정말 서민과 약자를 포용해서 우리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애연을 확장하고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모두의 민주당,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뜻대로 모두의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런 열망을 저한테 많이
0: 예.
1: 말씀하셨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0: 그 이번 예비 경선에는 이제 여성 후보 세 분이 예비 경선을 뚫고 올라왔고, 그리고 또뭐 소미 의원님은 뭐 차천 타천 다 이제 친명 후보임을 밝히고 계시니까 친청 후보가 또세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 친명이 다섯 명, 친청이 세 명인데 친명 지지자들이 표가 분산되면 어떡하느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우려도 이제 하시긴 하는데 우리 김민석 후보님께서 이렇게 돌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그런 현명한 선택 또 그런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그동안 우리 당을 지키고 이렇게 또 지지하고 함께 해오면서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다섯 명이 다 되게 해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 당원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다섯 명, 최소 네 명. 이렇게 당선이 되게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0: 근데 이제
1: 네.
0: 그렇게 친명 후보가 다섯 명이 다 당선되려면
1: 네.
0: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1: 맞습니다.
0: 근데 지난
1: 네.
0: 예비 경선 투표율이 40%가 안 됐단 말이죠.
1: 맞아요.
0: 투표율을
1: 네.
0: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까?
1: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당원들 중에 100% 당원 투표 운동 본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당원 투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장이나 또 당원들에게 사실 누구를 찍고 누구를 당선시켜달라 이 말도 하지만 당원들 다 투표하자. 사실 150만 당원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을 갖고 있는데 38%만 예비 경선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제 본 경선은 사실 예비 경선은 3일이었거든요. 투표 일자가. 근데 본 경선은 이번 주부터 충청도 지역하고 부울경이 되는데 화수목금 수목금토 4일입니다. 이틀은 온라인이고 이틀은 ARS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서로 투표하자, 투표하자. 이 운동을 좀 해주십사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당원들께서도 우리 민주당이 정말 달라져야 되고, 성공하는 민주당,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투표로, 참여로, 당원 주권 민주당,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경선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표로 우리 민주당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0: 그 아까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데
1: 네.
0: 당이 서포트를 못했다. 그런
1: 네.
0: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1: 네.
0: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체제가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역할을 해왔다 이런 비판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친청 후보 중에 한 명이죠. 한민수 의원이 아마 서미화 의원님을 지목한 것 같아요. 지도부 시절에 쇼츠 찍으며 친분을 과시하던 분이 지금 정반대로 돌아섰다. 그럴 수는 없다. 뭐 이율배반 아니냐.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지적 같은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정청래 대표님하고 저는 친합니다. 네. 지난 1년 전에 그 지도부 선거를 할 때 정청래 대표님 저한테 본인을 좀 밀어달라고 운동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 당시 제가 친하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님을 밀어줄 수 없습니다. 박찬 이제 이름을 밝혀요. 지금 인천시장이 예. 되신 박찬대 예. 대표님을 경쟁하셨잖아요.
0: 두 분이 경쟁했으니까.
1: 네네. 그런데 예. 저는 일대 원대에서 박찬대 대표님하고 비상계엄을 같이 막아낸 정말 동지예요. 정청래 대표님이 4층에서 자주 봬요. 같은 국회의원에 간 4층이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정청래 대표님 우리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으로 역할을 잘해 주셨고 하실 만큼 하셨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는 예. 상당히 집권 정부를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알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이 얼마나 진짜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잘했느냐 이 점에서 봤을 때 공적 영역에서 저는 냉정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정청래 대표님하고 친했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안 친하다. 이건 굉장히 사적인 평가잖아요. 예, 예, 예. 저는 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의 능력이나 어떤 것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야당 대표에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그렇지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1년 동안의 1년의 결과를 봤을 때 예.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실제로 집권 여당이라는 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면서 그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티파줘주는 게 당연한 책무거든요. 그런데 예. 1년 동안 봤을 때 차기 권력 또 자기 정치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당원들도 국민들도 느끼면서 결국 그것이 또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냉정한 민심의 경고를 저는 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정청래 그렇죠. 후보가 네.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은 한 몸이다. 그리고 네.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1: 네.
0: 거기다 표 얻으려고 하는 소리 같습니까?
1: 한 몸이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시면 예. 최소한 최근의 일을 예를 들자면 한 지식인 작가님께서 어디 방송에 나와서
0: 예.
1: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0: 예.
1: 이제 그것도 절미하고
0: 예.
1: 저는 그 말씀이요. 막말을 넘은 거의 조주급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0: 예.
1: MBC 어디 방송에 나가셔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노 코멘트라고 말씀하셨어요.
0: 예.
1: 난
0: 예.
1: 그 말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 저는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정말 말에 대해서 한마디 자기 입장이 없다는 거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해피고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지도자로서 저는 이래도 되는가. 그리고 연임 도전하셨거든요.
0: 예?
1: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0: 그 유시민 작가의 팬덤층이 굉장히 강력하고 정청래 후보로서는 그 팬덤을 안 건드리는 게 선거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네요.
1: 그리고 대통령을 지킬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 하시도록 뒷받쳐야지. 대통령 지키는 분들 많아요. 경호처도 있고 뭐 정청래 대표님이 지킨다. 지킨다고 하시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0: 안 되니까.
1: 안 되는 거. 그건 굉장히 이중 플레이로 보이고요. 예, 예.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정의롭지 않다고 봅니다.
0: 예. 네. 그 최근에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이 어떻게 반명 지도부를 뽑을 수 있냐. 그래서 5명 다 친명 지도부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진천계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명이냐. 같은 당 사람들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또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1: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그러고
0: 있어. 오죽하면.
1: 오죽하면. 예. 진짜. 예. 특히 최근에 그런 일련의 최고위에서 일어난 일들. 청년 코투제 그거 부결시키고 자기 선거하겠다고 나와서 그거 부결시키고 최고위로 도전 다시 도전하는 후보도 있고 또 송영길 김용 후보들 그거 부결시키겠다고 후보 자격 없다고 예.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찌가면 반명이라 하겠습니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지키려고 헌신하고 선당을 쓰던 송영길 대표 아니에요? 또 김용 감옥살이까지 하고 왔어요. 예. 무죄 판결 받고. 예. 그런데 최근에 그런 청청내 지도부의 하는 일련의 형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가 친명이다?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네.
0: 그 진청 지도부에서 청년 최고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명분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청년을 강조해 왔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없던 일도 아니고 전례가 있었고 뭐 혹자들은 친청에 마땅히 내세울 후보가 없어서 부결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 정치 또 분열 정치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준위에서는 청년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그 전략적 선택을 했어요. 여성 청년들은 타당을 지지하고 또 우리 당 청년들은 많이 기권을 하고 이런 예.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런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민주당은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청년 우리 당에 들어오도록 훨씬 넓게 문을 열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당의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도부의 청년 최고위 선출직으로 들어오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이번에도 다 떨어졌잖아요.
0: 예.
1: 여성 코트제가 있는 것처럼 청년 코트제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결시킨 지도부가 그 최고위가 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지명받은 분들
0: 예.
1: 또 정청래 친청이라고 하시는 두 분의 최고위원 그 네 명이 부결시켜서 부결된 겁니다. 예. 이것을 자기 정치라고 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 하라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최고위가 되겠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0: 예. 육하나 공하나님께서 문자로 서미아 의원님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네. 연설 봤는데 감동했고 계엄 때 국회 담장 넘을 땐 울컥했다 이런 말씀 주셨고 8962님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봐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친명 후보들이 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당대표의 친명 후보가 되면 대통령하고 역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거수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문자로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1: 그것이 그것을 우려하기 전에요.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0: 예.
1: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쳐주는 게 우선 책임입니다. 꼭두각시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하신 그 성과를 우리 국민들은 선거 직전에 60% 65% 이상의 국정 지지율을 갖고 있었어요.
0: 네.
1: 다수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객관적인 지표와 뭐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 대통령을 다 잘 뒷받침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죠.
0: 네.
1: 그것이 입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 과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0: 예, 예.
1: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얼마든지

0: 더 잘하라고 할 수 있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에이펙 성공하니까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재판 중지법 하겠다고 해가지고 성과 다 뒀고 또 조국 합당설 지난 1월입니다. 코스피 5천 달성한 날이고 예. 그 전날이 한덕수 23년형을 받은 날이에요.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5천피 코스피 5천피 하겠다고 하니까 국힘당 나경원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 한다고 얼마나 비난했는데
1: 네?
0: 그 성과를 8개월 만에 달성을 했어요. 당연히 집권여당이 꼭두각시라서 잘했다고 해야 돼.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 네.
0: 잘한 건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으면 덮어가지고 또 엇박자를 내가지고 또 검찰 개혁이며 애교며 이런 것들 성과가 있을 때마다 다른 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고 신뢰를 깎아먹고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두각시 노릇을 하자는 게 아니라.
1: 알겠습니다. 네. 뭐 혹자들은 그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한 네 번 다섯 번 반복됐으니까
0: 그렇죠.
1: 그게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 자기 정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0: 그리고 제가 오지가면 아까 제가 뭐 친분이 있던 사람이 돌아섰다 그러는데 제가 1월 달에요 정책 대표한테 그런 말 했어요. 하루도 못 참아줘요. 왜 이렇게 성가시게 그래요? 했습니다.
1: 예, 예.
0: 할 소리는 합니다. 당원들이 저한테 할 소리는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비례 1번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기다고 긴 것은 긴 거 이런 정도는 해야지.
1: 예.
0: 네.
1: 자 그런데 지금 뭐 후보들도 뭐 친명 방명으로 좀 갈려서 양분된 상황인데 지지자들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고민은 없으십니까?
0: 그래서 지도부를 잘 뽑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우리 정청 대표님 되시기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을 막아내고 계엄을 예측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 국민과 함께 내란 계엄 해제 의결하고
1: 예.
0: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민주당의 저력이 있는 우리 당이잖아요.
1: 예?
0: 바로 1년 전이에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분열되고 자기 정치하고 이 지도부가 정청래 지도부였다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다시 반복되면 다음 보장 없습니다.
1: 예.
0: 우리 민주당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도부를 바꿔주시면 또 우리 민주당은 저력을 가지고 통합 정치 책임 정치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1: 예. 의원님이 네. 이제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최근에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호남 민심이 정청래 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서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직접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0: 저는 무안이 고향이고요. 전남 무안이 고향 목포가 집입니다. 목포에 우리 가족들이 다 살고 있고
1: 예.
0: 여의도에서 내가 자취함시로 이제 주말에 시간 되면 가는데 요새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1: 예.
0: 최근에 가서 목포나 무안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요. 정청래 지도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의심이 훨씬 강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호남이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의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켰고 그렇게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어도 정의를 위해서는 앞장서는 그런 정의로운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그런 말씀 우리 작가님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제가 느끼는 호남 민심은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많은 실망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것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현명한 선택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으로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여성,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 오셨는데 앞으로 최고위원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최고위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여성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0: 사미아가 앉아 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희망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역사상 저처럼 여성이고 장애인이 최고위원회 선출직으로 도전한 것이 최초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최고위원으로 꼭 뽑아주십시오. 기호 4번입니다. 제가 여성과 장애인,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농어민,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버티고 계신 국민들까지 그동안 변방에서 목소리 좀 내다가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렸는데요.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민주당 중앙에서 확실하게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자들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 반드시 정상화돼야 됩니다. 아직도 안창호 같은 사람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인권위 개혁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반드시 개정돼서 장애인의 이동권, 일상에서 장애인이 편리해지면요, 모든 국민이 편리해집니다. 일상의 모든 국민의 편리를 개선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 후보가 바로
1: 네.
0: 기호 4번 서미아입니다.
1: 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 도전하고 있는 서미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회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회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4: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과 김건희 특검팀이 상반된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약 400억 원에 이르는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게 된점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내 허위조작 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화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 시민을 상대로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제소된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제16차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내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원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진종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조경태 의원은 당내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박덕흠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 장관이 더큰 희생을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차질 없이 출범시킨 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보안수사권은 국민 삶의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일방적 폐지로 결론 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선 권영진 의원의 이른바 멱살잡이 소동에 대해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힌 뒤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국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권 의원의 사과 방문을 받은 뒤엔 우발적인 일이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고 이를 수용했다면서도 예정대로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에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한낮에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과 광주가 26도, 대구 25도,
제주 27도를 유지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7도, 습도는 70%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7: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9: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작은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공짜 여행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살벌했습니다.
12: 뭘 어떻게 하면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데?
13: 보험금.
12: 보험금? 뭐 가짜로 아프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돼?
13: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사고란 건 말이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와?
11: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범끼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식이었죠.

0: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발견하면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1: 아, 잘 마셨다. 집에 가자. 대리 부르자.
2: 아, 대리는 무슨. 아, 집도 옆인데. 아, 너 별로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1: 아, 그래도 음주운전은 좀.
2: 이 시간엔 단속도 없어. 아, 조심해서 가면 돼. 아, 대리비 아깝잖아.
1: 그런가?
0: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레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의 믿음까지 범죄의 도구로 악용한 거죠.
3: 저런 소식 들으면 운전하기가 겁나. 작정하고 숨어있다가 일부러 부딪히면 피할 방법이 있냐고.
2: 그니까 사고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0: 이런 보험 사기들,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노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억울한 사고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로엘 본부업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던 일이거든요. 범행이 무려 2년 6개월 정도 이어졌고 일당이 숙소를 마련해 합숙생활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4: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 범행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나 거제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2022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처음에는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라면서 지역 선후배, 부부, 연인까지 범죄판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합숙까지 하면서 역할을 짭니다. 넌 가해자, 난 피해자, 이렇게요. 특히 교차로에서 꼬리 물게 하는 차나 교통법규 살짝 어긴 차들 아니면 술 마신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러한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윽박질러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일당 22명이 붙잡혔고 피해액만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이용한 치밀한 범죄 시나리오입니다.
0: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특히 노렸다는 건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도 당황해서 제대로 따지거나 신고를 못하는 그런 심리를 악용한 거죠?
4: 맞습니다. 운전자의 약점과 공포심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와, 경찰 부르면 나 끝장이다. 이거 어떡하냐. 면허 취소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게 되거든요. 가해자들은 이 심리를 100% 이용합니다. 사고 직후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그냥 돈으로 무마하려는 심리를 노리는 거죠. 대전에서도 20대 남성이 이런 꼬리 물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3,400만 원 정도를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인 줄 꿈에도 모르는 그 빈틈을 노린 겁니다.
0: 그런데 상대 운전자에게 실제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실이 있더라도 그 틈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했다면 이거 범죄인 거죠?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합니까?
4: 범죄 혐의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 종합 세트입니다. 먼저 고의로 사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냈죠? 이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입니다.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운전자를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죠? 사람을 겁줘서 돈을 뺏으면 형법상 공갈죄고요. 억지로 합의하게 만들었으니 강요죄도 됩니다. 게다가 대전 사건처럼 차를 안 고치고 견적서를 위조해서 제출을 했다. 이건 사문서 위조죄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공동범행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운전자들 보험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지만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4: 안타까운 일이지만 별개로 처벌받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불쌍한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음주운전이나 시동위반이 갑자기 없던 일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법규를

0: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냅니다. 아, 기분 좋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야, 이거 뭐 단속도 없고 집도 코앞인데 야, 그냥 잡자. 너가 좀 운전 좀 해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운전대를 잡게 유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경계라도 하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인은 같은 일당한테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싹 다 공유합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일당이 쫓아가서 들이받는 거죠. 더 소름돋는 건 옆에 타있던 그 지인이 피해자 편을 든 척을 하면서 야, 내가 잘 말해볼게 라면서 구원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협박해서 뜯어낸 합의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내를 범죄 도구로 쓴 겁니다.
1: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선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그리고 방조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방조범으로 아주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도우면은 형법상 종범, 즉 방조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술만 같이 마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단속이 없다고 부추기고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고의사고를 낼 목적으로 술자리를 기획하고 동선까지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보험사기와 공갈의 적극적인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나중에 이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보험금도 환수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0: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우선 보험사가 가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수리비가 있죠. 이건 나중에 경찰 수사로 보험사기 판정이 딱 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가해자들한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알아서 회수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건네준 개인 합의금입니다. 이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공갈 협박해서 가져간 돈이니 부당이득을 받아내라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 경찰 수사 결과나 확정 판결문, CCTV 기록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확실히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오늘 이야기가 더 살벌하게 느껴지는 건 누구나 운전하다가 겪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작정하고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응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가 났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질 때 현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 현장에서는 무조건 경찰 신고 그리고 기록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래도 일단 112 버튼을 누르시고 보험사에도 무조건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차를 옆으로 빼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거 다 찍으세요. 충돌 부위, 바퀴 방향, 도로 신호 등 다 찍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 부르지 말고 현금 50만 원에 그냥 깔끔하게 합의하시죠? 라고 유도를 한다? 무조건 100% 경계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나중에 훌륭한 증거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절대 말싸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만 그리고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1: 블랙박스에는 사고 순간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증은 있어도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0: 내 차 블랙박스만 보면 안 됩니다. 주변의 모든 기록을 영끌해서 그렇게 모아야 합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모닝 차량이 후진하는데 한 50대 남성이 와서 툭 부딪히더니 대자로 뻗었어요. 내 차 블랙박스만 보면 그냥 내가 사람을 친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주변 상가 CCTV를 싹 다 뒤졌거든요. 이 남자가 무려 10분 전부터 고의 사고를 내려고 횡단보도를 뱅뱅 돌면서 연습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1: 간혹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끝내주겠다 현금 요구하기도 하는데 아까 50만 원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금액이 합리적이다 싶으면 괜히 뭐 보험금 오르고 뭐 일도 커지고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이럴까봐 개인 합의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의 사고가 의심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거 이거 위험하진 않나요?
0: 아,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데 현금을 바로 쏴준다? 그거는 내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한번 돈맛을 본 범죄자들은 절대 거기서 안 끝냅니다. 아, 돈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발뺌하거나 몸이 아프니

0: 이 병원비를 더 달라 라고 2차, 3차 협박이 들어옵니다. 차에 발이 살짝 밟혔는데 4명이 우르르 둘러싸고 다리를 잘라버릴까 라며 특수 협박을 한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덜컥 돈 주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분하하시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경찰과 보험사에 사건을 정식으로 넘기셔야 안전합니다.
1: 이런 경우도 여쭤볼게요. 사고가 실제 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살짝 스친 정도, 충격이 크지 않은 사고. 그런데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도한 치료비,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것도 보험사기 될수 있습니까?
0: 그것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의심 신호입니다. 누가 봐도 살짝 스친 정도인데 무려 14일 동안 드러누워서 통원 치료까지 하면서 740만 원을 요구하고 멀쩡한 스마트폰 두 대까지 박살났다고 그렇게 우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2주 염좌 진단을 받고 보험금 2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운전자한테 개인적으로 100만 원안 주면 소송 걸겠다 라고 이중으로 협박한 일도 있었죠. 이렇게 치료비나 합의금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다. 아, 이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절대 직접 나서서 싸우지 마세요. 내 보험사한테 강력히 따지셔야 합니다. 이거 명백한 과잉진료다. 건강보험 심사평가 안에 심사 요청해달라. 부당이득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샅샅이 조사해달라. 이렇게 보험사를 압박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사고일수록 더 냉정하고 문서로 팩트만 남기며 대응하는 게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모노의 파라다이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0: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사이 폭염특보도 더 확대됐고요. 내일도 푹푹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강릉은 26도, 낮에는 청주가 35도, 대전은 34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와 경북은 내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서 다시 후덥지근하겠고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과 열대야는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북부간선도로 타고 종암동 가는 길,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고요. 고장차 주변으로 많이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서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더디고 더 가서는 월릉분기점을 통과해서 상계교까지 밀려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조금씩 짧아지긴 했지만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천 부근에 화물차 위험물이 유출됐습니다. 때문에 서천 영업소에서 이용을 못해서 우회를 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도 평소보다 붐비고 있는데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 비중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치사율이 뒷좌석의 경우 3.7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지난 3월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부근. 4차선을 달리던 트럭이 주행 중 미끄러져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 2명이 차 밖으로 튕겨나와 쓰러졌는데 뒤따라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혀 결국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중앙선 일직터널 부근 한 승용차가 1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차를 못 보고 부딪혔습니다. 운전석 측면 충격 이후 가드레일에 연속으로 부딪히며 차량이 수차례 뒤집힐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잘 착용한 덕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95명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

0: 사용하지 않아 송진 비율이 29%에 육박합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셈인데 이 비율은 최근 3년 평균보다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머리나 목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배 높아집니다. 치사율의 경우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의 경우 무려 3.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고속도로 이용률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의 착용률이 낮았는데 올 상반기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화물차 안전띠 착용률은 78.3%로
2: 전체평균에
1: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이번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하루 평균 543만 대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유사시 생사를 가르는 안전띠 착용 3초 습관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기상청에서 전국 장마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혹독한 찜통더위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1: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극한 더위로 한때 아스팔트 온도가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2: 뜨거운 햇살이 빈틈없이 내리쬐는 경남 양산. 연일 이어진 극하대 폭염 속에 낮 기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아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온도를 재보니 무려 60도에 육박합니다. 펄펄 끓는 불가마를 방불케 합니다.
3: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방학한 김에 물놀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더위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2: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영남 지역으로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내륙도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도미 형성된 가운데 남서쪽에서 열대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열기가 축적돼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과 지형 효과가 더해져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4: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지난 7월 26일, 남부지방은 7월 25일 날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앞으로의 폭염특보를 전제로 한 기온에 대한 위험 기상은 유지되거나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상청은 이번 주 서울 등 내륙의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밤사이 체감온도도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남 지방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월 상순까지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1: 또 폭염에 대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5: 정부가 폭염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입니다.
6: 정부는 금일 15시를 기점으로 선제적으로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5: 호우 중대본 종료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폭염 중대본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폭염 중대경보 발효 지역엔 상황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냉방 물품 지원이 부족하진 않은지 미리 살피고 야외 작업장에 폭염 안전 수칙 이행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온열 질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낮에는 될 수 있으면 바깥 나들이 자제하면서 물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는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지킬 때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0: 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7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는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7: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닷새째 5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중순 이후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 휴일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북에 1명, 경남에 1명인데 모두 야외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온열 질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0.5%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0시부터 6시의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대도 대부분 5%를 넘는 발생 비율을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1: 네, 기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 일부는 탈진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8: 비행기 안 승객들이 종이 책자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으로 가는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외부 전력 공급 장비 이상과 기체 결함이 잇따르면서 180명 넘는 승객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면서 승객들은 장시간 찜통 같은 더위를 견뎌야 했다고 호소합니다.
9: 진에어 지연 여객기 탑승객입니다.
10: 세터머리 안에 갇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채로 여러 명이 꽉 채워서 앉아있는데
8: 당시 일본 다카마스시의 최고 기온은 37.9도씨로 열사병 경계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공항 이용객들은 승객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다고 말했는데 일부는 공황 증상을 보이거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해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어떤 분도 쓰러지시고 이후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은 완전히 탈수하고 증세에 그냥 그 게이트 다시 공항에 그 문 도어 열고 나가는 곳에서 쓰러지면 통곡하시고요. 이런 아비규환이 계속됐고.
8: 다음 날 오전 대체 항공편 역시 공항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승객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응급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승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서교동 주변에서 고압선 접촉사고로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후 5시 15분쯤에 정전이 됐고요. 밤 10시쯤에 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667호에게 정전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예,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 현재 정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총 인근 세대 667세대 정도가 정전이 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후 5시 15분쯤부터 정전이 발생을 했고 밤 10시가 돼서야 이 정전이 복구될 것 같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민간 사다리차가 이 고압선 접촉사고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관련해서 더 이어지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모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0: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네, 스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12: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13: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3: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12: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3: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14: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미 인정해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3: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비용 반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이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나 대통령실 또는 이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0: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 유가족은 장윤기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오열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5: 16살 고 이채원 양의 시간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멈췄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늦은 밤까지 공부했던 이 양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건 일면식도 없던 23살 장윤기였습니다.
16: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7: 장윤기입니다.
18: 여학생이 그러게 하는 거 아닙니다.
15: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이채원 양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양의 부모는 장용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했습니다.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입장문을 읽어내려간 이 양의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벌써 84일째라며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을 잃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오열 속에서도 장윤기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7: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출석해서 증인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지면지 사건으로 자신들의 고통받는 상황, 그걸 주로 진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이번 재판은 이 양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도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폭염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8곳의 영남 지역 폭염 중대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대구 달성 북부와 남부, 경북 청도, 포항, 경주 남부, 경남 창원, 진주 함안 8곳의 폭염 중대 경보가 조금 전 6시 30분을 기준으로 폭염 경보로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폭염 중대 경보가 아직도 경북 경산이나 경남 양산 등 11곳에는 남아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쇄신 TF가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시작으로 우선 오는 10월까지 경찰 수사의 구조적인 문제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9: 경찰 수사 쇄신 TF가 첫 발을 떼면서 조직을 수사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으로 크게 흔들린 수사 공정성을 바로잡고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되는 공룡경찰 우려까지 싣겠다는 목표입니다.
20: 권한을 가진 만큼 앞으로
21: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 권한이 행사되는 것만큼 부패 구조 같은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고
19: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잡고 초반부터 고삐를 죄기로 했는데 당장 다음 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부터 들여다봅니다.
22: 내부적인 어떤 부실 수사나 또는 뭐 조직적 은폐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팩트 위주로 보고를 받고
19: 경찰이 대책으로 내놨던 순환 인사제와 가족 상피제 도입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위원회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여건까지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경찰 인사, 셀프 쇄신 지적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거나 외부 위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땅에 떨어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두 달 안에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경기 북부경찰청이 올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과 집중수사를 통해 피의자 718명을 붙잡아 56명을 구속하고 103억 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80대 노부부는 지난달 금감원과 검찰을 사칭한 피의자들에게 속아 전 재산 15억 원을 송금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사실이 없다며 만나기를 거부하던 노부부를 설득해 15억 원이 들어있던 계좌를 지급정지 조처했습니다.
0: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24: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제는 뭐 새 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3: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 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24: 또 야당 의원님께서도 또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23: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2: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3: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2: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4: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23: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5: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6: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5: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5: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30일
3: 민주당
25: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5: 법력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6: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막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5: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27: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7: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5: 법력권 주도로 두 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두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설과 관련해 당과 당원들을 공격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민주당 차원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대표 시절 신천지 특검을 주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진행자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다른 특검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제16차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내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환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진종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조경태 의원은 당내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박덕흠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윤리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우종환 중앙윤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은 오늘 오후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5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윤민우 위원장 등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불참한 위원들은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7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는 일부 윤리위원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부담 등을 호소하며 사퇴하고 최근 5명으로 축소됐습니다.
1: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던 두 개의 전쟁이 사실상 하나로 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밀착을 향한 서방의 견제가 실력 행사로 이어지며 글로벌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카스피해를 지나던 이란 상선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선박에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란 선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선박이 러시아와 이란 간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기지의 위성 정보를 이란에 넘기고 있다며 두 나라의 군사 밀착을 맹비난했습니다.
8: 7월 초부터 우리는 러시아가 걸프 국가들과 현재 미군 시설을 집중적으로 위성 감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성 사진들은 이후 이란에 전달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7: 이란은 이번 타격을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키이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박 공격을 넘어 국제정세의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남부 바닷길이 막힌 이란에게 카스피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핵심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군사협력과 보복을 매개로 공식적으로 합쳐졌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중동 내 미 중앙정보국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직접 개입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며 배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두 전선이 카스피해에서 맞부딪히면서 글로벌 안보 위기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전에서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옴스크에서 열린 양국 회담에서 과거 이스탄불 평화협상 틀로 복귀해 속히 분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공개 압박은 최근 흑해 항구 원유 터미널이 잇단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카자흐스탄의 핵심 경제 기반인 원유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서울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유지 등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불안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임시회의 공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순방에 동행한 주요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선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유럽 순방 당시 이탈리아에서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연 화상회의.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출렁이는 기름값을 우려했습니다.
10: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9: 민생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석유 최고 가격제의 지속과 유류세 인하 유지 등을 콕 집어 지시했습니다.
10: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11: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화물차 운전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매점 매석과 담합 등 힘든 시기를 악용한 행태는 엄정 대응토록 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 등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는데 순방 기간에도 국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해 우리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브라질제 C-390 수송기를 시찰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8,830억 원을 들여 총 3대를 구매하기로 한 기종을 직접 둘러보고 점검한 겁니다. 특히 이번 수송기 도입 사업이 단순한 국방협력 차원을 넘어 우리 민간 항공산업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12: 다른 건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 봅시다.
9: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브라질 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1: 네, 정부가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부동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5천만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모두가 전문가인 중차대한 현안이지만 그 어떤 사안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래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바람직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폭염에 높은 습도까지 이어지면서 올여름 가전소비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하거나 또는 습기를 제거하는 대형 제품보다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미니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손바닥만한 제품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는 제품까지 다양한 소형 선풍기가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에는 거실에 놓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큰 선풍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필요와 생활 공간에 맞춘 소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4: 부모님이랑 저랑 원하는 온도가 다를 때 좀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많이 시원해서 즐겨 쓰고 있습니다.
13: 냉방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빨래를 말리고 실내 습기를 제거하는 가전에서도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나 작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와 소형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15: 보시는 이 건조기는 일반 건조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매일 입는 속옷, 수건을 자주 빨아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13: 1인 가구가 늘고 생활 방식이 개인화되면서 가전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하이마트와 이마트의 가전 판매 동향을 보면 소형 제습기는 190% 3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고 건조기와 선풍기, 이동형 에어컨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이동과 보관이 쉬운 데다 좁은 집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이 많아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16: 필요한 공간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입니다. 폭염과 높은 습도가 반복되는 만큼 공간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가전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3: 내가 생활하는 공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가전. 달라진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이 여름철 가전시장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GA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이 과도한 지원금이나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을 유도한 뒤 개통 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유통점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과 경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서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 피해를 보면 이용자보호협회에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이어가게 된 홈플러스가 다음 달 초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늘 노조와의 면담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이 긴급 운영 자금, 이른바 DIP 대출금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이 들어오면 일주일 안에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 7일에서 10일쯤 핵심 점포들의 영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0: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1심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어떤 발언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2: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에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있었던 발언인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취지를 담아서 말한 그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2022년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특검에서는 당시 이 발언들은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이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오늘 어쨌든 뭐 1심이 있었고 유죄가 나왔는데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지 사실 이 부분이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재판부가 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인지 이 어떤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2: 일단 결과만 놓고 보자면은 재판부에서 그 죄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하게 봤다라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예.
2: 일단 뭐 대부분의 이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됐을 때 기소가 되면은 뭐 검사나 혹은 특검 측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실제로 이제 그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국 관심을 갖던 점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냐 혹은 그걸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도
1: 예.
2: 상당히 이제 큰 실형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다라는 점은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재판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문제가 된 발언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그 변호사가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 어떤 의미인 건가요?
2: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는 발언은 변호사의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0: 네.
2: 재판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라는 말은 뭐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거나 혹은 뭐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그 정도의 행위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개라고 본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0: 네.
2: 거기다가 기존에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 건과 관련해서

0: 그래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뭐 기자와의 그런 인터뷰, 전화통화 내용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표현을 직접 하기도 했던 만큼 그 의미 자체는 뭐 선임에 직접적으로 혹은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변호사를 알려줬다, 뭐 접촉을 주선해줬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는 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좀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었어야 되고 또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점에 대한 본인의 의식도 인식도 있어야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던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 그래서 명백히 진실을 왜곡한 허위 공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자신의 그런 행위 등을 충분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추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사실관계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과 이미 친분 그리고 신뢰 관계가 있었고 변호사를 또 소개시켜주면서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직함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뭐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후에 이제 총장의 후보자로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던 만큼 이걸 뒤에 가서 부인을 했다라는 점은 이미 당시에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인 사실과는 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거짓 사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인데 일단 선거 과정에서 뭐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뭐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결국 뭐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국민에게 주는 인상도 강조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0: 그러니까 이제 당시 발언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맥락이라든가 당시에 사용된 어휘 이런 전후 사정도 따져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유권자의 시선에서 시각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이 점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2: 네.
0: 그래서 당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 발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발언은 당시 의혹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미 이 선거 이전부터 이 전성배 씨와의 관계가 있었고 그때그때 중요한 시점에 조언을 들었다라는 의혹이 이미 제기가 되었던 만큼 예. 유권자의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자면 그 이전에는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2: 네.
0: 그렇게 의미를 확정을 했을 때 실제로는 그랬는가?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의 관계가 있었고 법당에도 찾아간 적이 있었고 또 김건희 씨와 함께 자택에서 본 적도 있었고 이런 관계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도 반하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의미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가면서 유죄를 선고를 하게 된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무속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허위성을 좀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당시 의혹 자체가 후보자 부부와 이 무속 인사 간의 그런 관계가 있는지 상당히 좀 중요한 검증 대상에 해당을 했었고 결국 그때 이제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 윤 전 후보자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런
2: 네.
0: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발언했던 것이고 또 자기 경험관을 배치되는 이 단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었고 고의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2: 그리고 또 재판부 발언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유권자의 시선을 이야기한 건가요?
0: 네,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요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산술적으로 이 발언이 어떻게 선거 결과에 뭐 수치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선거 과정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었고 지지도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변호사와 관련된 뭐 소개와 관련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총전의 여러 진술들을 번복하고 뒤집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전성배 씨와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

0: 좀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무효라는 개념 자체가 뭐 민사라든가 혹은 행정상으로 횡령법상 이런 분야에서는 애초부터 이제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당선 무효가 된다라고 해서 뭐 애초부터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있었던 각종 행정 행위들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향후로부터는 뭐 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뭐 역사적인 사실이 사라진다거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소급표가 인정되거나 혹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만약에 이제 이대로 형이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또 선관위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397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이 더욱더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하면은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 역시 반환을 해야 되는 선거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97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뭐 통상적인 정당의 규모를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 예컨대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네.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의 400억 상당의 이 반환 비용이 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0: 예. 뭐 저희 뉴스에서 이제 앞서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항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법리적 부분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오류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선고 당일이 오늘 항소하겠다. 이제 이런 항소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1: 우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관련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실제 변호사 소개는 뭐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뭐 윤대진 측에서부터 소개를 받은 것이다라는 진술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무시했다라는 점을 또 따지고 있는 것 같고 뭐 또 예컨대 건진법사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짧은 답변 과정에서 나온 그런 소극적인 해명에 불과한데 이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했다, 사실을 오인하고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장되고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바람에 법률적인 그런 오해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뭐 추가하면서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전에도 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하고 죄를 묻는 것도 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이런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 안에 이제 사건이 처리가 돼야 되고 공소 제기가 돼야 되고 네. 그걸 넘어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점을 문제 삼은 걸로 보이는데 뭐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선거가 있고 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일부 기간이 있었고 또 네. 탄핵이 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일부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총 합쳐서 6개월이 다 끝난 이후에 기소가 되었으니 이건 이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의 절차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새로 적용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반면에 그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해서 뭐 특검법이라든가 개정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항소를 했고 그럼 특검 측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검토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뭐 항소를 좀 안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항소를 할 만한 딱히 그런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2년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긴 했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붙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라고 하면 일반 사건에서는 뭐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볼 만한 선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0: 일반 사건에서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뭐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해서...
3: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

0: 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모델 리슨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2: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슨이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5: 발효식초 광고.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8: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9: 이름표를 붙여줘.
10: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날이 더워져갑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부산이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6일째 연속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들어가는 길,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종암에서 하월곡 사이로 밀립니다. 같이 나가는 화랑로는 월곡 쪽으로 화랑대역에서 월릉교차로까지 속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동작대로 사당역 쪽으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당역 쪽으로 답답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많이 짧아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서천 부근 진출로에 화물차 위험물이 유출되면서 서천 영업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우회를 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등락을 오가다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3: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상장 여파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6,800선에서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때 6,557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장 후반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고 0.97% 오른 6,755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중 변동은 주말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발표된 대규모 협업 소식이 증시 하방을 일부 지지했지만 첫날부터 중국 시장 시총 1위에 오른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의 상장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초반에는 CXMT 상장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외국인 매도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장 후반대에는 CXMT 상장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증시에 다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중국 시장에서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6: 상장한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5: 이벤트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하는 기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24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1.8% 오른 25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70만 원대까지 내렸던 SK하이닉스는 3.2% 오른 18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 계획을 밝힌 네이버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상승세를 탄 코스닥은 장중 상승분을 소폭 확대하며 2.

0: 0.2% 오른 764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68.5원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을 앞두고 관련 상품의 거래 대금이 줄어 1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오늘 관련 16개 종목의 거래 대금은 7조 4천억 원가량으로 집계돼 전장 10조 2천억 원의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ETF 전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7%가량으로 집계되며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의 가격이 한국에 상장된 본주보다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2: AI 거래 과열의 신호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국내 본주와 ADR 간 상호 전환은 오는 29일 이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큰 기대감 속에 지난 10일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개시한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4: The talent driving the industry is here.
5: AI 산업을 움직이는 인재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번 상장은 이들 모두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겁니다.
3: 이후
5: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입니다.
3: ADR은 한국 본주보다 16에서 51%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ADR 프리미엄은 인공지능, AI 거래 과열의 또 다른 신호라며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AI 관련주의 투자 열기에 따른 높은 수요에 비해 SK하이닉스 ADR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프리미엄 형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어 거래 비용과 환위험, 세제 차이도 원인이지만 ADR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간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국내 본주와 ADR 간 상호 전환이 오는 29일 이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상호 전환이 가능해지면 양국 시장 간 주가 격차를 활용한 차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본주를 매수한 뒤 이를 ADR로 전환해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늘어날 경우 미국 ADR의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한국 본주와의 가격 격차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환 가능 물량은 발행 한도 내로 제한돼 있어 차익 거래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권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권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7: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8: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입니다.
7: 매우 무겁습니다.
6: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9: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 스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0: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1: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부장판사입니다.
1: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2: 조승표 부장판사입니다.
1: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0: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장 상인들도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4: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시장 상인들은 손님까지 줄며 이중고를 겪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5: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장도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손님도 상인도 손에서 선풍기를 놓지 못하고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6: 평소보다 아무래도 더우니까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실내로 다들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찾을 때 좀 실내 데이트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아무래도 시장은 발길이 좀 줄지 않을까.
5: 그늘막이 설치된 곳은 그나마 낫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잠깐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고무장갑 안에는 금세 땀이 차오르고 상인들은 채소가 상할까 걱정입니다.
7: 상추니 그런 거는 이제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부추 같은 거 이런 나무 종류. 그러니까 예전같이 많이 안 갖고 오지. 요새는 조금씩 갖고 와요. 장사가 안 되니까.
5: 생선 가게는 얼음값에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손님에게 내놓은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높은 기온을 이기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금세 녹아내립니다.
8: 20kg짜리 한번 하면 한 2시간도 안 가서 다 녹아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녹으면 다시 채워야 되고 이게 팔아야 얼음값도 안 나와요, 요즘은.
5: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과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7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는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9: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질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닷새째 5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중순 이후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 휴일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북에 1명, 경남에 1명인데 모두 야외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0.5%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0시부터 6시의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대도 대부분 5%를 넘는 발생 비율을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정부가 폭염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4: 또 폭염에 대비해서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10: 정부가 폭염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입니다.
11: 정부는 금일 15시를 기점으로
1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1: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0: 오후 중대본 종료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폭염 중대본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폭염 중대 경보 발효 지역엔 상황 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냉방 물품 지원이 부족하진 않은지 미리 살피고 야외 작업장의 폭염 안전수칙 이행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온열 질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낮에는 될 수 있으면 바깥 나들이 자제하면서 물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는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지킬 때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예고하더니 지난 주말 180도로 입장을 바꿔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4: 트럼프는 항상 후퇴한다는 뜻의 타코 표현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는데 이걸 예측해낸 타코 공식까지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13: 미국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2주 가까이 매일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14: 이란이 병영을 공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란은 전멸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3: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확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돌연 공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사정도 없던 상황. 이번에도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의 타코 표현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인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반영한 타코 공식을 만들어 이번 공습 중단 결정을 비슷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르면 7월 22일에 타코가 일어날 수 있고 늦어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26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난 22일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과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S&P 500 지수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변화가 커지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다는 겁니다.
14: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감당해야 할 대가와 여러 가지 후속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13: 11월 중간 선거를 CNN 앞둔 국제외교 에디터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로 반영한 예측 모델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군사적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중단 결정 직전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를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같은 수준의 공습이 이제 실익이 없다는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우크라이나가 이란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던 두 개의 전쟁이 사실상 하나로 얽히고 있습니다.
4: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밀착을 향한 서방의 견제가 실력 행사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확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9: 카스피해를 지나던 이란 상선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선박에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란 선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선박이 러시아와 이란 간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5: 또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위성 정보를 이란에 넘기고 있다며 두 나라의 군사 밀착을 맹비난했습니다.
14: 7월 초부터 러시아가 걸프 국가들과 현지 미군 시설을 집중적으로 위성 감시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위성 사진들은 이후 이란에 전달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5: 이란은 이번 타격을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키이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박 공격을 넘어 국제정세의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남부 바닷길이 막힌 이란에게 카스피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핵심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군사 협력과 보복을 매개로 공식적으로 합쳐졌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정보 당국도 중동 내 미 중앙정보국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직접 개입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며 배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두 전선이 카스피해에서 맞부딪히면서 글로벌 안보 위기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8: 경동 나비엔.
19: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0: 합성 목재 예스틴바.
19: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26: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2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행진곡풍으로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행진곡풍으로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였죠.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서울시장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1: 이름이 수산나니까 여성 지휘자겠네요.
0: 맞죠. 사실 여성 지휘자는 남성 지휘자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여러 여성 지휘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수잔나 멜키입니다.
1: 어떤 오케스트라를 맡았나요?
0: 2016년부터 헬싱키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를 맡았고요.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도 역임했습니다.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도 지휘에 호평을 받았고요. 첼리스트 출신인데 특히 현대음악 해석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1: 사실 베를린 필이나 빈 필에서 여성 지휘자는 고사하고 여성 단원을 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잖아요. 지휘자는 그냥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여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0: 다행히 지금은 그런 벽이 많이 무너진 편이고요. 특히 뛰어난 실력을 지닌 여성 지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수잔나 멜키의 지휘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레민카이넨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수잔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시벨리우스의 레밍카이넨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수잔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수잔나 멜키 말고도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지휘자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낸 지휘자가 누굴까요?
0: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지휘자 시몬 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빈피라모닉을 최초로 지휘한 여성 지휘자가 바로 시몬 영이었습니다.
1: 언제부터였나요?
0: 2005년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빈 오페라를 지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시몬 영 알려주시죠.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말러 같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극장 음악 감독과 함부르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맡았는데 가장 뛰어난 여성 오페라 지휘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독일 작곡가의 작품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시몬 영이 지휘하는 함부르크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 셋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30대에 이혼한 뒤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1년 전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뒤부터 누나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던 집이 부모님 명의였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뜻밖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누나들이 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 우연히 친척 어른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후 딸만 넷을 낳았고 아들을 간절히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갓난아기였던 저를 알게 됐고, 친부모에게 버려진 저를 가족으로 맞아 직접 출생신고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는 너를 단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부모님도 누나들도 예전과 다름없는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절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친자식도 아닌 제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20년 넘게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까지 계산해서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번 잃은 것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 누나들 말처럼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 대한 월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재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사연자분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좀 짐작이 되는데요. 조윤영 변호사,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이처럼 출생신고나 친자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0: 네. 사연자분은 태어난 직후에 부모님이 직접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하셨고요. 또 평생 친아들처럼 이제 살아오셨는데.

0: 자체는 허위의 출생신고이기는 하지만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서현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친자식처럼 키워오시고 계속 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결국 부모님과 사연자님의 관계는 입양을 통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입양이 된 관계인 거고 다만 형식상 이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이거 적절한 소송일까요?
0: 예, 일단 부모님과 사연자님은 실질적으로는 입양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형성되었습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자 체를 무효로 하는 무효 심판 청구, 취소 청구, 내지는 협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 청구가 아니면은요, 그렇게
1: 네.
0: 어떤 입양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경우에는 정식의 입양 신고가 아닌 출생 신고를 한 것이라서 일단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해야지 이 관계를 정리를 할수 있고
1: 네.
0: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확인할 이익은 이해관계자는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나들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제기한 소송 자체는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누나들이 제기한 이거 소송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누나들 뜻대로 이제 파양이 될수 있는 걸까요?
0: 예. 지금 어머니하고도 출생신고가 됐고, 친자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는 형성된 건데요. 누나들의 사건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은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재판상 파양 사유는 민법 제905조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1: 네.
0: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1: 네.
0: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네.
0: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지금 사연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1: 네.
0: 내용만 봤을 때는 학대, 유기 등 심한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사연자님이 20세가 넘어서야 우연히 입양 사실을 알 정도였고, 이후에도 사연자님이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것을 보면은 굉장히 관계도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연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누나들이 재판상 파양을 논할 만한 사연은 없어 보이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1: 그러면 결국 누나들의 이제 목적은 사연자분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연자분도 부모님의 상속 재산 이제 똑같이 받을 권리 있다는 걸까요?
0: 네, 비록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는 아니지만은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양친자로서의 부모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님 역시 누나들과 공동 상속인들이고 네, 그세 누나들 세 분이랑 사연자님이라서 법정 상속분 4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도 반영이 될수 있어서 조금 그 구체적인 상속분은 조금 차이는 날수 있지만은
1: 네.
0: 법정 상속분 4분의 1의 권리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연자님은 상속인으로서의 친생자인 누나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또 부모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문제. 지금 누나들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이제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월세까지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나들의 타당한 요구일까요?
0: 예, 우선은 사연자님은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요.
1: 네.
0: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을 누나들과 사연자님이 공유한 상태가 됩니다.
1: 네.
0: 네 명이 공유한 상태의 집에 지금 사연자님이 혼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퇴거하려는 누나들의 요청이 야속하게 들릴 수는 있으시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서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누나들과 협의하셔서 소정의 차임을 누나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부모님 생전에 함께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누나들이 20년치 차임을 요구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사연자님 역시 부모님의 자녀로서 누나들과 동등한 지위의 상속인이고 그리고 또집 소유자인 부모님께서 생전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

0: 대해 승인을 하셨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차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출생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입양의 의사로 자녀를 키워 왔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역시 양자로 인정이 되고요. 친자녀와 같은 상속인의 지위 갖게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예식을 취소하면 웨딩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계약금에 예식비의 30%까지 더 내라면서 700만 원을 요구받은 예비 부부의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정말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홀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기에 따라 적정한 위약금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이 기준보다 훨씬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당비 같은 명목의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해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기준을 크게 벗어난 위약금은 약관규제법이나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취재가 시작된 뒤 업체는 처음 요구했던 700만 원 대신 공정위 기준에 맞춰서 계약금을 제외한 1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환불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적재 권진아의 빛나는 당신을 위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날이 더위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부산이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길었던 정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정체 많이 줄면서 현재는 서울 쪽으로 오는 길에서는 밀리는 구간 없고요. 남사 진입부근 5차로에 고장차 한 대 있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북천안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천안 부근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위로도 상습적으로 자주 밀리는 시흥에서 중동 구간이나 서운에서 송내 통과할 때도 매끄럽게 지나는 가운데 노후지 분기점 부근 판교 방향으로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도 양방향 원활하게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창동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한 내용이 성폭행 살인을 입증하는 증거로 재판에 제시됐습니다.
2: 장윤기 측은 지인들의 말에 단순 호응을 한 정도였다고 해명했는데 이미 혐의는 인정한 상황에서 형량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3: 비공개로 진행된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 185건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모장 등에서 나온 내용으로 범행 동기와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인들과 메시지로 나눴던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여성과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4: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에
5: 김은석 유족 측 공멸 대리인입니다.
4: 혹은 메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특정 피해 여성들을 약간 도구나 성적 대상화해서 일부 행위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3: 장윤기 측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을 꺼내면 호응하는 수준이었다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거론하며 장윤기가 학창시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의 장난을 받아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장윤기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4: 사형을 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건데
5: 김은석 유족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4: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보다 적은 무기징역을 택하도록 재판부에게 이제 읍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당시 여고생을 도우러 왔던 남학생도 피습당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장윤기가 119에 신고를 해달라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보는 사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태연한 척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장윤기 결심 공판을 다음 달 31일 열기로 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0: 양육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쇄신 TF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시작으로 우선 오는 10월까지 경찰 수사의 구조적인 문제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 경찰 수사 쇄신 TF가 첫 발을 떼면서 조직을 수사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으로 크게 흔들린 수사 공정성을 바로잡고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되는 공룡경찰 우려까지 싣겠다는 목표입니다.
3: 권한을 가진 만큼
4: 김남준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3: 권한이 행사되는 것만큼 부패구조 같은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고.
2: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잡고 초반부터 고삐를 죄기로 했는데 당장 다음 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부터 들여다봅니다.
3: 내부적인 어떤 부실 수사나 또는 뭐 조직적
4: 은폐든지 이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입니다.
3: 면밀하게 팩트 위주로 보고를 받고.
2: 경찰이 대책으로 내놨던 순환 인사제와 가족 상피제 도입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위원회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여건까지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경찰 인사, 셀프 쇄신 지적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거나 외부 위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땅에 떨어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두 달 안에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최근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1: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 여당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6: 검찰 개혁이 대부분
7: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6: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새 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 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6: 또 야당 의원님께서도 또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5: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8: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한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9: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7: 곽교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5: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11: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0: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는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2: 형사소송법,
7: 김준현 더불어민주당
12: 선관위 특검법
7: 대변인입니다.
12: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0: 법력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3: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10: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14: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10: 법력권 주도로 두 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가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조국 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과 싸우는 혁신당의 정책적 역량을 한층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낡은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청각장애인의 계좌를 모집해 인터넷 도박 조직에 넘긴 수어 통역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애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악질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15: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인 청각장애인의 집을 찾은 경찰. 다른 청각장애인들 계좌를 수집한 경위 등을 수어로 묻습니다. 앞서 경찰은 4개월간 운영한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들을 조사한 뒤 사이트와 고액을 주고받은 이른바 큰손 이용자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주인에게 도박 참여 경위를 물었더니 모두 청각장애인이었고 하나같이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각장애인들이 수어 통역사와 동료 장애인에게 20만 원을 받고 넘긴 계좌가 도박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16: 세 달 정도 사용하는데 돈이 오고 가고가 기재가
7: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그
16: 신용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15: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더니 수어 통역사가 주도해 청각장애인들의 계좌를 모은 뒤 다른 조직에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청각장애인 계좌로 모두 3,200억 원대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관리자와 수어 통역사 등 6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6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80여 명이 청각장애인인데 본인은 범죄에 악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돈을 받고 계좌를 넘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0: 대구지법은 새벽 시간 도시 고속도로에서 6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다 발생 시간이 새벽 4시 40분이어서 A씨가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규모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일 국조특위 현장 조사를 기점으로 인원이 줄어 평일 최대 800여 명 정도 참가자가 모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는 최대 3천여 명이 모였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지난 주말에는 1,000명 정도가 운집했다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도 지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며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자녀에게 토지를 넘겨준 뒤 갈등을 겪다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낸 A씨가 제기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정했습니다. 일방적인 의사로 증여를 취소하게 할 경우 경제생활을 하는 수증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등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둘러대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2028이라고 쓰인 모자까지 쓰고 나왔는데 비상사태 선포부터 부통령 출마까지 온갖 꼼수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7: 지난 24일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8이적힌 모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언론은 내 덕분에 산다며 시청률을 위해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4: 다시 출마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선 출마에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7: 언뜻 가볍게 던진 말 같지만 문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선 가능성을 언급한 건 벌써 10번이 넘습니다.
4: 정말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지지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3선 도전 가능성, 그건 여러분이 말해줘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7: 당내 장악력을 유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말장난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농담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말을 바꿉니다.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는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윌터 올슨 케이토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17: 물론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기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우크라이나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를 미루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합니다.
4: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선거를 미뤘습니까? 우리도 3년 반 뒤에 전쟁하고 있으면 선거가 없겠군요. 트럼프
17: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는 트럼프가 3선 연임을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1: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의원이 원인이 뭐냐고 묻자 모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8: 36촌 아들은 되고 공주는 안 된다. 외동딸인 현 일왕의 공주를 빼고 남남이나 다름없는 아들을 양자로 드리겠다는 황실 전범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팎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남성 왕위 계승만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 역시 왕위는 남성만 이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4: 여성 천황이나 여계 천황의 옳고 그름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하다케시 중도개혁연합 간사장입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당장 새로운 전문가 회의 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8: 일본 주요 언론 또한 민의에 맞지 않는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 영향 탓일까 60%대 탄탄했던 내각 지지율은 이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요미우리 신문은 12%포인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지지통신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50% 선도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9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4: 소리와 총리는 0시간에서 3시간 수면이 일상화될 정도로 일해왔는데 그런데도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하다케시 중도개혁연합 간사장입니다. 충분히 국민 여러분의 뜻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8: 현지 언론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승 문제 처리에서 보듯 중요 법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는 인식이 크다는 겁니다. 고물가 등 민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불만으로 지목됩니다. 정부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건 과거 기시다 총리 때 이후 처음입니다. 집권 자민당 의원과 옛 통일교의 유착 의혹이 일었는데 당시 정권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방병원 1인당 치료비는 108만 원으로 양방병원의 3.1배 수준에 달했고 또 상급 병실료 편법 청구나 고가의 MRI 촬영, 세트 치료 청구 등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보험업계는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보험금 지출이 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단순히 가입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끔 제대로 설계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관련해서 도움 말씀 전해주실 전문가와 함께 굿모닝 굿라이프 여러분들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정보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이 청년 미래 적금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번 기회를 놓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 두 번째 코너로는요.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이번 6월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고민인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의 재무상담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2: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 27세 만기인 자녀 보험을 100세로 변경하고 싶은 청취자분의 궁금증과 그 밖에 청취자분들이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알찬 정보들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올해 2분기 말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0.33%를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또 내수 부진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대업의 상환 여력도 약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찍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30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유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의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뜨거운 청년들의 관심 속에 10일 만에 234만 명이 몰렸던 청년 미래 적금 1차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1차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에 추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추가 모집 시작 시점은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에 청년 미래적금과 관련해서 가입 요건, 또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와 이제는 계좌 개설이 시작됐군요.
1: 네, 맞습니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금요일날 이제 문자 질문들을 엄청 받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입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부기여금이 6% 지원받는 분들도 있고 12% 지원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 알림을 받고 제게 문의한 내용들은 이걸 가입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기존에 도약계좌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0: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뭐 당연히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우리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자격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게요.
2: 네. 우선 이번 1차 가입 기회를 놓친 분들은 올해 9월 이후에 다시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잘 들어보시고요. 또 기억해 두셨다가 추가 모집 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될 텐데 가입 및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비율은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납입액의 12% 지원이 되고 이자 소득세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1: 납입액은 최대 월 50만 원이고요. 기간은 3년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소득도 보게 되니까 내가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본인의 급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와 기여금 지원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 금요일에 모두 신청자분들한테 통보가 간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상자입니다. 적합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 받으신 분들은 뭐 그대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겠죠?
2: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의 알림 문자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서부터 8월 7일까지 개설이 가능하고 신청한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기존 청년 도약계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물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 기존의 청년 도약계좌는 그럼 해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복 가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맞아요. 중복 가입은 아예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 기존 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신규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기존 도약계좌보다 미래적금이 정부기여금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입을 신청하고 심사를 하게 되고 대상자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미래적금 계좌 개설을 하고 도약계지는 특별중도해지 그다음에 미래적금 납입이 시작이 됩니다.
0: 그렇군요. 미래적금 계좌 개설을 위해서 도약계좌를 해지한다라고 하면 이건 특별중도해지에 해당이 되니까 네. 큰 손해 없이 갈아타실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 만약에 이 가입 시기를 놓치신 분들한테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없냐 이것도 궁금한데요.
2: 그렇죠. 있어야겠죠. 네, 지난 20일 금융당국이 1차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추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모집 시작은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중으로 예상되고

0: 보고 있으며 추가 모집에서도 가입 인원 제한은 없을 방침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는 분들은 추가 모집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모집 신청 관련 결정이 나면 저희 방송에서도 잊지 않고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두 분이 이거는 딱 전담 마크 하셔가지고 이 소식 그냥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전문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나도 목돈을 만들고 싶다. 정보 제도를 포함해서 각종 금융상품들 나에게 유리한 것들로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의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이미경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이미경 팀장님과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상담을 잘 받아왔습니다. 덕분에 월급에서 조금도 이제 저축도 하고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요. 맞벌이 한답시고 여기저기 신용카드 사용 많이 했었는데 덕분에 1년 동안은 신용카드 할부도 갚고 저축과 투자도 하면서 목돈도 만들었습니다. 수익도 많이 발생해서 아주 행복했고요. 그런데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남들이 다 해서 수익을 봤다는 주식 투자를 팀장님 몰래 시작을 했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손실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잠도 안 옵니다. 분명히 며칠 뒤에 팀장님을 만날 텐데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이실직고 합니다. 꼭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 팀장님과 만나서 상담을 시작하고 재무 관리를 받은 지 이미 10년이 된 청취자님이신 거예요. 10년 동안 탄탄하게 재무관리 잘 도와주셨을 텐데 아니 설마 이미경 팀장님이 주식 투자 시작해보려고 하면 아무 하지 마세요 안 하셨을 텐데 좀 공부도 도와주시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또 몰래 시작해서 이렇게 큰 손해를 보셨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네. 아무튼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양수진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분들은 10년 전 굿모닝 굿라이프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했고요. 당시 큰애는 2살, 둘째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큰애가 12살, 작은애는 10살. 둘 다 아들이고요.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었지만 돈은 잘 모이지 못해서 상담을 신청했고 처음 상담 신청은 돈 모으는 거 하고 둘째 아이 태아보험이 궁금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0: 그렇군요. 보통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험도 조정하고 재무 상담도 진행을 하게 되는 그 절차를 다 밟아 나가실 텐데요.
2: 그렇죠. 그게 순서인데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상담을 시작할 때 3인 가족 기준으로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가 80만 원.
0: 와, 10년 전 80만 원은 지금보다도 더 큰 돈인데요.
2: 네, 거기에다 또 뱃속에 태아보험까지 가입하니까 어마어마 늘어나게 되겠죠. 그거를 50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 매월 과도하게 신용카드 사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전혀 못하던 가정이었는데 이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한 사람의 월급의 70%는 저축을 하고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드렸죠. 그 사이에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도 했고 나름 남편분의 꿈인 육아휴직도 실행해서 남편분이 직접 아이들 학원 라이딩도 하면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댁 남편분의 꿈인 육아휴직이었군요.
2: 소박하죠.
1: 네 맞습니다. 보통 왜 육아휴직은 부인들이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남편분이 꼭 자기도 살면서 육아휴직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요즘 또 이런 아빠들 많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애들 크는 모습도 자주 보고 직접 요리도 해서 아이들 식사도 챙기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담 진행하면서 한 번은 부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한 번은 남편분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나름 계획대로 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0: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는 기업들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눈치 보지 않고도 이렇게 휴직하면서 아이 살피는 아빠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청취자님 궁금하네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니 정말 힘들지 않고 좋기만 했을까. 어쨌든 생활하는 데 지장이 크게 없기 때문에 휴직을 해서 한쪽 소득 공백도 크게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굿 라이프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들 때문에 이었겠죠.
2: 네. 이렇게 처음 1년 동안은 신용카드 할부 사용하지 전혀 않았고요. 소비 습관도 잡았고 예비 자금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잘 만드셨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저축과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현재는 매월 한 250만 원 정도를 고정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상담 5년차 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목돈이 만들어지고 투자 시기 때 발생해서 한번 정리해서 대출금도 크게 갚았고요. 상담을 하는 저희도 사실 이런 분들 보면 흐뭇하고 또 부부가 행복해하는 부분들 보면 저희도 만족감이 높은데 이런 습관을 들여서 지금도 한 달에 250만 원씩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죠.
1: 지금은 이제 단기 적금으로 80만 원, 그다음에 중기 목표 자금으로 적립식 펀드에 한 달에 100만 원, 장기 목표 자금인 자녀 자금하고 노후 자금 용도로 변액 상품에 70만 원 이렇게 꼬박꼬박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 여기까지 완벽해요.
1: 그렇죠. 아주 좋죠. 네, 물론 예비 자금도 항상 통장에 준비되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은 가족분들이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있고 아주 굿 라이프죠.
0: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굿 머니, 굿 라이프인 거예요. 그렇죠? 돈을 운용을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를 하셨어도 위험하게는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두에 청취자님 사연을 들어보니 뭔가 손해율이 굉장히 커서 고민 고민 끝에 이미경 팀장님한테 긴 사연의 장문 메일을 보내신 거잖아요.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특히 펀드 같은 경우에 투자 수익률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일단은 적금 같은 경우는 1년짜리로 해서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묶어두고 대출금을 또 상환을 했고 그걸로 적립식 펀드는 국내와 해외 펀드로 나누어서 지금 수익이 4년째 됐거든요. 이 시점에 수익이 원금 대비 60%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환매를 했다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 저한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순간 당황했네요. 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연간 2천만 원 이상 발생해서 환매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O.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서술형이었으면 저는 못 풀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어쨌든 그 세금이 발생한다 이게 관건인 거네요.
2: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이 간혹 이제 해외 주식을 할 경우에 수익이 나면 250만 원 이상이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22% 배당세금을 내고 끝낸다. 라고 세분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15.4%의 금융소득 이자소득세를 내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0: 아, 그러면은 이중으로 세금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2: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다시 한번 또 상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 납입한 적립식 펀드에서 60% 이상 수익이 난 상태고요. 장기 자금으로 사용할 변액 상품에서도 70% 이상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사실 이렇게 수익이 나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상담을 하면서 일부는 대출금을 좀 상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미팅 이틀 전에 이렇게 메일이 온 겁니다. 아주 깜짝 놀랐죠.
0: 그러니까요.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0: 이제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청취자님을 지난주에 만나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래서 그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어요?
1: 일단 이제 상담을 했고요. 사실 상담 전에 메일을 좀 확인했지만 따로 전화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0: 그게 더 무서워요.
1: 아무래도 어떤 상태인지 만나서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리 전화로 물어보게 되면 저 혼자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리를 좀 비우고 직접 만나서 듣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물어보면서 함께 고민을 좀 해결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이제 미리 선입견도 갖지 않고 상담을 하죠.
0: 역시 이미경 팀장님은 언제나 늘 깊은 뜻을 담고 계세요. 만약에 저였다면요. 이 청취자님 매일 확인하는 그 순간 전화기 들어서
2: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상황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역시 전문가는 좀 다르시네요.
3: 일단은 미팅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주식 상태를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가정은 공무원 부부입니다.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 투자의 자금 출처를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목돈을 공무원 공제에 예치를 해두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제회 같은 경우가 일반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으니까 네. 또 부모님이 또 요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시작하신 거죠.
0: 아, 그러면은 이 공제 예치해두었던 이 목돈을 담보로
3: 그렇죠.
0: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거군요. 어, 근데 이거는 이미경 팀장님한테 혼날까 봐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이분들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1: 그렇죠.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진짜 큰일 나죠.
0: 큰일 나죠.
1: 네. 아직 이제 물론 부모님께 말씀은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0: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뭐 벌어진 일이니까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야죠.
0: 근데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거는 그 어느 누가 와도 해결책을 찾아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좀 도와주셨을까요?
1: 우선 좀 주식 상태를 봤습니다. 1억 원 대출을 받아서 현재 이자는 납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평가액은 6천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0: 아, 그럼 4천만 원의 마이너스인 거네요?
1: 네. 공제에 들어간 예금은 만기가 내년 5월이라서 그때는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돈입니다. 현재 손실 마이너스 40%. 4천만 원 손실입니다. 사실 4천만 원 모으려면 이 가정에서 꼬박 1년 이상을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주식 매수 시기를 보니까 이번에 6월 4일.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선거가 끝나면 주식이 좋아질 거라는 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보유 종목을 그날 한꺼번에 매수를 했고요. 일단 주식 상황을 좀 봤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년 5월까지 원금이 회복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0: 진짜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와 카더라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또 제가 들었던 거는 6.3 지방선거 전에 다 이제 매도해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들도 의견이 갈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다 갈리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결책을 내려주셨을까요?
3: 일단은 이 두 분의 생각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무래도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나름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주일만 주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딱 일주일만.
0: 정말 단기 투자를 꿈꾸셨던 거군요.
3: 남들이 주식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잠깐만 해서 수익을 내보려고 했던 거고.
0: 뭐 치킨값.
3: 그렇죠.
0: 주말 외식비 이런 수익 정도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3: 그 본인이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주식을 하면 당연히 수익이 난다고만 생각했지 이 손실이 날 것이라는 생각도 1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거죠.
1: 좀 안타깝긴 하죠.
0: 네.
1: 그래서 일단 생각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만 보게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0: 그렇죠.
1: 사람이 우울해지고 짜증은 늘어나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전부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0: 이 손실을 다 떠안고 매도하신 거예요?
1: 네. 손실 난 4천만 원은 그동안에 적립식 펀드에서 수익이 났으니 일부 환매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또 해외 펀드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0: 일부 매도하는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매도를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매도한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보유하고 있는 변액에서 중도 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부모님 예금은 모두 채워두고 주식은 다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손실 난 4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2: 그럼요.
1: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매일 잠도 못 자고 괜히 생돈이지만 이자만 나가니까 짜증들하고 주식은 오르지 않으니까 이 또한 속상하고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주식창만 쳐다보게 되니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정말이지 굿라이프가 아닌 거죠.
2: 그렇죠.
1: 사실 속은 쓰리긴 했지만 이 또한 살면서 하나의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0: 이분들은 이제 그동안 상담을 통해서 적립식 펀드, 변액 상품 등 간접 투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또꽤 수익을 많이 내고 환매를 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히 욕심이 난 거죠. 차라리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으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일부는 직접 해보라고 했을 텐데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큰 경험을 교훈으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상담은 올해 연말에 이제 재무적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년도 계획을 좀 세울 예정입니다.
2: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분들이 왜 아까 여행 자금으로 일부 예비비 빼놔서 모아놓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투자 공부와 내가 내 목적 자금을 조금 더 불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일정 부분 떼어놓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1: 맞습니다.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경제 공부 그리고 재무 상담을 통해 우리 가정 내에서 불리고 부풀릴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재테크에 대한 접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우리 집 가정의 깊은 재무 고민 전문가와 함께 말끔하게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하는 돈 워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과 함께 궁금하신 내용 질문하는 것들 소개해드리고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돈 워리 상담소 첫 번째 청취자님 3270번님인데요. 그럼 해외 주식형 펀드 연간 2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다시 재차 물어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상품을 환매할 때는 수익률, 수익금 그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 금융 상품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와서 기분 좋다고 무조건 이익 실현하는 건 잘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금액이 꼭 발생될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수익 실현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상담을 받아보면 쓸데없이 나가는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만약에 이렇게 세금 내는 게 항상 좀 불만이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한 분들은 어쨌든 보험 상품들도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금 목적 자금을 만들 때는 세금적인 부분들 갖다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해외 펀드를 개별로 했다라면 분명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0: 그렇죠.
1: 10년 이상 장기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상품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얼마의 수익이 나다.

0: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녀 보험을 성인 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우선 자녀 보험이 27세 만기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아이가 고3이라고 했으니까 추측을 해보건대 예전에 가입한 자녀 보험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종합보험에다가 실손특약을 가입한 보험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가급적 실손보험은 현재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보장은 좀 조정해서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추가하는 걸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자녀가 고3이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으니까 성급하게 보험을 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한 현재 상태에서 실손 전환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고3이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27세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급하게 조정하지 마시고 기회 되시면 보험 증권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깊은 고민 끝에 그래도 도움 받고 싶어서 정말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2758번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 답변 통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도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요거 환매하면 종합과세 대상 될수 있다. 그리고 우울증 약 복용 중인 고3 자녀 보험 27세 만기인데 급하게 조정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우리 집의 총 소득은 얼마고 고정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쓸수 있고 얼마를 저축해 나갈 수 있는지 큰 미래 설계를 해보는 게 내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재무상담 통해 미래 탄탄하게 설계해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김동률의 시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 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날이 더워져가고 있는데요. 내일도 하늘은 맑고 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이 26도로 대부분 지역 내일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은 6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대구 38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대체로 여유가 있고요. 분당 수호로는 성남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1차로 쪽에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복정과 수서 사이 1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어서 여기 잘 통과하셔야겠고요. 사가정길 신담역 쪽으로는 사가정역을 통과할 때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위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정체 없고요. 외곽 방향으로도 매끄럽게 이동하는 가운데 비룡분기점 부근에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우리 곁엔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0: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만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9: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7: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징역형을 내린 건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8: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0: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12: 조승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입니다.
10: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11: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미 인정해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12: 조순표 재판장입니다.
10: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0: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무속 논란의 사실이 아니라면서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2: 대선에서 0.7%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지만 탄핵 이후 특검 수사를 거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3: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손바닥에 새겨진 임금 왕자는 두고두고 이어진 무속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지속 교류했다는 의혹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스님으로 소개받았을 뿐이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4: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5: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4: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6: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4: 네, 그건 아니고.
3: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의 가족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도 고개를 가로저었고
4: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3: 이 같은 모르쇠 전략 끝에 0.7%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무속 논란은 임기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가 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후 특검이 출범하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7: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한 방식을 재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3: 무속 논란을 적극 반박하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 전 대통령. 결국 탄핵 1년 3개월여 만에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기상청에서 전국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혹독한 찜통 더위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2: 오늘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극한 더위로 한때 아스팔트 온도가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뜨거운 햇살이 빈틈없이 내리쬐는 경남 양산. 연일 이어진 극하대 폭염 속에 낮 기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아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온도를 재보니 무려 60도에 육박합니다. 펄펄 끓는 불가마를 방불케 합니다.
9: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방학한 김에 물놀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더위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8: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영남 지역으로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내륙도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돔이 형성된 가운데 남서쪽에서 열대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열기가 축적돼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남지방은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과 지형 효과가 더해져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10: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지난 7월 26일
5: 우진규 YTN 재난잠문위원입니다.
10: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앞으로의 폭염특보를 전제로 한 기온에 대한 위험기상은 유지되거나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기상청은 이번 주 서울 등 내륙의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밤사이 체감온도도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남지방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월 상순까지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2: 또 폭염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1: 정부가 폭염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입니다.
12: 정부는 금일 15시를 기점으로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2: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1: 호우 중대본 종료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폭염 중대본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폭염 중대경보 발효 지역엔 상황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냉방물품 지원이 부족하진 않은지 미리 살피고 야외 작업장의 폭염 안전수칙 이행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온열 질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낮에는 될 수 있으면 바깥 나들이 자제하면서 물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는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지킬 때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7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는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3: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닷새째 5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중순 이후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 휴일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북에 1명, 경남에 1명인데 모두 야외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온열 질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0.5%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0시부터 6시의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대도 대부분 5%를 넘는 발생 비율을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한 내용이 성폭행 사례를 입증하는 증거로 재판에 제시됐습니다. 장윤기 측은 지인들의 말에 단순 호응을 한 정도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미 혐의는 인정한 상황에서 형량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비공개로 진행된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 185건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모장 등에서 나온 내용으로 범행 동기와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인들과 메시지로 나눴던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여성과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14: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혹은 메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특정 피해 여성들을 약간 도구나 성적 대상화해서 일부 행위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13: 장윤기 측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을 꺼내면 호응하는 수준이었다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거론하며 장윤기가 학창시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의 장난을 받아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장윤기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14: 사형을 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다 적은 무기징역을 택하도록 재판부에게 이제 읍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3: 당시 여고생을 도우러 왔던 남학생도 피습당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장윤기가 119에 신고를 해달라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보는 사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태어난 척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장윤기 결심 공판을 다음 달 31일 열기로 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1: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쇄신 TF가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시작으로 우선 오는 10월까지 경찰 수사의 구조적인 문제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5: 경찰 수사 쇄신 TF가 첫 발을 떼면서 조직을 수사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으로 크게 흔들린 수사 공정성을 바로잡고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되는 공룡경찰 우려까지 싣겠다는 목표입니다.
16: 권한을 가진 만큼 앞으로 그 권한이
5: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6: 부패 구조 같은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고
15: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잡고 초반부터 고삐를 죄기로 했는데 당장 다음 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부터 들여다봅니다.
16: 내부적인 어떤 부실 수사나 또는 뭐 조직적 은폐든지
5: 정영훈 수사개혁위원회
16: 면밀하게
5: 위원입니다.
16: 팩트 위주로 보고를 받고
15: 경찰이 대책으로 내놨던 순환 인사제와 가족 상피제 도입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위원회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여건까지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경찰 인사, 셀프 쇄신 지적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거나 외부 위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땅에 떨어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두 달 안에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또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18: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17: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는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9: 형사소송법
5: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9: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7: 법력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의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5: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0: 막교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17: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21: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17: 법력권 주도로 두 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두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23: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23: 이제는 뭐 새 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2: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0: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 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1: 또 야당 의원님께서도 또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2: 정성호
1: 주시고
2: 법무부 장관입니다.
1: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0: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3: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2: 민주당 의원입니다.
3: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4: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2: 곽교태 국민의힘
4: 대통령께
2: 의원입니다.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0: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제와 대출,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 정부는 온 오프라인 의견을 모아 조만간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6: 나흘 만에 다시 열린 두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관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국민적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7: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6: 이번에도 각계각층 130여 명이 모여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 최대 화두는 역시 세제, 특히 똘똘한 한채 광풍을 유발한 조세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를 설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적절한 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8: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거주용과 같은
2: 구현재 경제부총리입니다.
8: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해주시고요.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낮다.
6: 대출 분야에선 최근 은행권의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같은 피해 사례에는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9: 가계 대출이라든지 이
2: 여권,
9: 부동산 대출 이거는 좀 일관되게 좀 엄격하게 가야겠다.
6: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청약 지옥을 없애고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달라는 2030 세대의 요청도 쏟아졌는데 한 총리는 조만간 청년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7: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청년들의 주거 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6: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을 정리해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하반기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유지 등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불안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10: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임시회의 공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순방에 동행한 주요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선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유럽 순방 당시 이탈리아에서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연 화상회의. 이 대통령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출렁이는 기름값을 우려했습니다.
11: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0: 민생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석유 최고 가격제의 지속과 유류세 인하 유지 등을 콕 집어 지시했습니다.
11: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화물차 운전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매점 매석과 담합 등 힘든 시기를 악용한 행태는 엄정 대응 토록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 등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는데 순방 기간에도 국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해 우리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브라질제 C-390 수송기를 시찰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8,830억 원을 들여 총 3대를 구매하기로 한 기종을 직접 둘러보고 점검한 겁니다. 특히 이번 수송기 도입 사업이 단순한 국방협력 차원을 넘어 우리 민간 항공산업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12: 다른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10: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브라질 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5: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2건의 투표자 수 수정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 보고 이력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관위로부터 오입력, 통신망 장애 등 사유로 총 72건의 수정 요청을 보고받았습니다. 합수부는 경기 충청 지역 세 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소청 심리를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구두변론을 들었습니다. 비공개 심리에서 지역별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투표 중단이나 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한 만큼 중앙선관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변론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으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는지 헤아리기가 불가능한 점과 실제 전산 조작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13: 15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최 씨는 범행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14: 미성년자 훔쳐 찬 거 인정하시나요?
13: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공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취재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최 씨는 차량에 타기 전 짧게 답변만 내놨습니다.
15: 수사 중인 사항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2: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입니다.
13: 최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 하루 만에 다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요구했는지 등 범행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와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와 이번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5: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난 대한축구협회장을 새로 뽑기 위한 선거인단이 만 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 선수들과 현장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16: 기존 300명 이내였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규모가 대폭 늘어납니다. K축구혁신위 4차 회의 결과 선거인단을 1만 명 정도로 하자.

0: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반으로 축구협회 실정에 맞게 조정합니다.
1: 체육회 기준에서 프로, 실업,
2: 대학 K축구혁신위 축구협회 공동위원장입니다.
1: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권고하게 될 규모는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0: 현장 의견을 많이 담자는 취지에 맞게 선수와 지도자가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수치여서 아마 선수, 지도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규정 개정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은 회장 선거인단을 300명 이내로 제한하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도 축구협회와 전국연맹 임원, 일부 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왔습니다. 소수가 밀면 축구협회장이 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였던 겁니다. 선거인단이 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무엇보다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3: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5: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6: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5: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써 검찰 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7: 청와대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공식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8: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6: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9: 정성호 장관은 아직도 그래도
6: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9: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매야 하는 이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날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장관감을 찾느라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3: 네, 지난 주말 동안 정성호 장관이 과연 사의를 표명한 거야 안 한 거야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뭐 보안사건 폐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10: 공식적으로는 아닌 건데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던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을 것이고요. 또 저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이런 걸 오롯이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일부에 있는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자들에게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 검찰개혁이 더뎌지는 이유가 혹여나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좀 알 수 없는 소문들이 사실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많이 심리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 1년간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3: 예.
10: 지금 상황은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초반부터 집권 초반부터 아주 많은 토의와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이 검찰개혁 문제를 마무리해라. 저희가 다 완벽하게 원하는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잖아요. 대통령의 그 원칙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 행정부도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수사권 그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해라.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 고민해보자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당에 넘긴 것이고요.

0: 당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당에 그 모든 걸 맡겼고 당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 정성호 장관의 손은 거의 떠난 것이죠. 이제 국회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정성호 장관은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 장관이 상당히 좀 체념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앞에서 보셨듯이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령이 시작됐다라고 했고요.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앞두고 도망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최근에 알려지긴 했지만 뭐 벌써
3: 정광재
2: 두세 달
3: 청년정치연구
2: 전서부터 법무장관이 이제
3: 소장입니다.
2: 투쟁하기가 어렵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에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어쨌든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채택하고 이달 말까지는 그것을 이제 법제화시키겠다라는 뜻을 밝혔잖아요. 이에 대해서 본인의 한계를 좀 느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안수사권 존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당에 당부하고 우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공소 취소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유시민 작가와 같이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는 그 단계에서 공소 취소와 같이 사법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 대한 공소 취소 안 하겠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정식적으로 재판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밝히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 언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 귀국 직후에 관련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그러한 의혹을 씻어낼 수 있을 겁니다.
1: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숙의를 많이 해야 된다, 토론을 많이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 장관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 비공식적으로 이런 데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런 시선도 일부 있을 수는 있을 법한 게 그동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약간의 보안수사권이 일부가 존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아주 요만큼이라도 혹시 모를 것 대비해서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토론하고 숙의해라라고 이제 전제를 주셨죠.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어쨌든 당에서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당에다가 모든 공을 다 넘겼습니다. 거기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정 장관뿐만이 아니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금 사퇴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부터 휴가를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형소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휴가를 갔다.
2: 이해하기
1: 어떤 의미입니까?
2: 어렵죠. 사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번에 휴가를 간 것은 가족과 예정된 행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아니라 정말 검찰총장이었다면 본인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휴가 일정도 취소하고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대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보라고 보는데 그 이면에는 어차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전면 폐지하겠다. 이거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검찰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정식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무언의 압박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청이 10월 2일에 문을 닫게 되고요. 보안수사권은 일부라도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검찰청 내의 그 주요 종사자들의 요구였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지금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1: 검찰의 수장으로서 무력감을 표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럼 왜 이 정 장관의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도 이제 의문인데 대통령이 지금 해외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검찰 개혁 안착을 위한 위에서 정 장관의 역할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공식 확인된 바 없다라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은 표현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뭐 사의를 여러 번 표명했다라는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 청와대라는 곳에서 국무위원의 사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나머지는 사실 공식적인 게 아닌 것이죠. 비공식적인 것을 국무위원 정도 되는 분의 그 사의 표명을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 보도들에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접수된 것이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치는 겁니다. 원래 청와대는 네.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네.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사의 표명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건 이 절차와 이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 또 법무부 장관도 지금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 외국에서 순방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본인의 사의가 오히려 그 성과를 묻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어쨌든 지금은 본인의 사의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아끼고 있는 게 아마 대통령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법무부 장관 또 국무위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허심탄회하게 또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두 분이 워낙 가깝기도 하고요. 오시고 나면 무언가 상황이 정리가 되든 뭐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든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일단은 워낙 이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서 뭐 사표를 안 냈으면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청와대가 만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제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돌아오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2: 근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본인의 사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또 하나 오늘 법사위에 가서도 본인 더 이상 건강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도 그렇고 그만둬야겠다라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무리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외적으로 그만두겠다라고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거 확인한 다음에 아 실제로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후임 인선을 준비하는 게 청와대로서의 임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단순히 본인이 그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월 2일 그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자리 잡는 과정까지는 맡아서 연착륙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도 거의 강권하다시피 죽을 각오로 연말까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 네, 죽더라도.
2: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좀 접어달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 정성호 법무장관의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라든가 언행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 예. 못 이기는 척 뭐 법무장관 다시 수행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예.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이 워낙 길어서 앞으로도 이제 일주일이 남아가지고 다음 주 이제 일요일 월요일이나 돼야 이제 귀국을 하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2요구권을 해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귀국 후에 대통령 귀국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신천지 개입 등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예.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신천지 개입 경고가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위헌 정당으로

0: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1: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 대통령 내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3: 예, 신천지 의혹 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는 아예 이중당적자들 그리고 비자발적인 입당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30일 이내에 자율정리하자. 자진 신고하면 책임 묻지 말자.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어떻습니까? 지도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4: 사실 지금 지도부에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지금은 최고위원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분들로 거의 채워져 있고 사실상의 그분들이 선거운동 비슷한 걸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도 어렵고 실제 당내 사정도 전당대회 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따로 만들거나 뭐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경고 차원에서 좀 제안을 하는 거다.
3: 경고 차원에.
4: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중당적 문제와 이게 이른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집단적 조직적인 비자발적인 가입 문제는 예. 여야 막론하고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퇴출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사도 하고 있는 수사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22년 대선 경선 때도 사실 이 신천지 당원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아주 짙게 있었고 뭐 지금 정청래 대표 오늘 방송하시긴 했지만 소위 말하면 같은 이렇게 의견을 내고 계시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그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2020년에 신천지 개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오늘 깜짝하고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무르익고 숙성되었던 그런 문제였고 다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예. 말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돼도 사실상 누군가에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주제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 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마 이제 전당대회에 어떠한 영향도 이런 집단적으로 비조직적으로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젠가는 풀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당대회를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혹은 또 더 다른 당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척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3: 이중당적 비자발적 입당 문제를 30일 이내에 자율 정리하자 경고 차원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읽으면 이게 신천지 개입 논란이 당원 자격 그리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 문제 이걸로 조금 이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5: 맞습니다. 사실 네. 이중당적 문제는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행 법에서 이 이중당적 문제를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가 30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그때까지 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조국혁신당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돕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신고하라면 신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신천지 관련한 문제도 저는 김민석 후보와 대단히 악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둘 필요는 없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선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그 정치적 공세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가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의 국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앞서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부자 몸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했냐 그런 얘기도 이제 오늘 했습니다만은. 정청래 후보는 역시 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은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김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할까요?
4: 뭐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박선원 의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녹취가 있긴 한데 그게 오히려

0: 굉장히 그 당시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 있었고 뭐 여러 이제 경선이나 선거 때마다 그런 아주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당사자를 징계한다면 그 누구가 앞으로 어떤 당의 문제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제로 보도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쫙 공개를 했을 때 만약에 예. 한다고 치면 그럼 또 이런 비판도 가는 거죠. 어 겨우 그 근거로 그러면은 공개를 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경고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당원분들이 이런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하게 1인 1표제와 당원 주권주의 실현되기 위해서 많은 당원들이 오히려 투표를 해서 그런 변수를 희석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운동을 오히려 전개해야 하는 것이 모든 후보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김민석 후보가 이 30일 자율정리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거티브를 자제하자 이 얘기도 이제 같이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일부터는 조금 잦아들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멱살잡이 소동을 벌였던 권영진 의원이 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지난주의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정당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다해가겠습니다.
3: 보수의 품격과 당의
4: 리더십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한 모든 지도부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아가들꽃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4: 국민의힘 의원의
5: 대표께도 죄송스럽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도 죄송스럽고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오늘은 제가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생도 하겠습니다.
1: 예,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멱살을 잡힌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관용의 제스처를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는 결국 자진 탈당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 징계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리위는 실제로 징계 절차를 오늘 개시를 했습니다.
6: 네.
1: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6: 이게 징계를 개시한 이상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또 탈당하게 되면 5년간 복당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는 이제 권영진 의원이 그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했고 네. 지난주에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서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윤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뭐 상당히 고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익히 알려졌다시피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는 또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니까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1: 예.
6: 이 가운데 사과를 하고 또 당사자였던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선처를 윤리위원회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개진이 된다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윤리위원회가 그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뭐 조금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진 탈당 가능성은 이제 지나간 겁니까, 그럼?
6: 이게 그 징계가 일단 개시가 됐잖아요.
1: 예.
6: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 탈당하더라도 5년 동안 그 원론적으로는
1: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6: 그렇습니다.
1: 자진 탈당하더라도.
6: 그래서 징계가 개시된 이상 지금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같은 것을 감안하고라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자진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불이익 조항이 있기 때문에 권영진 의원이 판단하는데 조금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뭐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의견 개진이 좀 이루어진다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0: 감경 사유는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거죠.
1: 지금 윤리위가 오늘 징계 개시를 하면서 권 의원뿐만이 아니라 6선의 조경태, 친한계 초선의 진정호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징계 정국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2: 근데 어떠한 사유로 징계가 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당대표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뭐 징계를 하겠다 이런 걸 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 저분들은 아마 다른 사유일 수도 있고 아마 진종호 저 의원분은 네. 무소속 후보를 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냐.
1: 한동훈 의원 지원했다는 거죠.
2: 뭐 그런 부분이
1: 선거 때.
2: 예, 그런 부분 같은데 좀 과하죠.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를 되돌아보면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많은 의원들이 당대표 내려오고 사퇴하라는 얘기를 매번 의총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징계나 어떤 처분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의원들끼리 또 대표와 의원끼리 잘 해결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잘 넘어갔던 부분인데 희한하게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하에서는 말 하나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윤리가겠다, 뭐 탈당시켜라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권영진 의원 사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실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가서 뭐 멱살을 잡은 사태가. 그게 뭐 상임위원장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가가지고 멱살 잡은 일인데 물론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윤리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겠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이 굳이 윤리위에 갈 일인가. 두 분이 좀 손잡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조금 더 이 정치력의 복원 같은데 예. 어느 순간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는 그런 문화 자체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서 예. 뭐 정치 복원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윤리위에 갈 만한 사안이지만 이게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장 상인들도 무더위와 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시장 상인들은 손님까지 줄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에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장도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손님도 상인도 손에서 선풍기를 놓지 못하고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4: 평소보다 아무래도 더우니까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실내로 다들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찾을 때 좀 실내 데이트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아무래도 시장은 발길이 좀 줄지 않을까.
3: 그늘막이 설치된 곳은 그나마 낫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잠깐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고무장갑 안에는 금세 땀이 차오르고 상인들은 채소가 상할까 걱정입니다.
5: 상추니 그런 거는 이제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부추 같은 거 이런 나무 종류. 그러니까 예전 같이 많이 안 갖고 오지. 또 요새는 조금씩 갖고 와요. 장사가 안 되니까.
3: 생선 가게는 얼음값에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손님에게 내놓은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높은 기온을 이기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금세 녹아내립니다.
6: 20kg짜리 한번 하면 한 2시간도 안 가서 다 녹아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녹으면 다시 채워야 되고 이게 팔아야 얼음값도 안 나와 요즘은.
3: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과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기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 일부는 탈진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비행기 안 승객들이 종이 책자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으로 가는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외부 전력 공급 장비 이상과 기체 결함이 잇따르면서 180명 넘는 승객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면서 승객들은 장시간 찜통 같은 더위를 견뎌야 했다고 호소합니다.

0: 뭐 디슈를 닦아보고 화장실 가서 막
1: 해당
0: 그
1: 여객기 탑승객입니다.
0: 소용이 없죠. 너무 덥고 이게 쇳덩어리 안에 갇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채로 여러 명이 꽉 채워서 앉아 있는데.
2: 당시 일본 다카마스시의 최고 기온은 37.9도씨로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공항 이용객들은 승객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다고 말했는데 일부는 공황 증상을 보이거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해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어떤 분도 쓰러지시고 이후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은 완전히 탈수화 증세, 그냥 그 게이트 다시 공항에 그 문 도어 열고 나가는 곳에서 쓰러지면 통곡하시고요. 이런 아비규환이 계속됐고.
2: 다음 날 오전 대체 항공편 역시 공항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승객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응급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승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일대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주변 빌라를 포함한 667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삿짐 크레인이 고압선과 접촉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괌 동쪽 해상에서 13호 태풍 돌핀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세력을 키워 강도 4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일본 부근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어 우리나라의 폭염과 비 전망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룰라 대통령과 한 브라질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방문 이틀째인 오늘 브라질 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룰라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 네.
5: 지금 현장에서는 말을 타고 호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예. 검은색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 차량에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에는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양국 정상은 양해각서, MOU 체결식에 이어서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분 다 소년공 출신이죠?
5: 그렇습니다.
4: 예,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이제 친밀감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5: 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에 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지난달에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이후 이번에 만나는 것은 한 달여 만입니다.
4: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 국빈 방문 기간인 지난 2월에 룰라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했었죠. 그때
5: 네.
4: 이제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었는데 그 격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요. 또 양국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심화하는데 오늘 주력할 계획입니다.
5: 네. 자, 브라질에서는 룰라 대통령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는데 현장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고 있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4: 네.
5: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나누고 룰라 대통령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 예,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오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방문 이틀째입니다.
5: 네.
4: 이틀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어제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틀째 주요 오늘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환영식 행사에 이어서 양국 정상회담이 있고 MOU 체결 방식으로 오늘 네.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5: 네,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오찬까지 이어지고요. 이 행사가 끝나면 상파울로로 이동해서 우리 동포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한국과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행사에서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지금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는 환영식에서 지금 사열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사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네. 현지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하고 있는 것이고요.
4: 네. 예. 오늘 이제 환영식이 끝난 뒤에는 한국과 브라질,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고, 또 정상회담 양국 정상은 또 양해각서 MOU 체결식에 이어서 회담 결과를 공식적으로 또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네.
4: 지금 이제 룰라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부부가 지금 맞이하러 나왔죠?
5: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와 포옹을 하면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4: 우리가 이제 많은 국제 무대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친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역시 이제 두 분 모두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5: 네, 아무래도 두 정상이 말씀하신 대로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 무대에서 친밀감을 보여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여 만에 다시 한번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정상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 룰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 지난 2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빈 방문이었고요. 오늘 이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역시 그 답방 차원으로 역시 국빈 방문으로 오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5: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그리고 룰라 대통령 부부가 현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 기념사진 촬영 이후 애국가가 지금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룰라 대통령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4: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브라질리아에 이제 도착한 이후에 C390 수송기 시찰을 했습니다. 브라질이 석대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비행기를 그 수송기를 시찰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공식 환영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5: 네. 이어서 이제 룰라 대통령과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이 행사가 끝나고 정상회담을 하고요. 공동으로 네. 언론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회담을 통해서 이제 자원 부국이자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국방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남미 공동 시장 메르코스르 간 무역 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도 논의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 일단 미국을 먼저 방문했었죠. 서부에 방문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한국 기업 간에 이제 9,50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한 1,400조 원 규모의 투자 협력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방문지로 브라질에 갔습니다. 브라질 다음으로는 이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이제 3개국을 네. 이제 방문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독일까지 가는 그런 순방 일정입니다.
5: 네, 오늘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공식 환영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행사가 끝나면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언론의 결과를 발표하고요. 이어서 국빈 오찬도 함께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이후에는 상파울루로 이동해 한국과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같은 행사를 소화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이고요. 그게 이제 어제가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27일 오전 지금 시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틀째 되는 날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에 이제 돌입을 했고, 지금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 부부와 함께 지금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5: 네. 애국가에 이어서 현재 브라질 국가의 애국가도 이제 흘러나오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 행사가 끝나면 두 정상은 이동을 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라질 환영식이 열리고 있고, 잠시 뒤에는 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일정들에 대해서는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

0: 투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두 가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스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2: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3: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4: 조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부장판사입니다.
3: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3: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4: 부장판사입니다.
3: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2: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6: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 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7: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7: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5: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늦어졌습니다.
1: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은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오열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3: 16살 고 이채원 양의 시간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멈췄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늦은 밤까지 공부했던 이 양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건 일면식도 없던 23살 장윤기였습니다.
4: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5: 여학생이 그러게 한 거 아닙니다.
3: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이채원 양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양의 부모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했습니다.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입장문을 읽어내려간 이 양의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벌써 84일째라며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을 잃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오열 속에서도 장윤기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출석해서 증인으로
7: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6: 지금 현재 이 사건으로 자신이 자신들이 고통받는 상황, 그걸 주로 진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번 재판은 이 양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도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2: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박 경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2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 경정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 초기 세 차례에 걸쳐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혐의를 병합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윗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여고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예고하더니 지난 주말 180도 입장을 바꿔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후퇴한다는 뜻의 타코 표현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는데 이를 예측해낸 타코 공식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8: 미국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2주 가까이 매일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9: 이란이 병영을 공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란은 전멸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8: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확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돌연 공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사정도 없던 상황. 이번에도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의 타코 표현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인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반영한 타코 공식을 만들어 이번 공습 중단 결정을 비슷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르면 7월 22일에 타코가 일어날 수 있고 늦어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26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난 22일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과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S&P 500 지수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변화가 커지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다는 겁니다.
0: 상황이 악화되면 감당해야 할 대가와 여러 가지 후속

0: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1: 결국 11월 로버트슨, CNN 국제 외교 에디터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주로 반영한 예측 모델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군사적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중단 결정 직전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를,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같은 수준의 공습이 이제 실익이 없다는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던 두 개의 전쟁이 사실상 하나로 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밀착을 향한 서방의 견제가 실력 행사로 이어지며 글로벌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카스피해를 지나던 이란 상선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선박에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란 선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선박이 러시아와 이란 간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위성 정보를 이란에 넘기고 있다며 두 나라의 군사 밀착을 맹비난했습니다.
0: 처음부터 러시아가 골프 국가들과 현지 미군 시설을 집중적으로 위성 감시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위성 사진들은 이후 이란에 전달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이란은 이번 타격을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키이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박 공격을 넘어 국제정세의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남부 바닷길이 막힌 이란에게 카스피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핵심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군사협력과 보복을 매개로 공식적으로 합쳐졌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중동 내 미중앙정보국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직접 개입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며 배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두 전선이 카스피해에서 맞부딪히면서 글로벌 안보 위기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전장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크렘린궁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추가 파병 문제는 젤렌스키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며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충청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당내 개입설은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자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 첫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 중원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충남 금산 출신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6: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를 찾은 김민석 후보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논리이자 바보 궤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당의 전방위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정청래 후보의 아픈 지점도 파고들었습니다.
7: 신천지 개입 경고가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7: 미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5: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책임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냈다며 연임에 성공한다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1: 송영길
0: 대통령
1: 더불어민주당
0: 레임덕에 빠지게
1: 당대표
0: 되고
1: 후보입니다.
0: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 계파 간 충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전면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엄호하자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이 위험해진다며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이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정 후보 발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개입설이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 된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비전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윤리위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그동안 미뤄왔던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의 문제로 사안을 규정하며 흔들림 없이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4: 최고위원회도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7: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6: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4: 다만 회의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의 지도부가 윤리 규정을 논할 권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리위 해결법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사자인 권 의원은 직접 사건이 발생한 원내대표실을 찾아 사과했지만 자진 탈당 권유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8: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6: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잘못된 것입니다.
4: 정 원내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밖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6선 조경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의원 징계안도 본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3: 하지만 구성원의 사임과 징계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위원 2명이 불참한 채로 징계 절차가 강행되면서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내홍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 중인 가운데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회의에는 최근 사의설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여야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선관위 특검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목 간사 선임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4표 차로 당락에 갈린 경남 통영시장 재검표가 예정보다 1시간 반가량 늦게 시작된 데다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개표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수개표 방식으로 재검표를 진행 중입니다. 재검표 요원들은 7만 장에 가까운 투표지를 한 장씩 다시 분류하고 있지만 이의제기가 잇따르면서 결과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종 결과는 내일 새벽을 넘어서야 나올 걸로 보입니다.
9: 청각 장애인들에게 돈을 주고 계좌를 넘겨받아 인터넷 도박 조직에 넘긴 수어 통역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10: 이른바 대포 통장 모집책인 청각 장애인의 집을 찾은 경찰. 다른 청각 장애인들 계좌를 수집한 경위 등을 수어로 묻습니다. 앞서 경찰은 4개월간 운영한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들을 조사한 뒤 사이트와 고액을 주고받은 이른바 큰손 이용자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주인에게 도박 참여 경위를 물었더니 모두 청각 장애인이었고 하나같이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각 장애인들이 수어 통역사와 동료 장애인에게 20만 원을 받고 넘긴 계좌가 도박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11: 세 달 정도 사용한

0: 하는데
1: 경찰 관계자입니다.
0: 돈이 오고 가고가 기재가 되니까는 자네 당신들 그 신용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2: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더니 수어 통역사가 주도해 청각 장애인들의 계좌를 모은 뒤 다른 조직에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청각 장애인 계좌로 모두 3,200억 원대 도박에 참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관리자와 수어 통역사 등 6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6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80여 명이 청각 장애인인데 본인은 범죄에 악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돈을 받고 계좌를 넘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3: 중국 음성경찰서가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와 공범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말레이시아인들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국적의 2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체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창업자 천즈가 중국으로 압송된 지 6개월 만에 정식 체포됐습니다. 중국 매체 차이시는 중국 검찰이 지난 6일 천즈에 대한 체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 중국에서의 체포 승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정식 구금하고 본격적인 형사기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즈는 사기와 불법 도박장 개설, 불법 경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 압송될 당시 거론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제외됐지만 저작권 침해와 고의상해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등락을 오가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상장 여파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6,800선에서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때 6,557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장 후반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고 0.97% 오른 6,755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중 변동은 주말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발표된 대규모 협업 소식이 증시 하방을 일부 지지했지만 첫날부터 중국 시장 시총 1위에 오른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의 상장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초반에는 CXMT 상장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외국인 매도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장 후반대에는 CXMT 상장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증시에 다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중국 시장에서 창신 메모리
1: 박석현
5: 반도체
1: 우리은행
5: 상장 이후에는
1: 애널리스트입니다.
5: 이벤트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24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1.8% 오른 25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70만 원대까지 내렸던 SK하이닉스는 3.2% 오른 18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 계획을 밝힌 네이버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상승세를 탄 코스닥은 장중 상승분을 소폭 확대하며 2.22% 오른 764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68.5원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9: 이름이 뭐예요?
8: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1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60개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 46개국 중에 포함돼서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강제 노동 관세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오죠. 이에 우리 정부는 강제 노동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한미 간 별도의 무역 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유리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12.5% 강제 노동 관세에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한미 간의 무역 합의 내용인 관세 상한선 15%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2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행진곡풍으로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행진곡풍으로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였죠.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서울시장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1: 이름이 수산나니까 여성 지휘자겠네요.
0: 맞죠. 사실 여성 지휘자는 남성 지휘자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여러 여성 지휘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수산나 멜키입니다.
1: 어떤 오케스트라를 맡았나요?
0: 2016년부터 헬싱키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를 맡았고요.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도 역임했습니다.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도 지휘해 호평을 받았고요. 첼리스트 출신인데 특히 현대음악 해석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1: 사실 베를린 필이나 빈필에서 여성 지휘자는 고사하고 여성 단원을 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잖아요. 지휘자는 그냥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여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0: 다행히 지금은 그런 벽이 많이 무너진 편이고요. 특히 뛰어난 실력을 지닌 여성 지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수산나 멜키의 지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레민카이넨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수산나 멜키가 지휘

0: 시벨리우스의 레밍카이넨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수잔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수잔나 멜키 말고도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지휘자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낸 지휘자가 누굴까요?
0: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지휘자 시몬 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빈 피라모닉을 최초로 지휘한 여성 지휘자가 바로 시몬 영이었습니다.
1: 언제부터였나요?
0: 2005년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빈 오페라를 지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시몬 영 알려주시죠.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말러 같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극장 음악 감독과 함부르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맡았는데 가장 뛰어난 여성 오페라 지휘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독일 작곡가의 작품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시몬 영이 지휘하는 함부르크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세법 개정안의 시작으로 하반기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해 민간 측면에서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주체가 다양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장 상인들도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9: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시장 상인들은 손님까지 줄며 이중고를 겪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을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장도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손님도 상인도 손에서 선풍기를 놓지 못하고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11: 평소보다 아무래도 더우니까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실내로 다들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찾을 때 좀 실내 데이트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아무래도 시장은 발길이 좀 줄지 않을까.
10: 그늘막이 설치된 곳은 그나마 낫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잠깐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고무장갑 안에는 금세 땀이 차오르고 상인들은 채소가 상할까 걱정입니다.
12: 상추니 그런 거는 이제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부추 같은 거 이런 나무 종류. 그러니까 예전같이 많이 안 갖고 오지. 요새는 조금씩 갖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10: 생선 가게는 얼음값에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손님에게 내놓은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높은 기온을 이기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금세 녹아내립니다.
13: 20kg짜리 한번 하면 한 2시간도 안 가서 다 녹아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녹으면 다시 채워야 되고 이게 팔아야 얼음값도 안 나와 요즘은.
10: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과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8: 기상청에서 전국 장마 종료를 선언한 이후 혹독한 찜통 더위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9: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극한 더위로 한때 아스팔트 온도가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4: 뜨거운 햇살이 빈틈없이 내리쬐는 경남 양산. 연일 이어진 극하대 폭염 속에 낮 기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아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온도를 재보니 무려 60도에 육박합니다. 펄펄 끓는 불가마를 방불케 합니다.
15: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방학한 김에 물놀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겁이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14: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영남 지역으로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내륙도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돔이 형성된 가운데 남서쪽에서 열대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열기가 축적돼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남지방은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과 지형 효과가 더해져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16: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지난 7월 26일, 남부지방은 7월 25일 날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앞으로의 폭염특보를 전제로 한 기온에 대한 위험기상은 유지되거나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기상청은 이번 주 서울 등 내륙의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밤사이 체감온도도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남지방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월 상순까지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9: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2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과 경남에서 온열 질환으로 각각 한 명씩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 환자는 1,399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가 하루에 2명이 나온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8: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9: 또 폭염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7: 정부가 폭염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입니다.
18: 정부는 금일 15시를 기점으로 선제적으로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7: 호우 중대본 종료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폭염 중대본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폭염 중대경보 발효 지역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냉방 물품 지원이 부족하진 않은지 미리 살피고 야외 작업장에 폭염 안전수칙 이행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온열 질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낮에는 될 수 있으면 바깥 나들이 자제하면서 물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는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지킬 때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9: 어제 오후 3시쯤 괌 동쪽 해상에서 13호 태풍 돌핀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세력을 키워 강도 4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일본 부근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어 우리나라의 폭염과 비 전망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당내 개입설은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자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 첫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 중원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충남 금산 출신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20: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네.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9: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를 찾은 김민석 후보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논리이자 바보 궤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당의 전방위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정청래 후보의 아픈 지점도 파고들었습니다.
21: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19: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책임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냈다며 연임에 성공한다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2: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9: 계파 간 충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전면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엄호하자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이 위험해진다며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이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정 후보 발언을

0: 놓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신천지계 입설이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 된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비전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어딘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변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것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5: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스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7: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6: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6: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7: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이에 대해 여권에선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당 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10: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8: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요.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11: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11: 또 야당 의원님께서도 또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7: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12: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13: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7: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연될 걸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15: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14: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는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4: 법력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0: 추가된 6개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사건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막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0: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2: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0: 법력권 주도로 두 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두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먼저
6: essa declaração à imprensa dizendo a vocês da imprensa
5: 이번 공동 언론 발표를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Porque o tratamento que eles deram
5: 네, 또 이재명 대통령님과 또 영부인께서 이번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0: 자, 지난 2월에 있었던 우리 방한 때에 우리에게 워낙 특별하게 환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그 환대에 맞먹는 적어도 90% 정도의 환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지난 11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최초로 브라질을 방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김 여사님께서 직접 브라질의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또 우리 브라질의 영부인께서 방한하셨을 때에 이런 환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통령님과 기부인께서 상파울로를 방문하시게 될 텐데요. 상파울로에 약 5만 명의 한국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환대가 한국에서 우리가 받은 환대만큼이나 성대하고 좋은 환대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과 브라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 야심찬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변하는 세계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브라질은 아시아에서의 아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를 제가 방문했었고 또한 고위급 대화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역내 가장 큰 경제국가들과 고위급 대화를 개설했고 또 연구기관, 대학, 기업들과의 관계도 더욱더 긴밀했습니다. 또 브라질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기술, 에너지, 산업 부문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게 됐으며 또 대통령 차원에서 최초로 브라질을 위한 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브라질이 지금 혁신과 성장을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이끌고 가는 지역인 아시아와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특히 선도적인 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지속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또 산업적 역량에 힘을 쏟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해 한국의 대학교 중에서 또 여러 문화센터 또 여러 관련 기관들이 브라질로 오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을 포함하여 또 K-드라마와 같은 콘텐츠가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와 같은 콘텐츠까지 갈 곳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적 내러티브를 영화에 담은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양국의 여사분들께서는 또 한국의 영화 쇼케이스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을 텐데요. 오늘 듣자 하니 브라질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있었는데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브라질의 두 곳,

곳의 티어터가 세계 유산지로 선정이 되고 등재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아마존 문화에 대한 세계적, 국제적인 인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여러 자연 환경, 문화가 다 특별하게 모이는 그러한 곳을 세계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브라질과 대한민국이 협력을 높이게 된 것은 경제적인 협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호주의와 또 양극화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양국 간의 협력은, 경제적인 협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5년 저희의 양국의 교역의 규모는 약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을 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정상회담 이후 내년의 교역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브라질은 또 대한민국이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도 더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 국가의 민감한 부분들을 발굴을 함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한국과 메르코스르의 무역협정 협의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브라질의 부통령을 제가 지정을 해서 이 실무 그룹의 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국 관계가 더 신속하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책실장을 실무단의 대표로 지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한 많은 가축 수출을 대한민국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협의를 그간 해왔고, 지금 현재 브라질의 내년에 관련 현지 실사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내의 여러 가축 도축장에 대한 현지 실사가 대한민국 측으로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상파울로에서는 내일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고, 대통령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텐데요. 그 자리에는 우리의 생산적인 분야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전략적 파트너십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오늘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에 있어서도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미래 경제에 매우 중요한 반도체라든지 디지털 경제, AI,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보건 관련 기술, 진단 기술이라든지 또 제약과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 C-390O라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저희 브라질 수송기가 거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군 수송기도 저희의 많은 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술적인 협력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바로 앞으로 9월이 될 텐데요. 알칸트라 발사기지에서 저희가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차 발사는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모든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우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이니셔티브에도 함께 하고 있고, G20의 의장국을 브라질이 맡았을 때 여기에 대한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2028년에 G20의 의장국을 맡게 될 텐데, 그와 같은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브라질이 가장 낮은 식량 안보

0: 보를 기록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식량 안보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식량 안보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 믹스를 저희가 자랑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 가능 연료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는 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TFFF라는 브라질의 열대우림 보호 이니셔티브, 보호 기금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 TFFF라는 열대우림 보호 기금은 그 누구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나라라면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던 15차 COP에 참석을 했었을 때 많은 국가들이 환경을 위해서 매년 1,000억 불씩 기여를 하면서 아마존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기금은, 그 공약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다른 국가들에게 투자를 해달라, 기금을 달라라고 빌기보다는 저희가 이 기금을 설립을 함으로써 투자의 차원으로 이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의 일부는 작은 나라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열대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어려서 고생을 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요.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하나하나, 또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노동과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운명을, 또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과 저희는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또 이겨내기도 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대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자주의와 평화, 개발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협력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정신 때문에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대통령님, 브라질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1: 네, 기민 여러분,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을
2: 네, 존경하는
1: 듣겠습니다.
2: 룰라 대통령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왼팔을 다쳐서 현재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삶이나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욱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언제나 생각하게 합니다. 내일 상파울루에 제가 방문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잊지 않고 또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그곳에서 대통령의 꿈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저나 우리 대통령께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브라질도 모든 국민들이 더 행복한 그런 나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우보라다 궁에서 저와 우리 대표단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에서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시진핑 대통령, 모디 총리, 시라크 대통령 그리고 제가 네 번째라고 했는데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우리 대통령님의 역사적인 국빈 방한에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환대해 주신 대통령님과 브라질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브라질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매우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오늘 이 회담을 통해서 2026년을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에 4개년 행동 계획에 이어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동력인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산업 통상 협력의 고위급 플랫폼인 경제통상위원회가 정상회담에 앞서 가동된 만큼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방산, 항공우주, 핵심 강물,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한 산업기술협력 MOU는 양국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핵심 축으로 해서 양국 간의 발전을 위한 직접적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매우 부족한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제, 산업, 또 안보, 문화 모든 영역에서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척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 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브라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 간의 후속 협의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첨단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고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의 방산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상호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우리의 다양한 방산 장비들이 중남미 최대 방산 강국인 브라질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공우주와 우주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주협력 MOU는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 등 우주 분야 전반의 협력 범위를 넓혀서 양국이 미래 우주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9월에 발사체 발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면 제가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 협력이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국 국민을 가깝게 있는 문화와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에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한인 사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을 찾은 브라질 국민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양국 국민 간의 문화적 공감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체결한 영화협력 MOU 또 체육협력 MOU 그리고 교육 분야 협력각서는 미래 세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 내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추어 K뷰티와 K푸드가 널리 소개되고 브라질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뜻을 같이 한 국가들과 함께 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또 대통령께서도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브라질은 중남미 비핵화를 선도하며 또 핵무기 없는 세계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나라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주신 대통령님과 브라질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은 우리 기업에는 남미 공동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또 브라질 기업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육을 넘어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협력은 양국의 청년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을, 그리고 양국 국민에게는 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 우니양 파즈 아 포르사, 브라질에는 함께 할 때 더 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한다면 태평양을 사이에 둔 거리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룰라 대통령님과 우리 브라질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저에 대한 따뜻한 환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이름표를 붙여줘
5: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7일 브라질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양국 기업과 기관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부터 가공까지 전주기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자원부국인 브라질의 히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또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하고 군사비밀 보호와 교환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5: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4: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6: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의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7: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미 인정해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무속 논란에 사실이 아니라며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대선에서 0.7%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지만 탄핵 이후 특검 수사를 거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손바닥에 새겨진 임금 왕자는 두고두고 이어진 무속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지속 교류했다는 의혹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스님으로 소개받았을 뿐이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9: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10: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9: 네, 그건 아니고요.
8: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의 가족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도 고개를 가로저었고
9: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8: 이 같은 모르쇠 전략 끝에 0.7%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무속 논란은 임기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가 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후 특검이 출범하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5: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8: 무속 논란을 적극 반박하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 전 대통령. 결국 탄핵 1년 3개월여 만에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요.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12: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12: 또 야당 의원님께서도 또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11: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13: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14: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11: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네, 이어서 전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연될 걸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15: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7: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는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7: 법력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7: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7: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18: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7: 법력권 주도로 두 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브라질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5: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 강국인 브라질과 희토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7: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왼팔을.
8: Quem conhece a dificuldade da vida aprende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6: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희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7: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6: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 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9: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4: 국내 소식입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0: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4: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5: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의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0: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12: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미 인정해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1: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법 여권에서는 집중공

0: 제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0: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2: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0: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28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3: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4: 조순표 재판장입니다.
3: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2: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4: 조순표
3: 직접 토론회나
4: 재판장입니다.
3: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5: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미 인정해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자신의
4: 조순표 재판장입니다.
3: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7: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 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8: 형이 확정되면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강국인 브라질과 희토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9: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4: 어려서 고생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5: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희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9: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5: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 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 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10: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준호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12: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4: 환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12: 처리하겠습니다.
11: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는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13: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1: 법력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4: 보안수사권 폐지와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공소시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시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11: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15: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5: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11: 법력권 주도로 두 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1: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17: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6: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17: 또 야당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17: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노인제

0: 주었으면.
1: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2: 중수청 기소청
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아니에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4: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난다.
3: 박규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1: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6: 세제와 대출,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온오프라인 의견을 모두 모아 조만간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7: 나흘 만에 다시 열린 두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관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국민적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8: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7: 이번에도 각계각층 130여 명이 모여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 최대 화두는 역시 세제, 특히 똘똘한 한채 광풍을 유발한 조세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를 설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적절한 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9: 많은 국민들
3: 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9: 비거주 하는 거에 대해서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해주시고요.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낮다.
7: 대출 분야에선 최근 은행권의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같은 피해 사례에는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10: 가계 대출이라든지
3: 이억원 금융위원장입니다.
10: 부동산 대출 이거는 좀 일관되게 좀 엄격하게 가야겠다.
7: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청약 지옥을 없애고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달라는 2030 세대의 요청도 쏟아졌는데 한 총리는 조만간 청년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8: 결혼 페널티 관련 정수조사에서 청년들의 주거 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7: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을 정리해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의 시작으로 하반기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 확대를 초래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엽니다. 오는 31일 기본 예탁금 강화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추가 보완 방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내 총인구와 주거실태 등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5: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함께 시행됩니다.
6: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사전 판매를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합니다. 구매 고객은 다음 달 4일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합니다.

0: 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일 늘었고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6.5일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8일, 광주 전남이 13.7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5.7일을 기록했습니다. 7월 들어 밤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23.1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반면 낮더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4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1일 줄었지만 평년 3.5일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밤사이 높은 습도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0: 기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 일부는 탈진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비행기 안 승객들이 종이 책자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으로 가는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외부 전력 공급 장비 이상과 기체 결함이 잇따르면서 180명 넘는 승객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면서 승객들은 장시간 찜통 같은 더위를 견뎌야 했다고 호소합니다.
4: 진에어 지연 여객기 탑승객입니다.
5: 휴지를 한번 닦아먹었는데 소용이 없죠. 너무 덥고 이게 쇳덩어리 안에 갇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채로 여러 명이 꽉 채워서 앉아있는데
3: 당시 일본 다카마스시의 최고 기온은 37.9도씨로 열사병 경계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공항 이용객들은 승객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다고 말했는데 일부는 공황 증상을 보이거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해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어떤 분도 쓰러지시고 이후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은
4: 진에어 지연 여객기 탑승객입니다.
6: 그냥 그 게이트 다시 공항에 그 문 도어 열고 나가는 곳에서 쓰러지면 통곡하시고요. 이런 아비규환이 계속됐고
3: 다음 날 오전 대체 항공편 역시 공항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승객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응급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승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7월 28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번슈타인의 캔디드 서곡,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상 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번슈타인의 캔디드 서곡,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 어제도 이 시간에 여성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곡을 지휘한 마린 알소비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나갔을 때 지휘를 맡아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가입니다.
1: 이 마린 알소비는 번슈타인의 수제자입니다. 브람스와 말러 연주로 특히 유명하고 번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미국 음악을 자주 지휘하고 있습니다.
0: 마린 알소비는 특히 금관악기를 컨트롤하는 능력만큼은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죠. 현악기나 목관악기에 강한 지휘자는 많은 편이지만 마린 알소비처럼 금관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지휘자는 드물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미르가 그라지니테 틸라라는 지휘자가 있는데 2016년에 불과 29살의 나이로 사이먼 레틀의 뒤를 이어 영국의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발탁돼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섬세하면서 강렬한 해석이 특징이고요.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엘가의 탄식, 소스피리. 미르가 그라지니 테틸라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엘가의 탄식, 소스피리, 미르가 그라지니테틸라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여성 지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성 지휘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0: 첼리스트 장한나는 지금 첼로 연주보다 지휘자로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 겸 예술 감독을 역임했고요. 얼마 전부터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1: 이 가장 성공한 지휘자로는 김은선을 꼽을 수 있는데 2024년 베를린 피를 지휘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 있으면서 매트, 파리, 빈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극장에서도 지휘를

0: 하고 있고요.
1: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세계 무대로 옮긴 지휘자도 있습니다. 바로 성시연입니다.
2: 네, 성시연은 2009년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로 발탁됐습니다. 정명훈에게 인정받으면서 성시연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후 2014년 경기 피라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임명됐습니다.
1: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에서 여성 지휘자는 성시연이 처음이었죠.
2: 네, 정확하게 말하면 국공립 오케스트라 최초의 여성 지휘자 경기 피라모닉 이후로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2: 말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에토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금부터 들려드릴 상황극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2: 경찰입니다. 무엇을
3: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친구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봤는데 얼굴에 피가... 얼른요!
1: 지난 4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한 통 접수됐죠. 친구가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다시 전화해 봤어? 영상통화로 보니까 얼굴 상태 정말 심각하던데?
3: 경찰에 신고는 했지?
2: 했지! 우리도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1: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물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죠. 잠시 뒤 아파트로 돌아온 가해자와 친구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만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2: 경산 친구 살해 사건 봤어? 또 경찰 대응 미흡했다 의혹 나오던데?
3: 그니까 유족 측은 가해자가 피묻은 알몸 상태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즉시 검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제제기했더라고.
2: 경찰 입장 뭔데?
3: 경찰은 피의자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달아났고 혈흔 보면서 추적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지.
2: 이것도 시끌시끌하겠구만.
1: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했고 사건 초기 수사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정지 명령을 내린 뒤 피의자를 추격했고 신고를 접수한 다른 경찰관들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반박했죠. 그리고
2: 사체 손괴 혐의가 추가돼야 합니다. 추가로 고소장 제출합니다.
1: 유족 측은 사체 손괴 혐의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둘러싼 수사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유족 측이 추가 적용을 요구한 사체 손괴 혐의는 성립할 수 있을지, 경찰의 초동 대응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대목이 없었는지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 이번 사건,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24살의 정재환이란 남성인데요. 현재까지 보도된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아파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4: 지난 4일 새벽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정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집 안에서 숨진 상태였고 아파트 공동 현관부터 복도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씨는 그 사이 현장을 벗어나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되어 체포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녹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녹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4: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걸어둔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이 됐거든요. 통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 라고 애원하는 소리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정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녹음은 범행 당시 피의자인 정씨의 언행과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1: 가장 궁금한 건요, 범행 동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지인들의 여러 추정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4: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유리잔을 깨거나 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증언과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 A씨를 괴롭히던 정씨를 피해자가 말리다가 공격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1: 그런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이 말 듣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심신상실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범행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술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기억력이 아니라 판단력과 통제력입니다. 판례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심신미약 상태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법관이 재량으로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행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형하지 않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가해자가 범행을 하고 편의점에도 다녀오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바나나 맛 우유를 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뭐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어머니께 전해달라,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건데 이것도 당시 상황을 뭐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4: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범행 직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돈을 건네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다면 이건 정 씨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요. 바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대응 의혹입니다. 유족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실 대응이 있었다 주장을 하는 겁니까?
4: 유족 측 주장의 핵심은 정 씨가 온몸에 피를 묻힌 알몸 상태로 새벽 거리를 돌아다니다 순찰 중인 경찰과 마주쳤었는데도 즉시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정 씨가 현장에 돌아왔을 때 만약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체 손괴죄, 사체 유기죄와 같은 추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1: 경찰층 입장은 뭡니까?
4: 경찰은 B 지구대의 편의점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인근을 순찰하던 상황에서 4시 26분에 거리를 배회하던 정 씨와 마주치기는 했지만 정 씨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 혈흔을 추적한 끝에 아파트 1층에서 정 씨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C 지구대에서 4시 35분에 살인사건으로 2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이 사체 유기죄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 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살해한 이후로 별도로 시신을 훼손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는 없었다라며 별건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1: 유족 측이 방금 말씀하신 살인 혐의뿐만이 아니라 사체 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일단 사체 손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성립을 할 수 있는 건지, 살인죄만 적용했을 때와는 또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죠.
4: 예, 형법 조문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체 손괴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 후 시체를 훼손했다면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살인 후 사체를 절단, 훼손한 사건에서 사체 손괴를 살인죄의 양형 가중 요소로도 보고 있어서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자,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유족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될까요? 지금 뭐 얼핏 보기로는 사망한 시점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4: 예, 유족 측은 시신에서 절단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체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시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살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은 사망 후 별도로 시체를 훼손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검 결과와 법의학적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경찰이 사

0: 이건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1: 예,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 씨가 수갑을 찬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자체가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 현장의 상황, 그리고 경찰이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실 대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경찰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 측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특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0: 현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체 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까지 여러 갈래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1: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범행 동기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가 상당히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체 손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에 따르면 정 씨가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를 통해 시신의 훼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경찰의 초동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경찰이 정 씨와 마주쳤을 때 즉시 제압하지 못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유족 측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 자원 부국이자 남미의 군사 강국인 브라질과 희토류 또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6: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7: 어려서 고생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5: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희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6: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5: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 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 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8: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3: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

0: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스스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2: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3: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4: 조순표 재판장입니다.
3: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3: 이와 다른 취지의
4: 조순표 재판장입니다.
3: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2: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한 내용이 성폭행 살인을 입증하는 증거로 재판에 제시됐습니다.
1: 장윤기 측은 지인들의 말에 단순 호응을 한 정도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미 혐의는 인정한 상황에서 형량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5: 비공개로 진행된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 185건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모장 등에서 나온 내용으로 범행 동기와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인들과 메시지로 나눴던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여성과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6: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4: 김문석 유족 법률 대리인입니다.
6: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혹은 메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특정 피해 여성들을 약간 도구나 성적 대상화해서 일부 행위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5: 장윤기 측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을 꺼내면 호응하는 수준이었다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거론하며 장윤기가 학창시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의 장난을 받아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장윤기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6: 사형을 할 것인지
4: 김문석 유족 법률 대리인입니다.
6: 놓인 건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다 측은 무기징역을 택하기 위해 택하도록

0: 재판부에게 이제 읍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당시 여고생을 도우러 왔던 남학생도 피습당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장윤기가 119에 신고를 해달라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보는 사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태어난 척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장윤기 결심 공판을 다음 달 31일 열기로 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2: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쇄신 TF가 경찰 수사 개혁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시작으로 우선 오늘 10월까지 경찰 수사의 구조적인 문제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경찰 수사 쇄신 TF가 첫 발을 떼면서 조직을 수사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으로 크게 흔들린 수사 공정성을 바로잡고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되는 공룡경찰 우려까지 싣겠다는 목표입니다.
5: 권한을 가진 만큼 앞으로 그 권한이 행사될
6: 김남준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5: 거기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고
4: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잡고 초반부터 고삐를 죄기로 했는데 당장 다음 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부터 들여다봅니다.
5: 내부적인 어떤 부실 수사나 또는 뭐 조직
6: 정영훈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입니다.
5: 보고를 받고
4: 경찰이 대책으로 내놨던 순환 인사제와 가족 상피제 도입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위원회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여건까지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경찰 인사, 셀프 쇄신 지적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거나 외부 위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땅에 떨어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두 달 안에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현재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안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의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틀 전까지 하던 군사작전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3: 우리는 지금 좋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무언가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틀 전까지 하던 일을 다시 하면 됩니다.
2: 중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경합지역인 미시간을 찾아 진행한 연설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가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습 중단 배경으로 거론된 방공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에 대해서는 탄약은 충분하며 재고를 계속 보충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협상을 요청한 적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란군 최고 합동사령부도 미국의 어떤 위협도 반드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다고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었던 고 린지 그레이어 상원의원 장례식을 계기로 워싱턴을 찾는 두 정상과 현재 시간 28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은 이란 전쟁 발발 뒤 처음 열리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끈질긴 요청으로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과 협상을 둘러싸고 불협 화음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향후 대이란 공조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입장이라며 갈등설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파괴됐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3: 우리 없이는 생존 못할 여러 국가에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타냐후가 오고 있죠. 직접 말해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또 최근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하며 러시아와 이란 간 밀착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도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기지의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 볼 거라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맞물리는 상황에서 내일 두 정상회담은 중동과 유럽 두 전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88%입니다. YTN 뉴스 FM.
2: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3: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0: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뉴스 YTN 경제라디오 굿모닝 매거진 해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 보다 넓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성장하라 이 뜻이겠지만 대한민국은요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말도 다 서울로 보낼 기세입니다. OECD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서울로 와도 별로 답이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오늘 뉴스 첫끼 시간에 강영구 뉴스 셰프가 한입 크기로 빨리빨리 넣어드립니다. 종교에서의 서울은 아마 그 중에 한 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아닐까요? 성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란과 미국의 충돌의 불씨를 다시 키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만들어내는 전쟁의 수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 중동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종목에서의 서울 수도를 꼽으라면 반도체겠죠. 그런데 중국 반도체 업체의 상장과 성장이 시장을 또 출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차용주 소장과 함께 오늘의 전략 짜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수도, 하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 너무 질문이 무리인가요? 바로 하루가 힘차게 시작되는 이 시간, 이른 아침 아닐까요? 그런 아침을 여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한 번 더 해봅시다.

0: 네. 당신이 맛볼 가장 신선한 뉴스 한 그릇, 뉴스 맛집, 뉴스 첫끼, YTN 라디오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오늘 첫 소식 뭔가요?
1: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유죄.
0: 네, 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선거 관련해서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네요.
1: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의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과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 예, 두 발언이 거짓말이었다 이 얘기인데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1심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게 여파가 크잖아요.
1: 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이번 1심 재판부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예. 국민의힘은요, 당선 무효가 되면 대선 때 보존받았던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죠.
0: 국민의힘이 한 1200억 원 정도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데 397억 400억 가까이 내버리면 정말 휘청거리는 상황입니다. 633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2심 상고심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나오니까 겨울에 여파가 커질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고요. 부동산 토론회 국무총리 주제로 한 번 더 열렸죠?
1: 네.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0: 자, 어떤 내용들 오갔습니까?
1: 네, 이전 토론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0: 네.
1: 청년층의 의견을 폭넓게 들기 위해서 2030 세대와 신혼부부를 초청했다 이렇게 총리실은 밝혔죠.
0: 자, 뭐 참여자가 이렇게 물었다고요. 정부가 구상하는 청년 주거 정책 목표 뭐예요?
1: 네.
0: 물었거든요.
1: 이에 대해 한성수 국무총리는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0: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서울로 왔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제가 한 20몇 년, 30년 전부터도 비쌌던 기억이 나는데 맞는 말이지만 이게 어떤 계획과 정책 방향이 드러나긴 했는데 실현 가능성도 좀 걱정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입니까?
1: 네, 주택 공급 늘리겠다. 그런데 어떻게? 비아파트 활성화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의 핵심이었는데요. 네. 김현덕 국토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사고 팔고 가격이 오르는 건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좀 공략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기조를 알겠고요. 전세 요새 난리예요.
1: 네.
0: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대출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다뤄졌죠?
1: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가 됐죠. 이 전세 대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이에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의 취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0: 네.
1: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핀셋형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0: 갭 투자로 무분별하게 집값 올리는 사람들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대출, 전세가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한 의미잖아요. 내 집을 가지는 사다리거든요. 그렇게도 좀 봐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서울 가도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렵다. 어떤 소식입니까?
1: 네,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에 따르면요. 인서울이 더는 계층 상승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0: 예.
1: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이 부모보다 잘 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또 수도권 진입 기회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OECD는 분석했죠.
0: 네, OECD 국제협력개발기구, 경제개발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긴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을 데이터를 사실을 확인해서 쓰는 연구보고서로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많이 봤는데요. 아, 나보다 잘 살길 바래서 서울로 보냈는데 서울로 왔잖아요, 강영관아.
1: 그렇죠, 서울에 왔죠.
0: 예,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왔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좀 알려주시죠.
1: 네, OECD는 한국은행과 함께 71년부터 90년생 1000명 그리고 이들의 부모를 98년부터 23년까지 추적 분석했습니다.
0: 네.
1: 분석 결과 지방에서 서울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절대소득은 지방에 계속 있던 청년들보다는 높았습니다.
0: 지방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번해 이런 얘기잖아요.
1: 그렇죠. 그런데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문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0: 아, 예.
1: 소득 자체는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이 높지만
0: 네.
1: 그 청년들이 그 부모들의 부모보다 잘 사는 세대가 되기는 어려워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는데
0: 지방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월급은 많아요.
1: 그렇죠.
0: 근데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1: 네, 결국은 주거비, 부동산이었습니다.
0: 아, 이놈의 부동산.
1: 네, OECD는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 지목했는데
0: 네.
1: 국내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이 2012년만 해도 32%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난해 2025년에는 7%에 불과했죠.
0: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 숫자죠.
1: 네.
0: 그 가구에서 딱 절반 정도 내가 번다. 한 100명이 있다면 한 50등 정도 번다. 그러면 서울에 100채가 집이 있다면 32채는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7채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1: 네.
0: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게 엄청난 스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0: 별게 다 스펙이네요.
1: 그러니까요.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여부는 청년의 능력보다 그 부모의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가슴 아픈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0: 예, OECD가 제안한 대안도 알려주세요.
1: 네, 대학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오히려 인서울 대학의 희소성을 키운다. 정원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고 또 직어국이라고 불리는 비수도권 거점 도시 대표 대학은 지역 산업과 연계를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또 지역에 교통, 디지털 인프라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도 조언했습니다.
0: 한때 보면 이렇게 아파트 막 이름을 뭐 이렇게 옛날 아파트 이름이었는데 다 요즘 브랜드로 바꿔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1: 있었죠. 예.
0: 아니 뭐 대전은 과학 서울, 뭐 부산은 해양 서울.

0: 다 이름을 그냥 서울로 바꾸면 좀 덜해질까요? 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월급 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월급의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0: 네.
1: 이 때문에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또 건물 임대 소득을 올리는 부수입이 있는 직장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0: 네, 주식 투자도 많기 때문에 대상자들 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178만 명입니다.
0: 네.
1: 전체 직장 가입자의 8.9% 수준인데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연간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 예, 소득이 있는 곳엔 당연히 세금이 있으니까요. 이건 헌법적 가치니까요. 지금까지 한입에 쏙쏙 들어오는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와이튼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듣고 있습니다. 현재 6시 29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수도권 서울 코어 핵심에 해당되겠죠. 저희가 FM 94.5MHz와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경제 라디오 채널 이름 정말 다 시인들이시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멋진 이름들 계속 지어주시고 있는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기로 YTN 경제라디오 채널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부터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YTN 라디오, YTN 경제라디오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벌써 뭐 1200명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많이 구독해주시면 좋은 소식들, 아침을 깨우는 즐거운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1000번째 구독자분이 스튜디오 나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분을 만나볼게요.

0: 네, 대한민국 뉴스의 일면을 털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경 너머로 해외 소식의 일면들을 털어보기 위해서요. 손가락이 1등으로 빠른 분입니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YTN 경제라디오 1000번째 구독자 이용주입니다. 네,
0: 얼마나 손가락이 빠르시던지요. 갑자기 딱 저희가 예. 어쨌든 자 오늘도 활기차게 세계 소식으로 아침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이란과 미국의 충돌인데 좀 소강 국면이잖아요.
1: 네.
0: 이런데 또 이스라엘이 스물스물 걱정도 돼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중단을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직까지 이 미국이랑 이란 간의 공방이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브래드 쿠퍼 중부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이제 이란 때릴 때를 많이 때렸고 네. 지금부터 더 많이 때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0: 그렇죠.
1: 네, 호소를 해가지고 결국에 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해를 했는지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추가 공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거든요.
0: 네.
1: 얼마 전에 그 린지 그레이엄 위원이
0: 상원의원이 돌아가셨죠.
1: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방문하는데 겸사겸사 그 다음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0: 아, 원래 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완전 깐부처럼 지내다가 이분 좀 이상하네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 측에 의하면은 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다시 만나고 싶으면
0: 예.
1: 뭔가 이 순회 잡히는 이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와라.
0: 네.
1: 이런 이 느낌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0: 예.
1: 네타냐후 총리가 뭘 하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원했던
0: 네.
1: 이 평화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자지구 내에 ISF 말하자면 국제 안정화군을 이제 투입을 할 거라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거 이제 투입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예쁘게 봐줘서 면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0: 예.
1: 결국에는 뭐 네타냐후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란 때리자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0: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이 아직도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1: 네.
0: 계속 이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또 네타냐후가 트럼프 만나면 다시 한번 또 전쟁 시작할까 두려운
0: 네.
1: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작전 같은 것들은 네타냐후의 얘기와 정보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전쟁의 불씨를 붙일지 뭐 그것 없이 잘 출구를 찾는지는 저희가 지켜보고 특별히 이용.

0: 정우주 캐스터님 오실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10경기 출전 금지 징계받은 고우석 선수 이야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항소 예고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이 글러브 이물질 규정 위반으로 이 퇴장을 당했던 고우석 선수가 결국에는 10경기 출장 정지까지 당했고요. 하지만 고우석 선수는 이 자신의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0: 예.
1: 이 사건을 잠시
0: 네.
1: 말씀드리자면요. 그 고우석 선수가 이 지난 25일 날 콜럼버스 클리퍼스라는 이 홈경기를 치르려고 했는데 7회에 이제 마운드에 올라거든요. 마무리하려고. 근데 그 심판이 갑자기 글러브 안쪽을 보내면은 뭔가 끈적한 게 있다라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 고우석 선수에게 퇴장을 줬고요. 결국 그게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고우석 선수에 따르면 자기는 단한 번도 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를 뭐 야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러브에 있었던 그 물질은 뭐냐면 땀과 이 로진이 반복적으로 엉켜
0: 그거 야구 선수들 만지는
1: 맞아요.
0: 성질감.
1: 예. 그거를 이제 가죽에 굳어 있었던 거다.
0: 예.
1: 그걸 따로 바른 게 아니다. 요런 좀 해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항소를 할 거고, 너무 좀 억울하다, 자기는. 그리고 또 그게 이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손톱으로 막 긁어야 되는 건데, 심판이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보는 것도 좀 이상하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 똑같은 글러브를 예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썼는데, 그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뭐 스포츠도 아주 더 촘촘해져서요. 앞으로 기준도 까다로워지는데 또 고우석 선수가 억울한 징계를 받아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쿠바 혁명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95세시네요.
1: 와우.
0: 이분이 불참했다고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혁명 기념일 행사가 쿠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0: 네.
1: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고요.
0: 예.
1: 대부분 이런 행사는 그냥 자기가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 행사가 자기가 예전에 실제로 싸웠던 그 전쟁을 기리는
0: 예, 맞아요.
1: 그 행사인데
0: 지금 세상이 없지만 체계바라와 함께.
1: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의아한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95세기 때문에
0: 네.
1: 조금 건강 문제가
0: 고령이어서.
1: 있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0: 예.
1: 최근에 공개 석상에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제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간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서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납치해가고 그 뒤로 쿠바를 장악하겠다는 뜻을 이제 계속
0: 네.
1: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바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결제업체랑 뭐 에어프랑스, 캐나다, 뭐 에어캐나다 이런 항공사들도 쿠바 시장에서 철수를
0: 와,
1: 했어요.
0: 경제가 완전 힘들어지겠네요.
1: 네, 그래서 이 쿠바 경제가 지금 사실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0: 맞아요.
1: 살았는데 지금 관광산업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그래서 민심도 굉장히 사납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불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미국의 바로 목 아래 턱 밑에 있는 나라고요. 뭐 예전에 또 60년대는 핵 위기에서 또 난리 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아름다운 또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조금 여러 가지 해법들이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왜냐하면 쿠바에 또 이주해 있는 한인 1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잘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어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학 좋아하시는데 일본 추리소설의 대부 히가이 시게이코 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어요.
1: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데 혹시 앵커님은 책을 좋아하시나요?
0: 네, 그럼요.
1: 오.
0: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요, 여러 곳에 펼쳐놓고 시간 날때 조금씩 몇 페이지 이렇게 읽으니까 제대로 독서가 안 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여러 책들을 보는데 히가이 시게이코는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명하죠. 한국
1: 맞아요. 그
0: 사람들에게도.
1: 일본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0: 네.
1: 히가이 시게이코의 원작 소설로 만들어진 영화가 매년 개봉한다.
0: 와, 히가이 시게이코 원작의 영화가
1: 네.
0: 매년 나온다가 일종의
1: 네,
0: 국룰이네요.
1: 국룰이에요. 그게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분이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쓰셨다라는 건데 아쉽게도 이 게이고 씨가 최근에 이 대장암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향년
0: 너무
1: 68살이었다고
0: 요즘으로 치면
1: 합니다.
0: 일찍 떠났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제가 이름을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저희 네. 집에도 있는 책은 이제 남이야 자파점의 기억이라는
1: 책이 있어요. 예. 이거 없는 사람 한국에 많이 없을걸요?
0: 뭐 100만 부 팔렸다 이런 말도 있고 네. 용의자

0: 엑스의 헌신은 또 한국 배우들이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1: 맞습니다.
0: 유명한 작품이 많죠.
1: 네네. 그래가지고 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2006년에는 일본 대중문학 작가에게 수여하는 나오키상도 받으셨고요.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도 받으셨고 사실은 이분은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가 아쉬울 뭐 정도로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0: 맞습니다.
1: 계시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지금 별세한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106편을 남기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굉장히 다작을 많이 하신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영화가 개봉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분에 관련된 영화가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일본 내 이 발행 부수를 보면요. 약 1억 900만 부 정도 되고요. 무려 41개국에서 이 출판이 되고 있다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0: 맞습니다.
1: 작가고요. 심지어 투병 중에서도 집필을 멈추지 않아서 이 신작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 장편 영원한 기억이 곧 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0: 예.
1: 분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좀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게 개입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 치밀한 그런 어떤 계산에 의해서 굴러가는 추리물이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뭐 나오기 힘들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반면에 또 편지 같은 굉장히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또 문학 거장 한 분이 세상을 떠났네요. 삼가 고인의 명곡을 빌면서 또 그의 작품이 영원히 사랑받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채로운 히가시노 게이고의 별세 얘기까지 오늘도 이용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밤사이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중동 상황도 안정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뉴욕 증시 결과 보시는 분들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은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나는 그의 스승 작품도 좋아하는데 라고 이렇게 문학적 소양까지 뛰어난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0: 아니, 중시가 추리소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건 예측이 되는데 반전이 있긴 해도.
2: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을 읽으면 우리가 끝까지 범위를 모르잖아요.
0: 네.
2: 끝까지 범위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의 이제 스승인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을 읽으면 처음에 범위 나와요.
0: 네.
2: 범위 나오는데 이제 사회파 추리소설에서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서
0: 네.
2: 이게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는 게 소설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0: 이면을 좀 밝혀주는.
2: 예, 이면을 밝혀주는 건데 우리가 또 주식시장도 그렇죠. 지금 이제 결과를 딱 알았으면 좋겠죠.
0: 네.
2: 결과물을 보고 그다음에 추리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어떤 추리소설이라든지 철학서, 네. 심리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도움이 된다.
0: 예, 맞습니다.
2: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
0: 관상가가 아니지만 방송국 다녀도요.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2: 예.
0: 약간 패턴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예.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여러분 편안하게 증시 상황과 간밤 해외 증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흐름은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의외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일괄되게 상승하거나 일괄되게 하락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실적 시즌을 실적 시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중동 문제와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아직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2: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 따라서 뭐 이게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게 컨센서스가 모아지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금리를 보거나 유가를 보는 투자자들도 있고
0: 예.
2: 또 일부 투자자들은 AI가 지금 너무 우려스럽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그래도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서로 각각의 니즈가 충돌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이건 중국발 쇼크가
0: 예.
2: 나타나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그렇지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출발을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0: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나타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근데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변동성 변동성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 이 변동성이 결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올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올

0: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
1: 네.
0: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희망 섞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 좀 실적 발표 나오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기대에 대한 충족이 보여지면 이제 슬슬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지 올라갈지 이런 얘기도 상상이 되고요. 얘기하셨으니까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 반도체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맞겠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고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일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창신 메모리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0: 창신 메모리가 이제 400% 50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상장하고 열흘 동안에는 상한가 폭이 없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 반도체주들이 폭락을 했어야죠. 물론 어제
1: 예.
0: 반도체주들 오전에 빠진 것이 창신 메모리 여파도 있긴 하겠습니다. 오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닉스가 올라가고 미국은 오히려 빠졌을까?
1: 예.
0: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뉴스는 중국에서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광장비라고 불리는 DUV를 개발해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 네.
0: ASML 그 주가가 폭락을
1: 네.
0: 해버렸습니다. 미국,
1: 8%
0: 예,
1: 떨어졌다고
0: 8%였습니다.
1: 하더라고요.
0: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발호 이런 것들이 투심을 억눌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노광장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반도체의 설계도를 사진으로 그리는
1: 네.
0: 장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ASML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건데, 예,
1: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거죠.
0: 나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EUV랑 좀 다르게 DUV라고 그래서 거보다
1: 네.
0: 좀 밑에적인 기술이지만
1: 네.
0: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EUV 없이 도이 DUV를
1: 네.
0: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마무시한 성과입니다. 우리
1: 예.
0: 삼성전자도 여기에 지금 기술 개발에 막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만 ASML의 독주를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지금 미국이 노광장비를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체 개발했다라는 것은 중국 자체의 반도체 기술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가지 두 번째는 엔비디아도 어제 그 많이 빠졌습니다.
1: 예.
0: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빠졌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순환 출자라고 불리우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죠. 뭐냐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1: 네.
0: 오픈 AI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1: 사고.
0: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1: 네.
0: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외로 엔비디아의 부도와 관련된
1: 네.
0: 그러한 이슈가 또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 이건
0: 부도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그게
1: 네.
0: 이제 지표인데 지표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다
1: 예.
0: 보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야, 엔비디아의 부도 지표라는 것이 있었어? 이것이 올라갔어?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부도 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가 있을 수
1: 네.
0: 있는데 아주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뭐
1: 예.
0: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까지 올라온 건데 부도라는 게5% 미만이면 부도 뭐 확률이 낮은
1: 아니죠.
0: 건데
1: 네.
0: 그래도 시장은 화들짝 놀란 거죠.
1: 예.
0: 어쨌든 그런저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저기 뭐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정도 빠진 게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창한 뉴스들에 비해서
1: 네.
0: 2% 빠진 게 이게 화들짝 놀란
1: 그렇게
0: 건가요?
1: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1: 예.
0: 이제 많이 빠졌다. 그다음에
1: 네.
0: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못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1: 사실은
0: 텐데
1: 그렇진
0: 2%
1: 않죠.
0: 빠졌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건 선방한 거 아닌가요?
1: 네.
0: 저는 또 그렇게도 긍정적으로도 오늘 아침에 저도 오는데 몇몇 분들이 제 유튜브에도 댓글로 오늘 두려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겁나요라 하는데 이게 두려워할 문제인가?
1: 이 정도 출렁출렁했으면 이제 멀미가 극복될 법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1: 네.
0: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자, ChatGPT를 만드는 기업이 OpenAI가 엔비디아한테 AI 칩을 사죠.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에게 HBM을 삽니다. HBM 만들려고요. 네덜란드 ASML 가져와서 노광장비로 극자외선으로 또 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순환 생태계가 중국 기업들 들어와서 살짝 변하는 거 아니야? 수익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인데 그렇게 생기는 우려의 일반적인 반응이지 이게 확 떨어지고 확 오르고 그렇게 뭐랄까 충격일 수는 없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이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왜 마지막에 저렇게 또 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외국인들 수급 물어볼 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네. 제 아들 마음도 모르겠는데 제가 톰이나 존슨 같은 애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 예, 그렇죠.
0: 이거는 뭐 궁예 관시법도 아니고요.
1: 네.
0: 그런데 외국인들의 행태가 조금 오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오늘이 중요하냐면
1: 예.
0: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1: 네.
0: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어제 판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 AI 서밋이 벌어졌고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좀 나타냈었죠.
1: 좋은 소식이
0: 나타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1: 그런데
0: 네. 이제 외국인들은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있는 톰이 밤잠 안 자고 야 삼성전자 사 이렇게 한국에다 주문 낼까요? 아니죠. 자기가 퇴근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다 주문 다 내놓고
1: 예.
0: 자기는 지금 이제 자러 간 겁니다.
1: 예.
0: 지금 이제 자러 갈 시간이죠.
1: 맞아요. 톰을 자고 있습니다.
0: 톰을 이제 자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이 월요일 날 매도 주문을 낸 건
1: 네.
0: 지난 금요일 날 주문을 이미 냈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를 안 본 거죠.
1: 네.
0: 물론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에
1: 있네요.
0: 있는 존슨은 그걸 보고 매매를 하지만
1: 예.
0: 톰은 미국에서 그 주문을 안 내거든요.
1: 그렇죠.
0: 그 톰이 지금 과연 밤사이 어떤 주문을 내놨느냐
1: 네.
0: 이것이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1: 시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0: 네, 그래서
1: 될 것 같아요.
0: 오늘 외국인들이 산다라면 어제 이제 외국인들 매도는 큰 의미가 없어지고요.
1: 네.
0: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톰이 오늘도 판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주에 샀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1: 예.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던 거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대규모 투자자도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인 것 같고요. 아, 이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야구와 달라서 어제 클로징이었거든요. 야구는 세 번 뭐 최대한 앉아 있을 순 없지만 중신은 공 100개도 보낼 수 있잖아요. 기다리시고 숫자를 보라 이렇게 조언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3전 닉스는 그냥 저는 기다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삼성전자가 25만 원, SK하이닉스가 180만 원 언제 다시 볼까요?
1: 네.
0: 저는 그래서 실적을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점을 보느냐 선을 보느냐죠. 점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도트 점을 보게 되면 이 점을 보는 것은 우리가 뭐 변동성을 보일 수 있죠.
1: 그런데 네.
0: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내년보다 내후년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대하게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1: 네.
0: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관점 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국한에서
1: 네.
0: 나머지는 좀 기다릴 필요 있다. 하지만
1: 예.
0: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권고해 드립니다.
1: 네, 요 뭐 전망이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436님은요. 경제라디오 이름 별 봅시다.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별의 순간을 기대하며 정말 멋진 표현이고요. 해 봅시다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해와 별 뭔가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도 같습니다. YTN 라디오 구독자 굉장히 1200번째 구독자신가 봐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와 함께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남 광양과 대구, 영남 지역엔 폭염중대경보도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6.8도에 체감온도는 이미 29.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은 평소 이 시각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다소 긴 편인데요.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소래터널, 도리부근과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기에서 청계터널까지 모두 앞에 14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동 쪽으로 창동교에서 중랑교, 다시 군자교부터 성동교 사이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요. 의정부 쪽으로는

0: 상동교 부근에서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7일 브라질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양국 기업과 기관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부터 가공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자원부국인 브라질의 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급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또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하고 군사비밀 보호와 교환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영남 곳곳이 40도에 육박한 가운데 오늘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겠고 서울은 33도, 중부지방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2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과 경남에서 온열 질환으로 각각 1명씩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 환자는 1,399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가 하루에 2명 나온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33,588표를 얻어 강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후보는 6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고 무효표도 1,030표에서 1,024표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소청을 냈던 천 후보 측에서 밀봉 상태와 영상 촬영 금지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고 오늘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인천, 제주 등 순회 경선을 차례로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전국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8월 17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오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또 조 의원은 당내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박덕흠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1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경찰의 늘어난 수사 권한을 통제하고 내부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한 쇄신안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우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첫 안건으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불신,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성폭력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다시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만나길 원했고 우리는 만나고 있다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틀 전까지 하던 일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과 회담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도, 습도는 87%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의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우리 함께 무사고!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

0: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상임위 배치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묘한 기류가 포착됩니다. 당권파는 강하게, 비당권파는 유연하게를 주장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성 당권파로 꼽히는 조강한 최고위원은 맹자에 나오는 구절까지 인용하며 당사자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내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흘러나온 공자왈 맹자왈 소리를 들으니 맹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의 정치, 과연 그 덕은 어디로 갔는지 참 씁쓸합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시금 징계 시동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상황 등 자세한 당내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입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와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예, 유튜브 댓글로 순구형님이 네. 오늘도 정윤경 기자님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0: 화이팅 하시죠. 네. 화이팅 하면서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첫 번째 뉴스는 397억 반환 위기입니다.
0: 어떤 혐의였고 재판부는 왜 유죄라고 본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1: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판단의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말했다 이렇게 본 건데요.
0: 뭐예요? 내용.
1: 먼저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재판부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것으로 보고 이 발언 허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물이죠.
0: 건진.
1: 네. 건진 네. 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서 전 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무려 2013년부터 알고 맞아요. 지내면서 또 개인적인 조언까지 주고받은 관계였는데 마치 선거 때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말한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1: 재판부가 이런 내용은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만큼 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을 했고요.
0: 네.
1: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에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윤 전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이하로 네. 선고를 받아야

0: 선거자금, 선거 보전금 안 물어낼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이게 100만 원, 1년 6개월 실형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네. 100만 원이야 나오기가 어렵다더라고요. 네. 무죄 아니면 이런 이 실형이 그대로 네. 유지될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선거비용 토해내야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문제는 네. 400억에 가까운 이 돈을 국가에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오. 이 규정을 좀 보시면 네. 대선에서 후보가 15% 이상만 득표를 하게 되면 국가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해 주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약 400억에 가까운 397억 정도를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요. 이 돈 모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대선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반환 책임을 갖게 되고요.
0: 맞아요.
1: 좀 알아보니까 당 자산이 1315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0억이면 자산의 3분의 1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인데 좀 더 보면 국민의힘 자산의 한 70% 정도가 토지, 건물 같은 이런 부동산이기 맞아요. 때문에 현금만으로 마련하기 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당사를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박성훈 대변인의 말을 좀 들어보면 당사 매각 같은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실무진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당사를 매각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현금이 있거나
1: 네.
0: 아니면은 담보대출 받거나
1: 그쵸.
0: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뭐 이거는 대법까지 봐야 되니까
1: 네.
0: 뭐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직접 취재해 보셨다면서요.
1: 네. 취재를 해보니까 당 내에서는 충격 그리고 허탈감이 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애초에 개헌만 없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이거는 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고요.
0: 그렇죠.
1: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개헌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모른다고 해서 우리도 진짜 모르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당이 한 사람이라도 더 품어야 할 때인데 장동혁 대표는 자꾸 징계 얘기만 한다. 당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의원들 입부터 막으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장동혁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 어쨌든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고
1: 그렇죠.
0: 뭐 사람들은 몰랐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1: 네.
0: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초한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구상권 청구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두 번째 뉴스는 징계 착수한 윤리위입니다.
0: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경태 의원, 권영지 의원,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1: 네.
0: 각각 어떤 이유인가요?
1: 먼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경쟁을 했던 박덕흠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좀 돌렸다는 네.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에 항의를 하면서 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른바 멱살잡이 사건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됐고요.
0: 네.
1: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6.3 지방선거 당시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동혁 대표도 진 의원이 선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집 마련했다, 거처 마련했다 이런 보도를 통해서 진상 조사를 좀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조경태 의원하고는 좀 직접 통화하셨다면서요?
1: 네.
0: 뭐래요?
1: 그러니까 좀 상당히 재밌는 제안을 했는데요.
0: 재밌어요?
1: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 의원 저랑 통화해서 국민들한테 장동혁 대표와 나 둘 가운데 누가 더 당에 해를 끼쳤는지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내가 더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나는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 많이 지목이 되면 장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본인은 부도덕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사람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징계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나를 겨냥한

0: 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하려면 예전에 이제 21대 대선 당시에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던 이른바 후보 교체 사건 있잖아요. 이걸 주도했던 인물부터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다른 사람을 향한 조경태 의원의 발언과 판단은 맞는 것 같은데 본인에게 대한 판단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란 세력이 공직을 맡아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후보 시절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경기에 게임에 경선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용진 의원은 뭐 자진 탈당 권고하고 안 받아들이면 제명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당 분위기 좀 강경해요?
0: 네, 좀 취재를 해보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어제 열렸는데요. 권 의원에게 먼저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성훈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번 사안은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당 밖에서도 압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외 당협위원장 40명 정도가 윤리위에 징계 요청서를 내면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서도 제명까지 가는 거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부 비당권파 의원들은 당권파가 권 의원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1: 진종호 의원은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핵심은요.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숙청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진 의원 앞서 저랑 통화해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면 징계를 얼마든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당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징계라면 나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내치려던 사람들이 과연 보수 재건을 위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당권 만을 위한 징계라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좀 이어갔는데 진 의원은 민심을 외면하는 지도부야말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현 지도부의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유튜브 댓글로 김혜영님이 권영진은 사과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잣대를 동등하게 해라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징계해야 된다. 뭐또 징계는 장동혁부터 해라 이런 댓글 또 장동혁 중심으로 싸워라 이러면서 댓글에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많이 활발하게 제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새술은 새 부대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네요.
0: 종 장관이 이제 또다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건데요. 지금 본인이 맡았던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 장관이 이제 취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이었는데 공소청과 이제 중소청이 출범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95%는 끝났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에 맞는 새 장관이 새로운 역할을 이어가는 게 맞다는 취지고요. 여기에 건강 문제도 좀 들었습니다.
1: 그래요?
0: 사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민주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정 장관이 운동광으로
1: 오,
0: 알려졌거든요.
1: 근육, 헬스, 뭐 이거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국회 안에 헬스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일 새벽마다 정 장관이 꼭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 몇달 동안 심한 수면 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고 이런 문제를 대통령 주변에도 계속 상의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정 장관은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수면장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0: 어떤 거죠?
1: 뉴스 명당에서 장성철과 인터뷰하시면 됩니다. 정 장관님, 저랑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네요.
0: 맞습니다. 핵심은 이제 정 장관이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좀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사의 표명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좀 취재를 해보면 정 장관은 이제 이 대통령의 최초

0: 측근으로 꼽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대통령에게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하는 이른바 레드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좀 중요한 현안을 두고 두 사람이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의견이 부딪힌 적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 장관을 징계하지 않고 경질하지 않은 건 그만큼 대통령이 정 장관을 직원을 좀 신뢰해왔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에서도 정 장관의 사퇴를 좀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게 먼저다 이렇게 잔류를 요청했고요. 김남희 의원도 10월에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좀정 장관이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다주택자 퇴로 열어준다입니다.
1: 양도소득세 부담은 좀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0: 네,
1: 있다 이런 얘기죠?
0: 맞습니다. 이제 핵심은요, 세금을 좀더 내되 집은 좀더 쉽게 팔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제 집을 여러 차례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는 좀 강화를 하되
1: 네.
0: 집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 부담을 좀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한 라디오에서 다주택자에게도 퇴로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 대통령도 최근에 다주택자한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올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주거복지랑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를 해서 좀 적정 수준을 정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대단히 머리 아프실 것 같네요.
0: 네.
1: 정윤경 기자님,
0: 네.
1: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저는 2부에서 김재섭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누르고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약속 곧 돌아옵니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

0: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화이트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네, 국민의힘이 때아닌 멱살잡이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멱살을 잡고 잡힌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2: 도나스, 아 오랜만에 들어요.
3: 도봉구가 나은 스타. 옛날에 김재섭입니다.
2: 김재섭 의원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3: 제 옆자리에 계셨죠.
2: 이제는 제가 또 진행하고
3: 맞습니다.
2: 또 김재섭 의원님 의원님 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인터뷰하고 참 인생 알 수 없어요.
3: 맞습니다.
2: 그쵸?
3: 그때만 해도 뭐 윤석열 정부 때 열심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던 또 투톱 아니었겠습니까? 장성철 김재섭이 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눈에 났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리 잡아가는 거 보니까 그때 우리 했던 비판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 저 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온갖 협박 다 받고.
3: 그렇죠. 뭐 되게 그 저 국민의힘 그때 당시 지도부가 막 특별히 우리 장설철 소장님을 찍어가지고 비판하고 했던 기억
2: 방송 출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3: 네.
2: 어려웠습니다 진짜. 저. 네. 알겠습니다. 저 배지 다신 지 2년 됐죠.
3: 그렇죠. 이제 3년 차 벌써 3년 됐습니다.
2: 할 만해요. 어때요?
3: 아 이게 뭐 좀 조용하나 싶으면 또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뭐가 좀 잘 됐나 싶으면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우리 그 마지막 방송이 아마 선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 네.
3: 선거 전 한참 이제 선거 국면 진행될 때 우리 뉴스명당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 출연해가지고
2: 네.
3: 당시 뭐 선거 판도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극적으로 생환을 해왔고.
2: 맞아요.
3: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2: 네.
3: 그때 저도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2: 그러니까요.
3: 다행이다 했는데 또 불과 뭐 한 두 달 만에
2: 그러니까.
3: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니까
2: 네.
3: 아유 이게 뭐 좋다가 슬프다가 힘들다가 다시 좋다가 뭐 복잡하네요.
2: 그 얘기부터 그러면 여쭤볼까요? 그 지난주 22일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나복 1심에서
3: 네.
2: 당선 무효형이 나왔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어때요?
3: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 네.
3: 2심 판결 자체가 이 형량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3: 항소심에서 아마 정말 치열하게 다퉈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산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2: 네.
3: 사실 그 이제 유죄로 판단 내린 그 부분 뭐 4건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했던 판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6개 무죄를 받았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건 명태균의 말이 좀 오락가락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라는 것이 무죄를 취지로 했던 6개 여론조사에 대한 저 재판부의 판단인데 반면에 4개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명태균의 말을 또 신뢰하는
2: 네.
3: 명태균 말이 일리가 있네 이제
2: 그러니까.
3: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 신빙성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어떤 때는 유죄로 쓰고 어떤 때는 무죄로 썼다는 게 저는 아마 이제 법리적으로 보자면
2: 네.
3: 그때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2: 네.
3: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줘야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치열하게 논증을 잘 해놓으면 저는 항소심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2: 네.
3: 비슷하게 김건희 씨가 그 이 똑같은 혐의 그 저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뭐 요 똑같은 혐의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어떤 뭐 판결문 같은 것들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2: 네. 그러니까
3: 그 논리를 확장하면 사실 이번 항소심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
2: 네.
3: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간단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2: 아, 그렇죠.
3: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상당히 지금 좀 얼굴이 많이 피셨더라고요. 되게
3: 네.
2: 좋아하시기도 하고.
3: 네.
2: 근데 아직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다른 얘기는 안 여쭤볼게요. 여쭤보고
3: 네.
2: 싶은 얘기는 있는데
3: 네.
2: 그 얘기는 나중에
3: 무슨 말씀을 여쭤보고 싶지는 않지만
2: 네.
3: 아무튼
2: 네.
3: 저 민주당 후보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 네.
3: 그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
2: 네.
3: 자기 자리나 잘 보존하시기를 일단 저 추천을 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또 계속 해봐야 되겠네요.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의원 징계 절차 개시했다라고 밝혔어요.
3: 네.
2: 맞다 틀리다부터 좀 판단해 주세요.
3: 조금 뭐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 저 되는 것은 뭐 윤리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은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과 뭐 동일한 말은 아니니까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뭐 경고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행간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뭐 제명 수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정말 네. 그 징계 스펙트럼은 크고 다양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된 데는 이제 권영진 의원이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제 멱살을 잡았다는 네. 이슈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권영진 의원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고 뭐 이유여야 불문하고 이거는 본인이 사과하고 사죄하고 했죠. 했다고 저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뭐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뭐 제명 내지 징계는 윤리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절차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 윤리위가 계속 뭐 정족수 미달로 개의가 안 되고
2: 맞아요.
3: 게다가 누군가 사퇴하니까 급하게 충원을 하고
2: 네.
3: 그러니까 이 벌써부터 윤리위의 어떤 징계의 목적이라는 게 너무 그 과정 속에서 노골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2: 네.
3: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누가 흔쾌히 납득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큰 재판에 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게 절차의 흠결이 있으면 그것을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이든 싫어하는 국민이든 반쪽만 납득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2: 네.
3: 조금 작게 들어가면 당내에서도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징계, 뭐 나아가서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성 저 위원회인데 그렇다고 그럴수록 그러면은 뭐 윤리 구성이랄지 아니면 징계 절차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충원을 하는 방식. 그나마도 다섯 명밖에 안 남았는데 겨우 종족수를 세 명을 맞춰가지고 세 명이 그냥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절차적 하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실 그 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원에 뒤집혔던 이유도
2: 그렇죠.
3: 결국 이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3: 이것은 정당의 어떤 뭐 재량 범위를 현저하게 그 넘어간 거기 때문에
2: 네.
3: 이거는 어떤 법치주의란 큰 개념 안에서 법원이 우리 재판부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그 윤리위의 징계 효력을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는 정말 징계의 절차가 꼼꼼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저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그리고 조금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든 아니면 그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이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 이런 분석이 있어요. 권영진 의원이 대한가 미래에서 주역에 활동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 등 몇몇 지도부 사퇴해라라는 요구를 대한가 미래에서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좀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좀 세게 하고 싶어한다. 그러한 분석도 있더라고요.
3: 근데 그 윤리위가 뭐 징계한다고 그 뭐 말이 잦아드나요? 그게 예를 들면 뭐 권영진 의원이 대한가 미래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권영진 의원 개인의 징계 문제지 뭐 대한가 미래랑 상관없는 내용이고.
2: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또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징계할 거야 그러면은 위축되지 않냐?
3: 아,
2: 이런
3: 물론 뭐 저도 저뭐 징계 대상자로 거론이 됐고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정말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징계한다고 해서 제가 뭐할 얘기 안 하겠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3: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큰건 없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국회의원의 품격
2: 네.
3: 내지는 당의 어떤 윤리 기강을 해치는 문제로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2: 예.
3: 사실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도 막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2: 많죠.
3: 예. 그 특별히 또 우리 한 분이 그냥 거의 최고 열릴 때마다
2: 예.
3: 뭐 특정 세력을 욕하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분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저는 윤리위 징계 뭐 하게 되면 해야 되죠. 그리고 예.
2: 제명이나 탈당 공고 현역원을 하게 되면 의총 뭐 의결 사항 아니에요?
3: 맞아요. 그건
2: 어때요? 저...

0: 팬들의 반응은 어때요? 좀 이렇게
1: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0: 다 뭐
1: 당연히
0: 그쵸.
1: 예, 이거는
0: 잘못했죠. 몇살면 안 되죠.
1: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의식을 다 공유하고 있고
0: 예.
1: 나아가서는 이제 진솔된 사과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0: 네.
1: 이게 당이 나서서 제명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야기인 것 같고
0: 네.
1: 또뭐 중진 의원님들도 이걸 좀 정치적으로 풀어라 윤리위에서 뭐 징계 이런 식으로 갈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푸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윤리위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의총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얼만큼 또 진솔하게 잘 재발 방지 사과 이런 것들이 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윤리위가 맨날 뭐 때만 되면 칼 휘두르고 무슨 장동욱 대표 표현에 따르면 뭐 장날마다 오는 그 장사꾼처럼 뭔 말만 나오면 윤리위 나오는 것도 저는
0: 네.
1: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0: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사자잖아요.
1: 네.
0: 그럼 이분이 그냥 이렇게 좀 용서하고, 자, 이거 징계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문제다. 당의 기강을,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보수의 품격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먼저 강경하게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또 어제였나요?
0: 네.
1: 어제 또뭐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뭐 포용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셨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0: 네.
1: 권영진 의원의 그 사과문 같은 것들을 올려놓은 걸좀 봤는데, 또 정전일 대표께 가가지고 사죄를 했고 흔쾌히 받아주셨다. 뭐 이게 이제 저 권영진 의원의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분 사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의총이 열리고. 그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긴 하죠. 그거는 뭐 당연히 권영진 의원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잘못하신 겁니다.
0: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은 어때요? 보시기에.
1: 그거는 글쎄요. 일단 이 진종호 의원권에 대해서는 이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지원이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좀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당의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0: 그렇죠.
1: 후보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이제
0: 네.
1: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0: 그렇죠.
1: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원에서 형사 절차, 그러니까 형사 재판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른바 죄omg법범주의라고 부르는 것처럼 죄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치킨을 먹었다고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0: 그렇죠.
1: 같이 악수했다고 징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명시적으로 타 후보를 지원한 곳이다라는 명확한 개념 규정이 있어야 그 이후에 있었던 판결 저 윤리 결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조경태 의원은 어때요?
1: 글쎄 그거 타 우리 당 후보를 이제 그뭐 낙선시키자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고
0: 네.
1: 생각합니다. 잘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뭐 세게 뭐 탈당 권고나 뭐 제명 이런 것까지 갈 일은 아니다. 저 옛날에는요, 뭐 우리 김재섭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천 시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 사람들을 낙선자들이 낙천자들이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1: 그렇죠.
0: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여야 될 숙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을 했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했으면 어느 정도 그냥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저 사실 그 이제 우리 당의 윤리위가 물론 제가 이제 쭉뭐 말씀을 윤리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0: 네.
1: 명백하게 해당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기강 잡는 거야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원칙이고 어떤 당의 기강의 문제니까요.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게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기능하게 되면 선출된 그러니까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투표된 저 선출된 선출직 그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한 뭐 세력 내지는 특정한 인물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윤리위에서 편파적으로 그 직이 박탈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윤리의 가동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징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지금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복수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그 다음 당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에 그럼 또 내 편의 윤리 심어가지고 저번에 나 욕했던 사람들 리스트 정리해서 야 여기 하나라도 걸려봐라 이렇게 또 되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 당 윤리위가 이렇게 집중을 받았냐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우리 당에 그 이제 후보로 뛰고 이랬을 때 윤리위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냥 이름만 있는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네. 수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윤리위가 당의 중심이 돼버렸고 윤리위의 결정이 당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윤리위는 그렇게 가동됐던 것이 네.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윤리위가 뭐 하는 데였지라고 그랬잖아요.
0: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곳이었어요.
1: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뭐 누군가의 칼이 돼서
0: 그러니까요.
1: 누군가의 사냥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0: 장동혁 대표가요. 계속 뭐 장애로 돌다가 이제는 뭐 장애 집회를 안 하고 있는데 사퇴라라는 목소리가 조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그냥 체념한 거예요. 그냥 아유, 사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네.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러한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당내 분위기?
1: 한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당 지도부가 제도적으로 이게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0: 없다. 제도적으로.
1: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전제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뭐 당 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거나 해서 이제 붕괴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막 의원들이 나서서 안 하는 이유, 결정적인 또 이유는
0: 네.
1: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장외 집회를 나가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나 같이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진짜 거의 없잖아요. 얼마 전에는 저 당대표가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6.3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 뭐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다 요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 의총을 열어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그걸 단칼에 끊어버린 거거든요.
0: 네.
1: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0: 네.
1: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당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재선거 요청은 알고 보니까 당원당규상 그냥 당대표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0: 그래요?
1: 그런 어떤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그냥 그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묵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종식 대표가 실제로 그걸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당론으로처럼 채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0: 없어요?
1: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저 원내대표의 입장 차이가 딱 생기니까 그냥 꺾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정말 그 직만 있는 거구나.
0: 무의미해요 그냥? 당내에서?
1: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래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당연히 그렇죠.
0: 네.
1: 선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0: 네.
1: 선거 이후도 더욱 그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유죄됐잖아요.
1: 네.
0: 1년 6개월 실형받았는데 만약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 이거는 397억 물어내야 되잖아요.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1: 그 걱정이 되죠, 당연히.
0: 네.
1: 이제 곳간이 다 이제 거덜나게 생겼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은
0: 네.
1: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대체 당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하고.
0: 네.
1: 이력 상황이 이때까지 왔는데.
0: 네.
1: 그리고 이제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어떤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말,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선다는 게 지금 이 대법원 이 재판부의 어떤 판결 요지인 것 같아요. 그
0: 네.
1: 안에 숨어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기강을 잡아야 되는 얘기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유권자한테. 그런데
0: 네.
1: 우리가 윤리계랑 좀 연장돼서 얘기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그 판결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5년에
0: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해야죠.
1: 그때 당시 나왔던 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과 나오고 민주당의 논평에 뭐라고 쏟아졌냐?
0: 네.
1: 사법 쿠데타.
0: 뭐
1: 있을 수 없는 판결. 뭐 조희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와 역사적인 판결이고 너무 잘된 판결이고 사실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김문기 모른다, 권진 모른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김문기랑 같이 골프를 쳤었고 네. 여기도 알고 보니까 뭐 권진을 뭐 알았던 것 같고 사실 거의 내용과 어떤 위반한

0: 사실들이 거의 같은데,
1: 네.
0: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민주당도 400 몇억 뭐 뱉어내야 된다면서요.
1: 그렇죠. 맞아요.
0: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이 재판부의 엄격한 판결에 의해서 거의 400억에 가까운 돈을 다시 국고로 돌려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1: 네.
0: 시차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걸 또 겪어야 될 거다.
1: 네.
0: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뭐
0: 네.
1: 신천지 논란 때문에 그러고 지금 상대를 향해서 사퇴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집권여당 전당대회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예전에 뭐 DJ 그러셨나요? 뭐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하셨던 것
1: 에.
0: 같은데 보면 요새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를 보면
1: 에.
0: 국민의힘은 100년의 적인 것 같고 두 사람은 1000년의 적인 것 같아요.
1: 오.
0: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늘 뿌리가 깊어왔고 그것이 이제 시대를 반복하면서 아주 극심한 그 계파 분열로 드러났었는데 뭐 보니까 10년 단위로 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2016년에는 당시 국민의당이 민주당이랑 쪼개지면서 뭐
1: 맞아요.
0: 그랬고요. 뭐 2006년도 그랬고 2006년에 이제 뭐 열린우리당 이런 파동들이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1: 네.
0: 96년에도 뭐 비슷한 일이 그러니까 거의 약간 10년 단위로 이 뿌리 깊은 이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분출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 더더욱 그게 분출되는 것 같고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거고
1: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당대표.
0: 저는 정청래가 될것 같은데요.
1: 그래요?
0: 네.
1: 오.
0: 정청래 대표가
1: 후보가.
0: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디서 본것 같은데 뭐 호남 일대를 제외하면 그래도 뭐 되게 기세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1: 만만치
0: 만만치 않을
1: 않다.
0: 것 같다.
1: 네.
0: 그리고 누가 이기든 민주당의 심각한 내홍은 뭐 거의 불보듯 뻔하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0: 네.
1: 이 배지 I love 도봉 이 배지도
0: 네.
1: 달으셨는데 지금 댓글에도 우리 김재섭 의원 응원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0: 아이고.
1: 우리 도봉 주민분들께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0: 네. 도봉구 주민이자 도봉구에서 살고 도봉구에서 살 김재섭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인사 잘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이상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0: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문자로 6375님. 대표님,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명당의 인기 코너 인재응급 위원단이 대기 중입니다. 정치권 탈탈 털어볼게요. 좀 이따 뵐게요.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5: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밤사이에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미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한 곳들이 많은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7.5도에 체감온도는 30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강하겠고 32도에서 38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8도가 예상이 됩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는데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월드컵 대교로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 이 구간 지나 는데만 대략 26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긴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데 부천에서 신월, 반대편 인천 쪽으로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0: 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멍석
2: 뉴스 FM
1: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는 인재 영입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보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인재 영입위원의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시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김현찬님이 오늘 패널 조합 짱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 구성하지 않았어요?
3: 예.
0: 그러다가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따라쟁이.
3: 아, 아니에요. 거기가 먼저였고
0: 우리가 먼저라고 해야지. 그냥 눈치 없이 말이야.
3: 여기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0: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2: 예.
0: 그 보통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다가 광고가 나가면
2: 예.
0: 동접자가 떨어지거든요.
2: 예.
0: 근데 인재 영입위원단 코너는요 광고 때 동접자가 올라가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2: 아마 두 분 때문에 우리 김종혁
0: 사변호사님 때문에.
2: 아니, 저는 아닙니다.
1: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저 유튜브는 계속 되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0: 아.
1: 그리고 그 서정욱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이른바 사고를 치는 거야.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 다들.
0: 오늘 왜 이렇게 좀 고개 숙이고 좀.
2: 자료 좀 찾는다고요.
0: 말 붙이지 말까요?
2: 아니요.
0: 민주당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그냥 좀 우리 양념으로 하은기 네. 대변인님
3: 네.
0: 정청래 대표를 네. 지지하고 좀 반대하는 분들 좀 특이한 분 특이하다? 좀 이색적이다?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어?
0: 김부선 씨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다고 했고 손혜원 전 의원 있잖아요.
3: 네. 네.
0: 마포에서 정청래 국회의원 네. 지역구를 물려받아가지고 배지 네. 달았잖아요.
3: 네.
0: 다시 정청래 의원에게 줬고. 그런데
3: 네.
0: 정청래 잘못됐어! 라고 막 강하게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3: 네.
0: 어때요?
3: 아니, 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누구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런 게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0: 네.
3: 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공론장에서 평론의 대상이 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0: 양념으로
3: 그걸 차치하고 말씀드리면 김무선 씨는 그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원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이재명 대통령 각을 세우니까 네.
3: 그러니까
0: 그런 차원으로
3: 네, 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한 감정이 있어서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행보를 보면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각을 세우고 있으니 그 반대급부로 아마 정청래 전 대표 지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니 저 유튜브에서 화제라서
3: 네.
0: 어떤 거 여쭤봤어요.
3: 누가 반명인지 아닌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0: 아,
3: 네.
0: 아니 하은기 대변인님 신천지 논란 이게 연일 네. 전입 가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네.
0: 뭐 정청래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들도 모여가지고 사퇴해라
3: 네.
0: 입증 못하면 이렇게까지 네. 주장하고 있어요.
3: 네.
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그 선거 기간이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0: 네.
3: 신천지 통일교 JMS 뭐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막 당내 민주주의 왜곡하고 이런 사례들은 이미 드러났고 수사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0: 네.
3: 그러니까 이거는 청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3: 이게 개파 무관하게 전부 다 좀 합심해서 협조해야 되는 문제라고 기본적으로는

0: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총리께서 이 처음에 워딩을 어떻게 썼냐면 이번 선거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1: 그러니까요.
0: 연합이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반명 분열주의로
1: 나야?
0: 자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니까 신천지랑 나랑 비밀 연합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걸 공격하고 공방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에스컬레이팅 돼가지고 정제되지 못한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신천지 문제는 합수부원에서 뭔가 지금 뭔가 정황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도 된 만큼 당내에서 하나가 돼서 이거는 빨리 처리하자고 해야 될 문제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2: 저기 뭐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기지 못할 싸움은 시비 걸면 안 돼요.
1: 맞습니다.
2: 이기지도 못할 거고 끝까지 가지도 못할 거면서
1: 맞습니다.
2: 시비를 걸었잖아요. 저거는 신천지 문제는 분명히 밝혀져야 돼요. 우리 당에 있어서도 왕창 들어와 있는 게뭐 검찰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자복해서 야 우리도 신천지에 영향을 받아라고 자복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략적으로 따지면 김민석 후보는 완전히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거.
1: 잘못했어요?
2: 잘못 건드렸잖아요. 아니, 원래 이 문제를 끄집어냈으면 끝까지 가든가, 그래서 박살을 내놓든가, 상대방을.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다가 쓱 발을 빼고 있어요, 이제. 발을 빼면서,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뭐, 우리 당이 좀잘 가보자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가니까 꼬리를 보이니까 정청래 대표 쪽에서 막 공격을 하고 있고,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지금 맨날 나도 지금 국민의힘 보고 신천지당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야, 저 김민석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당도 신천지당이네. 그럼 뭐 당신 입증을 해봐. 우리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었으니까.
1: 그러니까요.
2: 이런 식의 어떤 분노감 같은 것들을 사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김민석 후보가 지지도가 올라가다가 추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략적인 상당한 착오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원들이 보기에는 야, 대장동 때 이재명 후보도 그때 이낙연 후보가 그 대장동 제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후유증이 큰데 이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도 있고 전략적인 미스인데 그래도 하여튼 나중에 뭐가 됐든 간에 신천지 부분은 끝까지 밝혀져야 됩니다.
3: 없대요, 근데.
2: 없대요?
3: 네, 제가 얘기 들었어요.
2: 근데 왜 얘기했대요?
0: 근데
2: 없긴 없어요.
0: 합수본에서 뭐가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3: 아니, 조직적으로 가입을 해서 뭐 정청래 후보를 밀어야 된다 이렇게 연관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건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적이 없고 압수수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8월 17일까지 이 당원명부 다 뒤져가지고 누가 신천지고 누가 신천지가 아니고 누가 조직적으로 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거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 의제로 설치되거나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종교가 뭐 정당이 개입해서 표를 왜곡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분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김민석 총리께서 지금 정돈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정돈이라고요?
0: 정돈?
1: 네. 어떻게?
3: 아니, 발을 빼는 거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0: 뭐
3: 정돈이라?
0: 사실상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이거를 전당대회 메인 의제로 하면 안 된다라는
3: 네.
0: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3: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다른 의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걸 또 발을 뺀다고는 야당에서는 또 말할 수 있긴 하지만
3: 네.
0: 계속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1: 서 변호사님.
4: 아마 저도 김민석 측의 그 거대한 자살골, 요새 자살이라는 말안 쓰니까 자책골. 그렇잖아요. 정청래 대표하고의 신천지가요. 호남일보 더 탐사인가 그 있잖아요.
3: 맞아요.
4: 더 탐사 옛날에 청담도 술자리.
3: 맞아요.
4: 그거 호남일보 행사 간 거. 그다음에 특검 안 받은 거. 신천지 특검 있잖아요.
3: 네.
4: 요 정도예요. 그게 무슨 근거가 돼요. 제가 볼때 아무 근거 없이 동지를 공개한 거잖아. 이게 거대한 역풍. 이걸로 불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시향이 자꾸 신천지 때문에 윤석열 뭐 후보가 된 것처럼 2020년 하잖아요. 그때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홍준표는 역선택으로 여론조사 조금 높은 가지고 마치 신천지 때문에 자기가 전당대 전 것처럼 그때는 대부분이 다 윤석열이었거든요. 2022년은.
1: 또 홍준표 전 시장한테 방자다 서정욱 또 이 얘기 들으려고 또.
4: 아니, 신천지 때문에 전거 아니고 홍준표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게임이.
3: 네.
4: 그때는.
2: 아니,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4: 아니, 그때는 한동훈하고 사이도 좋을 때고요. 의원들이 대부분 다 현역 의원들 배현진까지 전부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때요. 그 당원들이 압도적 윤석열이었잖아요. 홍준표가 되게 낮았어요 그때. 당의 지지가.
3: 근데 이제 뭐 다른 홍준표 전 시장

0: 측이나 뭐 이건 주요한 우리가 아이템은 아니긴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 보면 특정한 종교 세력이 집단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를 민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1: 그런 게 당원이
0: 그런 얘기도
1: 100만이
0: 있고.
1: 가까이 되는데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뭐든 그 사람들에게
0: 미세했어요. 차이 미세했어요. 그때
1: 그때
0: 차이가.
1: 이적선택 방지종이 없어서 국민 여론조사만 홍준표가 앞선 거지. 당원들이나 그때 의원들 그때 분위기는 방송하면 윤석열 한동훈이었잖아요.
0: 홍준표 시장님 이 얘기 듣고 좀 반론하실 거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인터뷰에 마이크는 열어놓겠습니다.
2: 반론이 아니고 페북에다 욕설을 하실 것 같은데.
3: 참새가 봉황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하죠.
1: 뭐 참새 그분이 봉황이 아니고 철새죠. 뭐.
0: 알았어요. 민주당 신천지 문제. 지금 홍준표 예? 시장은 그 논란이 아니고 민주당 신천지 문제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제 말하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신천지가 과대평가되고 편파 수사가 된 거지 그 어디 어느 당이든 좌우할 정도로 신천지가 개입한 건 없다. 네. 민주당도 없고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다 보는 거예요. 네.
4: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고향 병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이 지금 뭐 나중에 필라테스 대상이 된 게 저희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근데 5년 동안 그거를 물류센터라 쓰고 있다고 근데 통통 비워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종교시설을 바꾸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프랭카드가 걸고 막 반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랬더니 민주당이 그걸 안 거는 거야 프레카드를. 그래서 저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당연히 민주당도 반대할 줄 알았더니 현수막을 안 걸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했어. 나중에 한 열흘쯤 지나니까 걸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나빠졌으니까. 근데 나중에 통일교 쪽에 찾아와서 엉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 사람이 통일교와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아이 그러시면 선거가 어려워집니다. 뭐 이러더라고.
0: 협박 많이 하죠.
4: 그렇게.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셉니다. 아이 제가 교도는 아닌데요.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당내에 있는 어떤 모인사가 전화와서 형 굉장히 몇 선이 되신 분이에요. 나한테 형 신천지하고 각심 큰일 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진짜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이 지경이 됐구나. 정당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막 갔어요 그대로. 그래서 떨어졌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우리 지역에다가 필라테스 작전에 의해서 막 들어왔더라고요. 이전하고 주소 이전하고 그랬더라고요. 무슨 신천지가 영향을 안 미쳐요. 신천지가 선거 때
0: 미쳐요.
4: 그냥 목숨 걸고 달라들더만.
3: 이제 근본적으로는 당의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왜 정광훈 목사 덩어리 크 표 있지 않습니까? 개입해서 도와줘버리면은 사실 수석 최고위원 정도는 만들어버리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1,000원 내고 몇 개월 지나면은 그냥 바로 표 행사하고 다시 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0: 있어요.
3: 당의 어떤 시스템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침투가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게 선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저희 PD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유튜브 연장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인가 9월인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신천지와 관련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직접 경험한 거를 화끈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팀 같이 해야 돼요.
3: 17일 이전이요?
0: 17일?
3: 8월 17일 이전에 하는 건가요?
0: 아니요. 전당대회 후에 해야 돼요. 하은기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흐름이나 지금 여론조사 꼬세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김민석 정청래 비슷하다. 5천 범인의 각축이다. 알 수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어습 비슷하면 김민석 총리께서 유리한 거죠.
0: 네.
3: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은 누군가 과반이 넘어가야 네. 이게 그냥 1차라는 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끝나는 거고 과반이 없으면은 2위 후보의
0: 그렇죠.
3: 뭐 2순위 투표제를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슷하다. 뭐 이게 40대 40이다.
0: 네.
3: 그러면은 2, 3위 후보의 2순위 후보자는 정청래 대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0: 근데 흐름이 정청 대표는 막 지금 치고 올라가고 김민석 후보는 정체 내지 하락 이 추세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3: 그건 근데 이번 주에 지지율들 그러니까 여론조사들을 좀 더 보면서
0: 네.
3: 추세선을 봐야 할 것 같은데
0: 네.
3: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예비경선 투표율이 매우 낮았고 예비경선 공개할 즈음에 여론조사들 보면 응답률도 되게 낮더라고요.
0: 낮죠.
3: 사실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참여하기 꺼려하죠. 쳐다보기 네. 싫어하니까요. 이런 흐름들을 8월 17일까지 좀 뒤집어야 그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전당

0: 당원 투표 뭐 이런 것들 막 운동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1: 예.
0: 투표율이 올라갈 테고 김민석 총리에서 더 유리해질 테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150만 당원 맞아요?
0: 그건 뭐 160만 아닌가요?
1: 160만인가? 근데
0: 예.
1: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나죠? 이렇게까지 당에서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뭐 사실상은 반은 개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 후보를 나오고, 정청래 후보 나오니까 뭐 김어준 쪽에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이 선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60만 당원이라는데 투표율이 무슨 30몇 프로밖에 안 돼.
0: 패널들이야 뭐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쪽 아니면 저처럼 반대하는 쪽 나눠져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당원들을 보면 그냥 저 사람도 동지고 이 사람도 동지인데 좀 비전 경쟁해야지 서로 막 죽이려고 들고 누구는 반명이고 이렇게 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투표를 잘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 어제 최민희 의원 얘기는 지난번에 예비 경선 때보다는 상당히 다 높아졌다. 그래서 본 경선 가면은 뭐한 55, 60 나오지 않겠냐. 뭐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한번 두고 보시고 황기 대변인님 솔직히 취재하셨죠? 누가 1등인지 몇 퍼센트 차인지.
0: 아니 그건 취재 안 했고요. 패널들이 내가 어디서 들었다 카더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뇌피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사실 공개하지도 않고 문서 자체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2: 네.
0: 근데 어디 어디 듣고 그랬는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건데 각 캠프에서도 우리가 1등이다라고 유리하게 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론가들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려면은 그냥 이제 그 어떤 내가 어디서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추정컨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더 신뢰 있는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고
2: 네.
0: 정보 장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3: 근데 이거 소동파 시에 보면 여산 진면목이라는 게 있어요.
2: 뭐예요?
3: 산속에 있으면 산의 모습을 못 봐요.
2: 그렇죠.
3: 한기는 게 내부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못 봐요.
2: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3: 우리가 보면요. 네. 정청래의 완전한 상승세입니다.
2: 그래요?
3: 그러게 유시민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2: 있다고 봐야 돼요.
3: 결국에 유시민하고 김어준이가 결정합니다.
2: 그래요?
3: 그럼요. 37%가 투표율이다. 그게 바로 진짜 진보, 진짜 좌파. 이분들이 몇십 년 동안 호남에서 계속 민주당 찍었다. 이분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류 이재명 그 투표 안 합니다. 실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1등은요. 무조건 이게 정청래인데 근데 50이 안 넘으니 40%대로 1등하면 그러면 이게 송영길이 3등하면 그 2순위 표가 김민석한테 가가 역전돼버리면 두고두고 정당성 시비에 걸릴 겁니다. 선호투표 이게 문제예요. 1순위는 정청래인데 아, 2순위 표를 가지고 김민석이가 이겼다. 그러면 이게 당의 정당성이 좀 약화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두고두고 문제 될 거예요. 지금 판세는 정청래 1등인데 50은 안 넘는 이런 판세로 봐요.
0: 근데 이게 뭐 선거 구도를 보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뭐 혹은 반대쪽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한다 뭐 이런 구도로 돼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사실상 국정 안정성을 좀 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민석 총리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캠페인하는 과정 봐야죠.
2: 김종인 최고위원님 현재 판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판세 판.
1: 아니,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2: 네.
1: 정청래 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는 뭐 이른바 김어준 유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분들 막후의 상황들이시잖아요. 그 상황들의 영향이 꽤 미친 것 같고 근데 김민석 후보는 결정적으로 신천지라는 엉뚱한 이슈를 끄집어내므로 해서 거기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 충성 경쟁 같잖아요.
2: 그렇죠.
1: 아, 나는 무슨 뭐 대통령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이에요. 아니야, 내가 대통령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도대체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2: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마 민주당 투표율이 낮은 것도 민주당 당원들도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야, 우리 당 전당대회 뭐 이런 식이냐? 아니, 옛날에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잘라내려고 막 난리칠 때 그때도 싸우면서 서로 공방을 하긴 했어요. 막 서로 공방하지만 그래도 유능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 뭘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말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지금 기억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그냥 내가 더 대통령과 가까워. 내가 저 진짜 대통령 찐명이야 라는 얘기나 나는 의리 지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신천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 없네요.
1: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우리가 이 정당에 이렇게 국고를 보조해가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 당에 대한 비판을

0: 만약에 민주당에서 똑같이 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1: 제가 민주당 전당대 보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는 게 이제 후보들 간의 사퇴라 이런 것도 있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연설에서 신정청내 최고위원들 3명을 다 떨어뜨려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강하게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런 선거운동 유세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왜 이럴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신천지 얘기도 꺼내고 막 친천계 최고위원들 떨어뜨리라고 그러고 조급해서 그런가?
0: 절박감이죠. 절박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이재명 정부 전체에 미칠 그런 파괴력,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지금 굉장히 애가 타겠죠.
1: 네.
0: 그러니까 대개 그 무리수를 두게 되잖아요. 무리수 두는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 무리수를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 근데 무슨 대안, 타개책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대통령 잘못이려면 내가 돼야 돼. 이거밖에 없잖아요.
1: 그거 해야 돼요. 김민석 후보는. 근데 왜 안 그래요, 하은기 대변인님? 이런 선거 캠페인 보셨어요? 당내 선거에서?
2: 뭐 받긴 하지만은 효과를 항상 남기죠. 아니 이제 뭐 지금 거의 개파로 완전히 나눠져가지고.
1: 아니 그래도 그렇지.
2: 선거 전략이나 전략 투표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일단 친천계 세 명은 이제 이를테면은 지지자들이 있어서 표가 기본표가 고여 있다. 근데 지금 그 외에 친명계라고 하죠. 그분들은 이제 다섯 명으로 분산돼 있으니.
1: 네.
2: 투표 잘못하면 이제 사실상 친천계들이 다 올라간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한 두 명 내지는 세 명은 친천계들이 있고 나머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되니
1: 네.
2: 다섯 명 다 넣는다고 생각하고 투표해 주십사라는 홍보를 그런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1: 야, 그래도.
3: 근데 저는 김민석 보면요. 정원호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1: 어떤 의미예요?
3: 정원호도 있고 자기만의 비전과 정책을 못 보여주고
1: 예.
3: 기성전 이재명이었거든요.
1: 네.
3: 공천부터 이재명 이제 즉 김민석이 그래요.
2: 그 정도는 아니에요.
3: 그것도 정청래는 뭐 당원 1인 1표 또 검찰 개혁 선명하게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민석은 자나깨나 이재명 성공
1: 네.
3: 뭐 반명 아니 자기만의 뭔가의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 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3: 이러면 김민석 필패입니다.
1: 네.
3: 정원호의 길을 갈 거예요.
1: 정원호의 길을 간다. 그러면 예측. 이번에 당대표 누가 됩니까? 이제
3: 저는
1: 충청도 이제 1차 경선을 앞두고
3: 저는 이게 투표율이에요.
1: 아니, 다 감안해서
3: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냥. 지금 30%대로 뭐 40%대 낮잖아요.
1: 50% 넘겠죠.
3: 아니 50은 쉽지 않을 거예요.
1: 네.
3: 예비 경선도 치열했거든요.
1: 네.
3: 따라서 저는 투표율이 50 밑으로 이게 내려오면 역시 이게 정청래입니다.
1: 조건 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
3: 그냥 정청래.
1: 네. 하은기 대변인님.
2: 김민석 총리께서 이길 것 같습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예측 좀 해주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김민석을
1: 아직.
0: 이기지 않을까.
1: 네.
0: 왜냐하면 선호 투표제가 있으니까.
1: 네. 서정호 변호사님. 정성호 네. 법무부 장관이 자꾸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이게 보안수사는 핑계고요.
1: 네.
3: 보안수사라는 건 이게 오랫동안 하고 법도 이미 다 만들고
1: 네.
3: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1: 네.
3: 그보다는 이게 그 공소취소. 그분이 원래 장관 되기 전에 내가 되면 공소취소 이재명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하고 이게 딜할 게 없잖아요.
1: 예.
3: 옛날에 장인수 기자가 김부중 프로 나와서 이게 검사장한테 문자 보낸 게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아마 보안수사 없어지면서 공소시효가 물 건너가니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사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소취소가 물 건너갔다.
1: 네.
3: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서 검찰하고 딜할 게 없다는 거죠.
1: 그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나게 배신감 느낄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해결해주고
3: 그만 보안수사권을 그럼 검찰에 좀 남겨주고
1: 네.
3: 선물을 좀 줘야 검찰에
1: 네.
3: 딜이 되잖아요.
1: 네.
3: 그런데 검사들도 지금 아마 정성호 막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제가 취재해봤더니
1: 아니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3: 다 그만둔대요. 네?
1: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자 이거 공소취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 근데 그게 계엄 때문에 네. 검사들이 아무도 말 안 돼. 전부 교수 가는데 공소취소하면 직권남용. 아 계엄 때 군인들 대통령 말 들었다고 전부 다 잡아였잖아요.
1: 네.
3: 검사들 보고 공소취소하면 아무도 말 안 들을 거예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은 따를 이유가 없죠. 공소취소가 부당한 명령이죠. 그게 정당한 명령입니까?
1: 그 조작 기소한 증거가 없이
3: 그렇죠. 아무
1: 수사지휘를 하면은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3: 그럼요. 제가 검사들 만나보면 아무도 공소취소 나게 항명합니다. 항명.
1: 네. 제 눈을 피하고 있었던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우리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의 모든 플롯 내러티브는 이제 결말을부터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결말을 이렇게 망하놓고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얘기할 때도 정청래가 당선돼야 되고 뭐 이거 정성호 장관 얘기할 때도 이건 공소취소 때문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로 이미 공이 넘어간 상태였잖아요. 뭐 조작기소 특검법 해가지고 거기에 공소취소를 얻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논쟁인 거라서 정성호 장관을 여기 얘기하려면 좀 더 추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1: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사의 표명한 거예요?
2: 저는 보안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해외가 계시는데 본인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는 대통령에게
2: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은데 7월 30일에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 사건 형사소송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킨다고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숙의하고 반대 훨씬 퍼센테이지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과반이 넘는 그 반대 여론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2: 그러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 절차에 있는 수많은 당사자들,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는 전 국민한테 영향을 가는 건데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그 국민의 몇 프로도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의견만 받아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게 타당하냐라고 생각하면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대통령께 공이 넘어갔다 생각합니다.
1: 거부권?
2: 제2호국권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 아니 제로 강세 제로.
2: 제2호국권은 이럴 때 쓰라고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2호국권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야당에서 법을 발의하면 여당에서 그걸 막는 용도로 사용됐잖아요.
1: 네.
2: 근데 대통령이 국회로 넘겨서 이 법에 관해서 수기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한 번 더 수기해보라고 저는 하는 게. 그 제도의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 김종일 최고위원님.
0: 야, 그 가능성 선배 비슷한 얘기잖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조갑재 선배 저 대기자님이 그 당신 만약에 그거 거부권 행사하면 영웅 된다. 그러니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 거부권 행사하면 당 깨질 것 같아. 민주당
1: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상당히 네. 정말 큰
0: 영향이 거의 전쟁에 벌어질 것이고
3: 네.
0: 실제로 네. 반명 친명해서 아주 정말 치열한 사상 투쟁 뭐 옛날에 80년대에 벌어졌던 뭐 NLPD 싸움 못지않게 그런 싸움 벌어질 것 같습니다.
1: 김어준 유시민 씨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 아니 김어준 유시민
1: 하대리님 말씀은 가능성보다 당위성. 네. 그래야 된다.
2: 김어준 유시민 두 분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지금 박수죠 거기.
2: 지금 당장 당내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이걸 그냥 뭐 약간 번개불 콩고 먹듯이 처리한다? 그럼 이거 두고두고 후과가 될 거고 총선 대선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시 한번 숙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제도 통과할 때 무슨 극한 대결처럼 해서 이거 아니면 올올 라싱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처리할 문제 아니라 생각하고 제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유튜브 댓글로 비엔나님이 하운기 요즘 힘들겠다 힘내라 화이팅.
2: 저는 늘 힘들었기 때문에 힘듦을 느끼지 못해요.
3: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면요 당에 이름 한다고 말 안 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꼬리 내리고 당에다가 이름 한다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부권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김어준 유시민만 강력하게 반발한 게 아니고 조국 대표가 검찰의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1: 네.
3: 아마 이재명 탄핵하겠다고 났을 겁니다.
1: 탄핵까지?
3: 거부권 행사하면. 그러니까 행사 가능성이 제로죠.
1: 제로다.
2: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행사해야겠네요.
0: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2: 걱정하시는데.
0: 저희는 진짜로 바라죠. 바라지만 거부권 행사 못할 겁니다.
1: 김종일 최고위원님.
0: 네.
1: 한동훈 의원이
0: 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0: 네.
1: 건강 탓이라고? 의원직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0: 그게 이제 공격인데 네. 아마 그 마음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 무슨 실질적으로 건강 때문에 그건 뭐 핑계인 것 같고 실질로는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 국회에 나가서 새카만 후배들이 새파란 후배들이 그 법무장관이라고 거기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보안수사권을 공격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뭐 그만두겠다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정성호 장관은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고.

0: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내가 임명해줬는데 네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이 있는데 정성호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0: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1: 네.
0: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계속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정치인은 자기 이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두구두구 그때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다. 그걸 막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왜 도망가라는 걸 이제 비판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메시지가 저렇게 나가는 건 한동훈 의원한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2: 그러니까.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성호 장관은 한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고 뭐 치아가 7개가 흔들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2: 수면장애. 잠 못 자는 거 정말 괴로워요. 저도 잠 못 자요.
1: 그리고 그건 하나의 예시였고 뭐 하여튼 건강이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 사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아프다는데 거기에 대고 아프면 그럼 너 아예 직장도 다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중들한테 되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건 좀 고치는 게 좋죠.
3: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한동훈 의원한테 쓴소리 좀 하면요.
2: 하십시오.
3: 한동훈 똑똑한 거 다 알아요.
1: 네.
3: 근데 재성 박덕이란 말이에요. 네. 덕을 쌓아야 돼 정치는. 근데 같은 법무부장 후임이고 오선이면 자기가 한참 위 선배잖아요. 그리고 이빨이 다 빠진 거 맞고 몸이 보기 살이 다 빠졌더만요. 그런 분 보고 언제까지 던지라 이게 싸가지 없단 소리들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재성 박덕 한동훈은 이게 덕을 먼저 길러야 된다. 똑똑한 거 다 인정한다니까. 토론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다 인정해. 그마가 정치 큰 정치는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3: 제 진심을 한 이야기 진심으로
0: 한동훈 공격하기 위해서
3: 아 진심을 한 이야기
0: 그 장관도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갑자기 감싸기 시작하고
3: 아니, 그 몸이 약해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 공격하는 만큼 반의 반만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좀 가져보세요.
2: 김종혁 최고위원님과 제가 본지도 오래됐고 방송도 같이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좀 피하려고 하시는
1: 민망해 하시
2: 의도를 알겠습니다.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4부에서 국민의힘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아니 선고 한번 짚어볼게요.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쇼는 훌라 한 번 맛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5: 레드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페르디.
4: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1: 발효 식초 광고.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뉴스명당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희업다님이 서정호 성대면서 너무 웃겨서 배꼽 빠집니다. 오리지널로 네가 인간이야 한 번만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가 인간이야.
14: 그래, 요즘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13: 안 해요? 건희업다님 안 하신대요. 아닌 건 아닌 견님, 서정호 변호사님, 400억 윤어게인이 모아서 내면 어떨까요? 어때요?
14: 아, 그건 게 항소심에서
13: 무죄?
14: 무죄 나올 겁니다.
13: 진짜로?
14: 예. 대법원하고
13: 이건 무죄 안 나면 무죄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잠깐 아니냐? 알았어. 그건 좀 이따가 얘기 나누고 무죄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약속하세요.
14: 무죄가 안 나오면 아마 게 이재명 대통령 그 430억하고
13: 아니,
14: 같이
13: 본인 뭐 거르라고.
14: 그러니까 제 말하기 민주당하고 쌤쌤이해서 법을 바꿀 것 같아요.
13: 아.
14: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를 빼면 둘 다 면소가 되거든요. 민주당도 토해내야 되니까.
13: 소급입법 소급 적용이
14: 아니,
13: 돼요?
14: 어차피 소급 적용?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
15: 무죄가 안 나오면 서정욱 TV
14: 서로 영상, 법을 만들 것 같아요. 양쪽 다
15: 영상 하나가 올라올 겁니다.
16: 뭐라? 판사들이 이게 인간입니까?
13: 인간입니까? 제주노을님 김종혁 위원님 자당 대표전 그만 까요 이런 얘기하셨고 김은홍님 김종혁님 응원합니다. 아까 하은기 대변인님은 힘내라 고고하고 근데 유튜브 댓글에 가장 정확한 오늘의 압권의 댓글은 이 부분이에요. 지젤님께서 적으셨는데 가장 공정한 기준, 가장 참신한 시선, 재미와 깊이를 더해 시대를 비추는 명당,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17: 사모님 아니죠?
13: 너무 감사해요, 지재님.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집회 징역형 집유 나왔잖아요. 1년 6개월에 3년. 어떻게 보세요?
14: 자, 우리 헌법 68조 2항이에요.
13: 네.
14: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하면 60일 내에 재선거합니다.
13: 네.
14: 이거는 이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내에 후임자 뽑는다고 헌법에 있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판결로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
13: 네.
14: 또는 대통령이 뭐 엄청나게 금품을 살포했다. 또는 허위사실을 엄청나게 했다. 이런 경우에 대통령도 재판해가지고 후임자 뽑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선거법이 6개월이잖아요. 공소시효가. 그러면 이게 제 말은 부정선거, 불법선거로 공직선거 어기면 대통령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임자를 60일 내에 뽑으면 돼요.
13: 네.
14: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가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13: 누구 공소시효?
14: 대통령.
13: 이재명 대통령?
14: 내란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됐을 때 그때 옛날 2022년 이야기고
13: 네.
14: 대통령도 내란죄, 네. 외환죄, 그다음에 부정선거.

0: 선거, 불법 선거는 재판하는 겁니다.
1: 네, 해야죠.
0: 그러니까.
1: 근데요.
0: 그럼 재판해야 되니까 할 수 있었잖아.
1: 네.
0: 그러면 이게 6개월 지났잖아요.
1: 네.
0: 왜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안 지났냐. 네. 대통령 5년 동안에는 불법 선거, 부정 선거에도 재판을 못 한다. 그러니까 5년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
1: 네.
0: 이 논리거든요.
1: 네.
0: 그러고 원래 공소시효를 기소를 해야 끝났는데 특검은요. 수사만 착수하면 정지돼 버려. 그 법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1: 네.
0: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2021년 이야기예요.
1: 네.
0: 대통령 임기 끝나도 다 끝난 걸 이걸 6개월 공소시효인데 이걸 지금 재판회가 400을 토해내라? 정말 이게 부끄럽죠.
1: 아, 그러니까 특검은 그렇게 기소할 수 있다. 어?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장이 판사가 이거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단에 대해서는
0: 1심이잖아요. 대법원에는 법률심이니까
1: 네.
0: 특검도 그래요.
1: 그럼 말도 아니, 그럼 안 되는 판결이에요?
0: 탄핵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기소했어야죠.
1: 네.
0: 탄핵되고도 6개월 지났잖아요.
1: 근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0: 그렇죠. 오. 저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승만 그때 우리 3.15 부정선거 해도
1: 네.
0: 대통령이면 야 재판이 다 중단돼. 특권이 있어.
1: 네.
0: 이렇게 되면 이게 당선만 되면 모두 끝나게요.
1: 네.
0: 그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도 재선 가는 겁니다. 불법 네. 선거하면.
1: 네.
0: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1: 네.
0: 그때 기소해가 재판해서 해야죠.
1: 네.
0: 왜 지금 와서 이게 6년 다 돼가 합니까? 그때에서 해야죠. 윤석열 그때 끌어내렸어야죠.
2: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께서 법률가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그렇게 취사선택해서
1: 비판해주세요.
2: 헌법에는
0: 68조 2항
2: 68조 2항
0: 판결로 재선거
2: 60일 내에 재선거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0: 그 앞에 한 거죠. 그 앞에
2: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말고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그러니까. 갖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1: 허위 사실로 어떻게 기소를 해?
2: 아예 기소가 안 되잖아요.
1: 왜 그래?
2: 그렇죠? 그러면 때문에.
0: 그럼 대통령은 마음대로 불법선거 선거법 다 하기도 당선만 되면 모든 게 면책입니까?
2: 그 면책된다고 말할
0: 수는 끌어내려야죠. 불법선거였으면
2: 무슨 법으로 의뢰해서 끌어내립니까?
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 공직선거법으로는
0: 대통령이 거짓말해가 대국민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 당선됐다. 그 대통령 끌어내려야죠.
2: 그 윤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치. 그걸 무슨 법으로 구율하냐.
0: 그러면 제 말은 헌법 68조 2항의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때 대통령도 벌금 100만 이상 받으면 자격 상실 60일에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헌법 68조 2항의 판결이라는 게 뭘 말하냐 말이에요.
2: 그럼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0: 아니 지금 헌법의 68조 2항의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 상실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2: 그 내란 외환의 죄 말고는 판결을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0: 내란 외환만 좁힌다.
2: 그렇죠. 지금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1: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법과 대학을 나오신 분이 왜 그래요.
0: 아니,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십시오.
2: 다 아시면서.
0: 말이 안 될 겁니다.
2: 그러니까 애초에 형사소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더라도 의율할 법이 없다는 것이고.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 자체는 타당한데 제가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게 법이 아니라 정치적 금도를 설정해서 풀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과도한 허위 사실은 서로 얘기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 서로 치하해 준다거나
1: 네.
2: 이런 게 왜 있었냐면 이게
3: 맞아 그렇게 했지.
2: 이게 왜냐면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허위 사실 공표 이거에 대해서는 대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왜곡되고 모순되고 불균형하고 불공정하게 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기기만 하면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해놓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진 사람한테만 이 법이 의율돼가지고 이게 정치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고 이게 뭐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선거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말하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법 자체를 한번 놓고 실제로 공동체의 효용을 가지는 방식으로 다시 재론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 김종혜 위원장님. 많은 법조인들이 벌금형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되게 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4: 요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예상을 깨고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저는 뭐 법조계 자체에서 일종의 이지매라 그러나 일단 윤석열 때리기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3: 네.
4: 근데 공직선거법 기본적으로 손을 좀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열린우리당 좀 지원해 주세요 했다고 이걸로 탄핵한다고 했다가 탄핵 사유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안 이걸로 대통령을 그만두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두 사람이 얘기했던 뭐 이거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당이 400억

0: 500억을 물어야 된다?
1: 그러니까요.
0: 당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아, 이거 당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당은 뭘 잘못했다고 당에서 그거를 돈을 다 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아마 이 법을 만들 때는 그거는 이제 뭐법 앞에 모두 평등하니까 다 똑같이 이제 토해, 저 지원받은 건다 토해내라
1: 그렇죠.
0: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 개인이 받은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지,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정당 전체가 그 밑에 있는 당원들 100만 명씩인데 달라붙어서 한 건데, 그이 사람들은 당원들이나 당에서는 아, 우리가 거짓말 시킨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이것들로 만약에 판결이 내려지면은 뭐 500억씩 400억씩 토해내야 된다? 이건 말이 되나?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엄밀하게 한다는 건뭐 좋은 거지만 이게 현실적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치판 전체가 정치의 사법화에 의해서 막 완전히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
2: 근데 내용도요, 말이 안 되는 게
1: 안
2: 그,
1: 돼요, 말이.
2: 보세요. 윤석열, 윤대진이에요. 대윤, 소윤이라고 같은 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2: 윤대진의 형이 윤우진이거나
1: 맞아요.
2: 세무상이에요.
1: 맞아요.
2: 자, 그럼 이게 그 이남석 변호사가 둘다잘 알아요. 그것도 검사 출신이잖아. 이남석 변호사가 속식이 있다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윤대진하고도 친한데, 동생하고 친한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속식이 줬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속이시는 게 불법도 아니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동생이 검사장이고 이남석 변호사하고 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그건 윤대진 형이니까 윤대진이 속이신 건지 내가 한게 아니더라 볼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선 무효식이고 400 토해낼 큰 죄냐.
1: 건진법사.
2: 자, 건진은요, 당직자가 소개해 가지고 만났다고 했다니까요. 다만 첫 만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없었죠. 그 다음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언뜻 빨리 막 급하게 불교 행사하는데 야 근진하니까 어 만났어. 근데 안 만났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김건희 없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400을 토해낼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그냥 대장동 비리 감출려고 김문기 몰랐다고 하고 또 이게 백현동 국토 협박이라 했어요. 이걸 또왜 중단식이 나냐고. 제 말은 이게 말그 내용 자체가 400을 토해내고 대통령 당선까지 무효로 만들 엄청난 그 거짓말입니까? 아그말 듣고 누가 찍고 안 찍고 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 봐요. 어제
3: 엇보빔이에요, 엇보빔.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는 윤석열 정부 때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네거티브전하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가지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정치 생명 끊기고 몇백억씩 토해내야 되고 이거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라고 했거든요. 돌려받는 길이거든요,
1: 네.
3: 이거.
1: 이거는 어제 뭐 판결이 나왔고 또
3: 네.
1: 오늘 충분히 뭐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1심에서는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0: 네.
1: 국민의힘 다시 징계 전국이에요. 징계 전문가
0: 예.
1: 김종혁 위원장님, 권영진 최고위원,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가 탈당 안 하면 제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게 제명권이 된다고 보시는지 분위기 어떤지.
0: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1: 네.
0: 세 명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조경태 의원,
1: 조경태.
0: 그다음에 진종호
1: 네.
0: 의원인데, 저는 그 윤리위가 그런 자격을 심사할 자격이 있나? 그런 것부터 먼저 문제 삼고 싶어요. 원래 이 윤리위라는 것은 객관성을 위해서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1: 맞아요.
0: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해라
1: 네.
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9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이 보기에 야 이거 전부 다 윤호계인 세력들 다 들어와 있네. 이 사람들 뭐지? 라고 하니까 3명이 아, 나 그거 아니거든 하고 사퇴를 했어요.
1: 그렇죠.
0: 6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6명이 그 저도 심판받을 때그 갔었거든요. 근데 6명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도 보면 윤민우 위원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거의 한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 판결문을 보면은 윤민우 위원장이 원맨쇼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는 무슨 팰콘의 판사가 자기와 같은 처지고 하면서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썼다고? 라고 하면서 그때 법률가들이 얘기하기에 100% 당신이 이깁니다. 이건 판결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 자기 무슨 자랑하고 써놓은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법원에 가서 둘다 배현진 의원과 제가 다 인용을 받았잖아요. 그때 윤리위원장 나갔어야 돼요, 당연히.
1: 그런 얘기 많죠.
0: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안 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윤리위원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나 부끄러워서 이제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나가고 회의 열면은 6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4명 그 여섯 명이면 4명이 돼야지 의결 정족 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3명이 안 나와 아예. 그러니까 3명밖에 안 되니까 또 사람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 자기 쪽 사람으로. 그 7명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또 하나 사퇴해 버렸어. 네. 그리고 또 사퇴해서 지금 5명 남았어요. 네. 아니 10명을 임명했는데 5명이 남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 3명입니다. 이 3명이 앉아서 국회의원들의 생명을 끊고 자시고 하면서 뭐 조경태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 그리고 또 뭐 진종호 의원 이런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네. 그런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 윤리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이런 개망신 윤리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까?
2: 뭐 윤리위의 그 저는 최근에 사태를 보면 저도 좀 실망스럽긴 한데요. 네. 그래도 그 윤리에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명이나 하는 최고위에서 다 의결할 거고요.
1: 제명은 의총 의결 사항이죠.
2: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윤리는 이제 첫 단계니까 앞으로 이렇게 단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자님 말을 하나 인용하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용 회개 고치지 않는 게 진짜 잘못이다. 네. 과이불개. 그러니까 저는
1: 누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2: 저는 권영진은 회개했죠. 네.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정점식 네, 사과했잖아. 네. 제가 이게 권영진하고 친해서 좀 편파적일 수 있는데 권영진은 조금 이게 한 단계 선처해주고 네. 잘못을 인정했잖아. 근데 조경태나 진종호는 이게 잘못을 인정 안 해. 네. 잘못해놓고 네. 저는 제일 문제가 조경태. 네. 그건 바로 제명해버리고 네. 진종호는 이게 뭐 집어넣는다 해놓고 네. 실전 안 갔잖아. 네. 그걸 한 단계 아래 권영진은 뭐 좀 편파적일 수 있지만 제가 친해서 네. 좀 잘못을 인정하니까
0: 진짜 편파적이네.
2: 아니 조경태는 제명식이 돼.
0: 아니 근데 이거요 네. 개인 개인에 대한 게 말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자 김재현 예를 들어서 저 진종호 의원이 가서 뭐 무소속 도와줬다 한동훈 도와줬다 이 사람 말은 그렇게 했어요. 난 내려가서 한 달 살이 하면서 도와줄 거야.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네. 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준 게 뭐였어요? 뭐 유세차를 타기를 했어요. 뭐 유세를 다니기를 했어요. 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가지고서 뭐 이 사람 제명하네 뭐네 그렇게 얘기를 해. 아 그러면 제가 그 무소속 도왔던 거 한덕수 전 총리 때 아니 당이 새벽에 구테타까지 해가면서 무소속이었던 한덕수한테 그 당원 가입을 시켜서 그 사람을 대선 후보를 만들자고 음모와 사기를 꾸며서 정당 역사상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처벌 받았습니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김재현 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에요. 김재현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소속 의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저 뭐 했냐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갖고 마구잡이를 공격했어요. 네. 이런 공정성 위반 시비에 대해서 이건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 네.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사설하면서 뭐 했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방송에 다니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성명 내고 이렇게 했고 본인도 또 최고위원 하면서 경기도 후보로 나가고.
1: 그러니까요.
0: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윤리위와 최고위원회가 징계할 자격이 있냐 이런 말씀으로 뭐
0: 자격이 없어 말도 안 돼요.
1: 시간 다 됐어요. 끝내야
0: 공정하지가
1: 됩니다.
0: 않아요.
1: 공정하지 않다가 오늘 결론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0: 세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 식초 광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7: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은 뜨거운 볕이 내리쬐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1도에 체감온도는 30도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에 모두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청담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행주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방화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사고 차량은 모두 갓길로 치워진 상황이지만 방화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정릉램프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가 이후로 홍제램프 부근 2차로엔 사고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브라질의 국